0: 증정하는 마지막 대규모 증정 행사를 놓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대활동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 11월부터는 진짜로 498원대로 하는 가격이 인상된 그 활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498원하고 428원은 우리 여러 곽살 땐 차가 몇백원 납니다. 때문에 이번 우대활동 또 그것도 제약공장 측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에 따라서 우리 10까지 연장해줬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그 간이란 보면은 간세포 같은 거는 재생이 좀 다른 세포보다 좀 느립니다. 180일입니다. 우리 위점막 세포라면은 이틀 3일 백혈구 적혈구가 120일 홍혈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간세포는 180일이 걸립니다. 이렇게 많은 세포들이 재생 주기가 있는데 이런 세포가 재생을 잘 하자면 우리 간 콩팥이 좋아야 됩니다. 간하고 콩팥이 좋자면 또 수선먼저 비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중에서 병을 치료할 때는 이 병이 생기는 원인 치료를 한다는 말씀 제가 계속 드리는데 무슨 병이나 원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잠이 아예 오면 그냥 수면제를 먹는다거나 어디가 아프면 진통제를 먹는다거나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는다거나 이런 그 뚜이증 치료 대체적인 증상 치료만 해서는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면증이 있다, 잠이 아예 온다, 이전보다 성격이 좀 조급해졌다, 또 따라서 심혈문란도 세게 나타난다. 이럴 때에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대부분 이런 만성질병이 원인이 특히 심지어 우리 심내혈관질병 피가 걸어지고 이제처럼 심혈문란이 있고 심혈문란 하면은 중에서는 신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서의학적으로 보면은 쪼보라든가 황찬이라든가 얼렐리 살렐리에 이런 심혈문란을 다 포함하죠. 이걸 중의에서는 신지라고 말하는데 이런 심혈문란이 오는 원인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러면 왜서 심혈문란이 오는가? 물론 심장 근육에는 우리 심장이 툭탁 퉁탁 퉁탁 1분에 70차 내지 80차를 뛸 수 있는 이런 절주를 전달하는 이런 전자파를 전달하는 이것이 심장 근육입니다. 그런데 심장 근육 자체가 이미 비대가 왔고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되지 못할 때는 우리 신지 출혈이라고 말하죠. 허혈성 심장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허혈성 심장병이 오는 원인이가 대부분 신경하고 혈관입니다. 이 심장 근육에다가 피를 공급하는 혈관을 우리 관상동맥이라고 하죠. 사람이 관상동맥은 크게 세 가닥이 있습니다. 심장에 중요한 관상동맥이 세 가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닥이 관상동맥은 다른 거 상관합니다. 주동맥이요 폐동맥이요 상관없습니다. 딱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좁아지고 막히고 특히 벌써 한 70% 막히면 사람은 아주 생명이 위험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네. 예,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예, 저도 네. 지금 기관구 고백이 전 한 1년 거의 먹습니다. 네.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기관구 고백이야. 비입이 네. 되거든지 코부에 되거든지 용 호수가 달리고의 효과가 영 좋습니다. 어떻게 네. 먹었는가 하면 만성 간염이 있고 소리 지방간도 있었댔습니다. 그래는 네. 항상 일, 요 구리가 아프고, 속이 터지사면서 서와야 되고, 예, 밥 먹기 싫고, 예, 이래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약을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 예, 이게 해결돼가지고, 지금은, 예, 밥을 잘 먹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방간이 있었댔는데, 예, 전번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예, 지방간이 많이, 예, 떨어들어서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지. 예, 네. 그리고 예, 소화가 안 되던 것도 소화가 잘 되었거든, 예. 하루에 밥 먹기 싫던 것도 바쁘이든 제대로 예,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든, 예, 맥이 납니다. 그리고 예,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자던 게 지금은 예, 잠을 잘 잡니다.
1: 네.
2: 예, 그리고 빈비가 있어가지고 3, 4일에 한 번씩 변호 보던 게 지금 내일 변호 보니까든, 예. 속이 고분하고 예, 배 터지사던 것도 그 개운한 게 용서가 됐습니다. 사실이 예. 또 저기 B10이 되고 거부에 되고 예, 믿음성이 있어가지고 소리 예, 먹을 수 있고 오래 먹어도 선생님이 강의라는 거 들으니까 될 수 있다 이거든 예, 이제 같이 예, 당방으로 다시 오른다 하니까 되나 예, 또 지금 약이 조금 있는데 또 싸려고 합니다.
1: 네. 이번 이 가격이 오르는 우대 활동 현장은 여러분들이 너무 그 요구하는 전화가 많아서 예, 딱 예측만 합니다. 예, 잘 이용하십시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2797-2, 5012-2797-2.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많은 이런 심내혈관 질병은 혈압이 높다거나 혈관이 좁아졌거나 막혔거나 굳어지거나 혈전이 생긴 원인, 피가 그어지고, 이 혈지가 높고, 이런 혈액을 돌과줄 원기가 부족한 이런 데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됩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네.
3: 예. 예, 저도 이 연기관 구부액을 지금 지난해 간에 좋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게 효과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친구 소울이니까 우리가 강경화를 고생했다는데
1: 네.
3: 아니 그래서 놓으니까 이 약을 꾸준히 장기를 보게 하고 이제 배가 다시 돌아오면 이게 저기 앞으로 이게 생명이 좋지 않다고 이래 본 거라고. 이래까 우리 둘은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이 어느 약에 장기를 쓸 예산다. 이거 예. 활동 또 자꾸 합시가 온정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아마 이런데 이번 활동에 참가하자겠다.
1: 예. 아,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기름 가격이라든가 양식 가격이라든가 이게 다 오릅니다. 따라서 이 약 가격들이 자연적으로 오르게 되는데 우리 병을 치료하자면 좀 이런 우대 활동 잘 이용해서 꾸준히 싸놓고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 확실히 효과 보는 약입니다.
3: 예.
1: 예. 치료 잘 하십시오.
3: 네. 고맙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이런 심내혈관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치료상에서 뭐 10년 전에 내가 혈압이 있었어 10년 전부터 관심병 치료했어 하는데 끝내는 우리 돌아갈 때 보면은 중풍이 왔거나
2: 그래야 되고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계속 나고 그리고 네. 머리 맨날 어디 얻어 맞은 것을 그리 몽통하고 예 병력이 미내 없었습니다. 여기다가 네. 또 밥을 미내 못 먹고 예 또 소화도 있었고 어째서나 예, 어디에 불편하던 데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거 예, 여러분 듣고서 이거 저는 먹기로 7달째 지금 분만 시작했습니다.
1: 예.
2: 그런데 이 생각 밖으로 먹으면 먹을수록 예, 또 먹다 부터 예, 달깁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예, 완전히 좋습니다. 소변 볼 때 특히 예, 자주로 보지만 또 어떤 때는 덜해서 좀 힘들었습니다.
1: 예,
2: 네, 염증 있었습니다.
1: 네, 비뇨기 계통에 염증 있었습니다.
2: 예, 그래서 네. 저 자수가 영 닿던 게 지금이 한 번, 혹간 어떤 때도 두 번 볼 때 있고 이렇습니다.
1: 네.
2: 그래서 예, 예. 그 밤을 잘 자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나고 예, 그다음에 또 밥을 잘 먹으니까 예, 니네 예, 집에서 그냥 그저 누워만 있고 이래던 게
4: 지금은 네. 나가서 조금씩 걸는 운동도 합니다. 그래 정말로 내내 사는 것 같고.

0: 너무 힘들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혈압도 조절이 잘 되고 약이 아침에 한 번만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에는 140에 90에 그 아래로 돌고 있습니다.
1: 그래서 비슷합니다. 140, 예. 고혈압 있는 사람들 140 아래까지 내려오면 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예.
0: 그래도 나는 또 무슨 20에 120, 20에 80이 돼야 되는가 하고.
1: 그건 정상한 사람들이고, 고혈압이 있던 분들은 예. 너무 내려놔도 혈관이 너무 불어났다, 너무 내려가고 줄어들고 이러면 나쁩니다. 140 예. 아래, 130, 140 다 이렇습니다.
0: 예. 제 후에 경력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1: 그렇죠. 예. 혈액순환 잘 되고, 혈관이 온종되고, 이런 파동이 적고 하면은 경력 좀 돌아옵니다.
0: 예.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애에 떴습니다.
1: 예.
0: 진짜 힘들게 살아왔어요.
1: 예. 뭐 그 전에 양만 제대로 딱 선택하면은 예. 여러 가지를 예.
0: 그런 게 정말 선생님께서 강의하다시피 옷에 이름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국가에서 그런 기준도 다 받고 이런 이래놨잖아요. 네 밑구슬이 지금까지 먹으니까 효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래 내가 효과 좋으니까 우리 집에 아바이도 있단다.
1: 네.
0: 아이도 쓴다. 방고약이 다 쓸데없다고 그렇게 힘든 게
1: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0: 예. 그거 무슨 쓸데 있는가 하고 이러면서 다 거짓말이라고 아이도 쓴 거예요.
1: 광고약이 또 쓸데없는 것도 많은데 다 이 예. 광고를 하자면 우리 약국에 있는 약은 마음대로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기준 번호가 있어야 되고 광고 피울이 있어야 되고 또 OTC 약이 돼야 되고 또 효과 있어야 또 사람들이 쓰죠. 이래서 이런 광고약 제대로 잘 그 설명 잘 듣고 선택한다 할 때는 또 다른 약보다는 아무약이나 OTC 약이래 다 선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턱이 한 가지 더 높다는 거 아세요?
0: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 내 도와주는 거 보고 주시겠단다. 그래,
1: 예.
0: 이번에 좀 받아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에다 지금 전화하십시오.
0: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치료 잘하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심리혈관 치료에서 꼭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자. 어떤 사람들 그런다. 아, 나는 혈압도 높고, 검사해보면 혈지도 높다 하는데, 선생님, 나는 천상 태어나서부터 고기란 거 좋아해서 이보다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나는 어찌 혈지 높다 합니까? 이런 분들 많습니다. 예. 확실히 그렇죠. 일반 사람들 생각해봐도, 나는 고기 닮았는데 왜서 콜레스테롤이 높은가? 왜서 감유산지가 높은가? 특히 점일도지 단백. 점일도지 단백이 높으면 제일 나쁩니다.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간하고 콩팥이 있는데 왜서 원인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가? 제가 이 방송 중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간에서 우리 나쁜 콜레스테롤이 당구춘 말합니다. 100분제 40% 이상 간에서 다 분해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 70%

0: 대략 일지가 다 높았는데 이제 이 광고 보게 먹고 다섯 달도 됐습니다. 우리 그런 소변도 용 닫았지 골가도 그래서 골가로 수한테 없이 아팠는데 그 증상들도 다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값이 오르기 전에 이번 활동에 참가하자고 됩니다.
1: 예, 그러십시오. 며칠 안에 남았습니다. 예.
2: 네.
0: 수고하십시오.
2: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며칠 내 연기되었는데요.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1: 음악을 향한 꿈, 음악을 향한 나만의 도전, 음악 토크쇼 꿈을 노래하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네, 음악 토크쇼 꿈을 노래하다는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까요? 네, 봄의 향긋한 기운을 가득 안고 오신 리순덕 여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아주 꽃같이 예쁘게 입고 나오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콘서트 무대에 서게 되니 너무 긴장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그래요. 이제 꽃피는 봄날 우리 리순덕 여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희도 기쁩니다. 네, 지난해부터 저희 프로그램을 쭉 지켜보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2: 네, 오랫동안 노래를 배워왔고 또 열심히 살아온 저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소식을 듣자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잘하셨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2: 네, 요즘은 콘서트 준비로 좀 바삐 보내고 있습니다. 가사협회 여러 활동도 참가하고 연길용정 오가는 일상도 좀 바쁘지만 이 나이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1: 네, 네, 열정이 넘치는 모습 정말 너무나도 보기 좋은데 이제 오늘의 첫 곡으로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2: 네, 연변가요 사과배 따는 처녀를 준비했습니다.
1: 네, 그래요. 리순덕 여사님의 노래와 함께 연변의 특산이 새콤달콤한 사과배 향긋함에 북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노래 사과배 따는 처녀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소프라노 기교를 충분히 잘 살린 사과배 따는 처녀로 오늘의 콘서트에 천막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프로필을 보니까 요사님께서는 손으로 룡종시 팔도 중학교와 룡종시 교사 연수학교 등에서 근 30여 년간 사업하셨더라고요. 네, 그 시절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1: 네, 교원으로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런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었고 또 사춘기 학생들이 고민을 들어주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그런 일들이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급에서 청화대학을 붙은 김명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팔도 중학교 전체 사생들이 열렬히 환송한 그런 장면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0: 네, 그러셨군요. 이제 따뜻한 가르침으로 훌륭하게 잘 자라준 학생들. 오늘 리순도 교사님이 콘서트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분들께서 축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2: 리순도 선생님의 개인 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 리순도 선생님은 저희 중학교 시절 3년간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때도 제자에 대한 사랑과 교원으로서의 열정이 가득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올바른 가르침 덕분에 저희는 훌륭하게 자라 어엿한 어른이 되었고 그때 선생님의 모습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선생님의 무대를 지켜봤습니다. 퇴직 후에도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오시는 모습이 제자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콘서트까지 열심히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잘 알겠습니다.
3: 선생님의 열정과 끈질긴 노력은 저희 제자들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비록 타향에 살고 있지만 선생님을 응원하는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2: 앞으로도 더욱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3: 선생님 화이팅!
0: 네, 멀리서 영상 메시지 보내오신 임창학, 리형화 부부 제자의 메시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네, 이외에도 현재 연변대학 사범부는 부원장으로 재직 중인 제자 리호 씨도요. 네, 선생님의 콘서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오라는 축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청화대학을 졸업한 제자 김명 씨는요. 바쁜 일상에도 콘서트 소식을 듣고 축하 메시지와 꽃다발을 선물로 보내오셨는데요. 제가 대신 그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쁜 꽃을 보내오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0: 네, 훌륭한 제자분들을 두셔서 정말 기쁘시겠습니다.
1: 네, 정말 감사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축하 메시지와 꽃다발을 보내준 제자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모두 하는 일이 뜻대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0: 네, 사제간의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얼마 전 여사님께서는 교원 생활의 감회를 직접 가사로 쓰셔서 노래로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잠시 소개 부탁드릴까요?
1: 네, 교원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감정을 노래로 만들어서 모든 교원들한테 선물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연변 가사협회에서 열심히 가사 창작에 대해서 학습하고 또 허심히 배우면서 작년에는 끝내 교원 창가라는 가사를 썼고 거기에다 작곡가 정기송 선생님께서 곡을 붙여주시고 연변 가무단 박경수 가수님께서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완성된 노래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0: 그럼요. 그 교단에서의 수많은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은데 또 첫 작품이라 그러셨잖아요.
1: 네, 저희 첫 작품입니다.
0: 네, 정말 의미 있는 노래로 창작의 첫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그럼 이 자리에서 이순도 교사님이 직접 부르는 교원 찬가 감상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1: 네, 잘 부를 자신 있습니다.
0: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교원 찬가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네, 룡정시 교사연수학교에서의 노래를 부르니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1: 네, 저희 재직 생활을 마무리했던 학교에서 촬영하게 되어 정말 뜻깊었습니다. 이 영상이 저한테는 평생 소중한 선물로 될 것입니다. 제작진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네, 네, 정말 인생의 보물 같은 소중한 기록을 저희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 자신의 사업에 열과 성을 다진 선생님의 그때 그 시절 모습은 어땠는지 정말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네, 룡정시 교육과학연구소 전임 소장으로 박철 씨가 보내오신 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순덕 선생님은 퇴직 전 룡정시 교사연수학교에서 전시중학교 한어교연원과 룡정시 교육과학연구소 연구원을 겸직하면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이번에 선진 사적은 일찍 여러 매체 소개됐고 교육 프로그램 관련 개인서서도 출판하셨습니다. 퇴직한 후에는 노래에 많은 애착을 갖고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아 여러 무대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오늘 개인 콘서트를 열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퇴직고 생활이 더 다채롭고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네, 박철 소장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통해서 리순덕 여사님의 높은 사업 열정과 로고를 다시 한번 되짚어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열정을 잃지 않고 지금 퇴직한 후에는 노래며 창작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네, 정말 노래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것 같으십니다.
1: 네, 사실 어릴 적부터 노래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그 꿈을 펼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번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끝내 해내고 마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여유가 있으니 어릴 때 접어두었던 그 꿈을 다시 꺼내가지고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0: 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막 룡길하고 용정을 오가면서 좀 벅차다는 생각이 들 때 없을까요?
1: 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가족들도 지지해 주기에 아마추어 가수로서의 꿈을 이루고 사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0: 네, 그래서 노래가 주는 힘, 노래가 전하는 메시지는 정말 특별한 것 같은데 앞으로 리순덕 여사님께서 아름다운 연변에서 자신의 꿈을 활짝 피워가길 기원하면서 노래 연변의 꿈표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영변가사협회 기순돌 선생님은 협회에서 아주 활약적입니다. 한우 교원으로 퇴직한 후 특히 노래 부르기에 아주 큰 집착을 가지고 집이 용동이지만 매일이다시피 연길로 다니며 가수를 모시고 노래를 배우고 부르며 실력을 키우고 있는데 그 열정이야말로

0: 아들을 놀려옵니다. 이 선생님은 올해뿐만 아니라 가사협회 공연팀과 함께 매일이다시피 연습하고 공연 다니느라 그에게는 하루 24시간이 너무나 모자랍니다. 이 선생님은 협회의 시상교실 단장직을 맡고 농장에서 주말 아침마다 제일 먼저 교실에 나와서 출석을 체크하고 끝나서는 청소까지 책임집니다. 이순덕 선생님은 요즘 가사 쓰기도 시작하여 본인이 작사한 노래를 본인이 부르는 기꺼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력심이 많고 노래 부르기에 헌신을 불태우는 이순덕 선생님께서 더 높이 둬야 하여 본인이 작사하고 부르는 노래 앨범집도 내놓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며 이번 개인 콘서트의 개최를 진심으로 열렬히 축하드립니다.
1: 네, 영변가사협회 김광룡 회장님의 따뜻한 메시지를 통해서 리순덕 여사님의 퇴직 후에 다채롭고 행복한 생활을 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노래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잘 소화하기까지 정말로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2: 그는 5년간 연변사회예술양성센터에서 노래를 배우면서 노래는 단지 음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사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계속 배우고 연습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제일 보람을 느꼈습니다.
1: 네, 그러셨군요. 그럼 그동안 부르신 노래 가운데서 가장 자신 있는 한 곡을 꼽자면 어떤 노래 선택하실까요?
2: 제가 제일 자신 있게 많이 불러온 노래로는 마이라 뺀조쥐입니다.
1: 네, 이 노래는 굉장한 수준급의 노래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2: 네, 아직도 배우는 단계라 부족한 점이 다소 있겠지만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여사님의 열정과 실력이 집약된 결정체, 네, 마리아 변주곡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아마추어 가수로서 이제 그것도 60대 여사님께서 이 정도의 실력을 발휘하셨다니 정말로 놀란 무대였습니다. 어느덧 오늘 프로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1: 늦은 나이에 다시 꺼낸 꿈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준 자신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리순도 짜요!
0: 오, 그래요. 자, 음악을 향한 도전과 꿈을 마음껏 펼치며 여생을 봄처럼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리순독 여사님과 함께한 음악 토크쇼 꿈을 노래하다. 끝곡으로 어머니 진달래를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리순독 여사님의 앞길에 꽃길만 가득하길 기원해볼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황제의 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습방은 오장육부 당경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해서 양혈 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기력하며 파킨슨, 뇌혈전, 반신불수, 고환와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이외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팽창, 식욕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풍습방의 우대 활동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세트에는 직접 6세트를 더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풍습방은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하나는 전문 깊은 것이 풍한 습을 없애주는 이런 작용이 있는 처방으로 구성돼서 고대로부터 유명한 双乌仙灵方 그 기초상에서 약자들이 현대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유효 성분을 추출해내가지고 나온 이런 왈지입니다. 예, 조그만 알을 뗐기 때문에 한 봉지에 스무 알씩 들어있는 겁니다. 한 번에 한 봉지씩 조금 잡숨이 됩니다.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야우주의 뚜안쉬가 고대로부터 유명한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야우주의 요추의 뚜안쉬, 뚜안쉬라는 게 뭔가? 끊어진 거 있어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 있어주자면 골수가 충족해야 되죠. 그래서 골수를 전문 보충해주는 처방으로 구성된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어째서 갈라나는가? 이건 제가 시간마다 강조하지만 항상 오장육

분은 자기가 공작하는 제일 활달한 시간이 있습니다. 즈우류주라고 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약 수여되는 약을 딱딱 투입해서 보충되기 때문에 효과 빨리 바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갈라놓으면서 어떤 약은 우리 가량할 수 있습니다. 예, 한 대 버무려 놓게 되면 또 가량하면 어떤 약재라면 좀 사람한테 좀 그 나쁩니다. 예, 흡수 제대로 못했거나, 예, 그래서 이렇게 갈라놓은 겁니다. 특히 골수를 보충해주는 처방은 마음대로 가량해도 이렇습니다. 우리 뭐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세 봉지씩, 원래는 한 봉지씩 쓰는데 한 번에 세 봉지씩 하루에 세 번, 하루는 그냥 아홉 봉지죠. 그렇게 막 잡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효과 팍팍 나는 겁니다. 이러면, 예. 그리고 이상에 깊은 곳에 풍한 습을 없애는 약은 약이 좀 세기 때문에 가량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을 넣어서 딱 한 봉지씩 쓰면 됩니다. 예, 이랬거나 영 과학적으로 됐죠. 예. 이건 황제내경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순시치료법이라고, 순시치료법. 예. 예, 그래서 6세트에 6세트 더 드릴까는 12세트 가게 되죠. 그럼 약과걸로 따지게 되면 24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8달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9세트에는 11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2세트에는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직접 구매하시는 분들, 오늘이 딱 결정해서 사겠다 이런 분들, 우리 혈배강에서 나온 이 그 심리첩 이것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심리첩은 우리 약과에 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관심병, 심저통, 고혈압, 고혈증, 중풍, 반신불수, 뇌경색, 예, 이런 데 치료 효과 좋다고 썼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요거는 배꼽에도 딱 붙이는 게기 때문에 6시간 내지 8시간, 제일 많아 8시간 붙이고 떼야 됩니다. 한 곽에 30장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양이죠. 이거 다섯 곽이나 드릴까나 뭐 다섯 달 쓸 수 있는 양이죠. 예, 이걸 드리고, 예, 그리고 그 장내통도 드리고 또 정이미로방도 다 드립니다. 예.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이 구분기를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 그리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네,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골과병 이거 보게 되면, 예, 엄중한 이런 관절이라며 척추라며 다 변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관절이 활동하기 좀 바쁘고, 그 다음에 관절 그 부근이 근육 조직이 자꾸 위축이 오고, 그 다음에 강직이 오면서 가화되고, 가화되게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류풍습성 관절로 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엄중한 거는 완전히 걸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 우리나라 놓고 말하게 되면 8천만 매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관절 질병을 죽지 않는 암이라고 부릅니다. 부스다이정. 예, 그래서 이 골과병이 엄중한 환자들은 이 수명도 10년에서 15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째 이런 질병들이 점점 많아지는가? 기실은 구분기를 너무 많이 걸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름길을 꼭 찾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정황 하에서 누가 이런 뼈세포가 손상된 것을 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에 뼈세포에 이런 수여되는 구조원 단발, 네, 이것을 빨리 보충해주고, 그 다음 뼈속 깊은 곳에, 제가 말한 건 항상 강조하는 그겁니다. 깊은 곳에 이런 풍한 습열, 예, 이런 것들을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예, 거치 풍한 습을 빼서 쓸데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래야 완전히 이런 풍습, 류풍습성 관절이라든가 통풍, 활막염, 요추간판 탈출, 또 요지노순 왔거나 강직성 척추염, 좌골신경통, 예, 그 다음에 추간협착, 견주염, 경추병, 고골두께사, 이런 질병들이 완전히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조합이가 엄청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환자들이 감각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 개념상에서 지금 이런 구분기를 걸었다는 게 뭔가,
많은 분들이 약을 선택할 때에

0: 진통 효과가 좋게 되면 그게 좋은 약이라고 자꾸 생각하고서니 효과 빠르면 좋다 이랍니다. 그럼 몇십 년 뒤는 이런 골과병이가 아니 골수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붕한습이 깊은 곳이 꽉 들어찼고 이것이가 그렇게 빨리 효과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통 효과 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진통제를 쓰는 게죠. 진통제를 쓰게 되면 거기에 아픈 그 감각 기시는 신경이죠. 신경 잠시 마비시켜놓는 겁니다. 그런다고 나선 게 아니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은 그게 좋다고 해서 자꾸 진통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위장도가 다 나빠지고 위창궁도 생기고 위궤양도 생기고 위출혈도 생기고 마지막 간경화까지 올 수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예. 종수빵 지금 계속 먹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저는 이 관절이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이쪽이 이렇게 많이 내가 아파가지고 수련해 뭐 아플 때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서 치료로 그래서 받고 그랬는데 후유증 좀 심하니까 뭐 그때도 제가 그래서 뭐 붙이고 옛날에는 침구도 해보고 그리고 옛날에는 뭐 약도 먹고 그다음에 뭐 아플 때나 진통제도 먹고 그러나 후에 또 막 무릎에 물이 차고 하니까 물도 빼고 예 그랬단 말인데 근데 그래도 어깨에 주사도 맞고 근데 그럴 때는 저 등도 얼마가 뭐 또 그렇게 다시 재발하고 그러니까 이 등이 올라갈 때도 아프고 내려올 때도 아프고 예 그러고 그다음에 이거서 그럴 때 뭐 어딘데는 그래서 꾸두꾸두 소리 나오고 근데 집안에서 거기서 이렇게 병기 뭔가 병행한 데서도 그러고 예 그러니까 그걸 따서 돌아설 때 뭐 이 뼈가 제가 탁 멈춰서는 것들 돌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할 때 있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다 쓰인 다음에, 이, 정말, 외나의 선생님 강의 두고서 이어서 한 다음에 먹기 시작했는데, 또 선생님께서 또, 이, 친구를 또 했대, 겁니다.
0: 네, 친구 결합했죠.
2: 예, 결합해서 이 약 먹고 이랬는데, 아니, 저, 뭐가, 한, 열흘 지나서부터 있잖아, 예. 그렇게 통신하고, 뭐, 어찌, 그냥 아프고, 예. 이런 게 없어지고, 예. 아프지 않더란 말입니다.
0: 네.
2: 무서워서 지금 뭐 이 증기로 항상 그래서 이전에처럼 그래서 보동다리처럼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이랬는데 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뭐 습관된다 해서 된다면 주말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제가 좀 네. 편안하게 좀 걸어보자 그런 게 아예 점점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주말가 그렇게 아파서 예 그런 주말가 아픈 그런 증세 없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0: 네.
2: 지금은 우선이 오래 묵고 이러니까 제가 우선은 두 달 거의 묵었습니다.
0: 네.
2: 이런 게 지금 내 증기로 올라가다니는 게 지금 뭐니까 아프지 않고 예.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서 경기일에서도 제가 이전에는 걸다가서는 이거 한번 통신해서 아파서 그냥 소수 문제고 이랬는데 이런 소수가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0: 네.
2: 그냥 야, 이야기 좀 안겨라에 이렇게 된 거 정말 이제 쓴 게 정말 후회되고 겟남 선생님 그 친구 꼬지 또 저한테서 이렇게 쓰고 하니까 내 지금까지 효과가 더 좋은 것 같더란 말입니다.
0: 네, 지금 다 했었죠.
2: 예예예 예, 예. 진짜 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약도 우선 거의 있긴 있는데 혹시 얼굴로 가니까 활동 있는지 해서 예, 전화드렸습니다.
0: 이번에 활동이 너무 좋습니다. 예? 9세트에는 예. 11세트를 더 드릴까나 한 400날 잡술 수 있는 량이고 예? 예, 이번에 활동 참가하셔. 그리고 지금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또 우리 혈배강에서 나온 예, 심내첩 이것도 다섯 달치 이 다섯 곽입니다. 이것도 증송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예.
2: 알겠습니다.
0: 네. 네.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전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예. 아, 예. 예. 말씀 주세요.
3: 저는 예, 풍습 관절염으로 몇십 년 고생한 사람입니다.
0: 네.
3: 중소약을 얼마 먹고 그다음에 친구도 얼마 맞았는지 모르고 기타 보조 치료도 예, 영화에다 부황도 붙이고 또 그다음 주사도 맞고 예, 짐도 많이 맞고 이랬는데 쓸데없을 때다. 그래서
0: 네.
3: 그래서 이래다가 말겠지 했는데 내 전 선생님께 가서 진맥하고 그다음에 전 선생님 알선의 풍수방에 대한 그 강의를 다시 내가 잘 합디다 그래놓거나 이 풍수방은 이전에 내 치료하던 그런 약과 완전히 틀리는 것 같습니다.
0: 네.
3: 특히 제일 작은 분자로

0: 구성대 700달러 된 분자를 되었다지. 그다음 관절염 치료할 뿐만 아니라 122여 가지 타병이 다 좋다니까 머리에 쏙 들어 없대다.
1: 네.
0: 그래서 이를 쓰기 시작했는데 나는 예, 이 관절이 아프다 하면 예, 그저 집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에 누워 있고 예, 특히 내리막을 내려가다 혹시나 엎어지면 넘어지면 하면 예, 꼼짝 침대에서 며칠 못 일어났습니다.
1: 네.
0: 근데 선생님이 이래 알선하니 풍수빵을 저는 보나 어렸을 때 그런가. 네. 근데 관절을 마디마다 다 붓기고 통증이 나고 마목되던 게 좀 자주를 가셔지고 예.
1: 네.
0: 특히 간 콩팥 그래서 넘는 약재가 16정이나 들어갔다더니
1: 네.
0: 지금 예, 소화도 잘 되고 그다음에 눈도 많이 환해지고 예. 바람 맞으면 눈물이 나던 게 이거 싹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예, 예.
0: 예, 그리고 예, 목이 아이 마르고 입이 시겁던 것도 다 좋아지고 정말 예, 얘기한 것처럼 그 관절염뿐만 아니라 기타 병에 정말 좋은 예, 이런 관절 그 풍수빵 같은 약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 사람이란 게 밥은 먹지만 집에 앉아있고 활동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행복한 게고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래 이래 지금 예, 관절이 나아지면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중기로 오르내릴 수 있고 예, 그런 공원 놀이도 할 수 있을까. 이보다 좋은 이보다 행복한 게 더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예, 비위가 그런 뭡니다. 비위도 관절염에 비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비위에 도와준 약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0: 예. 네. 잘 먹고 그다음에 잘 배설하고 정말 이 선생님이 알선하는 이 약이 참 좋고요. 그리고 또 경락을 소통하는 오장육부가 활동하는 그 시간에 딱 써주고 선생님 면 친구를 맞아서 예, 경락을 소통하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면이 많으니까 나는 예, 이 풍습방 계속 쓰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참 고생했습니다.
1: 네. 네.
0: 예.
1: 건강하세요.
0: 수고하셨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도 이 풍습방을 먹고 예, 너무나도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1: 네.
3: 예. 나는 예, 10년 전만 해도 예, 퇴행성 관절에 허리가 꼬부려지고 예,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면 예, 몇 발도 먹고 어쨌든 앉아야 했습니다. 앉아야 예. 되지 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가슴이 떨고 숨쉬기 바쁘고 나도 모르게 식은 땀을 흘리고 아고 가만 안고 있어도 하늘이 빙빙 돌아가면서 예, 추웠다 또 더웠다 하면서 예, 아 그러면 소화도 안 되고 특히 눈이 잘 비비하게 이렇게 잘 아이 벌 되니까
1: 네.
3: 보행게 안개 낀 것도 그래서 이 주말에 연주 시내 사투로 다니면서 예,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친구도 하고 그 좋다는 별다른 방법을 다 했습니다.
1: 네.
3: 예, 그래도 예, 돈 달아나고 예, 없어지고 효과를 못 봤습니다.
1: 네.
3: 예, 그 선생님이 이 풍습방과 이 친구 여법의 예, 성명을 듣고서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예, 이 풍습방과 친구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3: 예. 선생님이 이렇게 알선해서 그래서 지금은 예, 풍습방도 먹고 선생님께 친구도 예, 맞으니까 똑똑하게 효과를 보고 있다니까.
1: 예.
3: 야, 정말입니다. 이게 정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1: 네.
3: 예. 특히 중국아의 기적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선생님 그 친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1: 네.
3: 예, 야, 정말 유명합니다, 친구는.
1: 네.
3: 그러니까, 예, 이, 지금 효과를 많이 받지 말아야 돼. 선생님 이 유명한 친구를 더 맞고,
1: 네.
3: 이번 활동이 매우 그만큼, 예, 예, 또 지금 활동 얼마나 큰가.
1: 네.
3: 예. 12가구 싸면 18가구 더 주는 이 활동에 참가해서 예, 중도도 맞고 이 활동에 참가해서 약도 더 싸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12세트에 예. 18세트를 예. 더 드리고 또 침도 12번 놔주고
3: 예. 예.

0: 젤을 오래 쓴다 할 때 마지막에 그 순수해진 여독성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중약재에서 고대로부터 유명한 처방이 있습니다. 천연적인 진통제 루샹모요. 이 두 가지가 합작하게 되면 이 천연적인 이런 진통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풍습방 그 깊은 곳의 풍한습을 없애는 처방에 루샹모요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실은 이 풍습방은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약 중간에서도 이 처방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처방입니다. 이 고대로부터 엄청 유명한 처방 과학적으로 잘 배합됐죠.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원래 저기나 풍수병 한다라서 풍수방약을 쓰던 사람입니다.
0: 예.
2: 아, 풍수병으로서 앓고 있던 사람인데
0: 예.
2: 예, 병원에서 여러 가지 약을 써봐도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0: 예.
2: 네, 그러는 게 지금 풍수빵 선생님 이 방송 통해서 풍수빵 듣고 풍수빵 먹고서 나서는 예, 지금 이 손 부서던 게라며 관절마다 부서던 게라며 그다음에 저기나 그 찬물에다도 손을 여치 못하고 그것도 손 막 부들부들 떨며 이리고 있던 것도 나사지고 예.
0: 네.
2: 그다음에 발에 이렇게 견줄면서 있어서 얼수 있던 것도 발모 있던 것도 다 나사지고 정말 영 변비도 심하던 것도 없어지고
0: 아 변비 해결됩니다.
2: 예예. 예.
0: 그 저 라이프즈라는 약이 변비를 해결합니다.
2: 예. 영 그게 제일 큰 효과를 더 본 것 같습니다.
0: 예, 예.
2: 정말 사람이 변비 있으면 얼마나 바쁩니까.
0: 그렇죠. 예.
2: 그런데 그것도 잘 되고 예. 그다음에 소화도 잘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률이 고르지 않았던 것이 나아졌단 말입니다.
0: 네.
2: 그래, 내 이 약 쓰면서 우리 친구들과 또 얘기해봤으니까 나는 이래서 이렇게 한다 하니까 좋아졌다 하니까 정말 영반가봐 하고 너도 나도 좀 먹어보겠다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 내 지금 이번에 이 활동하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0: 네.
2: 저 우리 친구들 목술로 좀 약 주문하자 합니다.
0: 제일 큰 활동 참가하면 좋죠. 12세트에 18세트 더 드릴까요?
2: 예, 예, 예. 우리
0: 그럼 서로 농가서 가실 수 있죠.
2: 예. 그래, 같이 좀 약수미, 더 효과를 보고 좀 만년에 즐겁게 같이 놀아보자.
0: 좋죠.
2: 생각하는
0: 예, 예.
2: 됩니다. 예. 예. 예. 약수고 나니까 밥 맛이 왔어요.
0: 밥 맛이 좋습니다.
2: 정신한단 말입니다.
0: 예.
2: 못 앉아서 부커치기 해도 영 정신하고 그렇습니다.
0: 다른 이런 관절약이라면 이 위를 자꾸 해치지 않습니까?
2: 예, 옳습니다. 예,
0: 근데 우리 풍습방은 순시 치료법에 따라서
2: 예.
0: 이렇게 딱 조합이 잘 됐기 때문에 오히려 위가 좋아집니다. 예.
2: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밥 너무 맛있어서 밥 꾸준히 못 먹던 게 나마나 이렇게 하던 게 지금 밥 잘 먹으니까 힘도 나고 정신 추구설이 놀라댕긴단 말입니다.
0: 그렇죠.
2: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런 약을 나타내줘서 내 길에 이 약 주문해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잘 먹겠습니다.
0: 예. 288-0018번 전화 주시죠.
2: 수고해 주세요.
0: 네, 건강하세요.
2: 후에 또 전화합시다.
0: 예, 예, 예.
2: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저는 허리 다리가 아파가지고서 꼼짝 두고서 피해 되겠습니다.
0: 네.
3: 그리고 또 사병은 어찌 다든지 밤이 잘 수도 없었습니다.
0: 네.
3: 그리고 위가 어떻게 아픈지 쓰고 막 저기 그런 소화해가지고 아니 막 병에다 간장물 같은 그런 물이 나왔대요.
0: 네.
3: 그래서 형 밖에 살았는데 이 풍습방 저기 선택해보는 데서부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증상들이 모두 다 좋아졌어요. 처음에 밥도 먹을 수 있고 소변도 굴이 닿지 않습니다.
0: 네.
3: 땀도 잘 닿을 수 있고
1: 네.
3: 그리고 저기 눈도 이것만 잘 보입니다.
0: 눈 좋아집니다. 간도 아주 약이에요.

0: 16가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 예. 그래서 지금 이 부스방제 앞으로도 계속 다른 거 그렇게 많이 먹어도 쓸데없던 게 이 약을 먹으면서부터 한 달 넘어가면서부터 좋아지는 게 한가깁니다.
0: 네.
1: 어찌 잘 좋은지 소화가 잘 되고 여러 가지 면이 좋으니까 그뿐에서 지금 막 걸어 다닙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 부스방을 계속 앞으로도 사먹을 예사입니다.
0: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리고 진통제를 오래 쓰면 또 무슨 나쁜 점이 있는가 하면요. 관절이 어째 자꾸 이렇게 비뚤어지는가. 기실은 진통제는 잠시 진통했다 뿐이지 이 관절이 나빠지는 것, 발전하는 것 막은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사람은 착각합니다. 나 샀는가 해가지고 거기를 더 무리하게 쓰게 되죠.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무릎 관절을 하면 연골이 지금 다 쓰러졌습니다. 연골을 수복할 생각은 아예 하고 진통만 합니다. 그러면 아프지 않을까나 자꾸 더 쓰게 됩니다. 그럼 연골을 더 빨리 다 쓰는 거죠. 그래서 관절이 또 변형되고 허리도 그렇습니다. 허리, 척추, 뼈. 그리고 진통제를 오래 쓰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선수화제하고 노덕증이 온다고. 기실은 선주, 구성수, 이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곰팡이가 나빠지게 되면 골수를 근본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런 허리 뼈도 자꾸 이렇게 꼬부라들고 비뚤어지고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주위에 근육 조직도 위축이 오고 혈관도 위축이 온다고 뜻입니다. 기실은 로넨성 치매 증상 이것이 일찍이 들어섭니다. 어제 일찍이 들어서는가 우리 경추 그 양옆 팔로 추동맥이라는 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 경추 그 짜기가 비뚤어져서 그 동맥을 약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뇌혈 공급 부족이란 게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요추 그 짝에서 우리 그 중이 침혈에서는 빨려 쉬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골반 그 뒤에 깨거나 미추골 그 짝 못해 그 여덟 개 구멍이 있습니다. 양쪽에 네 개씩 좀 팔자 모양을 이렇게 됐는데 그 구멍 어간으로 좌골신경이랑이 다 그 짝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구멍이 막히거나 막힌다는 게 어쩌면 막힙니까? 기실은 골다공증이 심해지면서 막히는 게죠. 그리고 우리 척추, 그, 요추 그 짝에서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마디나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나 이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협착이 오고, 그 다음에 여파를 빼서 나가고 이러면서 그 신경을 눌러나르게 되면, 그 다음엔 그 짝으로 지나가는 그 신경은 대소변 관할해준 신경도 그 짝을 지나갑니다. 대소변 관할한다는 게 뭔가? 대소변 내가 말았다 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경이 뚝 압박되게 되면 참는 이런 게 아예 됩니다. 제절로 막 나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대소변도 막 받아낼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제일 무서운 것은 뭔가 진통제보다 더 무서운 게 기실은 우리 그런 격소 주사를 놓는 겁니다. 우리 풍비 주사 들어봤죠. 이 풍비람이 이게 다 격소에 속하는 겁니다. 이거 오래 쓰면 구구도 화이스가 막 옵니다. 그리고 피부병도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뼈가 많이 손상받고 대사 몰라요 하면서 그 다음에 당뇨병도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소를 망탕 쓰는 게 아닙니다. 기실은 이래서 마지막에 관절이 다 나빠지는 게죠. 우리 수면상 보게 되면 여섯 가지 독을 일단 빼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우리 수면상에 소염하는 약, 진통하는 약, 바람을 없애는 약, 한기를 없애는 약, 그 다음에 호수하는 약, 화위, 어혈을 풀어주는 약, 여러 가지 약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어떤 약이 없는가? 파손된 뼈세포를, 손상된 뼈세포를 수복해주는 약, 안주까지 아예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풍습방위가 이렇게 된 겁니다. 과학적으로 된 게죠. 그래서 골수가 충족해야 연골도 자라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골과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꼭 우리 풍습방 써주고, 경제 허락되게 되면, 좋기는 큰 활동에 참가해서 제한테 침도 맞고, 이래 결합하면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는 우리 데서 어째서 환자분들이 호평 많이 받는가, 잘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0: 밖에는 따스한 햇빛이 검은 기와 지붕 전체에 내리쬐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하늘 높이 피어올랐다. 주변에는 면직공장, 담배공장, 약품공장, 시술공장, 기계공장, 철강공장 등 수많은 공장들이 밤낮없이 기계를 돌리고 있었다. 서풍이 불면 상해 명품인 치약의 향기가 부드럽게 풍겨오고 북서풍이 불면 제지 공장에서 나는 덧진 냄새와 알칼리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강한 냄새 때문에 집집마다 창문을 꼭 닫아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었다. 소모와 그의 학교 친구 건국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권투 선생님을 찾아간다. 두 아이는 이미 벌써 반년 동안 권투를 배우고 있으며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무술을 연마하고 있다. 아이들은 매번 땀을 흘리며 연습에 임했고 선생님은 언제나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두 아이를 지도했다. 이날 권투 선생님은 깔끔하게 다려진 코드를 입고 소모와 건국 앞에 섰다. 선생님은 두 아이의 자세를 바로잡으며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1: 전신의 힘은 장법에서 찾아야 하고 힘의 느낌을 파악해야만 비로소 진보할 수 있다.
0: 선생님의 말은 언제나 간결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날 건국은 평소와 달리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눈동자는 불안하게 떨리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가득했다. 그 이유는 바로 학교에서 친구의 만화책 세 권을 몰래 훔친 일이 선생님에게 발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건국은 그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편치 않았고 연습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였다. 선생님은 따로 꾸짖지 않고 오히려 두 아이에게 발바닥과 팔소매에 기력을 집중하라고 다시 한번 부드럽게 당부했다. 건국은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응했고 이후 열심히 훈련에 매진했다. 건국은 아버지에게 크게 혼나고 맞을지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선생님은 열심히 연습하는 건국의 모습을 보며 그가 진심으로 무술을 연마하고 있음을 확신했고 조용히 경계의 시선을 보냈다. 연습이 끝난 뒤 두 아이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소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에게 다가가 선생님이 부모의 공장에 관한 글쓰기 숙제를 내주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소모의 말을 듣자 웃으며 말했다.
1: 공장과 노동자를 주제로 글을 쓰는 건 가장 쉬운 일이다. 예전에 작업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는 오직 한마디뿐이었으니 말이다.

아버지는 흥겨운 목소리로 노래 구슬을 불렀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소모의 어머니는 이를 보고 그가 다시 헛소리를 늘어놓는다고 꾸짖었다. 이날 밤 소모의 부모는 모두 야간 근무를 나가야 했다. 소모는 혼자 집에서 지내는 시간에 익숙해져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소강로를 지나가는 24번 전차의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2층에 사는 아저씨의 기침 소리가 계단 사이로 울려 퍼졌다. 건물 안에 사는 은봉이는 계단을 오르내리며 물을 받고 돌아간 후 방 안은 완전히 고요해졌지만 창밖은 여전히 시끌벅적했다. 소모가 사는 집의 창밖에서는 차가운 북풍이 윙윙거리며 불어왔고 야간 항해선의 모터 소리와 선박 경적 소리가 복잡하게 얽혀 들려왔다. 골목 바로 옆은 소강로 야채시장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외곽 지역에서 올라온 채소 배송차, 인력으로 끄는 황어차, 자전거에 매단 대어차 등이 새벽까지 끊임없이 도착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의 외침 소리와 차량 바퀴 소리가 뒤섞여 밤새도록 시끌벅적했다. 장수로 양쪽에 자리 잡은 공장들에서는 교대 작업이 끝나는 소리가 울리고 대자명종 주변 주민가의 전등이 하나 둘씩 꺼지면서 밤은 점차 깊어졌다. 소모는 차가운 방 안에서 온기가 나는 이불을 꼼꼼하게 감싸고 잡다한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쓰며 혼미한 상태에서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밤의 소음은 여전히 창밖에 머물렀지만 지친 소모는 깊은 잠에 빠져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다음 날이 지나고 일요일 오후가 찾아왔다. 허생은 친구인 소모를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골목 입구 미용실 대문 앞에서는 매매와 이웃 골목에 사는 란란이라는 두 소녀가 즐겁게 고무줄뛰기를 하고 있었다. 두 소녀의 웃음소리는 골목 안에 밝은 기운을 더했고 허생은 그들에게 다가가 3층에 사는 소모를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 란란은 씩씩하게 길을 인도해 주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소모가 학습 성적이 좋지 않아 선생님으로부터 글씨 쓰는 벌을 받고 있다는 소식까지 말해주었다. 두 소녀는 고무줄뛰기를 즉시 멈추고 허생을 이끌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3층으로 올라갔고 방 안에 있던 소모는 계단 소리를 듣고 경계심 가득하게 문 앞에 서서 문을 막았다. 하지만 란란 뒤에 서 있는 호생의 모습을 보자마자 소모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 피어올랐다. 두 사람은 방 안에 놓인 작은 탁자 앞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후 두 사람은 미용실 뒷문을 통해 골목 밖으로 나와 북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허생은 방금 만난 매매와 란란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같은 골목에 살았던 주하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언급했다. 허생은 주하가 매우 조용하고 차분하며 글쓰기와 시를 복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주하가 복사한 시들은 모두 한 줄 한 줄 정성스러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고 그 시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소모는 웃으며 자신은 무술과 고대 명구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했다. 두 사람

두 사람은 서강로 끝까지 걸어 소수화 변에 도착했다. 허생은 서쪽에서 내리쬐는 햇빛이 강우루에 반짝이며 비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소주와 강우루에는 볕집, 부서진 포대, 채소껍질 등의 쓰레기들이 떠다니며 동쪽으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강변 쪽에는 어부들의 배가 많이 정박해 있었다. 허생은 이 아름답고 쓸쓸한 소주와의 풍경을 보며 갑자기 시를 읊기 시작했다. 꿈속의 아름다운 경치는 밤에 피는 선인장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흐르는 물에 따라 갑자기 사라지고 시들어 부서진 꽃잎은 마음속과 흙위에 흩어져 미래의 온기를 발산하네. 소모는 허생이 읊은 시를 듣고 눈을 깜빡이며 외국인이 쓴 시인지 물었다. 허생은 부드럽게 웃으며 주하가 복사한 시이며 그의 사촌이 직접 쓴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소모는 시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했고 허생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 시를 반복적으로 중얼거렸다. 허생과 소모가 소주와 변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소모는 동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쪽이 바로 양전공장이야. 양전공장교를 지나면 바로 상해 노동계급의 발원지야. 허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허생은 그곳이 강명교이며 앞쪽이 호황선이고 철도와 소소화가 나란히 이어져 있으며 양전공장이 바로 주폐공장이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소주화는 이곳에서 남쪽으로 부드럽게 구부러지고 철도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그 좁은 공간 사이에 양전공장이 자리잡고 있었다. 소모는 턱을 괴고 소주화를 바라보며 옛 이야기를 꺼냈다. 매매의 어머니는 예전에 매일 방 안에 앉아 납동전을 만들었소. 1전, 2전, 5전짜리 동전을 계속 만들었고 기계가 꽝꽝 소리를 내며 일할 때 동전은 산처럼 쌓여 있었소. 상해의 구시가 골목은 사방으로 자유롭게 통하고 있으며 북경의 골목처럼 미로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모는 다시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다. 그 할아버지는 구사회의 만화책 수백 권을 소장하고 있었고 한 권에 3전씩 받고 이웃 아이들에게 빌려주었는데 소모도 자주 그곳에서 만화책을 빌려봤다고 이야기했다. 소모는 호생에게 만화책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며 자기 가방에서 평원기 한 권을 꺼냈다. 책의 시작 부분에는 한자로 쓰인 시소가 인쇄되어 있었다. 호생은 책을 펼쳐보고는 고개를 흔들며 별로 관심이 없다고 대답했고 소모는 이 모습을 보고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은 계속 수다를 떨며 걸어가 소부두에 도착했다. 허생은 길가에서 튀김을 사서 두 사람이 나누어 먹으며 산책을 계속했다. 튀김의 바삭한 맛과 고추의 향이 입안 가득 퍼졌고 두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강변 풍경을 감상했다. 그때 갑자기 강매원에서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고 건너편에 위치한 중량 창고는 아무 소리 없이 고요했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고 서쪽의 햇빛은 점차 사라지며 서주하는 짙은 어둠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허생은 소모에게 시간이 있으면 놀러오라고 말했고 소모는 기쁘게 응했다. 두 사람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서주와 변을 떠나 24호선 전차 종점까지 천천히 산책했다. 소문은 허생이 타는 전차가 멀어지는 것을 눈으로 가만히 보내주었고 전차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0: 이날 저녁 소모의 어머니는 근무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미용실에서 일하는 왕 아저씨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며 소모가 방금 안경을 쓴 학생과 함께 외출했다고 말했다. 소모의 어머니는 소모가 약속 없이 외출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어머니는 소모가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항상 밖으로 돌아다닌다고 꾸짖으며 계단을 급히 올라갔다. 해질녘이 되어 소모는 서강로를 따라 천천히 골목으로 돌아왔다.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란다는 소모를 보며 급히 말했다.
1: 빨리 집에 가. 너희 어머니가 집에서 너를 18번이나 불렀고 서랍 속에 있던 양표와 지폐가 모자란 것은 분명히 내가 가져간 것이라고 하면서 꾸짖었어. 너 이제 크게 맞을 것이다.
0: 소모는 웃으며 자신의 어머니는 절대 때리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소모가 계단을 올라 방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의 손이 이마로 날려왔다. 소모는 아파서 머리를 붙들고 어머니에게 왜 때리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저 친구와 함께 외출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소모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모를 꾸짖었다. 어머니는 소모가 아무 연락도 없이 외출하여 자신을 크게 걱정하게 했다고 말하면서 비록 소모를 때리기 싫었지만 참을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소모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어머니가 손을 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여덟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외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0: 북올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15 시차기 회의자 전민 의무식수 운동 전개 45주년이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주는 습금평 생태 문명 사살 지침으로 녹수청산의 곳 금산 은산이라는 이름을 실천하면서 봄철 녹화 열조를 일으켰습니다. 도시 정밀화 관리 보호로부터 녹지 확장에 이르기까지 특색 묘목 육성 재식으로부터 생태 경관의 체계적 조성에 이르기까지 전주 각 현시에서는 창문을 열면 녹색이 보이고 문을 나가면 공원이 보이며 사계절 모두 경치가 아름다운 상태 화합을 펼쳐 녹색을 고품질 발전의 가장 아름다운 바탕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녹화 건설에서 정밀 관리 보호가 관건입니다. 군춘시에서 원림 일꾼들이 마치 수노일을 하듯이 세심한 작업으로 도시 나무들을 전제합니다. 가지를 다듬은 나무는 미관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병충해 전파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통풍과 빗조임 자체 영양 공급이 강화되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군춘시 도시투자집단 원림회사 기술과 과장 왕홍영입니다. 주로 너무 높게 자란 나무, 전선에 닿거나 전선을 가로지르는 나무, 그리고 마른 가지, 부러진 가지, 죽은 나무를 정리합니다. 위험을 제거하는 한편 도시 녹화의 전체적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 작업을 합니다. 원림 일꾼들은 또 온실에서 꽃모도 육성을 하고 있는데 만수국, 금오초, 살비아 등 품종을 오벌종순쯤 시내로 옮겨 재식해 도시 원림 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훈촌시 도시투자집단 원림회사 당정판공실 과장 고기영입니다. 올해 꽃모 약 35만 포기를 길렀습니다. 5월 중순에 이 35만 포기 화합회를 각 주요 거리와 골목길 유원광장에 심을 예정입니다. 우럭화질 제거에서 규혁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봄철 녹화 황금기를 다잡고자 일전 도나시에서는 봄철 녹화 건설 작업을 전면 가동을 했습니다. 올봄 도나시에서는 나무 천구루를 심고 녹지 1헥타르를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나시에서는 중심 도시구역 공터를 활용한 녹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공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완산하는 도내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생태기능, 문화, 내포, 레저 가치를 겸비한 정품 녹화 공사를 추진해 녹색 공간을 도시의 모든 구석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안도현에서는 도시 주요 도로, 공원 광장, 길가 유원을 단장을 하면서 해당 나무 58그루를 보식해 도로 양옆에 봄에는 빨간 꽃이 나무를 뒤덮고 여름과 가을에는 열매가 열리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도현에서는 여러 도로 구간에 보드나무, 단풍 등 다양한 묘목 270여 그루를 더 심어 녹화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영종시에서는 주요 도로에서 거리 유원에 이르기까지 립재식 정도로 실시하여 녹색 공간을 일정 확장하고 있습니다. 영종시에서는 도시 원림 녹화 환경에 대한 전방위적, 립재적 정밀화 종합 정도를 하고 공원과 거리 녹지의 전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살기 좋은 도시 형상 심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시 원림관리중심 부주임 정자용입니다.

0: 도시구역 녹화 경관 효과를 향상시키고 녹지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우리 중심에서는 관리 보호 일꾼을 조직하여 관할 구역 내 녹화 지대에 대해서 집중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주로 마른 가지, 잡초, 비닐 쓰레기, 잔물을 제거하는 동시에 색색을 정리하고 나무를 정돈하여 잘 자랄 수 있게 보장을 했죠. 이제 일상 관리 보호를 꾸준히 하고 녹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주에서는 녹지 증가, 보호, 사용, 활성화, 체계적 사유를 견제하면서 도시 녹지 8.5헥타르를 새로 누릴 계획입니다. 오늘날 연민의 산림 피복률을 지속적으로 제고되어 생태 물 자원과 생물 다양성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리마 경제와 관광 산업의 왕성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연결 녹화 미화 행동으로부터 국가 산림 도시 건설, 도시 녹화에서 생태 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조에서는 매 한 그루의 묘목들을 생태 혜택의 씨앗으로 만들어 우거진 녹음이 고품질 발전의 품격을 일층 높이게 하고 있습니다.
1: 5.1절 연휴 기간 우리주에서는 명절 소비 특점에 입각해 형식이 다양한 판매 촉진 활동을 펼쳐 소비시장 잠재력을 1층 방출시켰습니다. 상무부 업무 시스템 통일 플랫폼 수치에 따르면 우리주 중점 감측 27개 상업무역 유통기업에서는 명절 기간 판매액 9,143만 5천 원을 올려 동기 대비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지원, 할인 행사, 문화관광 열기가 겹치면서 전주 소비시장은 연변 휴일 경제의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변 특산품 소매 핵심 시장이자 관광객 필수 방문지인 연길서시장은 연일 북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1층 농업무역구역 조선족 특색 상품 매대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매매가 활발한 풍경을 이뤘습니다. 뜨거운 소비 열기는 관련 봉사업종도 함께 활성화시켰습니다. 상인들은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무료 택배 봉사를 제공했으며 택배 영업 지점 일 평균 발송 건수는 약 4,500건에 달했습니다. 연휴 5일간 서시장을 찾은 관광객은 연인수로 약 15만 명이었습니다. 관광객 왕순효입니다. 오늘 마신 막걸리가 맛있어서 좀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치도 맛있어서 사서 먹고 친척, 친구들에게 나눠주려 합니다. 여기는 택배 봉사까지 제공해서 정말 편리하고 좋습니다. 수상시장도 다녀왔는데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게업주 리오금입니다. 조선족 수제순대는 5.1절 연휴 기간에 정말 잘 팔렸습니다. 우리는 평균 나이가 60세 이상인데 20여 년의 장사 경험이 있습니다. 정성껏 만들고 좋은 돼지 창자로 만들어 맛이 좋기 때문에 위지 관광객들이 조선족 순대를 많이 찾습니다. 힘들지만 돈을 벌어서 정말 기쁩니다. 연길서시장 1층 농업무역관리소 보주임 부신광입니다. 1일부터 관광객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1일 관광객은 약 2만 명에서 3만 명이었고 성수기인 2일, 3일, 4일에는 매일 3만 명에서 4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길 백화상점은 백리성과 련동해 전 품목 할인 행사를 펼치고 정부 소비권 혜택까지 더해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연길 백화상점의 매출은 안정적으로 상승했고 의류와 슈퍼마켓 두 구역의 판매 실적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운영을 시작한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 주변의 메일롱 정품 슈퍼마켓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찾는 신흥 소비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이 슈퍼마켓은 8천여 종 상품을 갖추고 수입 상품, 인기 식품, 신선 식품, 다국 전자상 거래를 아우르는 다원화 소비 행렬을 구축했으며 연길시 지역 공공 브랜드인 연연 우레 전용 구역도 조성했습니다. 연휴 기간 2026년 용정시 상업문화관광 추천 소개 활동이 비암산 문화관광 풍경구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문화관광 소비 촉진과 시장 회복 견인을 핵심으로 봄, 여름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용정의 문화관광 상업 융합 특색을 드러냈습니다. 연휴 기간 훈천시 시내에 위치한 해산물 거리 가게마다 방문객이 끊이지 않고 식객들의 웃음소리로 차넘쳐 변경도시 연휴 미식체험의 교향곡을 울렸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훈천의 문화관광 소비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며 미

0: 음식은 전국 각지 관광객을 사로잡는 핵심 매력으로 떠올랐습니다. 독특한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해산물의 신선한 맛과 고기 구이의 불맛이 어우러져 색다른 매력을 자아내며 훈춘의 연휴 소비 활력을 끌어올렸습니다. 2026년 봄, 여름 소비 시즌 전주 상무 개통에서는 실물 소비, 봉사 소비, 융합 소비 3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연변 한장 통행권, 두 가지 제품 온라인 쇼핑절 등 특색 주제 판매 촉진 행사 50여 차 추진해 주급 통괄 배치, 현시 동시 추진, 전역 협력 판매 촉진의 연휴 소비 구도를 이뤘습니다. 각 상업무역조체는 생방송 판매 등 몰입형, 체험형 소비 새 전경을 혁신적으로 조성해 온 오프라인으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연휴 기간 연길 용정 왕청은 백화, 음식, 완제품 기름 등 중점 소비 분야에 정부 특별 소비권 도합 242만 원어치를 투입해 소비 1,078만 원을 이끌었습니다. 연휴 기간 전주 가정용 전기 제품, 디지털 제품 보상 판매로 제품 2,616개가 판매되며 매출액 921만 6천 원을 올렸습니다. 메이탄 수치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주 생활봉사 온라인 소비액은 전성 2위, 전국 95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음식업종 매출액은 동기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중요 감측 대상인 한도액 이상 음식기업 119개의 매출액은 1,187만 여원으로 동기 대비 4.6% 증가했으며 일부 민속특색 인기 음식점의 테이블 회전율이 모두 100%를 넘었습니다. 숙박 분야에서는 중점 감측 한도액 이상 호텔 50개에서 매출액 920만 원을 올렸습니다. 연휴 기간 전주 완제품 기름 및 관련 제품 판매액은 6,041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5% 증가했습니다. 괄목할 만한 연휴 소비 수치는 연변 시장 활력의 생생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지역 소비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고 민생 온기가 높아지는 량완 추세를 보여줍니다.
1: 전주 첫 도시 구역 내 보세 전시 체험 집산 중심의 일전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 기업의 메일롱 정품 슈퍼마켓에 있는 이 다국 전자상거래 보세 전시 체험 집산 중심에서는 연결 보세 장내 여러 기업 자본을 통합하고 뷰티, 스킨케어, 세안용품과 임산부 영유아 용품, 건강식품, 가정용 전기 제품 등 600여 종 한국 다국 전자상거래 수입 상품을 집결시켰습니다. 길림지통 다국 전자상거래 유한회사 운영 총감독 김명입니다. 전통적인 다국 전자상거래의 실물을 확인할 수가 없는 한계와 달리 집산 중심에는요 다국 상품 전시 및 체험 구역이 마련이 돼 있어서 소비자가 현장에서 사용해 볼 수가 있으며 다국통 선별 상점 미니 프로그램으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은 연결 보세 창구에서 소비자가 지정한 주소로 직접 배송돼 전반 과정이 편리하고 빠르며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 집산 중심 내 모든 다국 상품은 세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 정품이 보장이 되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현재 길림지통 다국전자상거래 유한회사, 연길 GN지크 로스보도 유한회사, 길림세계 공급망 유한회사 등 기업이 집산 중심에 입주했습니다. 연길 주민 준회사입니다. 전부 다국 제품이고 마음에 듭니다. 안내원이 소개를 잘해서 체험감도 좋지요. 연결 도시구역에 위치해서 매우 편리합니다. 여러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수립 전역체험구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성류꽃 활짝 핀 연변 특색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며 길림성이 일대일로 시가제를 지원하는 두터운 우정을 끊임없이 심화하기 위해 5월 2일부터 4일까지 우리수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경춘광 감상 여러민족 청년왕래 교류 융합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전성 한족, 장족, 만족, 회족, 누족 등 길림성 거주 시가제적 여러민족 청년 간부 125명을 연변에 초청해 연변 여러민족 청년과 함께 변경 풍광을 감상하고 민속 정취를 체험하며 민족 단결을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만남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1층 확고히 수립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사화, 문화치면, 예술회화, 미식, 제육경기 등 5대 공동체 건설 내용을 주제로 3일간의 체험 로선을 기획해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현장 방문, 문화체험,

0: 축구 경기, 상호 교류 전 과정에 녹여냈습니다. 동심 충몽컵 축구 교류 경기 활동 현장에서 시가제적 청년 대표는 현장의 연변 선수와 지도 일꾼에게 하다를 선물해 서류 고원에서 온 아름다운 축복을 전했습니다. 양팀 선수들은 경기를 통해 기량을 겨루고 협력 속에서 우정을 돈독히 하면서 여러 민족 청년들의 단결 분발하고 앙양된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연변 청년 축구 선수 박청호입니다. 오늘 친선 경기를 통해 시가지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경기를 뛸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더 많은 시가지 친구들이 연변에 와서 우리 연변의 민족 풍정과 변경의 매력을 체험하기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가지적 청년 진매철원입니다. 교류를 통해 연변의 깊은 축구 전통과 독특한 인문 풍정을 직접 느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성교시처럼 똘똘 뭉친 깊은 정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연변 노동자 문화궁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길림성에 거주 중인 시가제적 여러 민족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형 창작 가무시 오색 아리랑을 함께 관람하며 몰입식 문의 향연 속에서 연변의 인문 저력을 느끼고 민족 단결의 초심을 기리며 한마음으로 분발하는 힘을 응집했습니다. 오색 아리랑은 연변 문화 관광이 중점적으로 육성한 대표적 정품 문예 공연으로서 연변의 수려한 자연 풍광, 짙은 민속 정취, 웅장한 변경 풍모와 두터운 홍색 역사 저력을 전경식으로 그려냈습니다. 시가제적 청년 간부이며 연길시 리먹국 사업률꾼인 둔주입니다. 오색 아리랑 공연은 정말 감동적이었고 모든 장이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연변의 독특한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꼈을 뿐만 아니라 변강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한마음으로 분발해온 간관 력정을 깨달았고 민족 단결의 힘도 느낄 수 있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가제시 길림 서장지원 연락봉사중심 책임자 서호입니다. 연변주의 동지들도 서장과 시가제를 찾아 그곳의 풍토 인정을 느끼고 서장의 미식도 맛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활동의 핵심 구리인 견학활동에서 견학대오는 도문시 두만강 광장을 찾아 경계강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의 웅장한 산천이 한눈에 들어오고 변경 도시와 농촌의 날로 새로워지는 건설 발전 성과가 직관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도문 통상구에서 그들은 중조 량국을 잇는 통로를 걸으며 백년 통상구의 세월 속 저력과 시대적 활력을 느꼈습니다. 시가제적 청년 간부이며 연길시 리목국 사업률꾼인 잔도이입니다. 이번에 도문 통상구를 참관하며 백년 통상구의 역사적 분위기와 변경 풍모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국문호에서 나붓기는 오성 붉은 길을 보고 수변 인원들이 변강에 뿌리 내려 묵묵히 소해온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고 변경의 안녕은 정말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수민족 청년으로서 가곡 정예와 민족 자긍심이 더욱 높아졌고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민족 단결을 수호하고 현재의 아름다운 생활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 견학대우는 해소련의 안내를 받으며 중화문명, 동강서광, 민속문화 함께 빛나 등 전시청을 차례로 관람했습니다. 그들은 귀중한 문물과 오래된 사료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감상하며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대대로 함께 지키고 서로 도우며 살아온 세월을 요해했습니다. 견학대우는 또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찾아 조선족 민속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자발적으로 민족 단결의 실천자, 두 지역의 우정의 계승자가 돼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전하고 연변 변경의 매력을 널리 알리며 또 연변과 시가제의 깊은 우정이 대를 이어 전해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선전교양처 처장 박려화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민족이 왕래하고 교류하며 융합할 수 있는 더 많은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에서 늘 활짝 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

만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야,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처, 면역력 저하, 근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0: 드리면서 눈치려기 하나 드립니다. 셋인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을 사시면 열 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R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0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우대 정책을 향수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특히 이게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한 곽이 498원인데 이왕에 같으면 썩 많이 싸야 우대 정책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15각을 싸면 15각을 무료로 받고 거기에 홍광 치료이기가 따라갑니다. 그 외에 이런 우수한 치료이기에 속하는데요. 하버드대학에서 이미 여기 지금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에 지금 발명 특허까지 받은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이 제품 자체는 하버드대학의 교수가 연구에 성공해서 나온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집에 가서 우대 정책으로 우리 차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컴파치로 있어서는 세순이로 쓰는 분들 가운데서는 남성들은 전열선의 문제가 있어서 너무 힘들지요. 전열선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컴파 그 부위에다 떼고 딱 여기 강하고 약하고 중 이렇게 해서 이 강도가 다 부동하게 돼 있으니까 자기 접수할 수 있는 그 각도로서 그거 코드를 딱 눌러놓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너무 이 그 홍광치료기는 너무 우수한 가정용 병원에 의료과에 가도 이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항차 집에서 쓸 수 있다면 그 설명서에 따라서 강, 중, 약 이거 조절해 놓게 되면 벌써 하고 보게 되면 뼈가 그렇게 수세나가 아프던 게 소변이 그렇게 잘 통하지 소변이 저리고 소변량이 적고 차수가 많던 게 이걸 쓰고 나니까 소변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적 한 번 하고 세세하게 좋다던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하루에 두 번 좌우 이렇게 하게 되면 당신이 전열선은 누그러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게 돼 있을 거 뼈가 좋아지게 돼 있고 전열선이 많이 누그러들어서 소변이 잘 통하 귀가 잘 들리고 이런 좋은 효과도 볼 수 있는 제품이 바로 홍광치료이기에 속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삼촌이 혈압도 높고, 혈당도 높고, 예. 그 다음에 혈지도 높고, 싼 거라 말입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혈압 조절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혈당도 조절이 잘 되고, 그랬는데, 음식력도 없다 하고, 운동도 잘 하고, 이랬는데, 벌써 이랬다, 맥이 자꾸 없다 해서, 예. 걱정했는데, 길을 가다가 저리 탁 물 안 잤단 말입니다.
1: 맥이 없는 게 그게. 상당할 예. 정도로서 원기 부족인데 조약의 순환장애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집에다 전화를 해서 병원을 갈까에 노시산이요.
1: 노시산이죠.
2: 입원시켜서 예. 예, 입원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20일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서린 치료를 받고 물리 치료를 받고 그랬는데 이렇게 언어 잘해야 되고 말이 잘해야 되고 입에서 숨이 한짝으로 잘 나오고 예, 반신 쓰지 못해서 이렇게 행동을 잘해보기 바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 병원에서 한 20일 돼서 나와가지고 그다음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중년에 가서 침도 맞고 이래 받은 며느리 집에서 말하는 게 아무래도 이게 그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약도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중약 좀 써야 되겠다. 맞는 약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방송 듣고 이야기
1: 천희 박사
2: 네, 좋다고 해서 예, 접해가지고 사용했는데 지금 예,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지금 똑똑합니다.
1: 천희 박사 썼죠?
2: 예,
1: 예. 예 그렇죠. 천희 박사 쓰게 되면 점점 말씀이 제대로 돌아오게 되고 행동거지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 예. 예, 그래 말은 제대로 되고 예. 그다음 몸을 쓰지 못해서 이렇게 뭐 가장 질댕기기도 불편하고 그다음 밥 잡수는 것도 불편하게 되는데 지금은 밥 잡수는 것도 제대로 잡수고 이렇게 걸어가서 화장실

0: 당길 수 있습니다. 출입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번에 활동도 접해서 배달 받아왔는데 오늘이 내 하나 문이라서 그랬다.
1: 네.
0: 우리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후유증 가지고 때문에 이렇게 폐를 많이 상했단 말입니다.
1: 예.
0: 그래가지고 얘 평상시에 그냥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나고 얘 머리에 가래 많고 그 다음에 감기 오고 가는 감기 다 하고 얘 감기 걸렸다 하면 폐렴이 와서 병원에 가서 그냥 소형 치료를 받고 이랬단 말입니다.
1: 예.
0: 근데 얘 저번에는 또 불쇠였다 밤에 막 배 아픈지 막 지내 몸이 불편해가지고 얼른 불러서 병원에 간 검사를 하니까 얘 신결석이 왔답니다.
1: 예. 아, 예, 예. 예, 예.
0: 예. 신결석이 왔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내 바빠니까 여러 분이 와서 봤는데 선생님 하나는 한 분은 이렇게
1: 레이저로 치는 걸
0: 받아라 하고 예. 예. 또 한 분은 치라 하고 예 그래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예 저 예약 좀 쓰고서 이제 좀 견뎌보겠다 그래더라 말입니다. 예. 근데
1: 예.
0: 내일 지금 들어보니까 선희 박사 여기 최신이론 값이게
1: 최신이론 그 예. 여사분은 최신이론 선희 박사하고 최신이론 쓰게 되면 예. 두 가지 문제가 끔찍 문제 없습니다.
0: 예, 그러니까 그 가슴이 불편한 거 하고 예, 그 예. 공파치 문제를 예, 그래 해결하자고 아무래도 여기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잘 물어봐 달랍니다. 그래서 좀 자기 싸겠다더란 말입니다. 예, 어. 이번 활동 받았어.
1: 그렇죠. 예. 이제 예. 말씀한 것 들어보니까 예, 하나는 이미 중풍이 왔고 노시산이 예, 왔기 예. 때문에 천희 박사는 노시산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10년 누에 앉아서 뇌졸중으로서 완전히 모든 생활이 자립이 되지 않고 손가락 발가락 하나 깜짝 못하던 분이 10년 이 뇌혈전으로서 누에 앉아되던 신경외과 미국의 박사가 지금 국제 이 그 심장 뇌혈관의 대회가 열려서 이분이 양천공 22년 6월에 미국 화성턴에서 제9기 세계 심노쇠혈관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 딱 독일의 그 신경과 박사가 이 사람 밀고 딱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7세월 약이 나서라. 다 장래가 조용했는데 그때 어느 게 나섰는가 하면 중코엔의 처방으로 된 천희 박사가 딱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시작해서 복용하기 시작해서 원래는 두 달, 석 달, 넉 달이 다르고 다섯 달 다르고 여섯 달 다르고 1년 다르고 이래서 이 사람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그 다리에 벌레가 끼는 것 같은 원래는 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벌레가 감사합니다. 끼는 감 느끼는 게 마지막에는 서서 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박한 제품이 천희 박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분한테는 천희 박사 아주 잘 맞고 그리고 이제 컴파체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세신이로는 그분이 함께 직전에 천희 박사 식후에 세신이로 혹은 세신이로 직전에 써도 되는데 이 두 가지만 쓰면서 홍강치료의 길 쓰게 되면 제가 생각한 대로 그분을 일거세우고 생활을 자립하고 그리고 소변에 문제가 생기고 행동거지가 불편하고 이런 게 따라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중풍도 역시 어디다 또 걸어야 되는가 하면 이 콤파츠를 해결하는 이 문제에다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콤파츠 직접 심장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세신이라는 콤파츠에서는 여기 존노근하고 녹혈정하고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분한테 전달해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하라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자유자재로 설 수 있고 행동거지가 불편하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럴 수 있습니다. 소변도 잘 통하고 골격통도 해결받고 예.
0: 예, 알겠습니다. 그 배달 전화번호 알려주겠습니까?
2: 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입니다.
0: 501-7766번이?
2: 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박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3: 예, 저도 천희 박사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3: 오늘 한 1년 반 먹었습니다.
1: 예.
3: 예.
1: 아, 1년 반 드셨으면 잘 드셨네요. 예, 어떠세요?
3: 예, 예, 이거 먹기 전에, 제가 이 신경이 다른 사람보다 예민해도 정말 특이하게 예민합니다.
1: 아, 특별하게 민감한 분이다.
3: 예,
1: 그렇죠.
3: 굉장히 예. 민감한 특이라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눈이 약간만 조금 말하면, 예. 내 차차 다 먹어서 심장 퍽퍽 뛰는 같은 게, 그래서 영세를 받는다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래서 길에서 이 사람들과 접촉하기도.
1: 무섭죠?
3: 내 성격은 안 그런데, 근데 상대방에서 그런

0: 사람이 딱 말을 그렇게 하면 그렇다 말입니다. 다
1: 그렇죠.
0: 왔니?
1: 예, 예.
0: 예, 그러면 그래서 가슴이 계속 후들거리고 잠을 못 잤습니다.
1: 예.
0: 잘 때면 식은 땀으로 계속 흘리고 가슴이 더부룩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여러 해를 고생했습니다.
1: 예.
0: 5년 청량만 해도 몇 대 처먹었는지 모릅니다.
1: 아, 예.
0: 예, 났을 것처럼 하다도 또 반복이 오고 반복이 오고 하면 영심 들더라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 근이란 진짜 팍팍 빠졌습니다.
1: 아,
0: 뭐
1: 예, 예.
0: 하니까.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영심 들었는데, 그러면 혈압도절도 안 되지.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 파동이 심하지. 심도 계속 후들후들거리지. 그래, 고상했는데, 내 우연히 이 방송 듣고서 이 천희 박사의 신경도절 잘해주고, 이 신장 신경용 도움이 좋대서, 이번에 저 대먹어봤는데, 진짜 이게 영조절이 잘 된다.
1: 세포의 신호를 세포에 전달해서, 모두 불규칙적인 대사 활동을 규칙적으로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천희 박사가 묘한, 이게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다는 게 보통 성과가 아니거나 임상 효과가 아니거나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을 수 없죠. 확실합니다.
0: 예. 예. 진짜 이 천희 박사 영기 상하게 좋습니다.
1: 그렇죠.
0: 진짜.
1: 예.
0: 이 심장량 편안하다 말입니다.
1: 예.
0: 그리고 잠 잘 자지, 혈압 조절이 잘 되지, 밥 맛있지. 그러니까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힘이 예. 오니까 나 마음대로 나가 활동하지. 그래서 근이랑 온 상태대로 다 돌아왔습니다.
1: 어, 예,
0: 근이 그도 한 20근 넘어 쫄았댔습니다.
1: 예.
0: 그게 온 상태는 지금 돌아왔단 말인데.
1: 어, 그래요? 20근까지 졸 정도면 보통 그 문제가 아닌데. 그러려고 뜨면 안 됩니다.
0: 영심했단 말입니다.
1: 그게 지금 올라왔습니까?
0: 최소의. 지금은 원 상태대로 됐습니다.
1: 예. 이 제품 얼마나 썼답니까?
0: 예, 한 1년 반.
1: 1년 반, 그렇죠. 예, 예.
0: 예, 한 거도 예, 한 반년 먹으니까 되나, 그도 이게 근이 막 예, 오르는 게 알기 때문에.
1: 최소의 그렇게 떨어지려고 뜨면 마지막에는 완전히 자기 자로 매력계통이 저하돼서 몸 처세우기 바쁠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제품
0: 예.
1: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0: 예, 그래, 힘이란 게 오지. 작은 어찌 좋은지 그래서 이 조금 활동이 언제 내일이 머리 꺼진가? 내일이 머리 10일까지죠.
1: 예, 10일까지 예.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0: 예, 예. 그래서 그 활동이 좋을 때 조금 더 배달받아 계속 먹으려고 그러더나 했습니다.
1: 아, 이 제품 자체를 여사분이 아주 현명합니다. 잘 선택했습니다.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모든 불평형이 평형으로 모든 동통이 아닌 동통으로 돌아올 수 있고 모든 대사가 젊었을 때 청춘미마의 발견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축에 속하니까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니까 이게 중코웬에 쳐봐야지 믿어도 됩니다. 열심히 쓰세요.
0: 예.
1: 건강하세요.
0: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천희 박사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중풍 후유증으로 예, 머리가 흐릿허분하고 뭐 어디가 터지는 것 같고 예,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나 까 그러고 맥이 없고 그러고 경련이 상실돼서 예, 빙수에 가서 찾아 가지러 가도 몇 번 그래도 예, 언젠 반찬 먹지 못하고 맨바보 그저 먹이 먹이
1: 찾지 못해서 예, 그렇죠.
3: 예. 그랬습니다. 그러던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로벨살 두 번 받았 다지 그 효과도 빠르다지 한 게 끓여 먹어서 처음에 두 달 먹을까 나에 손이 그렇게 버들버들 떨고서 그러던 게 그게 나다지고 머리가
1: 그렇죠.
3: 흐릿허분하던 게 말아가지고
1: 예.
3: 혈압 조절이 맥압차가 80 되던 게 그게 점차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1: 큰 얘기를 심장 공력이 좋아졌다는 걸 말합니다. 예.
3: 그거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3: 그리고 밤잠 잘 자고 밥을 잘 먹고 하거나 맥이 오고 정신이 나고 걸지 못하던 게 걸어서 댕기니까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3: 거기다가 최신 의료까지 한 대 같이 겸했었습니다.
1: 궁합이 잘 맞습니다.
3: 낯속에나 예. 밥솥에 자다서 정말 뭐 다섯 여섯 번씩 보고 나면 끝이 없지 뭐 어떻게 자겠습니까?
1: 그렇죠. 다섯 여섯 번이라는 게 하루 저녁에 시간이 얼만데 예 다섯 여섯 번 일어나면 끝이죠.
3: 예 자다 아무것도 말하고 자다 아무것도 뭐 크게도 나아가네. 그래 이거 두 가지 있을까나 예 효과가 또 더 좋고 예 배합이 잘 되고 할까나 정신하고 걸지 못하던 게 걸어서 예 5천 번씩 걸습니다. 그
1: 아 그럼 됩니다. 5천 번 걸고 자세 걸으면 됩니다.
3: 새 생명 찾은 것도 한 가지예요.
1: 그렇죠. 새 생명 찾았습니다. 예.
3: 예. 그래, 이 활동 있을 적에 두 가지를 다 배달받을 거 안에 예약합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천희 박사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다는 게 어진간한 효과, 임상 효과가

0: 있어야만이 천이 박사 아, 이런 제품 같은 게 노벨상 두 번까지 받는 한 번이라도 많은데 두 번까지 받았다면 믿지 그렇죠.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쇄신이로 익은 콤팥이 든든해야만이 그리고 여기에 32가지 중약재 전 넣고 다른 데서 있을 수 없는 이런 특수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콤팥이 든든해야 오장이 든든해집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게 되면 백세가 기본 문제이실 것 같지 않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네, 바랍니다.
1: 기억력도 돌아오고 할까하고 막 정신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모든 신경조절,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흥분과 억제를 조절하는 이런 역할하는 이 역할하는 성분들이 여기 모두 들어갔고 추위를 너무 타거나 소화가 되지 않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간과 콤팥이 부족한 이런 문제도 따라서 해결받게 되었을까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3: 우리 어머니가 중풍이 와서 이 천이박사를 얻어낸 10달 썼습니다.
0: 그래요?
3: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병원에 가서 입이 나고 나와서 인차 썼습니다. 그런 게 효과 대단해졌습니다. 그래 왜 이 중풍 환자 가만히 써보니까 세심히로를 꼭 같이 써야 된다.
0: 아하하, 잘 듣겠네요. 예,
3: 같이 쓰니까 예. 더 빠르대다.
0: 그렇죠.
3: 지금 정말 어떤 감이 언어장애 와서 원래 말을 못했댔습니다. 굉장히 예. 벌써 어떤 10달 쓰니까 이, 말을 잘한다 어서는
0: 아 그래요?
3: 예 말을 못하던 게 영 잘한다 그래 혈압이 막 양대로 올라가고 그래 날씨 좋습니다 굉장히 혈압이 정상을 돌아 지금 아주 좋아합니다 그 아침 일어나면 정신하고 그리고 어린 지전하던 게 어린 지전하지 않고 그래서 이 손이 양손이 다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손이 한짝 손은 얻어는 완전히 낫고 한짝 손은 지금 많이 나서 좋습니다 생일이
0: 예.
3: 지금 원래 집에서 뱅뱅 놀던 게 어제는 밖으로 나갑니다. 어떤 지팡이 짓고서를.
0: 예, 예.
3: 이 약에 써보니까 중풍이는 정말 최고 약입니다.
0: 그렇죠.
3: 그래, 우리 집에 와서 그 친구들이 와보고 놀랍니다. 오, 어째 중풍한다. 이렇게, 무슨 약을 써서 이렇게 때가다 일어나는가 물어보자. 야, 때가다 일어나느라고 저 10달 쓰니까 이게 효과 이렇게 좋고 후유증이란 게 없습니다.
0: 예, 그렇죠.
3: 이 약이.
0: 아, 그렇죠.
3: 약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이 중풍한다.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선생님.
0: 그렇죠. 예, 예.
3: 그 친구들 다 소개를 다 쓴단다. 그 우리 덕에 내
0: 그렇죠.
3: 덕에 지금
0: 예, 예.
3: 너무 좋아 나신다. 그래, 이제 지금 방초도 쓴다. 그래서 지금 우대 좋을 때에 약사가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선생님.
0: 그렇죠.
3: 그래 어제 우리 배달 받아왔답니다. 그래서 배달 받아왔는데 요 시기 있게 그러면 그래서 예. 오늘 또 배달 받겠답니다.
0: 어,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친구들 또 함께 써도 좋습니다. 함께 예. 싸도 한 모금 싸도 누나 써도 좋고 그 다음번에 또 쓰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 여사분이 아무튼 친구들이 그 우정에 있어서는 큰 공 세웠습니다. 예, 예.
3: 그래서 선생님 그 약을 뭐 이번에 먼저 배달 왔는데 이번에 또 배달 받고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 일 없습니까? 진해마에 싸놔서?
0: 아, 일 없습니다.
3: 이렇습니까?
0: 이게 그 뭐 완전히 그 유효기가 36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실험 나도 됩니다. 여기에 나가는 제품들은 기본상 액체기도 하면 36개월 그리고 전항이라 할지라도 36개월 안에 드는 건 보통 잘 나가지 않습니다. 실험 나도 됩니다.
3: 예예. 진해마에 싸놔서.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는 명서방 어선이 11달 썼습니다.
0: 아 예. 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4: 이 약을 쓰기 전에 백내장 이렇게 그 연대병원에 안과에 검사를 할까요? 시력이 0.3일대다.
0: 아 예, 0.3이면 수술하라 할겠다.
4: 바깥에 내다보면 층집은 층집이란 거는 알기긴 알겠니 뿌옇게 알고
0: 형체만 보이고 구체적으로
4: 예,
0: 장문 어디를 잘 알아보지.
4: 시력에도 배우고 예. 뿌연 다 못했으니 완전 뽀얀 게 와는 안개 낀 것처럼 와느니 그렇다만
0: 예.
4: 집안에 거는 좀 이렇게 무수고 이래 물기 같은 건 금번 보이지 않고
0: 아.
4: 그래 내 벌써 야섯달 쓰고 각 검사한 게 0.6을 올라갔을까 그 다음에 무슨 약을 쓰는 거냐 보고 물어보자니까
0: 그거는
4: 나 연맨탈 쓰고 광고하는 건 나 사실 먹었다 난 제대로 얘기했다
0: 아, 예.
4: 예, 그 약이 이제 무슨 한 단위를 쓰면 완전히 얼굴을 회복되겠다 그래 그래 내복 그랬대 그래서 내 이하고 어선이 11달 썼는데 약이 용도없습니다 이게 명서방이
0: 예.
4: 예. 눈이 어떤 감이 뿌옇게 낮게 깔깔하고 자꾸 얘 모래가 들어간 것도 자꾸 눈 손이 올라가고 예. 그 다음 눈 밑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보게 되면 찌뻑었습니다 양쪽이다 그게 예. 자꾸 가랍다 말입니다
0: 그렇죠 영지
4: 예, 근데 그런 거는
0: 가라본 거 영지 있고 그거 야

0: 안구건조증, 염증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글쎄 말이야. 예. 자꾸 가라고 그냥 가르마 본제 보면 짚어서 치면 괜히 예. 그게 짚어온 게 없고 예. 약간 허스러워하고 방아스러워하고 그래. 이렇습니다. 그래. 예. 그냥 눈물이 또 어제 바깥으로 나가면 그렇게 흐르면 앞에 예. 또 검은 점이에 무슨 당당도 떠게 왔다 갔다 하는
0: 아, 종합적으로 안과모백은 다 점하고 있던 게 0.3에 0.6까지 오르게 하는 제품이 지금까지 아주 희소할 정도로 이 제품 자체 그런 효과를 확실히 봅니다.
1: 예. 예, 나는 이거 저는 약은 처음 썼습니다. 이 약에 이미 전에 쓴 거는 어떤 약인지 뭐 이 약은 전부 확실히 좋습니다. 이 얘기는. 예,
0: 그렇죠.
1: 눈이 0.6까지 올라가서 이 간단한 일에
0: 0.3에 0.6까지 오른다. 떨어지면 예, 떨어지지 그 정도까지 오른다는 게 보통 약 효과가 아닙니다. 예.
1: 예, 그러니까 이 눈이란 게 지라에 대비 다 예쁘게 보니 마지막에 매겼습니다.
0: 그렇죠.
1: 지라야.
0: 그렇죠. 예. 보이지 않은 면은 겠죠.
1: 예, 런들이 예. 눈이 이렇게 안, 아파 보지 못하면 런들이 망쳤고, 그러니까.
0: 그렇죠.
1: 지루하게, 그렇지.
0: 예, 지루하게. 예, 맞습니다. 예.
1: 이번 우리 활동에 조금 싸서 됩니다.
0: 예, 이번 우대 활동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대 활동에서 오니까 5월 10일까지 이제 진행하는 아. 중풍 후유증이 안질병이 서게 되고 집안에만 있던 게 집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됐고 말씀을 하지 못하는 게 말씀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회복을 가져오는 제품 자체가 천이박사입니다. 중코맨의 처방으로 되어 있고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우수한 제품 자체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오. 황차 여기에 이번에 싸게 되면 홍강치료이기란 걸 읽어주게 돼 있는데 홍강치료이기가 노벨상 받은 특수 그 이력이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정용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 하나만 딱 누르게 되면 중도로 강하게 약하게 하는 네. 이런 코드가 있게 돼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세요.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이재준입니다. 집중력이 낮아지면 산만해지고 이해력이나 암기력, 심지어 판단력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저자는 명문대학교 상위 10%의 학습법을 분석하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바로 무리하지 않고 즐기는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중력은 노력이나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라고 밝히며 이 책에서 하기 싫은 마음을 하고 싶은 행동으로 바꾸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이 기술들이 터득한다면 집중이 필요한 모든 순간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책과 음악에 집중해보는 시간, 음악책을 만나다. 오늘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노력보다 좋아하는 마음을 찾을 것.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공부한 게 언제입니까? 학생일 때는 시험이나 입시 때문에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회에 나가도 공부해야 할 것이 끊이질 않습니다. 승진이나 이직, 자기 개발을 위해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틈새 시간을 활용해 공부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90살이 넘은 할머니가 자격증을 따거나 대학에 들어가는 일도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나는 공부는 때가 있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순간의 괴로움을 참아내라는 무언의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강제적으로 시키는 공부를 좋아할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공부는 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하는 것입니다. 공부에 대한 인식이 조금만 바뀌어도 집중력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집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집중이 잘 됩니다. 좋아하는 일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스르륵 빠져들게 되니까요. 집중은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 집중력에 관해 많은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중 2학년 때 일종의 각성을 하고 명문대에 가기 위한 입시 준비를 막 시작했을 무렵 우연히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산만해서 아무리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책상 앞에서 30분을 앉아있지 못했어. 그런데 명문대라니. 걱정 마.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다잖아. 노력도 정신력이 강해야 하는 거지. 그 다음 명문대 입시에서 두 번째로 떨어졌을 때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명문대에 가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거야? 정말 열심히 하는 게 보이는데 말이지. 기왕 한 거 좀 더 참고 공부해보라고 해. 당시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나오면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집중력은 인내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력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노력하지 않는 집중이야말로 온전하게 집중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구를 통해 집중력이 노력이 아닌 기술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한 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자동차든 인테리어든 그림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그것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여러분은 무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억지로 참고 있는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좋아서 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은 집중을 하게 됩니다. 대학 입시를 주제로 한 만화의 편집자로서 공부 천재라 불리는 명문대생을 선별해 조사할 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신입생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들과 인터뷰하며 공부 엄청 열심히 했나 봐요 라고 말하면 다들 예상과 다른 대답을 들려줬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그들이 실제로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 따르면 명문대 합격자들의 평균 공부 시간은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도 주 50시간입니다. 등하교하는 중에 공부하는 시간까지 합친 숫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 5시간, 휴일 13시간 공부는 대단한 일입니다. 꽤 오랜 시간을 공부하고도 그들은 엄청나게 노력한 건 아니에요. 무리할 만큼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묘한 표현이지만 그들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집중력은 인내가 아니다. 노력, 정신력, 끈기. 집중력은 누구나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10분 밖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과 1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뉘는 이유는 집중하는 법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신이 가진 집중력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노력해보자는 마음을 버리는 일입니다. 명문대 합격자들이 주 50시간을 힘들이지 않고 공부한 것처럼 집중을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억지로 공부하려고 하면 더 하기 싫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노력해서 밤새 공부한다 해도 다음날이면 쏟아지는 졸음과 사투를 벌이려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의 효과도 고작해야 하룻밤입니다. 진짜 집중은 노력하지 않는 것. 자, 이 말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공부할 때, 특히 암기할 때 소리내어 읽으면 뇌가 활성화돼 기억력이 높아집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잊지 않도록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말을 각인해두길 바랍니다.

뇌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다. 노력하지 않는 집중이란 표현이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고등생들도 처음에는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는 건 최면 같은 건가요? 명상하듯 가만히 있으면 집중되는 건가요? 아니요. 집중은 최면이나 명상과 다릅니다. 집중한 상태와 집중하지 않은 상태의 차이는 뇌의 가동입니다. 즉 해야 하는 일 또는 하고 싶은 일에 제대로 머리를 쓰고 있는가 아닌가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될 때 자신의 상태를 떠올려 보세요. 눈앞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본다거나 책을 보고 있으면서도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을 겁니다. 뇌의 용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일이나 여러 생각을 동시에 하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이 잘 되면 시간이나 배고픔도 잊은 채 눈앞의 일에 몰입해서 하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특히 많이 경험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일에만 에너지를 쏟을 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힘들거나 하기 싫다는 감각이나 감정 없이 자신도 모르게 몰입하게 됩니다. 기계나 칼을 다룰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방심하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눈앞의 작업만 생각해야 해서 다른 일보다 집중이 잘 됩니다. 물론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서 여러 일을 동시에 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의욕이나 노력만 가지고도 집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가능할 뿐 오래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집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뇌의 가동을 한 곳에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집중은 비합리적일 때 더 잘 통한다. 여러분이라면 다음 중 어느 쪽에 도전하겠습니까? 30분만 노력해도 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과제, 그리고 30분을 노력해도 10원을 받을 수 없는 과제. 굳이 일일이 묻지 않아도 첫 번째를 고르겠죠. 같은 양의 노력을 했을 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쪽의 동기부여가 강할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를 통해 뇌의 선피질이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은 집중이나 노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선피질은 사람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쉽게 말해 이해득실을 계산합니다. 보상이 적다는 말을 들으면 이 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보상이 적거나 없는 일에 큰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고 난리치며 말리는 거죠. 반대로 보상이 많다는 말을 들으면 이 기관이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은 분야일지라도 내가 좋아하고 즐거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합리 속에도 집중할 수 있고 오히려 결과가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공부도 대부분 물질적인 보상이 없는 일이지만 명문대생의 경우 공부가 따분하거나 수험생활이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한 사람보다 공부가 재밌었다고 답한 사람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이 같은 비합리적인 집중은 앞으로의 최첨단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행동은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합리성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자세.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지만 해야 하는 일 또는 싫어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빠져들기입니다. 빠져드는 상태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빠져드는 경험을 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순수하게 단어의 뜻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놀랄만한 뉴스가 TV에서 나올 때였나요? 기다리던 만화책 신간이 나왔을 때였나요? 아니면 좋아하는 가수의 라이브가 시작했을 때였나요? 사람들은 놀라거나 흥미를 느낄 때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대상과 조금이라도 거리를 좁히려고 반응합니다. 이것이 빠져들기입니다.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있던 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숙여지게 됩니다. 호감을 갖고 있다는 본능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자신이 상대방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빠져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명문대생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점이 바로 이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입니다. 그들은 수업 시간이나 문제를 풀 때, 글을 읽거나 쓸 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설명할 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집중한 상태입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싶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의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는 능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능동적인 상태가 즐거운 상태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좋아하거나 호기심 있는 대상이 아니어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를 통해 즐거운 상태와 비슷한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 같다 또는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손익 계산적인 측면이나 경쟁의식, 단순한 흥미나 분노 등 능동적인 상태를 유도하는 즐거움 외에도 많습니다. 배우고 싶다면 앞으로 다가가라. 수업은 애당초 가지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유능해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학생이 받는 태도로 일관하면 성적이나 시험 결과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수업을 가지고 간다라는 능동적인 태도로 그렇구나 하면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복습하거나 근데 이건 왜 그렇지 하면서 의문을 품어야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동과 능동이라는 단어의 대비로 공부의 효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수동적인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열어두고 있을 뿐 스스로 움직여서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능동적인 상태는 내 쪽에서 먼저 앞으로 다가가서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서 파생되는 생각이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취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상태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지루하고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즐겁고 보람 있는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야말로 가지러 가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서 잘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상태가 저절로 가능해지도록 만듭니다.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는 눈앞의 사물이나 대상에 대해 능동적인 상태가 돼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집중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집중을 잘하는 사람은 성취감과 결과에 대한 만족을 경험한 적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이나 과제에 맞닥뜨려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정적인 도전의식으로 다른 목표에도 긍정적인 상승효과를 일으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집중을 자신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로 생각합니다. 서문에서 잠깐 소개한 명문대식 초집중 기술은 누구나 갖고 있는 집중력을 이끌어내는 단순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줄여서 초집중 3단계라고 부르겠습니다. 명문대생 중에서도 가장 공부 잘하는 100명의 공부법을 심층 분석해서 개발한 이 기술로 전국 4개 고등학교에서 공부 효율을 높이는 집중력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공부에 흥미가 없어 딴짓만 하던 아이들이 점점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초집중 3단계의 효과를 직접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각 단계는 이렇습니다. 목표의 명확화, 동기의 지속, 점검. 첫 번째는 목표의 명확화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향해 몸을 기울여 다가갈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집중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동기의 지속입니다. 집중력을 끝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아웃풋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점검입니다. 자신은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일이 지지부진하거나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집중을 잘하는지 또는 어떤 상황에서 집중이 떨어지는지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나에게 더 잘 맞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칠수록 집중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초집중 3단계를 익히면 공부, 일, 독서, 인간관계 등 어느 상황에서도 무리하지 않고 집중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5분도 자리에 앉아있기 힘들어하던 학생들이 수업을 끝까지 마칠 때까지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몸소 확인했기 때문에 나도 집중해서 더 열심히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제2장 집중은 단호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목표가 뚜렷할수록 집중의 힘이 강해진다. 집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저수업 때 고중생들에게 물어보니 대체적으로 머리에 띠를 질끈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공부하는 모습을 상상하더군요. 나도 명문대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 전에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내 뇌가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구나. 내 계획대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구나. 나는 집중을 편안한 상태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집중의 본질은 잘라내는 것입니다. 집중이라는 한자를 봅시다. 한자 집은 모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의식을 중앙의 한 곳으로 합친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내거나 생각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의식을 차단하고 하나의 대상에 모든 의식을 모아야 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처럼 마음을 잡고 책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앵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중이 잘 되나요? 아마 모기를 잡을 때까지 책을 보지 못할 겁니다. 다른 것에 의식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중의 본래 모습은 한 가지 일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를 잘라내서 다른 대상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싶다면 어떤 것을 잘라버릴지 고민하는 취사선택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대로 집중하기 힘들었던 것은 집중해야 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예로 들면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고 싶은 건지, 암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한 권을 끝까지 읽어보고 싶은 건지 정확히 한 가지를 선택하고 접근해야 집중하기 쉬워집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이나 게임기 같은 집중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감추거나 전원을 꺼야 합니다.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집중을 방해할 가능성을 철저하게 배제함으로써 한 가지의 의식을 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외의 것은 완벽하게 잘라내는 연습을 반복해서 몸에 익혀야 합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 선택과 잘라내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목표 설정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대상에 다가갈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보다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목표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것에 정신을 빼앗기거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공부는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공부 외에 다른 필요 없는 것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장치를 만드는 것도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공부하려고 책을 펼쳤는데 책상 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청소를 한다거나 책장 정리에 열을 올린 적 없으신가요? 특히 시험 전날이 되면 신기하게도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장 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는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방어 본능입니다. 시험 기간에 어제 깜빡 잠들어서 공부를 못했어라며 투정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 그것만 안 했으면 잘할 수 있었는데 난 원래 이 정도로 못하지 않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라는 속뜻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핑계죠.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본능 중 하나지만 지나치면 더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없도록 스스로 발목을 잡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공부뿐 아니라 모든 일에서 성공할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셀프 핸디캐핑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해지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연연하면 계속해서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공부할 때마다 다른 것에 신경이 쓰인다면 방어 본능이 발동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그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잠시 착각한 겁니다. 이런 의식이 공부를 방해받지 않기 위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것에 신경을 빼앗긴다면 자신이 존경하는 위인이나 멘토를 떠올려보세요. 그 사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 인간의 본능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을 테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했을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인 것 마냥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이런 상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문학살롱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준이었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장약현미왕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현미왕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 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궁금하신 점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예, 장약심리방이라 할 때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시 전해진 약입니다. 예.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릅니다. 예.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되죠. 예. 예, 특기는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장이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하고 서장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으로 특수지소한 국가 보물급 서장약입니다. 예. 예, 선호해서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병을 치료해주는 데서 국가 발명 특허를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질병 특효약 증서까지 있는 약입니다. 예. 예, 이 장약 심리방은 심장의 기를 보충할 수 있게끔 심장 경락도 소통시켜주고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해서 심근세포도 격활시켜준다. 예. 예, 심장이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주면서 기혈 보충도 해주고 기도 조절해주고 풍한습도 빼주면서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관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예. 예, 관상동맥경화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협심증, 심근경색하고 고혈압성 심장병, 풍습성 심장병, 폐신병 이런 병을 치료해 줍니다. 예. 예, 주요하게 새로운 치료 방법인 특효 성분인 파핵 용지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우리 신체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하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뇌신경을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활성화시켜주면서 뇌경색하고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서 뱃마비가 왔다거나 한쪽 발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분들이거나 언어장애가 왔고 입과 눈이 삐뚤어졌다거나 감각이 무딘 증상하고 음식을 넘기기 곤란한 증상이랑 대소변 장애가 있는 분들을 치료해줍니다. 예,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세계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입니다. 예, 주로 신경계통질병에서 나타나는 신경성 고혈압이거나 신경성 심장병이라든가 신경성 위병 또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 난다거나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뇌위축이나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장약 심리방을 써준다 할 때 치료에서 독특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어머니절을 맞이하면서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량을 더 드립니다. 예, 17곽이 원래 5,610원인데 예,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죠. 예, 상대적으로

0: 7곽을 사시면 번약, 장약, 심리방을 5곽을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외에도 익성균이 이성주인 3곽하고 백초, 궁궐초 이 100가지 중약젤로 만든 골가 그 병이 허리 아프다거나 다리 아프다거나 발목이 아프다거나 무릎이 아픈 요 부위에 딱 붙이면은 그 아픈 부위가 소실됩니다. 예. 이런 백초, 궁궐초 5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7,128원에 살 수 있는데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36곽이 원래 11,880원인데 7,128원이 살 수 있기 때문에 4,752원이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36곽을 사시면 번약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을 14곽하고도 또 현금 132원을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외에도 칼슘, 철, 아연이 들어가 있는 가루로 되어 있는 영양제 한 통에 두근씩 담겨져 있는데 두근짜리를 두 통 더 드리기 때문에 예전에 한 통이 400g짜리 한 통이 이전에 한 통이 400g이었습니다. 예. 이런 걸 5통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두 통이지만, 예.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궁궐첩 10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매일 생방송실에 전화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치가 500원에 달하는 건강선물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예 장약 그 심리방 먹는 환자인데.
0: 예.
2: 난 어선에 예, 4년 철 잡았습니다.
0: 예. 어째서 그렇게 4년 잡습니까?
2: 예, 맨 처음에는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어쨌든 이 녹음색 부족에서 가슬범으로 댄디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심장이 저체내서 이 소리도 놀라고
0: 예.
2: 그 다음에 이 혓바닥이 싹 갈라지고 가서 빨갛고 그 다음에 입술이 해지고 어쨌든 예. 그 다음에 위도 나빠서 이 정말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0: 예.
2: 정말 이게 약이란 약은 그렇... 병이
0: 많이 썼지요, 이러니까.
2: 어쨌든 좋다는 데는 다 다니느라고 했는데 효과를 크게 못 보고 고사했는데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보니까 이게 소장약이지 자연산이라지
0: 여기 예, 자연산약제입니다.
2: 예, 선택해서 먹었는데 이거 먹음에부터 예, 그래서 이 지금 위에서 말한 이 모든 가지 병이가 다 예, 허전 봐서 지금
0: 예.
2: 정말 병원 모르고 삽니다.
0: 얼마나 건강하게 잘 지내고
2: 예,
0: 있을까요?
2: 예, 지금 나는 예, 모든 한복에는 나를 영 건강해서 나는 병이 없는 사람인가 한다 그래. 사람을 생겨서 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자기를 관리하는데 이거 문제 있다고 난 그래. 난 관리를 어쨌든 약을 선택 잘해서 자기 병과 맞게 먹게 되면 정말 이긴다는 이런
0: 병을 이길 수 있죠. 예.
2: 예,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예, 무서운 이제 뭐 아파 고사 해본 것 같지 않고 이렇게
0: 잊어버리죠. 예, 다 예.
2: 정말 지장이 없이 이렇게 예. 정말 어느 활동이나 다 참가하고 예, 그 정말 자립하고 이렇게 좋게 정말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걸 보고 예, 우리 형제간도 먹고 우리 자식들도 나는 그래 한국도 보내고 예, 내 어쨌든 이 약을 내가 먹고 좋으니까 내가 많이 소개를 해서 모두 같이 먹고 모두 예, 건강한데 그래 나는 정말 선생님께 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나는 이 약을 계속 먹고 건강 차리겠다는 거 예, 오늘 예,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0: 예, 어째서나 건강하십시오.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그 혈압이 조절이 안 돼. 항상 예, 혈압, 서약을 그냥 타고 다니며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심리방 죽고, 뭐, 나는 1년 전 좀 더 먹었습니다.
0: 예.
3: 야도 다 먹고 나니 혈압 안 되니까 혈압이 하고 완전 끊었습니다, 나는 이거.
0: 예.
3: 예야 정말 좀 어디 해랍이야 그런 약 있습니까 이게
0: 맞습니다 예예
3: 예, 그래 심해밥 먹으면 해랍 정착이지 그리고 난 또 경도면에 빵판이 있어서 예 항상 근심 속에 살다가 그

0: 또 먹고 검사라가 경동만 그 화를 싹 사.
1: 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
0: 예, 예. 자, 그러니까 좀 큰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도 심장에 아주 한탕 숨 차고, 아이, 식은땀 다소 나던 게, 이 아무건 땀부터 같은 대화하면 좀 식은땀 완전 안 납니다, 저는.
1: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예, 아이, 약이 좀 아서다, 약이 돼 그러지, 여러 방면이 좀 좋아졌다.
1: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이 야생약재로 만든 이런 약입니다. 당당하게 우리 모든 이 약재들은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그런 높은 곳에서 그 자라는 야생약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약들이 많지 않습니다.
0: 예, 예. 그리고 나 전례식은 밤소변이야. 자주 보고 소변을 한번 볼 때는 조금씩 했네. 그러니까 자주 못하는 아침 막 머리 어지럽지. 이 약 먹으면부터 한번 본 소변에 많아지면 소변 탓수 조금 많이 줄어들어요. 영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함까.
0: 예, 그래, 잠 잘 자는 사람 정신이 나지. 이 약은 정말 설명해서 저도 특효약이 다르긴 다릅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전번에 아이, 집사람도 같이 먹게 서른이 가서 바다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약을 건강 챙기자고.
1: 예.
0: 걔네 한 가지 뭐냐 합시다. 우리 노인에게.
1: 예.
0: 아, 밭바닥에 바늘을 자꾸 찌른 것 같고, 때로는 밭바닥에 막 타드는 것 같다면서. 그래, 병원에 가고 검사를 한 게 무슨 말.
1: 말초신경염이게 지금 그렇게 막 타들어가고, 바늘로 쏙쏙 찔거버리는 것 같고, 그런 게 말초신경염입니다.
0: 아, 그래, 그렇지만, 예. 그래, 약을 많이 쓰는데, 효과 없고, 걔 내 약 쓴 거 보고서, 아, 나게도 맞겠는가 해서 알아봐달라고 합니다.
1: 예, 그 집에 그, 누이가 당뇨병 있습니까?
0: 당뇨병은 없습니다.
1: 아, 그게 뭐, 요독증.
0: 네, 검증사도 없습니다. 검사 없다고.
1: 아, 예. 아, 그런 것도 다 없습니다. 예. 예. 이게 어떤 병으로 말초신경염이 왔더니 먼저 손상된 신경을 빨리 회복시켜줄 수 있는 치료하고의 인체 내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오혈을 풀어준다면 치료에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장약신계방을 보면은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로 추출해가지고 신경계통이 파손된 것을 빨리 그 수복해줘서 신경에 영향을 주면서 말초신경염이 왔다거나 대상포진이 그 왔다거나 이런 증상들을 치료를 해줍니다. 예.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세계 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죠. 예.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심리방에 보면은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서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또 몇 가지 들어갔습니다. 예. 소홍화랑의 지룡이랑 또 당귀랑 그 천궁 소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이 치료에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분이 쓰시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예. 맞으면 쓰겠답니다.
1: 예. 예. 쓰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0: 예.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심리방약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예.
3: 이 약 쓰기 전에는 혈압 조절도 안 되고, 머리 많이 막혀서, 머리 얼빤하고, 양쪽 입에서 춤이 나고 했습니다.
1: 예.
3: 그러던 게 북실이 맹풍도 오고 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 약을 주니까 난 지금 혈압 조절도 잘 되고 맹풍이 와서 입과 눈이 비뚤어진 것도 이 약을 쓰니까 인생 돌아왔습니다.
1: 예,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3: 이 약이 서장약이 돼서 그런지 효과가 최고입니다.
1: 아, 그렇죠. 예.
3: 오늘의 36가 배달 받아 계속 쓰려고 합니다.
1: 예,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이게 혈압 조절에 안 돼서 예, 정말 혈압약 여러 가지 먹으며 고생하다가 이게 심리방 먹으면서 예, 혈압 조절 잘 돼서 야속 달 반 만에 혈압약 끊어버렸지. 이 약만 먹어도 지금 혈압 조절 영 잘 됩니다.
1: 아, 예, 그 여덟 달 반이면 예. 그렇게 원래 혈압 조절이 잘 될 수 있습니다.
4: 예, 그냥 이 다 수고 나와서 예. 예. 머리 막 어지럼증 나고 고리 뻥하며 그저 남이 정신을 갖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 그저 소리 나고

0: 고라니 무겁고 눈도 무거워서 이 영심 들으면 엄청 고생해야 됐습니다.
1: 아, 예.
0: 예, 걔가 관절이 안 좋아서 예. 이게 걸을 때마다 무릎이 커서 아프지, 발목에서 뚝뚝쑥 소리 나지. 이런 평지에서도 얼마 못 걷고 예, 심해 걸었는데, 아, 지금 관절이 좋아지니까 예, 멀리 걸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지.
1: 아, 예.
0: 예. 정말 예, 지금 시중에 혈압이 안 되는 약이서 뭐 어디 있습니까?
1: 맞습니다, 예.
0: 예. 이 약 먹고 혈압이 안 떼버리지. 야,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1: 예.
0: 그래, 난 이 약 먹고 계속 건강 챙기기 위해서, 예, 배달받아 와서 왔는데, 예, 한나무냐, 그, 우리 언니인데, 예, 혈압이 또 영 얕답니다, 지금.
1: 아, 예.
0: 그러니까, 예, 약간만 움직여서, 앞뒤 가슴이, 아, 저기, 아파서, 뒷장도 내서 땀이 그저 잘잘잘 내려오고, 심장도 그때는 막 통신한 다음에, 이, 그래서 이 약 자기들 쓰고 피는데 선생님과 문의해달라 합니다. 이 약 써되게
1: 네, 그 집에 그 언니분 보고 예,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예.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하면은 혈압이 낮아집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이 그 약과기 치료범위 보면은 피를 보충해준다고 똑똑히 적혀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피를 보충해줄 수 있는 성분인 소홍화라든가 또 황기, 당귀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혈액의 이름에서 혈액을 많이 보충해줄 수 있죠. 예. 그리고 혈액을 자양해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자연적으로 혈압이 그 낮은 분들 혈압이 올라가면서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아가슴하고 뒷잔등으로 해서 땀이 그저 좔좔 내려온다. 이 땀은 심장액을 말합니다. 예. 예, 심장이 기가 부족하고 심장이 진액이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기 때문에 심장이 기하고 심장이 진액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성분인 이런 들어간 이런 약을 쓰면은 아, 그 이런 증상들이 해결될 수 있죠.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볼 때 심장이 기하고 심장이 진액을 보충해줄 수 있는 그 야생약제의 예, 소홍화라든가 당귀 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천궁 또 홍경천 지룡 황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에, 그 이런 증상들이 점차적으로 소실될 수 있죠. 예. 에, 그리고 아, 이제 심장이 몹시 또 통쇄난다 제코맵니까. 예. 에, 이, 이 심장이 그렇게 통쇄난다는 거는 협심증에서 나타나는 아,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예. 우리 이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아, 협심증을 딱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똑똑히 밝혀놓은 이런 약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한 심장병이 있어도 장약 심리방에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장약 심리방은 이 협심증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이가 요 심근경색이가 심장병 중에서 제일 중한 병입니다. 예. 이게 이 심근경색 이 걸리면 횡간하면은 정말 이 사람이 목숨을 빨리 걷어갈 수 있는 이런 병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심근경색까지 치료범이 딱 치료된다고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그 이분이 아무리 이렇게 중하더라도 심장병 중하더라도 예, 여기에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예, 그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예.
0: 네, 그럼 오늘 배달 받아 쓰겠다 그런가?
1: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 이 약을 먹기 전에 이 서약인 고혈압약을 이 20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3: 그때는 이 혈압약을 막 세 가지씩 먹을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1: 아, 예.
3: 그리고 예, 2년 좌우에 이 장약 심내방을 먹으면서 이 몇 가지씩 먹던 혈압약을 이 8달 만에 끊어버리고 이 장약만 먹고 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어, 예, 원래 잘 되지 예, 않습니까?
3: 이 경색이 원래 왔댔는데 예, 면풍이 와서 예, 얼굴하고 입 다 이렇게 당기우고 또 얼굴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예, 아파서 예, 견디기 어려웠댔는데
1: 예,
3: 예. 시작해서 예, 낯선 것에서 무슨가 알리던 게 예, 지금은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1: 아, 예, 좋은 일이죠. 예,
3: 예 그래 원래 전이 경색 때문에 예, 머리가 예, 어지럽고 안개 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신이 예, 안 납대다.
1: 아, 예.
3: 예 그런데 예, 이 약을 먹으면서 예, 머리 어지럼증이 인차 이롭습니다.
1: 원래 머리 어지럼증이 인차나 사집니다. 예, 이 약이.
3: 예 그래 관절이 또 아파가지고 예, 승기를 올라갈 때면 예, 무릎이 예, 뚝뚝 소리 나고 허리가 그렇게 아프던 게 예, 관절에서 예, 소리 나지 않고 예, 승리를 올라갈 때면 예, 맥이 없는 줄은 모른다.
1: 아, 예.
3: 예. 그래, 이 장약을 예, 쓰고 있는

0: 다 떨어져가지고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해서 예, 배달 받으려고 전화 드렸어요.
1: 예, 약을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이 약에 대해서 상세히 료해하시고 선택하실 분들은 상강중리진찰부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가지고 동쪽으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예, 중인외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오실 때 CT를 했다거나 수궁전을 했다거나 환단이랑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더 좋고 진단이 없으면 중인외과 3에 오셔서 본인이 증상에 대해 잘 상담하시고 약을 똑똑히 보신 다음 선택하면 더 좋습니다. 예, 예, 그 우리 풍습성 심장병에 대해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어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그 심장병이 예, 이제 금방 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예, 풍습성 심장병에 대해서도 치료 효과가 아주 좋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심장 안에는 좌심방과 우심방, 좌심실과 우심실 이렇게 네 개 방이 있습니다. 예, 좌심방하고 우심방은 심장 상반부에 위치해 있는데 혈액 공급을 받는 책임을 지고 있고 좌심실과 우심실은 심장 하반부에 위치되어 있는데 혈액을 펌프해서 피를 비롯해 전신에 혈액을 보내준다. 주요하게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 두 개의 판엽으로 구성된 것을 이천판막이라고 하죠. 풍습성 심장병은 이천판막이 잘려니 와서 생기는 이런 병입니다. 그럼 이천판막이란 무엇인가, 무슨 작용하는가 하면은 좌심방에서 동맥 이 피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예. 이 피가 원래 좌심실을 넘어가야 됩니다. 예. 예, 좌심실에서 또다시 주동맥에 나가야 되죠. 예. 그때 좌심방이 피가 좌심실에 넘어갈 때는 이천판막이라는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미 용혈성 연쇄상구균에 의해서 염증이 왔기 때문에 곁에 있는 심장내막하고 짤련이 왔다 말입니다. 예. 들어붙었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짤련이 왔기 때문에 활짝 열리지 못한다. 예, 예, 이 용혈성 상규균이라는 게 이게 뭐인가 뭐니? 예전에 우리가 편도선염을 알았다거나 또 폐렴이나 감기, 인후염을 알았거나 이럴 때 생기는 균이가 용혈성 연쇄 상규균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 치료를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이 그 균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예, 이 균이가 혈액 속에 순환하다가 심장에 갔을 때 이천판막이 붙으면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이래서 이 짤련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다음 그 심장에 있던 피가 원래 예, 심실이 몽땅 들어가야 되는데 예, 짤련이 왔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예, 예, 그래서 못 들어가고 남죠. 예, 그다음 좌심실이 수축할 때는 이천판막이 문이 원래 꼭 닫혀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심방이 피가 심실에 들어갔던 것이 주동맥에 나가야 되지 이게 융류해서 심방이 도로 발효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래 예. 그런데 이 활짝 열리지 못하던 문이 또 꽉 닫히지도 못합니다. 예. 활짝 열리지 못함과 동시에 다 옆이 심장이 내막하고 짤련이 왔기 때문에 꽉 닫히지 못하죠. 예. 그러면서 틈새가 생기죠. 예. 그러면 좌심실이 수축할 때 대부분은 주동맥이 나가고 소부분은 발류해서 자기가 흘러들어왔던 좌심방에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할 때마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예. 피가 한 방향으로 흘려야 되는데 자꾸 용류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혈전이 생깁니다. 예. 어떻게 리하면 쉬운가 하면은 돼지를 금방 잡아 피를 그릇에 담았을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릇에 담아놓고 흔들거나 한참 놔두면 응고됩니다. 예. 사람이 혈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충격을 가하게 되면 응고가 됩니다. 예. 풍습성 심장병이 이런 도리병입니다. 예. 문제는 심장이 있겠지만 증상은 머리에와 나타납니다. 예. 예, 혈전이 혈액순환하고 같이 머리에 오고 머리에는 많은 모세혈관이 있는데 대뇌의 제일 약한 혈관이가 머리카락이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이런 모세혈관들이 막히면서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경동맥 빵칼이 생기죠. 예. 예.

0: 때문에 혈전도 영예시켜주고 어혈도 풀어주고 새로운 치료 방법인 특효 성분인 파핵 용지 효소로 가지고 효소로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우리 장약 예, 보면은 혈전 용해진 소홍화라든가 또 지룡이라든가 우슬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고 또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소목하고 당귀, 천공하고 우슬, 사원자하고 그 미과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풍습성 심장병에서 나타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에 풍습성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이런 분들이라면 우리 이 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교통 우리 이 약은 심교통을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똑똑히 딱 밝혀놨습니다. 약과기 치료범위 심교통은 매우 짧은 시간 심장 부위로 해서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아파나는 이런 증상을 말합니다. 앞에도 이 심교통 때문에 그 심장이 그렇게 아파나는 이런 분들이 그 실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소개를 설명을 싹 해드렸는데 이 심교통은 다 관심병으로 오는 이런 병인데 이 심교통을 협심증 또 신지출혈이라고도 합니다. 허혈성 심장병이라고도 하죠. 심교통이 있는 사람들 너무 춥거나 무슨 일로 너무 격동됐다거나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거나 또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했거나 할 때 심교통이 발생합니다. 심교통이 발생하는 나타나는 그 부위를 보면은 앞가슴 부위하고 흉골이 밑부분에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왼쪽 어깨로부터 왼쪽 발 이까지 아픔이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척추 쪽이 아프다고 하고 흉부하고 흉골하고 맞먹는 그 부위 쪽에도 아프다고 합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기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3: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15시차기 회의자 전민 의무식수운동 전개 45주년이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주는 습금경 생태 문명사살 지침으로 녹수청산의 곳 금산 은산이라는 이름을 실천하면서 봄철 녹화 열조를 일으켰습니다. 도시 정밀화 관리 보호로부터 녹지 확장에 이르기까지 특색 묘목 육성 재식으로부터 생태 경관의 체계적 조성에 이르기까지 전주 각현시에서는 창문을 열면 녹색이 보이고 문을 나가면 공원이 보이며 사계절 모두 경치가 아름다운 생태 화폭을 펼쳐 녹색을 고품질 발전의 가장 아름다운 바탕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녹화 건설에서 정밀 관리 보호가 관건입니다. 훈춘시에서 원림 일꾼들이 마치 수놓이를 하듯이 세심한 작업으로 도시 나무들을 전제합니다. 가지를 다듬은 나무는 미관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병충해 전파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통풍과 빗조임 자체 영양 공급이 강화되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훈춘시 도시투자집단 원림회사 기술과 과장 왕홍영입니다. 주로 너무 높게 자란 나무, 전선에 닿거나 전선을 가로지르는 나무, 그리고 마른 가지, 부러진 가지, 죽은 나무를 정리합니다. 위험을 제거하는 한편 도시 녹화의 전체적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 작업을 합니다. 원림 일꾼들은 또 온실에서 꽃모도 육성을 하고 있는데 만수국, 금오초, 살비아 등 품종은 오벌종순쯤 시내로 옮겨 재식해 도시 원림 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훈천시 도시투자집단 원림회사 당정판공실 과장 고기영입니다. 올해 꽃모 약 35만 포기를 길렀습니다. 5월 중순에 이 35만 포기 화폐를 각 주요 거리와 골목길 유원광장에 심을 예정입니다. 우럭화질 제거에서 규혁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봄철 녹화 황금기를 다잡고자 일전 도나시에서는 봄철 녹화 건설 작업을 전면 가동을 했습니다. 올봄 도나시에서는 나무 천그루를 심고 녹지 1헥타르를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나시에서는 중심 도시 구역 공터를 활용한 녹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 공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완산하는 도내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생태 기능, 문화 내포, 레저 가치를 겸비한 정품 녹화 공사를 추진해 녹색 공간을 도시의 모든 구석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안도현에서는 도시 주요 도로, 공원, 광장, 길가, 유원을 단장을 하면서 해당 나무 58그루를 보식해 도로 양옆에 봄에는 빨간 꽃이 나무를 뒤덮고 여름과 가을에는 열매가 열리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도현에서는 여러 도로 구간에 보드나무, 단풍 등 다양한 묘목 270여 그루를 더 심어 녹화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영종시에서는 주요 도로에서 거리 유원에 이르기까지 립재식 정도로 실시하여 녹색 공간을 일정 확장하고 있습니다. 영종시에서는 도시 원림 녹화 환경에 대한 전방위적 립재적 정밀화 종합 정도를 하고 공원과 거리 녹지의 전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살기 좋은 도시 형상 심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시 원림관리중심 부주임 정자용입니다. 도시구역 녹화 경관 효과를 향상시키고 녹지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우리 중심에서는 관리보호 일꾼을 조직하여 관할 구역 내 녹화 지대에 대해서 집중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주로 마른 가지, 잡초, 비닐 쓰레기, 잔물을 제거하는 동시에 색색을 정리하고 나무를 정돈하여 잘 자랄 수 있게 보장을 했죠. 이제 일상 관리 보호를 꾸준히 하고 녹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주에서는 녹지 증가, 보호, 사용, 활성화, 체계적 사유를 견제하면서 도시 녹지 8.5헥타르를 새로 누릴 계획입니다. 오늘날 연민의 삼림 피복률을 지속적으로 제고되어 생태의 물 자원과 생물 다양성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리마 경제와 관광산업의 왕성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연결 녹화 미화 행동으로부터 국가 삼림 도시 건설, 도시 녹화에서 생태 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에서는 매 한 그루의 묘목들을 생태 혜택의 씨앗으로 만들어 우거진 녹음이 고품질 발전의 품격을 일층 높이게 하고 있습니다.
1: 5.1절 연휴 기간 우리 조에서는 명절 소...

소비 특점에 입각해 형식이 다양한 판매 촉진 활동을 펼쳐 소비시장 잠재력을 1층 방출시켰습니다. 상무부 업무 시스템 통일 플랫폼에 달했습니다. 연휴 5일간 서시장을 찾은 관광객은 연인수로 약 15만 명이었습니다. 관광객 왕순효입니다. 오늘 마신 막걸리가 맛있어서 좀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치도 맛있어서 사서 먹고 친척, 친구들에게 나눠주려 합니다. 여기는 택배 봉사까지 제공해서 정말 편리하고 좋습니다. 수상시장도 다녀왔는데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게업주 리오금입니다. 조선족 수제순대는 5.1절 연휴 기간에 정말 잘 팔렸습니다. 우리는 평균 나이가 60세 이상인데 20여 년의 장사 경험이 있습니다. 정성껏 만들고 좋은 돼지 창자로 만들어 맛이 좋기 때문에 외지 관광객들이 조선족 순대를 많이 찾습니다. 힘들지만 돈을 벌어서 정말 기쁩니다. 연결서시장 1층 농업무역관리소 보주임 부신광입니다. 1일부터 관광객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1일 관광객은 약 2만 명에서 3만 명이었고 성수기인 2일, 3일, 4일에는 매일 3만 명에서 4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길 백화상점은 백리성과 련동해 전 품목 할인 행사를 펼치고 정부 소비권 혜택까지 더해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연길 백화상점의 매출은 안정적으로 상승했고 의류와 슈퍼마켓 두 구역의 판매 실적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운영을 시작한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 주변의 메일롱 정품 슈퍼마켓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찾는 신흥 소비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이 슈퍼마켓은 8천여 종 상품을 갖추고 수입 상품, 인기 식품, 신선 식품, 다국 전자상 거래를 아우르는 다원화 소비 행렬을 구축했으며 연길시 지역 공공 브랜드인 연연 우레 전용 구역도 조성했습니다. 연휴 기간 2026년 용정시 상업문화관광 추천 소개 활동이 비암산 문화관광 풍경구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문화관광 소비 촉진과 시장 회복 견인을 핵심으로 봄, 여름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용정의 문화관광 상업 융합 특색을 드러냈습니다. 연휴 기간 훈춘시 시내에 위치한 해산물 거리 가게마다 방문객이 끊이지 않고 식객들의 웃음소리로 차넘쳐 변경도시 연휴 미식체험의 교향곡을 울렸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훈춘의 문화관광 소비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며 미식은 전국 각지 관광객을 사로잡는 핵심 매력으로 떠올랐습니다. 독특한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해산물의 신선한 맛과 고기 구이의 불맛이 어우러져 색다른 매력을 자아내며 훈춘의 연휴 소비 활력을 끌어올렸습니다. 2026년 봄여름 소비 시즌 전주 상무계통에서는 실물 소비, 봉사 소비, 융합 소비 3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연변 한장 통행권, 두 가지 제품 온라인 쇼핑절 등 특색 주제 판매 촉진 행사 50여 차 추진해 주급 통괄 배치, 현시 동시 추진, 전역 협력 판매 촉진의 연휴 소비 구도를 이뤘습니다. 각 상업무역 조체는 생방송 판매 등 몰입형, 체험형 소비 세 전경을 혁신적으로 조성해 온 오프라인으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연휴 기간 연길 용정 왕청은 백화, 음식, 완제품 기름 등 중점 소비 분야에 정부 특별 소비권 도합 242만 원어치를 투입해 소비 1,078만 원을 이끌었습니다. 연휴 기간 전주 가정용 전기 제품, 디지털 제품 보상 판매로 제품 2,616개가 판매되며 매출액 921만 6천 원을 올렸습니다. 메이탄 수치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주 생활봉사 온라인 소비액은 전성 2위, 전국 95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음식업종 매출액은 동기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중요 감축 대상인 한도액 이상 음식기업 119개의 매출액은 1,187만 여원으로 동기 대비 4.6% 증가했으며 일부 민속 특색 인기 음식점의 테이블 회전율이 모두 100%를 넘었습니다. 숙박 분야에서는 중점 감축 한도액 이상 호텔 50개에서 매출액 920만 원을 올렸습니다. 연휴 기간 전주 완제품 기름 및 관련 제품 판매액은 6,041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5% 증가했습니다.
괄목할 만한 연유 소비 수치는 연변 시장 활력의 생생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지역 소비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고 민생 온기가 높

0: 높아지는 량완 추세를 보여줍니다.
1: 전주 첫 도시 구역 내 보세 전시 체험 집산 중심의 일자 정식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 기업의 메일롱 정품 슈퍼마켓에 있는 이 다국 전자상거래 보세 전시 체험 집산 중심에서는 연결 보세 장내 여러 기업 자본을 통합하고 뷰티, 스킨케어, 세안용품과 임산부 영유아 용품, 건강식품, 가정용 전기 제품 등 600여 종 한국 다국전자상거래 수입상품을 집결시켰습니다. 길림지통 다국전자상거래 유한회사 운영총감독 김명입니다. 전통적인 다국전자상거래의 실물을 확인할 수가 없는 한계와 달리 집산 중심에는요, 다국 상품 전시 및 체험 구역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소비자가 현장에서 사용해 볼 수가 있으며 다국통 선별 상점 미니 프로그램으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은 연결보세 창구에서 소비자가 지정한 주소로 직접 배송돼 전반 과정이 편리하고 빠르며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 집산 중심 내 모든 다국 상품은 세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 정품이 보장이 되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현재 길림지통 다국전자상거래 유한회사, 연길 GN지크 로스보도 유한회사, 길림세계 공급망 유한회사 등 기업이 집산 중심에 입주했습니다. 연길 주민 준회사입니다. 전부 다국 제품이고 마음에 듭니다. 안내원이 소개를 잘해서 체험감도 좋지요. 연결 도시구역에 위치해서 매우 편리합니다. 여러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시 곽고수립 전역체험구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성류꽃 활짝 핀 연변 특색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며 길림성이 일대일로 시가제를 지원하는 두터운 우정을 끊임없이 심하기 위해 5월 2일부터 4일까지 우리주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경춘광 감상 여러민족 청년왕래 교류 융합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전성 한족, 장족, 만족, 회족, 누족 등 길림성 거주 시가제적 여러민족 청년 간부 125명을 연변에 초청해 연변 여러민족 청년과 함께 변경 풍광을 감상하고 민속 정취를 체험하며 민족 단결을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만남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1층 확고히 수립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사화, 문화침연, 예술회화, 미식, 체육경기 등 5대 공동체 건설 내용을 주제로 3일간의 체험 로선을 기획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현장 방문, 문화체험, 축구경기, 상호교류 전 과정에 녹여냈습니다. 동심 충몽컵 축구 교류 경기 활동 현장에서 시가제적 청년 대표는 현장의 연변 선수와 지도 일꾼에게 하다를 선물해 서류 고원에서 온 아름다운 축복을 전했습니다. 양팀 선수들은 경기를 통해 기량을 겨루고 협력 속에서 우정을 돈독히 하면서 여러 민족 청년들의 단결 분발하고 앙양된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연변 청년 축구 선수 박청호입니다. 오늘 친선 경기를 통해 시가제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경기를 뛸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더 많은 시가제 친구들이 연변에 와서 우리 연변의 민족 풍정과 변경의 매력을 체험하기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가제적 청년 진매철원입니다. 교류를 통해 연변의 깊은 축구 전통과 독특한 인문 풍정을 직접 느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성교시처럼 똘똘 뭉친 깊은 정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연변 노동자 문화궁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길림성에 거주 중인 시가제적 여러 민족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형 장작 가무시 오색 아리랑을 함께 관람하며 몰입식 문의 향연 속에서 연변의 인문 저력을 느끼고 민족 단결의 초심을 기리며 한마음으로 분발하는 힘을 응집했습니다. 오색 아리랑은 연변 문화 관광이 중점적으로 육성한 대표적 정품 문예 공연으로서 연변의 수려한 자연 풍광, 짙은 민속 정취, 웅장한 변경 풍모와 두터운 홍색 역사 저력을 전경식으로 그려냈습니다. 시가제적 청년 간부이며 연길시 리목국 사업률군인 둔주입니다. 오색 아리랑 공연은 정말 감동적이었고 모든 장이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연변의 독특한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꼈을 뿐만 아니라 변강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한마음으로 분발해온 간관 역정을 깨달았고 민족 단결의 힘도 느낄 수 있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0: 신속초도.
1: 시가재시 길림 소장지원 연락봉사중심 책임자 서호입니다. 연변주의 동지들도 서장과 시가재를 찾아 그곳의 풍토 인정을 느끼고 서장의 미식도 맛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활동의 핵심 구리인 견학활동에서 견학대우는 도문시 두만강 광장을 찾아 경계강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의 웅장한 산천이 한눈에 들어오고 변경도시와 농촌의 날로 새로워지는 건설발전 성과가 직관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도문통상구에서 그들은 중조량국을 잇는 통로를 걸으며 백년통상구의 세월 속 저력과 시대적 활력을 느꼈습니다. 시가재적 청년 간부이며 연결시 림업국 사업일꾼인 잔도이입니다. 이번에 도문통상구를 참관하며 백년통상구의 역사적 분위기와 변경 풍모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국문호에서 나부끼는 오성붉은 길을 보고 수변 인원들이 변강에 뿌리내려 묵묵히 소해온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고 변경의 안녕은 정말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수민족 청년으로서 가곡 정예와 민족 자긍심이 더욱 높아졌고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민족 단결을 수호하고 현재의 아름다운 생활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연변박물관에서 견학대우는 해소련의 안내를 받으며 중화문명, 동강서광, 민속문화 함께 빛나 등 전시청을 차례로 관람했습니다. 그들은 귀중한 문물과 오래된 사료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감상하며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대대로 함께 지키고 서로 도우며 살아온 세월을 유의했습니다. 견학대우는 또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찾아 조선족 민속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자발적으로 민족 단결의 실천자, 두 지역의 우정의 계승자가 돼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전하고 연변 변경의 매력을 널리 알리며 또 연변과 시가재의 깊은 우정이 대를 이어 전해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선전교양처 처장 박려화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민족이 왕래하고 교류하며 융합할 수 있는 더 많은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에서 늘 활짝 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원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1: 음악을 향한 꿈, 음악을 향한 나만의 도전, 음악 토크쇼 꿈을 노래하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네, 음악 토크쇼 꿈을 노래하다는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까요? 네, 봄의 향긋한 기운을 가득 안고 오신 리순덕 여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아주 꽃같이 예쁘게 입고 나오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콘서트 무대에 서게 되니 너무 긴장.

0: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그래요. 이제 꽃피는 봄날 우리 리순도 교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희도 기쁩니다. 네, 지난해부터 저희 프로그램을 쭉 지켜보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오랫동안 노래를 배워왔고 또 열심히 살아온 저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소식을 듣자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잘하셨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0: 네, 요즘은 콘서트 준비로 좀 바삐 보내고 있습니다. 가사협회의 여러 활동도 참가하고 연길용정 오가는 일상도 좀 바쁘지만 이 나이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1: 네, 네, 열정이 넘치는 모습 정말 너무나도 보기 좋은데 이제 오늘의 첫 곡으로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0: 네, 연병가요 사과배 따는 처녀를 준비했습니다.
1: 네, 그래요. 리순도 교사님의 노래와 함께 연변의 특산이 새콤달콤한 사과배 향긋함에 푹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노래 사과배 따는 처녀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소프라노 기교를 충분히 잘 살린 사과배 따는 처녀로 오늘의 콘서트에 천막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프로필을 보니까 요사님께서는 손으로 룡종시 팔도 중학교와 룡종시 교사 연수학교 등에서 근 30여 년간 사업하셨더라고요. 네, 그 시절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1: 네, 교원으로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런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었고 또 사춘기 학생들이 고민을 들어주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그런 일들이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급에서 청화대학을 붙은 김명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팔도 중학교 전체 사생들이 열렬히 환송한 그런 장면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0: 네, 그러셨군요. 이제 따뜻한 가르침으로 훌륭하게 잘 자라준 학생들. 오늘 리순도 교사님이 콘서트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분들께서 축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2: 리순덕 선장님의 개인 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리순...

0: 김현석 선생님은 저희 중학교 시절 3년간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때도 제자에 대한 사랑과 교원으로서의 열정이 가득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올바른 가르침 덕분에 저희는 훌륭하게 자라 어엿한 어른이 되었고 그때 선생님의 모습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선생님의 무대를 지켜봤습니다. 퇴직 후에도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오시는 모습이 제자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콘서트까지 여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잘 알겠습니다.
0: 선생님의 열정과 끈질긴 노력은 저희 제자들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비록 타향에 살고 있지만 선생님을 응원하는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1: 앞으로도 더욱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0: 선생님 화이팅!
2: 네, 멀리서 영상 메시지 보내오신 임창학, 리형화 부부 제자의 메시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네, 이외에도 현재 연변대학 사범부는 부원장으로 재직 중인 제자 리호 씨도요. 네, 선생님의 콘서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오라는 축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청화대학을 졸업한 제자 김명 씨는요. 바쁜 일상에도 콘서트 소식을 듣고 축하 메시지와 꽃다발을 선물로 보내오셨는데요. 제가 대신 그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쁜 꽃을 보내오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훌륭한 제자분들을 두셔서 정말 기쁘시겠습니다.
3: 네, 정말 감사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축하 메시지와 꽃다발을 보내준 제자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모두 하는 일이 뜻대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 네, 사제간의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얼마 전 여사님께서는 교원 생활의 감회를 직접 가사로 쓰셔서 노래로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잠시 소개 부탁드릴까요?
3: 네. 교원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감성을 노래로 만들어서 모든 교원들한테 선물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연변 가사협회에서 열심히 가사 창작에 대해서 학습하고 또 허심히 배우면서 작년에는 끝내 교원 창가라는 가사를 썼고 거기에다 작곡가 정기송 선생님께서 곡을 붙여주시고 연변 가무단 박경숙 가수님께서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완성된 노래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2: 그럼요. 그 교단에서의 수많은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은데 또 첫 작품이라 그러셨잖아요.
3: 네, 저희 첫 작품입니다.
2: 네, 정말 의미 있는 노래로 창작의 첫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그럼 이 자리에서 리순도 교사님이 직접 부르는 교원 찬가 감상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3: 네, 잘 부를 자신 있습니다.
2: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백효원 찬가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네, 룡정시 교사연수학교에서의 노래를 부르니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1: 네, 저희 재직 생활을 마무리했던 학교에서 촬영하게 되어 정말 뜻깊었습니다. 이 영상이 저한테는 평생 소중한 선물로 될 것입니다. 제작진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네, 네, 정말 인생의 보물 같은 소중한 기록을 저희도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 자신의 사업에 열과 성을 다하신 선생님의 그때 그 시절 모습은 어땠는지 정말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네, 룡정시 교육과학연구소 전임소장으로 박철 씨가 보내오신 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순덕 선생님은 퇴직 전 룡정시 교사연수학교에서 전시중학교 한어교연원과 룡정시 교육과학연구소 연구원을 겸직하면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이번에 선진 사적은 일찍 여러 매체에 소개됐고 교육 프로그램 관련 개인서도 출판하셨습니다. 퇴직한 후에는 노래에 많은 애착을 갖고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아 여러 무대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오늘 개인 콘서트를 열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퇴직고 생활이 더 다채롭고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네, 박철 소장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통해서 리순덕 여사님의 높은 사업 열정과 로고를 다시 한번 되짚어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열정을 잃지 않고 지금 퇴직한 후에는 노래며 창작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네, 정말 노래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것 같으십니다.
1: 네, 사실 어릴 적부터 노래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그 꿈을 펼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번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끝내 해내고 마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여유가 있으니 어릴 때 접어두었던 그 꿈을 다시 꺼내가지고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0: 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막 룡길하고 용정을 오가면서 좀 벅차다는 생각이 들 때 없을까요?
1: 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가족들도 지지해 주기에 아마추어 가수로서의 꿈을 이루고 사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0: 네, 그래서 노래가 주는 힘, 노래가 전하는 메시지는 정말 특별한 것 같은데 앞으로 리순덕 여사님께서 아름다운 연변에서 자신의 꿈을 활짝 피워가길 기원하면서 노래 연변의 꿈표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0: 영변가사의 배 기순도 선생님은 협회에서 아주 활약적입니다. 한우 교원으로 퇴직한 후 특히 노래 부르기에 아주 큰 집착을 가지고 집이 용동이지만 매일이다시피 연길로 다니며 가수를 모시고 노래를 배우고 부르며 실력을 키우고 있는데 그 열정이야말로 하늘을 놀려옵니다. 이 선생님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사협회 공연팀과 함께 매일이다시피 연습하고 공연 다니느라 그 일에는 하루 24시간이 너무나 모자랍니다. 이 선생님은 협회의 시상교실 반장직을 맡고 용정에서 주말 아침마다 제일 먼저 교실에 나와서 출석을 체크하고 끝나서는 청소까지 책임집니다. 기순덕 선생님은 요즘 가사 쓰기도 시작하여 본인이 작사한 노래를 본인이 부르는 기꺼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력심이 많고 노래 부르기에 헌신을 불태우는 기순덕 선생님께서 더 높이 둬야 하여 본인이 작사하고 부른 노래 앨범집도 내놓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며 이번 개인 콘서트의 개최를 진심으로 열렬히 축하드립니다.
1: 네, 영변가사협회 김광룡 회장님의 따뜻한 메시지를 통해서 리순덕 여사님의 퇴직 후에 다채롭고 행복한 생활을 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노래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잘 소화하기까지 정말로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2: 그는 5년간 연변사회예술양성센터에서 노래를 배우면서 노래는 단지 음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사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계속 배우고 연습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제일 보람을 느꼈습니다.
1: 네, 그러셨군요. 그럼 그동안 부르신 노래 가운데서 가장 자신 있는 한 곡을 꼽자면 어떤 노래 선택하실까요?
2: 제가 제일 자신 있게 많이 불러온 노래로는 마이라 뺀조쥐입니다.
1: 네, 이 노래는 굉장한 수준급의 노래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2: 네, 아직도 배우는 단계라 부족한 점이 다소 있겠지만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여사님의 열정과 실력이 집약된 결정체, 네, 마리아 변주곡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아마추어 가수로서 이제 그것도 60대 여사님께서 이 정도의 실력을 발휘하셨다니 정말로 놀란 무대였습니다. 어느덧 오늘 프로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1: 늦은 나이에 다시 꺼낸 꿈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준 자신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리순도 짜요!
0: 오, 그래요. 자, 음악을 향한 도전과 꿈을 마음껏 펼치며 여생을 봄처럼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리순도 여사님과 함께한 음악 토크쇼 꿈을 노래하다. 끝곡으로 어머니 진달래를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리순도 교사님의 앞길에 꽃길만 가득하길 기원해볼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뇌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초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 시 두대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상강중의관에서는 개업 10주년을 기념하며 고객분들께 보답하고자 서장의 동충하초 제약공장과 함께 대규모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6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9곽 사시면 12곽을 드리고요. 18곽 사시면 24곽을 드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398원 가격의 건강 선물 세트가 추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드리고요. 방송 후 문의 전화 혹은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국제 최신 추출물 기술을 융합하고 또 더 한층 발전시킨 가장 선진적인 현대 과학 발효 기술로 제조됐습니다. 예, 그리고 천연적이고 신선하고 희귀한 이런 동충하초 추출물 중에서도 가장 어린 이런 모포균을 재배한 후에 새로운 생물 접목 방식으로서 인체 내에서 소화 분해도 잘 되고 충분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중약이 큰 분자를 소분자 활성화 물질로 전환시켜서 제조한 이런 장수 명약입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10여 년간이나 고심한 연구하고 반복적인 실험을 거쳐서 성공적으로 개발한 이런 발효약품으로서 이미 20여 개 나라의 생물의학 전문가들이 참가한 학술회의에서 또 우리나라 최고급 과학 전문가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중약재 발효 기술이라 할 때에는 중의학이 새로운 시대를 펼쳐놓았다 합니다. 예, 바로 발효시켰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만성병 치료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서는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 유효 성분 추출률이가 100분의 99%에 도달하기 때문에 약효가 빠르고 흡수률도 높고 또 부작용이 없고 전통적인 이런 약에 비한다 할 때에는 약효가 30배나 더 강합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부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예, 선생님이 동충하초 발효분에 대한 강의를 듣고 우리 내외는 동충하초 발효분을 오래 먹고 있습니다.
1: 네.
2: 이 약은 예, 먹기만 하면 정신이 나고 힘이 납니다.
1: 네.
2: 그리고 믿음성이 강한 약입니다. 이 약을 먹어본 사람은 모두 본인들이 입으로 좋은 약이라고 말하니 더욱더 믿게 됩니다. 나도 먹어보니 정말 좋은 약입니다. 저는 몸이 약해서 많은 약을 써보았지만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동충하초 발효분을 선택해서 먹고 있는데 많은 방면에서 효과를 보고 지금은 건강을 찾았습니다. 우리 집 아저씨는요, 몸이 쇠약합니다. 그리하여 이 약을 선택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고 기력이 약해서 예, 자주 감기에 걸리고 심장이 나빠서 항상 숨이 차하고 맥이 없고 예, 피곤해하고 머리가 띵하고 해서 그리고 기

0: 그래서 소리가 나고 해서 예, 많은 고생을 했는데 종충하초 발효분을 한 달 먹으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량 조절이 잘 됩니다. 들깁니까?
1: 예, 얘기하셔.
0: 예, 예. 그리고 폐가 나빠서 예, 기침 가래를 자주 했는데 그때는 예, 너무도 병이 심하고 해서 휴양소에 가서 휴양거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십이지장 위염으로 위로 수술했는데 수술 후 후유증으로 예, 뜨문뜨문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은 후 이 증상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가 있어서 예, 밤잠을 설치고 항상 피곤해 했습니다. 지금은 소변 차수가 줄어들고 밤잠을 잘 자니 정신화 합니다. 참 좋은 약입니다. 그 어떤 약도 동충하초 발효분을 대체할 수 없는 좋은 약입니다.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약을 먹을 예산입니다. 이번 특대 우대 활동에 9곽을 사겠습니다.
1: 예.
0: 예, 9곽을 샀는데 동생이 한국으로 가면서 그 약을 달라 해서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사겠습니다. 약을 싸보니 선물 세트도 주고 약에 약을 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아선해 주어 감사합니다.
1: 예, 2836-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예,
0: 예 알았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충하초 발효분을 우리 집 아저씨 잡수꾼 잡쌌는데, 정말 효과를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아저씨는 처음에 잡수기 전에는 그냥 심장이 나빠서 관심병도 있고 여러 가지 심장병이라는 병을 잡습니다. 그냥 숨이 차는 게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빈도를 걸어도 숨 차서 헐떡거렸다면 걸지 못하니 소리기 쉴 때는 반사하게 못 누웠습니다. 그냥 옆을 누워두고서 보통 그저 너무 바빠놓고 저녁에 쉴 때는 그 내가 배에 놓고 뒤에다가 놓고서 앉아 쉴 때 영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 바빠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전열성염까지 있어 비살까지 있어놨어. 샵에 저녁 샵에를 잤었어요. 원래 잠을 잠 못 쉬다가 잠 그 저녁에 한 대여섯 번씩 색색 생기더라면 잠을 못 쉬고 소변 자수가 잤기 이거 잡수고서 이 독충하초 발효분을 선생님들이 강의 들어볼까는 우리 아바이 병이 별로 딱 맞는 것 같이 선택해 먹었는데 이전에는 언제 엄두를 냈겠습니까? 예. 그러니 지금 활동해서 아까 그린 녹수입니다. 예.
1: 네. 예. 맞습니다.
3: 얼마 녹수일까? 예. 가스 저렴한 길어서 쌌는데 야 벌써 쌌어서 얼마 안 했었어요. 심장이 숨이 차는 거 그게 제일 먼저 해결된다.
1: 맞습니다. 심장을 든든하게 하는 사계였어.
3: 소변이 잤던 게 그것도 좋아서 그리고 생각도 못했는데 위장이 영 나쁜데 위장 위 장염이 있어서 영 그는 그냥 그저 밥 잡수고 설사하고 잘못 먹으면 설사하고 또 설사약 먹으면 변비 오고 그러던 게 이 잡수 이 영 잡수 지금 그 증상이 싹 없어지고 밥을 영 잘 잡수는 위가 좋아서인지 영 위 아프단 말도 아이고 위에 무슨 대게 내가 애 간다든지 또 위 쌀쌀수 있던 그 증상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그래도 그리고 또 예 무슨 좋아서니까 뭐 관절염이 있어서 허리가 나가파하고 예 아무래도 쏘이 나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쏘이 나쁜 쏘이라는 거 뭐고 관절이 무슨 문제니까 관절 찾고 뼈 무슨 문제니까 싫어한데 그거 한번 써니 나빴다면 써니 나빴어요. 그런지 그냥 그래 이기적이 다니면서 치료도 많이 했는데 이 동충하초를 썼고 이 동충하초가 좀 확실히 이 약은 정말 발효가 되세를 됐다 말이야. 고산 지역에서 400m 되는 고산에서 저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불로 화초로 다르면서 발효가 제대로 되는지 확실히 효과가 특별한 다른 약은 이런 효과를 못 봤는데 좀 먹어본 사람들 안 먹어보면 모릅니다. 먹어볼 것처럼 확실히 효과도 아니고 우리 아빠는 절대 절차를 세게 합니다. 야 이런 약을 절대 언니가 먹었겠는 거 그랬다면 이렇게 고생해는 몇 년 얼마큼 우리 집에는 위약에 관절약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지금 다 버리고 이 한 가지 맞았습니다. 하가지만 잡사도 이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9곽 한 게 싼 게 아직도 있는데 이번에 또 9곽 싸서 또 효과 볼 때 계속 삽시다.
1: 네, 맞습니다. 그 남성분들이 특별히 로하로 인해서 몸이 허약한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정력제라고도 또 합니다. 예, 옛날부터의 그래 지금 활동이 좋기

0: 때문에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1: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동풍화철도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1: 예, 영 좋습니다. 옛날에 당뇨로에 한 28년 하니까 여러 가지를 합병증이 들어와서.
0: 네.
1: 아주 대마에 고사였습니다. 어제 이 무슨 제일 손이 나빠지는 게 손이 나빠지고, 예. 그 다음 또 말초 신경염이 들어와서 어제 다리 마하고 시리고 저리고, 오, 그것만 해도 바쁜 게 없습니다.
0: 네.
1: 여름에도 속해가지고 있고, 예. 입을 꼭 듣고 있어도 그냥 시리고, 그것도 저리고 마하고 이래네. 자꾸 또 주먹은 어떻게 아프기라는 게 한두.
0: 네.
1: 어, 그랬던 게, 그 다음에 또, 이 심사에 또, 그래서, 이 막내구리 끄떡 찬 것처럼, 예, 숨이 올라와요. 누랑 뭐가지, 개, 하면서, 이거도, 어떻게 바쁜 후에,
0: 네.
1: 당겼으니까, 그래도 뭐가 말라가지고, 소리에.
0: 네.
1: 말, 가에 딱 붙어 떨어도 알지, 이제, 어우, 용구도, 예, 무슨, 어느 거 치료라고, 어느 거 아이 치료라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 방송 듣고서 정말 예,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서 5.24천 5.5부터 고열해서 예, 정말 잘하면 겨울에는 벌레 되고 여름에는 풀이 되고 이래가 얼마나 신기한 약성과 그 들으니까 예, 신기하더란 말입니다.
0: 네.
1: 통화도 좋다는 소리는 들어도 그렇게 신기하기까지는 못 느끼는데 예, 신기하지. 그 다음 또 이 방송 들어보니까 예, 여러분들이 모두 이 통화도 쓰고서 자기 입으로 예, 정말 어떻게 어떻게 나섰다 이래니까 예, 그게 좀 믿음이 가더란 말입니다.
0: 예. 맞습니다. 예.
1: 예, 내병 가도 맞겠다 이래서 예, 정말 예, 그 여러분들 강의를 열심히 들어보니까 무슨 남이 대신에 말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들이 모두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가. 그래서 이 시장에서 썼는데 정말 말가에 똑같게 예, 네, 이 당뇨 합병증에 이야기 아이든다 하는 게, 동통화서 지금 쓰고 소리, 심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 폐 말라들던 게, 그게 이럽을까, 사람 영구도 편안하고, 제일 처음에 나는 거는 있지 않을까, 위 좋아지던 게 혈압하고 혈당 조절이 잘 된다, 예.
0: 맞습니다. 혈압, 혈당, 혈지 다 조절이 됩니다.
1: 예, 그렇게, 그래도 심장하고 폐 좋아지지, 그 다음에 쓰이 좋아지지, 마음속에 자체가 깊은 잠 자지, 자고 나면 정신하지, 그 다음에 이 말초 신경염이, 예, 그도 배하고 아래 다리는 맹돌이든 게, 그게 온기 돌매 지금, 예, 무슨, 저기, 그런, 따따삼에, 무슨, 뼈다 아프고 저리지 않고 마다 아야고 할까. 지금 바깥 운동이란 단에도 까딱이도 없습니다.
0: 네.
1: 근데 이 당뇨로 알아본 사람 같지 않게 지금 많이 좋아져서 모두 나가면 예, 여러분들이 불구합니다.
0: 네.
1: 저렇게 좋아졌는가 이랬다. 그래 이 동통화서 내게는 지금 이렇게 딱 맞고 이 당뇨병은 무슨 끝이 없는 데니까 끝이 네. 없는 데니까 나 그냥 써야 되지 그만가요.
0: 맞습니다. 이 동충하천의 관리 양생보건 이 차원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좋습니다.
1: 예. 네, 그런데 이거 예, 그냥 계속 앞으로 그냥 계속 쓰길래 오늘도 아홉가 배달 받기죠.
0: 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는 동청화서 바르는 분이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제가 파동이 심해서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그랬는데 이 약 쓰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아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요.
0: 네.
3: 그래도 잠을 잘 자지 못해 밤이 꿈이만 거의 그러니까 잠을 잘 못해 지금 잠을 잘 자니 맥이 난다.
0: 네.
3: 그래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소화가 안 돼. 그래서 항상 밥을 무슨 먹니 하고, 그래 지금 소화가 잘 돼. 밥을 잘 먹고, 예. 그래, 소화를 또, 소화를 자자도 밤 소화를 자자. 다음 제대로 못 자자.
0: 네.
3: 난 괜찮다. 또 옆에 사나가 오네. 그 다음에 그랬으면 옆 사람까지 못 자네. 근데 지금, 소변 자주 적으니까, 예. 얼마 좋은지 모르고, 예. 그 다음 또, 예. 견주염이에서 팔을 올리지 못했으면 이거 보기 전에는.
0: 예.
3: 근데 이것은 견주염이 많이 좋아. 지금 이 모질 채도 마음대로 이 모질 친다, 저는.
0: 예.

0: 아래가 좀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 면역력이도 좋아졌는데.
1: 맞습니다.
0: 감기 또 그래서 지나가는 감기 다 걸리다 나면 이게 지금 감기 다 걸리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야기 좀 명약입니다.
1: 예.
0: 겨울에는, 원래 여름에 폴로, 얼마나 신기한 약입니까?
1: 예.
0: 그래, 이번에도 활동하나니까. 9곽 쌓아서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9곽에는 12곽 드립니다. 2836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어저님이 동청하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이제 주약이 혈압도 돌다 해지고, 이 남이 기침간에 성하고, 특히 밤에 소변 차수가 작고, 남 관심이 있으면 의사 심률도 고르세요. 이래서 내가 지금 선택했었는데, 저보니까 지금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네.
3: 혈압조절 애들은 것도 많이 났고, 의사 기침간에 성하던 게, 그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지금.
1: 네.
3: 여기 밤이 특히 소변 차수가 여러 척 깨나면, 사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맥도 없던 게, 사람 지금 제대로 자니까 정신도 납니다, 지금.
1: 네.
3: 때문에 활동 특별히 좋을 때 9곽 정도 배달받자고 됩니다.
1: 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래서 우리 발효시킨 동충하초라 할 때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하고 예, 양생복원 무병장수를 동시에 발휘해서 인체 생체 기능을 조절하면서 체내 생체 균형을 예, 환경을 균형시켜서 인체가 무병장수할 수 있게 합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아, 이거 효과를 본 거 한 입으로 다 얘기를 못해 할 정도로 지금 아, 반영하죠. 예, 그거는 이런 면역력도 높여주고 인체 균형을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의 효능을 개괄한다 할 때에는 동충하초는 혈관 속에 혈관 내에 쌓인 이런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지방을 제거해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 혈압도 내려주고 동맥경화도 예방도 하고 치료에서 좀 특별한 효과를 봅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약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많은 약을 써 또 혈압도 잘 온정 안 되고 아 그냥 가슴이 답답하거나 밤에 잠을 못 자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 발효시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를 보면은 이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0: 식당하는 데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 우리 감기는 간단하게는 호흡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너르게 보면은 면역 질환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기를 예방한다 할 때에는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에서도 효과를 잘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종양 억제률이가 100분의 83%로 굉장하게 높습니다. 예, 때문에 세균의 저항력이라든가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능도 아주 탁월합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저는 동충하초는 한 3년 만에 넘어 썼습니다.
0: 네. 예.
2: 그랬더니 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이전에 동충하초 쓰기 전에 저는 몇 년 전부터 이 폐하고 심장에 동시에 아이 좋아가지고 아, 약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아이 빚지다. 특히 저는 폐를 수술하라는 진단까지 받았는데
0: 네.
2: 내가 나이도 많고 아이거는 아이 나한테는 아이 적합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약으로 치료하다 되면 좋고 아이들 말사 이래가지고 약을 많이 뭐 등원약으로 중약으로 그다음에 광고약을 많이 썼는데 아이들이다
0: 네.
2: 그러다 선생님들이 그 강의를 듣고 이 통증하자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얼마 안 되니까 점차 좀 이런 가슴이 좀 편해지더라. 저는 아픈 게가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숨이 차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다음에 온몸에는 허열이 많이 나고 그다음 피부가 많이 마르고
0: 네.
2: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저 가슴이 불편하고 항상 일 있는 것 같고 편안하지 않고 이랬는데 동충하초 쓰니까 점차 이런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0: 네.
2: 지금은 병상에서 이런 증상들이 다 없고 그다음에 저는 이 약 써 동충하초 써서 이 한 3년 남아지는 동안에 감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0: 네.
2: 그리고 예, 이전에는 나이 많아 그런지 밥도 잘 못 먹게 했는데 지금은 이전에 비해서 밥도 잘 먹고 언제 뭐 소화일이나 이런 적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네. 예 자기 전에 눈이 뭐 자립하고 잘 크면 나아져서 지금은 불편함 없이 잘 보니까 저는 영 생각하면 어찌다 이 동충하초 말라는가 싶습니다.
0: 네.
2: 이래가지고 예 지금은 어떤 노년이고 또 그동안에 많이 써서 이렇게 맞는 약을 찾기도 힘들었고 하니까 계속 그걸 동충하초 쓰려고 생각한다.
0: 예.
2: 그리고 동충하초는 저는 활동 때마다 쓰니까 그렇게 경제상에서 너무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또
0: 예.
2: 한 가지 약만 먹으니까 매우 편한다.
0: 맞습니다.
2: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합니다.
0: 예, 그저 꾸준히 쓰다 보면은 예, 예. 오래 쓸수록 효과를 더 잘 본다.
2: 맞습니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예.
0: 그래, 그 전화번호는 예. 2830666번입니다. 예. 연계하십시오.
2: 알겠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아,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에 있는, 예, 우리 동충, 예, 하초, 이 충초산이라 할 때는 체내 효소 작용을 촉진시켜서 세포로 인한 각질도 제거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이런 효능이 아주 탁월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우리 동충하초산은 신장을 걸쳐서 체외로 배출될 때 신장이 흡수되지 않고 직접 리노 작용을 돕기 때문에 신장 공능을 회복시켜주는 데서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 경분은 동충하초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분인 이 충초산하고 충초소 그리고 다당류의 함량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좀 허약한 체질이거나 고령인 분들 그리고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고통받는 분들은 예, 그리고 갑자기 큰 병을 하고 난 후에는 건강회복에서 아주 뚜렷한 이런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에는 여러 가지 인체에서 수용하는 영양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효소하고 호르몬 등 생리 활성 물질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해독 작용도 또 아주 강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만성 퇴행성 질병에서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우선 먼저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0: 이런 질병에서 효과를 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인체에서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은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서 각 기능이 다 약화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많은 질병을 일으키고 수명도 단축합니다. 그래서 우리 발효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우선 먼저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인체의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질병에서도 치료도 되면서 또 몸도 건강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우리 동충하초를 보면은 폐하고 신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우선 먼저 우리 호흡기 질환이 좋아지면서 우리 인체 산소는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는 제때 배출시켜서 이 호흡을 고르게 하기 때문에 심장하고 폐에서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5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 혹은 예약 전화는 2833-0666번, 283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임향숙 가수가 부른 민들레꽃 소녀로 시작해봅니다.

이어서 1950년대 창작된 최정연 작사 정진옥 작곡의 처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가요는 애정생활을 묘사한 여성 표현 독창곡입니다.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추억의 향연이 묻어있는 곳 고향, 아름답고 그리운 고향입니다. 1990년대 창작된 석화 작사 김승철 작곡의 정다운 고향 보내드립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50년대에 창작된 김태희 작사 바구 작곡의 모아산 곡에 보내드립니다. 연변의 등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아산이죠.

이어서 강병화 작사, 방정철 작곡의 청계수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선율이 맑고 아름답습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정을 그리는가요? 좋은 친구는 내 인생에서 보물과도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한동호 작사 최창규 작곡의 친구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김성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경석 작사, 동희철 작곡의 산간마을에 들리는 노래 보내드립니다. 그때 당시 많은 중학교 졸업생들이 고향으로 농촌으로 내려가 농업 생산에 뛰어들었는데요. 그 모습을 노래한 작품이 바로 이 가요입니다.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련

가상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유명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봄날의 아름다운 꽃향기처럼 마음속에 피어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바로 소중한 마음의 향기입니다. 류현정 작사, 리영드 작곡의 꽃향기 마음향기,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꿈꾸던 그곳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함께 떠나봐요. 김영식 작사, 백희남 작곡의 가사, 병강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볍고 즐겁게 마음 놓고 사랑하고 근심 없이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최미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랑도 동동 행복도 동동을 장호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옛 정치는 간지가면서도 새로운 숨결로 가득 찬 연길 모습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새로운 연길,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눈 감아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사람, 바람길에 스치는 그대의 향기가 아직도 내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나 봅니다. 김인도 작사, 윤근환 작곡의 그대의 향기, 류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은은한 달빛 아래에서 피어나는 사랑, 얼마나 아름답고 로맨틱할까요? 달빛은 두 사람이 마음을 비추고 사랑은 점점 깊어갑니다. 최관석 작사, 최동연 작곡의 달빛 연정, 임양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놀. 붉게 물든 하늘은 우리에게 여운을 남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그 아름다움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녁놀 작사 최명철 작곡의 저녁놀 김지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기 입간 구보객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개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아닌가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5.1절 맞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연기 입간 구복액 5일 연휴 지난 후에는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가격 오르기 전 연변에서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최대 우대 활동이 되겠습니다. 5곽 구매하시면 4곽을 증정하고 10곽 구매하시면 12곽을 증정하는 외에도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16첩 도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에 귀해 자

0: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우리 활동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올줄 쉬고는 후에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는 마지막 우대 활동입니다. 사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광고복액은 천년 오색용지가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가격이 더 좀 오른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접지 같은 우리 시중에서 보는 이런 용지는 얼마든지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지라든가 우리 백지라든가 흑지라든가 이런 천년 용지들은 그 재배가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자연에서 나오는 천연용지구야 우리 그 오색용지에 속한단 말입니다. 적지는 재배가 되나 이런 흑지, 황지, 백지, 이런 청지, 이런 오색용지가 재배가 아직 되는 기술이 없습니다. 이래서 아주 이 천연 오색용지가 들어간 약으로서 좀 귀한 약이다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이걸 신선초라고 불렀습니다. 불로초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우리 귀하디 귀한 약인데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발달한 제약 기술을 이용해서 용지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내는 이런 고도로 발달한 제약 기술이 도입된 약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액체나 물약이라 해서 다 똑같은 물약이 아닙니다. 700돌돈이라는 제일 작은 원자로 만들어졌고 또 국가에서부터 이 기준 번호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용지는 중약제입니다. 중약제라 할 때는 국약 비준번호 하면은 그 뒤에 반드시 Z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 연기입광고복액은 B가 붙었습니다. B가 붙고 또 국약 비준번호 있고 OTC약이고 이러다 할 때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병을 예방 오래 쓰면은 예방할 수 있는 약을 국약 비준번호 B로 줍니다. 그 다음 B20이란 말을 자꾸 합니다. 20이라는 거는 우리 아랍어야 숫자가 약이라 할 때는 고요 준조할 그 다음에 영어 자문 하나 있고 뒤에 8자리 아랍어야 숫자가 있습니다. 그 앞에 두 자리가 아주 중요한데 19하고 20만이 우리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이다 하면은 19하고 20을 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수고하신다.
1: 네.
2: 저는 연지 광고복에 먹는 사람입니다. 어제.
0: 네.
1: 네. 여보세요.
0: 네, 그래요.
2: 네. 예, 대전화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네.
2: 예, 어제 먹는 가뭄이 만성간염에다가 간경화까지 있습니다. 그래놓이 가드나이 항상 오른쪽 옆구리 아프고 뒷산들이 지켜오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기 싫고 음식을 먹으면 화이 되고 속이 더부룩하면서 이랬습니다. 그리고 밥 먹기 싫고 입에서 자꾸 냄새도 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저기 냄비가 심해가지고 하루 사흘에 나흘에 한 번씩 드는보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잠도 못 자고 이래 할 날이 뭐 두세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이랬는데 영지광고박에서 한 반년 먹었습니다. 그렇게 네. 먹은 게 영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저기 속이 더부룩하고 밥 먹기 싫어 밥 못 먹던 게 이전에 밥을 좀 먹을 수 있습니다.
1: 네.
2: 밥 먹으니까 나이 맥도 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냄비가 심해서 변을 이렇게 보지 못하던 게 지금은 매일 변을 보니까 나이 속이 개운하고 저기 속이 수부합니다.
1: 네.
2: 그리고

0: 밤에 저 저기 편한 아이가든 아이 잘 잡다. 그래 이 정치 광고보 얘기가 이 B20으로 된 약이고 국가 기준번호가 있는 약이고 거부에 대고 이제 영이 효과가 빠르잼까?
1: 네.
0: 이 효과가 좋고 그리고 이 관절이 아파가지고 소리 무릎 관절이 아파서 무릎에서 딱딱 소리 나면서 등기를 오르내리기도 바빴댔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1: 관절 연골이 좀 재생되고 유연해지면 그 딱딱 소리가 나고 아프던 게 없어집니다.
0: 글쎄 말인다.
1: 치료 가능합니다.
0: 예, 글쎄 말인다. 이렇게 이래일까나 효과가 어떻게 좋고 빠르고 효과가 좋은지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른다 했거든요. 약은 좀 있지만 오늘이 배달 받으려고 합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2797이?
2: 네.
0: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약을 선택할 때 어떻게 우리 고요 준지 그다음에 그 뒤에 숫자 영어 자모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명들인데 B20이란 말 20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비준한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만이 20을 붙입니다.
2: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좋은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2: 네.
1: 네.
3: 네, 선생님, 우리 남편도 이 용기 광고복에 그 용 오랫동안 답사는데, 약이 정말 참 좋습니다. 선택도 잘 안 갔습니다. 우리 남편 항상 지체갑니다. 나는 약 쓰면서리 이렇게 자꾸 반복이 와서 고생하고 병원 가고 하던 게, 이 약 잡쓰면서리 지금 병원 모르고 삽니다. 이거 쓰기 전에는 소화진이 안 돼가지고, 이 우는 덥고 아래는 타고 해서 몸이 수위도 타고 이래미 고생했는데 이거 잡으니 고증상도 없어지고 돈을 쓰니 용심해가지고 밤 이렇게 위생실도 가기 때문에 소변 통하지 않아가지고 짜증내면서 반반 모시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던 게 지금은 소변 순통하게 잘 나가고 수량이 많고 용식을 배출 잘 돼가지고 용도 와야 돼 그만까. 네. 그리고 이 간도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용 고생했는데 이 지난 가슴에 이 약을 잡은 데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아니 지방간도 없어졌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눈도 예, 홍깔깔해 하면서 형 불편해 했는데 이 약 쓰면서 옛날에는 붙이는 거에 떨고 여는 거에 무슨 아예 그 바르는 약이 별난 거 다 써봐도 안 되던 게 지금은 이 약 쓰면서 고증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많이 어두는 눈이 편안해져가지고 어두는 네. 옛날에 눈을 못 뜨고 있던 게 어두는 무슨 안대를 뜨고 있고 이러면 용도가 합니다. 그리고 이 가병도 무릎 피태성 관절이 있어서 계단 내리거나 뒤로 걸다도 어떤 때는 막 이 아래 위 막 비틀어지면서 그리고도 흩어지는 것 같다 다음에 뒤로 걸다도 막 조질이 매우 좀 물고 이랬는데 지금은 까딱 이 약 쓰니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약을 써보니까 이게 어찌 그런 비료 된 약이고 안전성 있고 그거 해결해서 용 흡수가 빠르고 효과도 좋단 말입니다.
1: 네.
3: 지금 한두 달 치고 모든 것이 좋아져서 이제 방송 들으니까 이 가격이 인상 안 납니다. 예.
1: 네.
3: 그래가지고 이 올라갈 때 한 열 통도 싸서 장기를 계속 쓰려고 합니다. 본인도 지금 모두 그것이 다 좋아지고 하니까 나 기뻐하니까 계속 쓰겠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답하다
1: 네. 열 통이 12통입니다. 예.
3: 예, 예, 오, 예. 좋구나.
1: 지금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 신호 태도 드립니다. 예, 2통.
3: 예. 어, 그러니까. 그 체제 얼마 뒀습니까?
1: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3: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22 고여준주 20이 아니고 20이라 할 때는 우리 길림성 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이고 흥정광성은 23, 뭐 상해는 31, 북경은 11 이런 우리 그 암호가 다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우리 OTC 약인가 아닌가 이걸 우리 보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소개드리고 있는 연기입광구복액은 불로초라고 진선초라고 옛날부터 부르고 있는 이런 오색 천연용지에서 현대제약기술을 결합시켜 만든 국약기준번호 B20으로 된 OTC 약이란 말을 날마다 드립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4: 예.

0: 이강 보고액 지금 우리가 쓰는 여든 내세는 많습니다. 그이 간에 검사할까 강경화를 또 넘었다만다.
1: 네.
0: 그래서 약을 계속 타고 있는데 잘 말 안 나만.
1: 네.
0: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연기간 고백을 썼다 썼는데 확실히 저기 오케이까지. 벌써 이거 그 들이대는 밥맛이 없고 그냥 똑 떨어지다 하는 게 이거 쓰면서 차츰차츰 쓰면서 밥맛이 돌아서라만 합니다.
1: 네.
0: 그래 이 꾸준히 쓰면서 나서니까는 꾸준히 썼는데 반년 넘어 썼다만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 검사했다만 검사하는데 아내가 많이 좋아졌다.
1: 예.
0: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좀 이러면 이러면 눈이가 하여튼 게 지금 이게 벗어진다고 합니다.
1: 예.
0: 이번에 활동기 또 보니까 이게 또 이미 좀 가시가 올 추세 같은데 이번에 또 저 약 약간 그냥 좀
2: 격오람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또 구기자라면 격오람 좋단 건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만 그 약이 그냥 그대로 가루낸다 달에 먹는다 캡슐에 먹는다 소용없습니다. 흡수가 아예 되는데 어떻게 그 효과를 냅니까? 예?
3: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저기 저는 선생님 지도를 받고 그럼 약을 간지 4천 3일이 하고 메톨로을 95달이를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예, 그 두 가지 배합이 좋습니다.
4: 예, 그래서 덕분에 저기 공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1: 네.
4: 예, 근데 어떤 때 가끔씩 혈압도 이렇고 뭐 아무 일도 없는데 맨 안에 이렇게 가슴이 빨리 뛴다. 그럴 때는 무슨
1: 네.
4: 약이 있는지 해서 오늘을 떠먹으려 합니다.
1: 그 심장열이 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계속 가슴이 심동 과속으로 나오고 심근곤란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심동 과속으로 자꾸 나오고 그다음에 눈이 덮인 것처럼 항상 근심거리가 있고 불안하고 예, 이게 다 간열이 얼리뻗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거 인간의 약 갖고 치료해야 됩니다. 이 용지로 만든 이 약을 써보시오. 이 간열이 내리고 간이 경락이 소통되고 간세포가 재생되고 간에 충분한 혈액이 들어가면은 그게 차차차차 나사집니다.
4: 아, 그러니까요.
1: 네, 이 용지 입간구복액이 딱 맞습니다.
4: 예.
1: 네.
4: 아, 다른 임시 그런 약은 없습니까?
1: 임시 약은 혈압이 온종된다 할 때는 메토롤 대신에 신더안을 쓰십시오.
4: 아, 신더안이란 약이죠?
1: 네. 혈압이 계속 또 오르면 신더안을 더 보태고 혈압은 잘 온종된다 할 때는 메토롤 대신에 빼고 신더안을 잡수고 근데 이게 다 서약이 돼 임시구급입니다. 치료는 아닙니다. 예.
4: 예.
1: 우리 병원 가도 그래서 이렇게 처방할 겁니다. 그래서 좋기는 이렇게 가격이 제일 높아질 때 이런 치료약으로 해서 연기 입간구복액이 좋습니다.
4: 네, 알겠습니다.
1: 네.
4: 감사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그 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 질병 이거는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을 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시력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하다 할 때에는 이제 분처럼 요리 우 얼리 솟는 거 말합니다.
3: 네.
1: 대신 이런 사람들이 콩팥이 음기가 허하면서 아래 배꼽 아래부터 하지 발 이거는 계속 찹니다.
3: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네
5: 수고하셨습니다. 이준규 입간구복액에 방송을 듣고 여러 가지 병이 치료한대서 우리 언니께서는 강경화한답니다. 네. 이 강경화 복수까지 왔다고 한 사람이지. 그리고 간이 나빠지면 필요 없으면 그냥 조금 아프다 한다.

0: 박시스. 예. 그리고 또 선주가 봤어요. 저는 이게 싫어서 몇 번씩 하는지 모른다고 집에 와서 쉬는 게 한 대여섯 번씩 나가지. 그리고 또 혈압조절이 아주 싹 장기가 아주 혈압이 아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다른 소리 들어볼까 이 능기과 구복에 이런 여러 가지 병이 자퇴해서 오던 게 대학을 했는데 벌써 얼마 안 샀을까 벌써 이 칼이 좋았던데 칼이 깨끗하고 아파도 그 선생님이 없어서 봤던가.
1: 네.
0: 그리고 이 손이 나빠서 그런지 그냥 그런 사업에 다수가 활약전에 일하고 벌써 대학을 벌써 나갔던데 요즘에는 벌써 두 번 세 번밖에 안 나가고 그래 용 그런 숨이 그리고 신단 앞에서 숨이 그렇게 차가진 게 숨을 열으면 차가요. 용 좋다 하면서 우리는 이랬느냐. 이렇게 혼자가 내 언영 먹고 깬거 그랬다면서. 이야, 그 원래, 이름 있는 약이라고 내가 그랬거든.
1: 이름 있는 약이 맞습니다.
0: 예, 이름 있는 약인데, 이하고 기소사시다고 그러는데, 야, 그래서 다른 약은 아무것도 이하만 내 싸우라 하면서. 근데 이번에 활동에 찾아서 또, 계속 받아서 수다거든.
2: 네, 네 그래요. 하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손백세화는 서른 종이나 되는 진교한 약재로 조합된 약으로서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일체 다병약입니다. 손백세화는 종이 음양 오행학의 기본 이론에 근거하여 건비 익기 작용에 제일 효과적이면서 중초에 뭉쳐있는 한기를 몰아내는 당삼, 백출, 황계, 백작, 복령이 들어갔고 몸의 진액을 보충할 수가 있고 양혈 보혈하는 데 좋은 숙지황, 구기자, 산약, 맥동, 당귀, 백사, 산수유가 들어갔으며 또 콩팥의 양기를 보충하고 손발에 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약재 육총농, 보글지, 두중, 쏘양, 소회향 등 약재로 조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피반하, 관동화, 천폐모, 진해금, 견우자, 사금자 등 약재들은 뭉쳐있는 나쁜 기를 통하게 하고 항상 명치 끝밑이 드직하고 소화가 안 되고 밥맛이 없을 때 좋은 치료 효과가 있는 울금, 천국, 우슬, 토별충, 상포, 감초 등 약재가 들어감으로써 소염, 진통, 해독 작용이 뚜렷하고 간과 콩팥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병을 치료하는 OTC 치료약품입니다. 판매 지점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의 문의전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순백세화는 빗을
0: 어제 이 다리 허리가 관절에 병이 많습니다. 관절 터에 나서 어서야 나이 있으면서 이제는 그냥 아프고 뜨거워서 등한시에서 먹어서 양방에 약이나 먹고 그러든지 어제 점점 나이 들면 점점 더 아파서 아파트 나가서 막 영 바빴습니다.
1: 네.
0: 야, 한번 나가서 먹고 저 정통편을 먹어야 되지. 무슨 다 바닥이고 어디가 사측에 고약을 붙여야 나가지. 그래 나가도 그러니 이 아빠분이 이 약 먹고 슬퍼서 한 달에 되니까 다리 허리 그래 아예 아픈다. 저러니 또 허리나 아팠다라는 끝이요 바빴습니다.
5: 이 약의 원인이 그 허리 아프거나 무릎관절염이 있거나 이런 골가병에 쓰라고 똑똑히 밝힌 약이고 그다음에 우리 그 우술이라든가의 두중이라든가 소양이라든가의 보골지라든가 골가병 치료약하고 뼈를 든든하게 하는 골다공증 뼈세포를 재생하는 이런 약들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약 쓰면 골가병은 한 반년부터는 골가병이 금방 알기면 좋은 약이 아닙니다. 거긴 꼭 격소나 진통제 들어가는 겁니다. 한 반년씩 쓰고 보면은 내가 그렇게 허리 아파서 조금만 걸어도 못 걸던 게 이게 어느 때부터는 싱싱 걸을 수 있는가 이런 거 느끼게끔 만드는 약입니다.
0: 스노 선생님 말마다 무슨 약재가 영 좋은 게 들었구나. 네. 그래 우리 효과 좋고 다른 거 그리 먹어도 효과를 모르겠는데 이 약 내가 그냥 무릎 관절이 아파서 그냥 그 벌리사나 주사를 몇 번 맞았어. 그래서
5: 그 연골재생 주사인데 그것도 좋지만 이 우술이라는 네. 게 우리 천연 콜라겐 단백입니다. 우수에. 예, 이래서 두중도 들어가고 해서 이 약 쓰게 되면은 골가병은 예. 차차 나사지는 그 느낌입니다.
0: 그래. 이 골가병 때문에 먹었는데 위에도 영 좋아진다. 요 요즘에.
5: 원래 원래 비위에 좋은 약이지 않습니까?
0: 예. 예. 어, 미도 영 나쁜데, 이거 먹고 요즘에 다 좋아졌습니다, 지금.
5: 예.
0: 어, 관절이 좋아지니까

0: 저거 요즘에 봐서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선생님은 감사한데.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일단 저희들 순백세환 우리 여러 가지 약종이 들어갔으면서 특히 우리 이 빛을 량수환이라고 부르는 순백세환이다 이 말을 드립니다. 일단 빛을 량수환이라는 것은 비장하고 콩팥이 기능을 높이고 비장이나 콩팥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을 치료함으로 해서 따라서 다른 장기들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과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여주는 이런 치료법이다 이 말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총백샷 말하시오.
1: 네.
4: 나는 얘도 미소화 아이디고 심장이 나쁘고 그 다음에 저기 혈압 떠들고 잘 아이디고 그러면 밤 소변이 자꾸 그럼 허리 다리 아파서 잘 걷지 못한다.
1: 네.
4: 그래서 총백샷은 먹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싸먹을까 하라 전화했습니다.
1: 몇 달 썼습니까?
4: 6달 썼습니다.
1: 예, 그럼 효과 잘 본다. 요즘 또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뇌에서 치료기계 두드리는 우대활동도 있고 해서 예. 501-2797에 지금 전화하십시오.
4: 예,
1: 5297,
4: 예, 알았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이래서 순백세환이 약이 조합이 잘 됐다는 게 이 말이죠. 이 힘을 길러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기능기, 혈임이 혈, 이걸 다 우리 몸이 부족한 기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약재, 숙지황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당산, 백출, 황기리, 그 다음에 또 이 로충룡이란 아주 귀한 보혈하는 약입니다. 로충룡, 소야 이게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런 우대활동을 이용하신다 할 때 오래된 고질병도 치료되는 약입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위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1절 맞이 우대활동이 있습니다. 가격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15시차기 회의자

전민 의무식수 운동 전개 45주년이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주는 습금경 생태 문명 사상을 지침으로 녹수청산의 곳 금산 은산이라는 이름을 실천하면서 봄철 녹화 열조를 일으켰습니다. 도시 정밀화 관리 보호로부터 녹지 확장에 이르기까지 특색 묘목 육성 재식으로부터 생태 경관의 체계적 조성에 이르기까지 전주 각 현시에서는 창문을 열면 녹색이 보이고 문을 나가면 공원이 보이며 사계절 모두 경치가 아름다운 상태 화폭을 펼쳐 녹색을 고품질 발전의 가장 아름다운 바탕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녹화 건설에서 정밀 관리 보호가 관건입니다. 군춘시에서 원림 일꾼들이 마치 수노일을 하듯이 세심한 작업으로 도시 나무들을 전제합니다. 가지를 다듬은 나무는 미관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병충해 전파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통풍과 빗조임 자체 영양 공급이 강화되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군춘시 도시투자집단 원림회사 기술과 과장 왕홍영입니다. 주로 너무 높게 자란 나무, 전선에 닿거나 전선을 가로지르는 나무, 그리고 마른 가지, 부러진 가지, 죽은 나무를 정리합니다. 위험을 제거하는 한편 도시 녹화의 전체적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 작업을 합니다. 원림 일꾼들은 또 온실에서 꽃모도 육성을 하고 있는데 만수국, 금오초, 살비아 등 품종은 5월 중순쯤 시내로 옮겨 재식해 도시 원림 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훈촌시 도시투자집단 원림회사 당정판공실 과장 고기영입니다. 올해 꽃모 약 35만 포기를 길렀습니다. 5월 중순에 이 35만 포기의 화폐를 각 주요 거리와 골목길 유원광장에 심을 예정입니다. 우럭화질 제거에서 규혁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봄철 녹화 황금기를 다잡고자 일전 도나시에서는 봄철 녹화 건설 작업을 전면 가동을 했습니다. 올봄 도나시에서는 나무 천구루를 심고 녹지 1헥타르를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나시에서는 중심 도시구역 공터를 활용한 녹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공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완산하는 도내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생태기능, 문화, 내포, 레저 가치를 겸비한 정품 녹화 공사를 추진해 녹색 공간을 도시의 모든 구석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안도현에서는 도시 주요 도로, 공원 광장, 길가 유원을 단장을 하면서 해당 나무 58그루를 보식해 도로 양옆에 봄에는 빨간 꽃이 나무를 뒤덮고 여름과 가을에는 열매가 열리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도현에서는 여러 도로 구간에 보드나무, 단풍 등 다양한 묘목 270여 그루를 더 심어 녹화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영종시에서는 주요 도로에서 거리 유원에 이르기까지 립제식 정도로 실시하여 녹색 공간을 일층 확장하고 있습니다. 영종시에서는 도시 원림 녹화 환경에 대한 전방위적 립체적 정밀화 종합 정도를 하고 공원과 거리 녹지의 전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살기 좋은 도시 형상 심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시 원림관리중심 부주임 정자용입니다. 도시구역 녹화 경관 효과를 향상시키고 녹지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우리 중심에서는 관리 보호 일꾼을 조직하여 관할 구역 내 녹화 지대에 대해서 집중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주로 마른 가지, 잡초, 비닐 쓰레기, 잔물을 제거하는 동시에 색상을 정리하고 나무를 정돈하여 잘 자랄 수 있게 보장을 했죠. 이제 일상 관리 보호를 꾸준히 하고 녹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주에서는 녹지 증가, 보호, 사용, 활성화, 체계적 사유를 견제하면서 도시 녹지 8.5헥타르를 새로 누릴 계획입니다. 오늘날 연면의 산림 피복률을 지속적으로 제고되어 생태 물 자원과 생물 다양성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리마 경제와 관광산업의 왕성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연결 녹화 미화 행동으로부터 국가 3인 도시 건설, 도시 녹화에서 생태 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에서는 매 한 그루의 묘목들을 생태 혜택의 씨앗으로 만들어

0: 우거진 녹음이 고품질 발전의 품격을 일천 높이게 하고 있습니다.
1: 5.1절 연휴 기간 우리주에서는 명절 소비 특점에 입각해 형식이 다양한 판매 촉진 활동을 펼쳐 소비시장 잠재력을 1층 방출시켰습니다. 상무부 업무 시스템 통일 플랫폼 수치에 따르면 우리주 중점 감측 27개 상업무역 유통기업에서는 명절 기간 판매액 9,143만 5천 원을 올려 동기 대비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지원, 할인 행사, 문화관광 열기가 겹치면서 전주 소비시장은 연변 휴일 경제의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변 특산품 소매 핵심 시장이자 관광객 필수 방문지인 연길서시장은 연일 북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1층 농업무역구역 조선족 특색 상품 매대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매매가 활발한 풍경을 이뤘습니다. 뜨거운 소비 열기는 관련 봉사업종도 함께 활성화시켰습니다. 상인들은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무료 택배 봉사를 제공했으며 택배 영업 지점 일 평균 발송 건수는 약 4,500건에 달했습니다. 연휴 5일간 서시장을 찾은 관광객은 연인수로 약 15만 명이었습니다. 관광객 왕순효입니다. 오늘 마신 막걸리가 맛있어서 좀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치도 맛있어서 사서 먹고 친척, 친구들에게 나눠주려 합니다. 여기는 택배 봉사까지 제공해서 정말 편리하고 좋습니다. 수상시장도 다녀왔는데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게업주 리오금입니다. 조선족 수제순대는 5.1절 연휴 기간에 정말 잘 팔렸습니다. 우리는 평균 나이가 60세 이상인데 20여 년의 장사 경험이 있습니다. 정성껏 만들고 좋은 돼지 창자로 만들어 맛이 좋기 때문에 위지 관광객들이 조선족 순대를 많이 찾습니다. 힘들지만 돈을 벌어서 정말 기쁩니다. 연길서시장 1층 농업무역관리소 보주임 부신광입니다. 1일부터 관광객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1일 관광객은 약 2만 명에서 3만 명이었고 성수기인 2일, 3일, 4일에는 매일 3만 명에서 4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길 백화상점은 백리성과 련동해 전 품목 할인 행사를 펼치고 정부 소비권 혜택까지 더해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연길 백화상점의 매출은 안정적으로 상승했고 의류와 슈퍼마켓 두 구역의 판매 실적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운영을 시작한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 주변의 메일롱 정품 슈퍼마켓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찾는 신흥 소비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이 슈퍼마켓은 8천여 종 상품을 갖추고 수입 상품, 인기 식품, 신선 식품, 다국 전자상 거래를 아우르는 다원화 소비 행렬을 구축했으며 연길시 지역 공공 브랜드인 연연 우레 전용 구역도 조성했습니다. 연휴 기간 2026년 용정시 상업문화관광 추천 소개 활동이 비암산 문화관광 풍경구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문화관광 소비 촉진과 시장 회복 견인을 핵심으로 봄, 여름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용정의 문화관광 상업 융합 특색을 드러냈습니다. 연휴 기간 훈춘시 시내에 위치한 해산물 거리 가게마다 방문객이 끊이지 않고 식객들의 웃음소리로 차넘쳐 변경도시 연휴 미식체험의 교향곡을 울렸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훈춘의 문화관광 소비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며 미식은 전국 각지 관광객을 사로잡는 핵심 매력으로 떠올랐습니다. 독특한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해산물의 신선한 맛과 고기구이의 불맛이 어우러져 색다른 매력을 자아내며 훈춘의 연휴 소비 활력을 끌어올렸습니다. 2026년 봄, 여름 소비 시즌 전주 상무계통에서는 실물 소비, 봉사 소비, 융합 소비 3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연변 한장 통행권, 두 가지 제품 온라인 쇼핑절 등 특색 주제 판매 촉진 행사 50여 차 추진해 주급 통괄 배치, 현시 동시 추진, 전역 협력 판매 촉진의 연휴 소비 구도를 이뤘습니다. 각 상업무역 조체는 생방송 판매 등 몰입형, 체험형 소비 새 전경을 혁신적으로 조성해 온 오프라인으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연휴 기간 연길 용정 왕청은 백화, 음식, 완제품 기름 등 중점 소비 분야에 정부 특별 소비권 도합 242만 원어치를 투입해 소비 1,078만 원을 이끌었습니다. 연휴 기간 전주 가정용 전기 제품, 디지털 제품 보상 판매로 제품 2,616개가 판매되며 매출액 920

0: 11만 6천 원을 올렸습니다. 메이탄 수치에 따르면 연휴기간 전조생활봉사 온라인 소비액은 전성 2위, 전국 95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조 음식업종 매출액은 동기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중요 감측 대상인 한도액 이상 음식기업 119개의 매출액은 1,187만 여원으로 동기 대비 4.6% 증가했으며 일부 민속특색 인기 음식점의 테이블 회전율이 모두 100%를 넘었습니다. 숙박 분야에서는 중점 감측 한도액 이상 호텔 50개에서 매출액 920만 원을 올렸습니다. 연휴 기간 전조 완제품 기름 및 관련 제품 판매액은 6,041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5% 증가했습니다. 괄목할 만한 연휴 소비 수치는 연변 시장 활력의 생생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지역 소비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고 민생 온기가 높아지는 량완 추세를 보여줍니다.
1: 전주 첫 도시 구역 내 보세 전시 체험 집산 중심의 일전 정식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 기업의 메일롱 정품 슈퍼마켓에 있는 이 다국 전자상거래 보세 전시 체험 집산 중심에서 연결 보세 장내 여러 기업 자본을 통합하고 뷰티, 스킨케어, 세안용품과 임산부 영유아 용품, 건강식품, 가정용 전기 제품 등 600여 종 한국 다국전자상거래 수입상품을 집결시켰습니다. 길림지통 다국전자상거래 유한회사 운영총감독 김명입니다. 전통적인 다국전자상거래의 실물을 확인할 수가 없는 한계와 달리 집산 중심에는요 다국 상품 전시 및 체험 구역이 마련이 돼 있어서 소비자가 현장에서 사용해 볼 수가 있으며 다국통 선별 상점 미니 프로그램으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은 연결 보세 창구에서 소비자가 지정한 주소로 직접 배송돼 전반 과정이 편리하고 빠르며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 집산 중심 내 모든 다국 상품은 세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 정품이 보장이 되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현재 길림지통 다국전자상거래유한회사, 연길 지엔지크 로스보도유한회사, 길림세계공급망유한회사 등 기업이 집산 중심에 입주했습니다. 연길 주민 준회사입니다. 전부 다국 제품이고 마음에 듭니다. 안내원이 소개를 잘해서 체험감도 좋지요. 연결 도시구역에 위치해서 매우 편리합니다. 여러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식 곽고수립 전역체험구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성류꽃 활짝 핀 연변 특색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며 길림성이 일대일로 시가제를 지원하는 두터운 우정을 끊임없이 심화하기 위해 5월 2일부터 4일까지 우리수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경춘광 감상 여러민족 청년왕대 교류 융합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전성 한족, 장족, 만족, 회족, 누족 등 길림성 거주 시가제적 여러민족 청년 간부 125명을 연변에 초청해 연변 여러민족 청년과 함께 변경 풍광을 감상하고 민속 정취를 체험하며 민족 단결을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만남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1층 확고히 수립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사화, 문화침연, 예술회화, 미식, 체육경기 등 5대 공동체 건설 내용을 주제로 3일간의 체험 로선을 기획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현장 방문, 문화체험, 축구경기, 상호교류 전 과정에 녹여냈습니다. 동심 충몽컵 축구 교류 경기 활동 현장에서 시가제적 청년 대표는 현장의 연변 선수와 지도 일꾼에게 하다를 선물해 서류 고원에서 온 아름다운 축복을 전했습니다. 량팀 선수들은 경기를 통해 기량을 겨루고 협력 속에서 우정을 돈독히 하면서 여러 민족 청년들의 단결 분발하고 앙양된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연변 청년 축구 선수 박청호입니다. 오늘 친선 경기를 통해 시가제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경기를 뛸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더 많은 시가제 친구들이 연변에 와서 우리 연변의 민족 풍정과 변경의 매력을 체험하기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가제적 청년 진매철원입니다. 교류를 통해 연변의 깊은 축구 전통과 독특한 인문 풍정을 직접 느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성교시처럼 똘똘 뭉친 깊은 정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연변 노동자 문화공원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0: 길림성의 거주중인 시가제적 여러 민족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형 창작 가모시 오색 아리랑을 함께 관람하며 몰입식 문의 향연 속에서 연변의 인문 저력을 느끼고 민족 단결의 초심을 기리며 한마음으로 분발하는 힘을 응집했습니다. 오색 아리랑은 연변 문화 관광이 중점적으로 육성한 대표적 정품 문예 공연으로서 연변의 수려한 자연 풍광, 짙은 민속 정취, 웅장한 변경 풍모와 두터운 홍색 역사 저력을 전경식으로 그려냈습니다. 시가제적 청년 간부이며 연길시 리먹국 사업률꾼인 둔주입니다. 오색 아리랑 공연은 정말 감동적이었고 모든 장이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연변의 독특한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꼈을 뿐만 아니라 변강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분발해온 간관 력정을 깨달았고 민족 단결의 힘도 느낄 수 있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가제시 길림 서장 지원 연락 봉사중심 책임자 서호입니다. 연변주의 동지들도 서장과 시가제를 찾아 그곳의 풍토 인정을 느끼고 서장의 미식도 맛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활동의 핵심 구리인 견학활동에서 견학대오는 도문시 두만강 광장을 찾아 경계강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의 웅장한 산천이 한눈에 들어오고 변경 도시와 농촌의 날로 새로워지는 건설 발전 성과가 직관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도문 통상구에서 그들은 중조 량국을 잇는 통로를 걸으며 백년 통상구의 세월 속 저력과 시대적 활력을 느꼈습니다. 시가제적 청년 간부이며 연길시 리목국 사업률꾼인 잔도이입니다. 이번에 도문 통상구를 참관하며 백년 통상구의 역사적 분위기와 변경 풍모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국문호에서 나붓기는 오성 붉은 길을 보고 수변 인원들이 변강에 뿌리 내려 묵묵히 소해온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고 변경의 안녕은 정말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수민족 청년으로서 가곡 정예와 민족 자긍심이 더욱 높아졌고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민족 단결을 수호하고 현재의 아름다운 생활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 견학대우는 해소련의 안내를 받으며 중화문명 동강서광, 민속문화 함께 빛나 등 전시청을 차례로 관람했습니다. 그들은 귀중한 문물과 오래된 사료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감상하며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대대로 함께 지키고 서로 도우며 살아온 세월을 요해했습니다. 견학대우는 또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찾아 조선족 민속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자발적으로 민족 단결의 실천자, 두 지역의 우정의 계승자가 돼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전하고 연변 변경의 매력을 널리 알리며 또 연변과 시가제의 깊은 우정이 대를 이어 전해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선전교양처 처장 박려화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민족이 왕래하고 교류하며 융합할 수 있는 더 많은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에서 늘 활짝 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

0: 받으신 생방송실 전화 256-111번과 256-111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런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한 분을 봤다 그랬나.
1: 간병인을 구하시니까?
0: 예, 간병인.
1: 네.
0: 나이는 60세 이하로 찾겠습니다.
1: 네.
0: 예. 그, 일을 잘 못해드렸는데, 부지런한 부림 되겠습니다.
1: 네. 예, 뭐. 남녀 제한 없습니까? 남성분을 요구합니까? 남성분요?
0: 예.
1: 네. 알겠습니다.
0: 예, 여자도 좀 여기, 신체가 든든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약해가지고.
1: 알겠습니다.
0: 예. 예. 전화번호는.
1: 네.
0: 139.
1: 네.
0: 4336.
1: 네.
0: 1386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예. 적었고요.
0: 예.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3: 덕분에 행복합니다.
2: 덕분에 잘 됐습니다.
3: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2: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3: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

0: 네, 연결시 천남에 위치한 전신 아파트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28평방미터이고, 네, 남북향으로 된 집입니다. 연락번호 156-0050-9121번, 156-0050-9121번입니다. 연결시 신흥광장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수입니다. 네, 층수는 5층이고 면적은 20평방미터 좌우 된다고 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네, 이외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위생실과 주방에 물 새는 곳, 네, 손대기 어려운 곳들을 일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한테는 무료 봉사를 제공해 드리고요. 연락번호는요,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네, 밥공기 그리고 크고 작은 접시, 예쁜 술잔, 요리 거품 등을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구입한 지 꽤 됐지만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8-4336-2475번, 138-4336-2475번입니다. 네, 모 양로원에서 60세 이하의 간병인을 구합니다. 네, 경험이 없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오셔서 네,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노인들을 알뜰히 돌봐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9-4336-1386번, 139-4336-1386번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2: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2: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1: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2: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3: 예, 가사로 네. 구합니다.
0: 가사 도우미를 구하십니까?
3: 예, 예.
0: 네.
3: 상세한 건 면담하고요.
0: 네, 네.
3: 연계전화.
0: 네.
3: 136.
0: 136.
3: 1077.
0: 네.
3: 136, 1077.
0: 네.
3: 6378입니다.
0: 네, 지역은 어딥니까?
3: 혼촌입니다.
0: 혼촌이에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전 소식 기다려보세요.
4: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입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간병인 하려고 합니다.
0: 간병인 일자리를 구하십니까?
1: 예, 병원에서 네. 할 거. 예.
0: 아, 병원에서요? 네.
1: 예.
0: 예.
1: 전화번호는?
0: 네.
1: 176?
0: 네.
1: 1443?
0: 네.
1: 6538.
0: 6538번. 알겠습니다. 예. 잘 적었습니다. 네, 연락 기다려보세요.
1: 예.
0: 네. 네, 주목재시장 남쪽현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단층 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 되고요. 네,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결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네, 5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5,60평방미터 됩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네, 연길해관 남쪽현에 있는 6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집 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연락번호 1384339-5613번 1384339-5613번입니다. 한 남성분이 손잡이 뜨락도리를 팔려고 합니다. 지역은 룡정입니다. 연락번호 1556802-9342번 1556802-9342번입니다. 화룡시 두더진에 위치한 모명태 작업장에서 주방 이모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884433 6551번 1884433 6551번입니다. 네, 재봉틀 한 대를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 스마트폰을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4443 0128번 1364443 0128번입니다. 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성인용 중고 선품금을 팝니다. 지역은 룡정이고요. 연락번호 1594331-8901번 188 네, 1594331-8901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예, 네, 집 단속 보내려고 합니다.
0: 네, 말씀 주십시오.
2: 예, 네, 집 위치는
0: 네.
2: 천남에 있는 재성국 기상국 부근에는
0: 네.
2: 펜시쇼치 3층입니다.
0: 네.
2: 면적은 61평 정도 되고요.
0: 네.
2: 남북집입니다.
0: 네.
2: 네. 뒤에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고요.
0: 아, 북쪽에.
2: 맞습니다.
0: 네네.
2: 전화번호는 1560-0050-9121번입니다.
0: 9121번이에요.
2: 예.
0: 네. 북쪽에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자그마한 네, 저장고가 있으니까.
2: 예, 예, 예.
0: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3: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니다.

네, 한 여성분이 병원에 간병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경험이 풍부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76-1443-6538번 176-1443-6538번입니다. 뭐 가정집에서 89세 되는 할머니를 돌봐줄 수 있는 가사도우미를 구합니다. 출근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입니다. 네, 오셔서 식사는 챙겨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말동무만 해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월급은 2,000원 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에 나흘 휴식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318073-6890번 1318073-6890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기에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네, 간병인 자격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한 남성분이 가정집 혹은 병원 그리고 양로원의 간병인 일자리를 구합니다. 연락번호 1984303131번 1984303131번 36 6118번입니다. 연길시 기아자동차 운전학교 부근에 위치한 6층 집에 5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125평방미터이고 침실 3칸, 거실 1칸, 위생실 2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438 9279번 1384438 9279번입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 기간에 발생한 본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5.18 연휴 기간 연길 씨가 민속 문화를 앞세운 차별화된 관광 전략으로 역대급 경영 성적표를 거두었습니다. 연휴 기간 연길 씨를 방문한 관광객은 연 133만 7,4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올해 연길 관광의 흥행 비결은 조선족 민속 문화라는 고유 자산의 민속 풍정, 미식 풍미, 문체 풍모라는 3대 핵심 IP를 접목한 데 있습니다.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벗어나 먹고 즐기고 참여하는 체험형 관광으로 모식을 전환하면서 민속 문화와 관광 체험을 완벽하게 융합했습니다. 연결시 각 관련 부문은 연휴 기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교통소통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공항과 고속열차역, 주요 관광지 곳곳에 배치된 상류꽃 자원봉사단은 이중 언어 안내,

화물 운반, 민속 해설 등 밀착 서비스를 제공해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관광 환경은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되어 연결의 완벽한 인증샷 분위기라는 키워드가 틱톡 지역 차트 1위에 오르며 536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관계자는 전통 민속 문화와 현대적인 트렌드를 깊이 있게 융합한 것이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인 바,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와 고품격 서비스를 통해 연결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0: 네, 안녕하세요.
1: 아, 예. 저기, 봄으로 그, 정보 다 진행이시죠.
0: 네. 아, 그, 말씀 주세요.
1: 여기는 훈수인데, 예.
0: 네.
1: 예. 저기, 항상.
0: 우리 건강교양과 도덕교양체계 융합시키고, AI 가상 동반자의 심리 기제를 분석하여 이는 존중, 신뢰, 공감을 바탕으로 구축된 안정감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 늘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가위선 자세를 선호합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이 자세에는 사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는 사진을 찍을 때 가위선을 보이거나 지문이 선명하게 드러날 경우 개인정보가 류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5m 이내의 사진 촬영에서 선이 완전히 카메라에 노출된다면 손의 정보를 100%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1.5m에서 3m 사이에서는 50%까지 노출될 수 있고 3m 이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방식으로든 지문이 류출될 경우 사용자의 정보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당신의 지문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신분을 모방해 가짜 신분증을 만들 수 있고 일반 지문 전자자물쇠를 열 수도 있으며 회사 출입문 지문을 모방해 출석 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카메라를 마주할 때 손바닥과 손가락에 나타나는 정보는 반드시 제때 모자이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기기에 자신의 지문을 입력하지 말 것을 조언하는데 이는 개인 구좌와 자금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전화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연령이 50세 이상 분들에게
0: 네.

0: 노래와 무용 그리고 색소폰 선풍금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립니다.
1: 네.
0: 예, 남녀 불문하고요.
1: 네.
0: 수가 없어도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이 밖에 중고 선풍금을 팔렵니다.
1: 네.
0: 성민용 학생용이 있습니다.
1: 네.
0: 연결전화 여쌈빠.
1: 네.
0: 수산산지오.
1: 네.
0: 수티스빠.
1: 4748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0: 네. 수고하십시오.
1: 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출퇴근 가능한 가사 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지역은 훈촌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면담이라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1077-0378번, 136-1077-0378번입니다. 연령이 50세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선풍금 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남녀 제한 없고요. 기초가 없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네, 정보광장으로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공하신 정보들 모두 잘 풀리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앗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0일까지 진행됩니다. 11일부터 싸지 원액은 원 가격인 124원으로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시원외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 활동을 충분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은 5.1절 계획을 해서 진행하는 5.1절 좌우의 우대 활동에 속하면서 5월 10일까지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우대 정책 가운데 특수성이라 하게 되면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고 특히 싸지 원액은 60각에 70각을 줍니다. 이왕에는 그 퍼센트로서 그 기초 그걸 많이 쌓아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60각을 쌓으면 70각을 드리게 돼 있으면서 그게 안부 치료이기가 좋은 게 따라가고 명서방은 한 각은 지금 598원인데 이번에 우대정책은 12각을 주게 되면 한 각에 그저 한 200원 푼하게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확실한 이런 치료 제품 명서방이 여러분들과 접근하는가 하면 사지원액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는 사지 이 제품에 대해서는 쟁탈전이 날 정도로서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 여러 가지 질병을 동치하는 데서는 우수한 제품으로 된 사지원액과 더불어 이번에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었으니까 5월 10일까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눈병 치료이기가 좋은 이기가 따라가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한 기회라는 걸 늘 주는 우대 활동이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눈병 치료이기는 일단 해보신 분들은 바로 이 제품이구나 그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드시면서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눈병은 누구든지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눈병 치료이기를 눈에다 딱 그 걸고 있게 되면 안경처럼 걸고 있고 코드만 꽉 누르게 되면 기본으로 눈이 거뿐하고 시원하고 치료이기지 안마이기에 끝나는 것 아닙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지금 싸지 원해고 어째서 먹는가 하면 중풍 예방으로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오랫동안 먹으니까 1년 넘게는 먹으니까 확실히 효과 나는 게 알립니다.
1: 예.
2: 맨날 손끝이 저리고 바깥 끝도 그냥 저랬댔습니다. 그러면서 차고 그냥 차는 게 나는 업이 됐다 말입니다.
1: 예.
2: 그리고 장갑 끼고 그 다음에 무슨 덮어서도 집에서 또 튕고 그냥 차가 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다가도 자꾸 저녁에 짜게 바람이 자꾸 났더라면 난다면 바꾸래기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짜게 바람 나던 게 없어지고 우선 손발도 따뜻하셨습니다. 저리지

0: 맞습니다. 저는
1: 원기 부족입니다. 원기 부족으로 예. 그런 증상이 나타나.
0: 요즘에는 증상이 좋아지잖아요. 손발도만 가벼워 난다. 먹어봤던 게.
1: 예, 그렇죠. 예. 가벼워 난다 말 그게 맞습니다.
0: 예.
1: 이전에 내 몸이 천근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해도 예. 지금 원기가 올라가면서부터 시작해서 내 몸이 가벼워지고 뜨는 감을 예. 느끼게도 발걸음이
0: 맞습니다.
1: 발음 소리가 씽씽 날 정도로서 예, 예. 그렇죠.
0: 그래 혈압도 높아서 그냥 머리도 많이 아프고 막 아플 때 막 터지는 것을 아팠댔습니다. 근데 혈압이 어느 정도 잘 되니까 머리도 아프지 않습니다. 많이 막아졌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0: 그리고
1: 예.
0: 가슴도 그냥 침침하고 뭔가 헐떡 됐습니다. 많이. 근데 요즘에는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그리고 면역력이 올라가서 1년 내내 감기도 안 하고 삽니다.
1: 예, 그렇죠. 예, 이상로경이 5~6배 효과니까 면역력이 예. 예, 올라갈 수밖에요. 예.
0: 목이 간지 버려서 그냥 마른 기침이나 듣고 기침도 많이 없어질 때다 저는.
1: 맞습니다. 예,
0: 조금 예, 그래서 지금 예, 조금 약이 있긴 있는데 값이 떠서 원 값이 올라간다 하지 어제 활동이 6일 날 거지 마지막이라 할까 저 오늘 배달 받다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0: 감사합니다.
1: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렇게 중이 보면 계속 티슈 부족합니다.
1: 기혈 부족이죠. 예, 예.
3: 예, 기혈 부족이 되니까, 예. 손발이 항상 얼음땅 같고, 발바닥은 항상 얼음 위에 선 것 같고, 예.
1: 예.
3: 손이 시려서 여름에도 계속 땅 같고, 시고지 해도 이랬습니다. 그리고 예, 면역이 나서니까 감기 다도 걸리고, 거기다 거의 담낭이 안 좋습니다. 담비 허울합니다. 그러니까, 예. 다이어리나 무슨 고기나 이런 거 먹으면, 오른쪽에 물주머니 단 것처럼 이렇게 생기면 아프고 배고파도 아프고 배 불러도 아프고
1: 예, 예.
3: 그래서 친구 소연이 있어야지 원액이 세계로 공유하면 온몸을 다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고 다 치료된다고 좋다고 해서 묻기 시작했는데 그건 한 석 달 묵었습니다.
1: 예.
3: 이게 이제 확실히 효과가 좋단 말입니다. 예.
1: 그렇죠. 종합으로 좋아지는 게 사실 원액입니다.
3: 예. 예. 수성원소에 깨거나 저기 뭔가 감기 잡고 이런 게 감기를 그건 아예 합니다.
1: 아, 그럼요. 예.
3: 예. 그리고 손발이 너무 시려서 그러던데 손발이 땀 난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손발에 온기가 있고 땀이 나니까.
1: 아, 예.
3: 주워 같은 게, 예, 단거리 자꾸 담을 친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감기도 자주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동사에 없어지니까 얼마나 따뜻하게 옷에 여름에도 치마를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단 말입니다.
1: 예, 곰팡이 원기가 부족하던 예. 게 곰팡이 지금 원기가 보충되었으니까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바입니다. 예.
3: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예, 자꾸 이렇게 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자꾸 이렇게 껄껄 털이나고 했는데 그 증상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약이 없는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약이 값이 오르고 또 저기 뭔가 활동이 거의 끝난다 이렇게
1: 예, 5월 10일 까지입니다. 예, 값은 원값 124원으로 돌아갑니다. 11일부터 예, 예.
3: 11일부터 올라갈까?
1: 예, 10일까지입니다. 원 값이.
3: 예, 그래서 예. 우리는 연합노트 같이 묻자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기회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는 약값이 우리 접수하는 데 편리하고 약 효과성에 대해서는 5년, 10년 그보다 더 긴 시간 복용하시면 기타 제품을 멀리 할 수도 있는 오히려 전략으로 되는 투자입니다. 예, 할 만한 네. 좋은 제품이니까 잘 복용하시기 네.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45년 있었는데 1년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4: 그 이하고 먹고서리 지금 여러 면에서 지금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우선 여기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예. 머리 흐리면 덩하고 지름증이 나든지 이게 해결되고요. 예. 경력이 많이 돌아서서 용도 없습니다.
1: 예.
4: 그리고 위가 나빠서 예. 소화 안 되든지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매진하고요. 예. 그리고 소변이 잡수가 저기 많고 밤엔 이제 갈 수 없고 예. 그냥 자꾸 이렇게 무수감이 용 안 좋더란 말입니다.
1: 예.
4: 그러든지 이거 먹고서 지금 이름 잘 좀 없어졌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소변 자수가 줄어들어서 용 좋습니다. 결국 이 아픈 등사랑 지금 다 나가졌습니다.
1: 예. 그렇죠.
4: 예. 결국 손발이 항상 차가워서 용 그랬는데 추위도 세게 타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더 많이 나가지니까 저는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이게 기법 원기가 보충되어야만이 이게 그래야만이 순환장애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콩파, 심장, 호산, 연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0: 있으면 콩팥이 좋아지면서 심장 功능이 좋아지고 심장 功능이 좋아지면 콩팥이 진을 바로 좋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처럼 그런 순환장애가 풀리게 되었고 원기를 보충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던 게 따뜻해지고 모든 정상 대사를 유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1: 예, 그리고 이 면역력이 약해 그런지 오가는 감기 빼놓고 하고 감기만 걸리면 또 기침가래가 용심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증세가 지금 많이 나서서 이 저기 기침가래가 지금 없으니까 용도없습니다.
0: 맞습니다. 예.
1: 그러니까 면역력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0: 면역력이 올라간 거죠. 예.
1: 자꾸 잠을 용지하지 않는다.
0: 예. 그게 기본입니다.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보면, 견제하신 분들 가운데 기본으로 그런 효과를. 그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좋아, 흥분과 억제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우수한 제품, 사지원액입니다.
1: 네, 그래 놨거나, 이 감기를 알렸거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잠도 안 잤거나, 하루 동안 만두에 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0: 지금. 아, 그럼요.
1: 예, 제가 이 약을 먹어보니까, 예, 구멍이 어디다든지, 효과도 빠르고, 흡수도 빠르고, 예,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려고, 예, 내 냉섭하고 좀 잠은 없다.
0: 예, 말씀하세요.
1: 우리 친구가, 예, 백내장도 있고, 예, 바람 맞은 눈물도 나고, 예, 가렵기도 하고, 예, 물체가 쌍개구리로 보인다.
0: 예. 노년성 난시입니다. 예.
1: 그리고 예, 이 눈앞에 무시개 자꾸 붉은지 같은 게 뚜댕이는
0: 유리치온탕 다성 다양한 안과 질병 증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1: 그래놓고 나 영 저기 눈이 영 불편해 죽겠단다.
0: 예.
1: 그래서 뭐 이 무슨 약 썼으면 좋던지 모르겠단 자꾸 그러더라 말인데 그래서 내가 이 약을 좀 물어보고 이 약 쓰라고 내가 지금 추천하는데 그래서 약을 좀 배달받자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제가 예, 소화교태 문제 많다 말입니다.
0: 예.
3: 간에도 낭도 있고, 당낭이 배우기도 듣고, 구형도 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소화해야 되고, 밥만 먹고, 예, 먹이기도 이렇게 밥이 잘 넘어가고, 예. 그 다음에 시구물이 자꾸 올라오고, 예, 배 붓고, 이래 아파서 병원이가 검사하니까 식도염도 있고, 그런 저기, 위축성 위염도 있고, 여러 가지 몸이 많아서, 예. 그 약을 빼주는 거 여러 가지 먹었습니다. 그래 먹었는데, 자꾸 반복이 오더란 말입니다. 예.
0: 그럼요.
3: 예, 예. 그래서 내 이제 사지원하고 방송 듣고 급해서 먹었는데 지금 한동안 먹으니까, 예. 그 밥 먹는 게, 이거 지금 밥을 잘 먹고, 예.
0: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3: 예,
0: 잘 되고.
3: 소화도 잘 되고, 예. 예. 그 다음에 이 시구물이 아예 올라오고, 예. 배 아프지도 않고, 붙지도 않고, 예. 그렇더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용 편안해졌습니다.
0: 제일 작아도 전폐성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쓰니까 해결되는 겁니다. 예.
3: 예, 예. 그래서 저 이번에 또 활동도 좋지, 또 값도 오른다지, 예. 그래서 오늘이 60가 배달받자 그랬는데 한 가지 또 문의하 계셔.
0: 예.
3: 저기 기회도 올 때 내 동체가 이렇게 강직성 경추염이 있습니다.
0: 예.
3: 예. 창조식 진주염이.
0: 예. 창조식 진주염. 예. 예.
3: 그래 아프다 하게 되면 예. 뒷골이 막 당기고 예. 머리 아프고 예. 잔들이 다 튕기고 예. 이 왼팔을 지금 바로 못 쓴다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일하기도 바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 가지 물리치료를 받고 근데 병원에가 약을 주니까 무슨 격소라든지 그래서 계속 자기만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 본인이 그 이거 아이 되겠다고 저리 힘하고 이렇게 아이 되겠다고 아파도 참아야 되겠다니 참고 견딘단 말입니다. 예.
0: 아.
3: 예. 그래서 내 지금 이 사지원액이 내 쓰고 좋으니까 이런 방면에 도움이 같이 오늘 싸자고 그랍니다. 육식하고.
0: 그렇죠. 이제 예, 그 예. 동생분이 경추가 아파서 약 썼는데 자기만 하고 뭐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보통 네. 지통약은 신경 억제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연적으로 잠만 자고 잠만 자면 뚱뚱해지고 활동량이 부족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 서약 자체는 기본 지통약은 격소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서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약에서 점차 양을 줄이거나 어쩜 그거 그만하고 사지원액을 견제해서 들어 하세요. 그렇게 되면 네.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 들 수 있으니까 아침, 점심, 네. 저녁 이번에 우대 정책으로서 이용해서 하게 되면 네. 많이 허령 가격으로 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동생분이 뭐 서약에 너무 오래 매달리지 말고 서약 오래 지통약 쓰게 되면 그게 자연적으로 격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으면서 그런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지원액은 5년 10년 견제해도 다른

0: 뭐 후유증이 생기거나 이제 외세 약간 그런 불량 반응이 생기거나 그런 게 절대 없습니다. 시름 놓고 쓰셔도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죠. 5년, 10년 그보다 더 긴 시간도 문제 없다고. 이 제품 쓰시게 되면 맥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삼고에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 좋고 그리고 콤파츠 도와주니까 노경이 5배 효과 인섬이 6배 효과를 노경이 5배 효과라는 건 노경은 콤파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콤파츠는 뭘 관리하는 거? 골격을 관리한다. 이제 경추에 문제가 있는 문제 이런 걸 따라서 덩달아 해결하는 제품 자체가 사지원액에 속하니까 이제 동생분이 사지원액을 선택하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눈병이 있는 분들은 명서방을 결발하는 것이 제일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예, 선생님 그 저기 뭔가 배달 전화를 알려주겠습니까?
0: 주세요.
2: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입니다.
1: 501-7766번님. 네. 네, 감사합니다.
0: 아,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만약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자신의 성공 비결로 그저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애매무시로 해본 일이었는데 그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운이 좋았죠. 좀 힘이 빠지신다고요? 그럼 여기서 운이 좋았다는 말이 아니라 애매무시로 해본 일이었다는 말에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요? 애매무지로라는 말은 그 결과를 바라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삼아 하는 태도를 이야기하죠. 물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조건 잘해보겠다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평소보다 못한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 일단 도전해보는 거죠. 그러게 용기 있게 저지르다 보면 운도 따라줄지 누가 아나요? 그냥 이렇게 애매무시로 배짱을 부릴 줄 아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 주부님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 가족들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입니다. 음식의 효능 및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능이버섯입니다. 예로부터 1. 능이, 2. 표고, 3. 송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능이버섯은 맛과 향 그리고 영양면에서 최고의 버섯으로 손꼽힙니다. 인공 재배가 불가능해 오직 가을철 깊은 산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귀한 숲속의 보물 능이버섯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능이버섯은 독특한 향만큼이나 신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강력한 성분들을 품고 있습니다. 능이버섯의 대표적인 효능은 소화기능 돕기입니다. 다량의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레테아제를 함유하고 있어 용류를 먹고 체했을 때 능이버섯을 달인 물을 마시면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고기와 함께 조리하면 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소화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준다고 하네요.

능이버섯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항암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능이버섯 속에 레티안이라는 성분은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면역체계를 자극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들의 활성화를 돕기 때문에 예로부터 항암식단에서 귀하게 대접받아 왔습니다. 능이버섯은 혈액을 맑게 하는 청혈작용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합니다. 특히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줘 혈관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데 기여한답니다.

능이버섯은 예로부터 기관지염, 천시, 기침 등의 호흡기 질환을 다스리는 데 사용돼 왔어요. 목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폐기능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어 환절기 호흡기 건강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능이버섯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기력을 보강하고 외부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키는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 피로를 느끼는 분들에게 기운을 돋궈주는 보양식으로 제격입니다. 능이버섯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장 청소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네요.

아무리 좋은 영양이라도 올바른 섭취를 알아야 합니다. 능이버섯은 미량의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절대로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생으로 섭취할 경우 심한 복통, 설사, 구토 혹은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치거나 충분히 익혀서 독성을 제거한 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능이버섯은 성질이 서늘한 편입니다. 따라서 평소 몸이 자주 찬 사람이 과다 섭취할 경우 배앓이를 할 수 있으니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를 하면 달기나 오리와 함께 조리하는 것이 궁합에 맞다고 합니다. 귀한 버섯인 만큼 제대로 된 걸 고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능이는 향버섯이라 불릴 만큼 향이 생명입니다. 맛을 맡았을 때 흙냄새와 섞인 진하고 구수한 향이 강하게 풍기는 것이 신선합니다. 또한 가세색이 선명한 흑갈색 혹은 담갈색을 띠고 있어야 합니다. 표면이 너무 검게 변했거나 진액이 흘러나오는 것은 채취한 지 오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줄기와 갓이 단단하고 살이 두터운 것이 좋습니다. 만졌을 때 물렁물렁하거나 쉽게 부서지는 것은 신선도가 떨어진 상태라고 해요. 자연산 버섯 특성상 벌레가 있을 수 있으나 가시나 줄기에 벌레 구멍이 너무 많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능이버섯은 수분과 온도에 민감하므로 채취나 구입 후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단기 보관할 시 흙과 이물질을 털어낸 뒤 종이 타올이나 신문지에 싸서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합니다. 하지만 향이 금방 달아나므로 2, 3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기 보관할 시 첫 번째 건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능이는 말렸을 때 향이 더 진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얇게 저며서 채반에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바싹 말린 뒤 보관합니다. 사용할 때 물에 불려 사용하며 불린 물도 육수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 해동하지 않고 그대로 넣으면 향과 식감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향이 매력적인 능이버섯, 우리 가족의 건강식단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코너로 능이버섯을 활용한 음식과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레시피로 능이버섯 오리백숙입니다. 능이버섯 요리의 꽃이라 불리는 보양식인데요. 능이버섯의 프로테아제 성분이 오리고기의 단백질을 분해해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고 소화를 돕습니다. 손질된 오리 한 마리, 말린 능이버섯 50g, 부추 100g, 대파 2대, 마늘 10알, 대추 5알, 황기 한 뿌리, 물 3리터, 소금과 후추를 준비합니다. 말린 능이버섯을 사용한다면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불리고 그 물은 버리지 말고 육수로 사용합니다. 압력솥이나 큰 냄비에 오리와 마늘, 대추, 황기, 대파를 넣고 불려둔 능이버섯과 버섯 오리물을 함께 붓습니다. 강불에서 끓이다가 김이 나면 중약불로 줄여 1시간 정도 푹 삶아줍니다. 좋기는 강불, 강한 불에서 끓이는 게 더 좋습니다. 오리

고기가 뼈에서 부드럽게 분리될 정도로 익으면 황기와 대파는 건져냅니다. 마지막으로 깨끗이 씻은 부추를 듬뿍 올려 살짝만 데치듯 익힌 뒤 고기와 능이버섯을 부추에 싸서 소금에 찍어 드세요. 국물은 능이 향이 진하게 배어 있어 그 자체로 보약입니다.

이어서 능이버섯 영양밥 소개해드립니다. 불린 쌀 2컵, 능이버섯 100g, 은행 10알, 밤 3개, 대추 3알, 물, 진간장, 달래, 들기름, 고춧가루와 통깨를 준비합니다. 능이버섯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한입 크기로 썰거나 결대로 찢어둡니다. 밤은 껍질을 까서 2에서 4등분하고 대추는 씨를 제거해 채 썹니다. 소체 불린 쌀을 담고 그 위에 준비된 밤, 은행 대추를 올린 뒤 마지막에 능이버섯을 듬뿍 얹습니다. 물량은 평소 나물보다 아주 살짝 적게 잡는 것이 좋은데 버섯에서도 수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밥이 이어지는 동안 간장 3숟가락에 다진 달래 약간과 들기름 1숟가락, 고춧가루 반숟가락과 통깨 1숟가락을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밥이 다 되면 능이버섯이 으깨지지 않도록 살살 섞어 그릇에 담아냅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퍼지는 진한 능이 향은 식욕을 자극하며 양념장에 슥슥 비벼 먹으면 건강해지는 기분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능이버섯 무침입니다. 이 능이버섯 200g, 미나리 500g, 50g, 홍고추 반개, 간장, 들기름, 다진 마늘, 다진 파, 깨소금과 소금을 준비해 주세요. 능이버섯은 깨끗이 손질한 뒤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1, 2분간 데쳐냅니다. 데친 버섯은 찬물에 바로 헹궈 물기를 꽉 짜지 말고 가볍게 눌러 제거한 뒤 먹기 좋게 찢습니다. 미나리는 4cm 길이로 썰고 헝고추는 어슷썰기합니다. 볼에 국간장 한 숟가락, 들기름 두 숟가락, 다진 파 한 숟가락, 다진 마늘 반 숟가락을 섞어 양념장을 만든 뒤 능이버섯을 먼저 넣어서 조물조물 무칩니다. 버섯에 간이 배면 미나리와 헝고추를 넣고 가볍게 한 번 더 버무린 뒤 깨소금을 뿌려 마무리합니다. 들기름의 고소함이 능이버섯의 쌉싸름한 흙내음과 어우러져 산뜻한 바다와 산의 기운을 동시에 느끼게 해줍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 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 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5시 30분 전으로 256-1111번, 256-111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5대 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10곽 사시면 9곽 드리고 20곽 사시면 25곽을 드리고요.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투골테는 8곽 사시면 7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오기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

0: 분들한테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왕 구복액과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왕 구복액 투골테의 제품 자체는 우대활동이 바로 10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대활동의 기회를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좀 적게 싸는 차원에서도 우대해드리는 퍼센트는 먼저 보내봐도 성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하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그 백자방 구박액 같은 것은 20각 싸면 20각을 드리고 거기에 또 보조제품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20각에 25각을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되고 투골테도 이전에는 15각에 15각을 드리고 보조제품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15각에 2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먼저 번에 비해서 5각이나 더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다면 양천 한 500원에치 먼저번에 비해서 더 무료로 드리는 셈이 되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는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백근을 농축해서 한근으로 만들어진 약 힘이 아주 센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이 제품 자체의 특점으로 놓고 말하면 성도 화신 과학기술 집단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많은 분들이 노인성 질병 때문에 뇌혈관 문제, 심장혈관 문제, 소화계통의 문제, 간에 그리고 콤파체 그 외에도 뭐 여러모로서 골격통으로 눈에 여러모로서 불편하면 기억이 잘 되지 않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한 가지 한 가지 치료하자면 간과 콤파치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로서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 위에 부담이 가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백자방 구복액은 노인 시대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함에 있어서 간과 콤파체를 도와주고 호흡계통을 도와주게 돼 있고 눈을 밝게 해주면서 위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전반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는 여러 가지 모병을 해결해서는 백자방 구박액이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장수 제품으로서 나오게 돼 있겠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자기 직전에 드시니까 하루에 한 번 드시지만 해도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약 힘이 아주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드셔도 하루에 두세 번 드시는 그 효과성을 초과할 정도로서의 우수한 효과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제품을 선택하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와 이렇게 잠이 잘 오지 이렇게 일신이 편하지 소화가 잘 되지 정신이 나지 기억이 잘 된다고 그리고 골격통과 근육과 골격도 든든해지는 이런 감을 느낀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서 혈압도 조절받고 당대사 지방대사가 제대로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뭐 당뇨병 약을 줄이거나 거의 안 드셔도 혈당이 조절받고 혈압약을 간이 많이 줄여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좋은 효과까지 보게 되었더라 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지금 이 백자방 쓰고 있는데 야, 여름에는 정말 좋았었습니다. 어제 쓰는 건 나는 이 딴 것보다 이 혈압이 어제 자꾸 막 양대까지 올라가며 아무리 약 써도 안 되던데 이 백자방 지금 쓴 후에는 혈압이 정상을 돌아왔습니다.
0: 동맥경화로 인해서 혈압이 높아지고 그리고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심장 관리, 혈관 관리를 하게 돼 있으니까 혈압이 조절되는 거죠. 예.
2: 그리고 예, 맥박이 막 100으로 올라가면서 아주 이 고리가 늘상 뻥 했는데 지금 오전에 정상을 70을 내려오니까 예, 머리가 아프지 않고 오른쪽에서 그렇게 나중에 나지 않고 너무 좋답니까?
0: 아, 그럴 수밖에요. 예.
2: 예, 잠을 잘 잡니다. 이 원에 그리고 또 이

0: 편리하게 한번 먹고 오늘 편리함까지.
1: 아, 그렇죠. 예. 지금까지 예. 많은 제품 가운데 이 제품이 특수 써있죠.
0: 예. 예, 정말 쓰던 중간에서 약이 제일 최고 약입니다. 그래, 우선 소변 다 쓰고도 심해서 그래도 밤에 들락날락 하더니 어디나 한번 보면 정상입니다. 영 좋습니다. 그래, 왜 이 약이 특별하게 어딤의 좋은감이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머리 골이 하나 따였습니다.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잠 잘 자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내 지금 이번에 이 데골테이 잼과 나는 이 무릎 관절 좀 심해서 같이 쓰는데, 야, 이 약이 쓰던 중간에서 정말 좋은 약이 무릎이 층층대로 오르고 내려갈 때는 그저 걸지 못해 통증이 심해서 그랬는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없습니다. 영 좋습니다. 내 약 쓰던 중간에서 처음입니다. 이렇게 그냥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런 증상이 모두 사라집니다. 영 좋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약을 얘네 써보니까 두 가지 약을 배합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0: 그래, 예, 이번에 우대 얼마 줬습니까? 예. 이럴 때, 우리 저기, 네, 두 가지 약을 다 배달받죠. 그랬잖아요.
1: 아, 이번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겠다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 그러니까 요정을 따라서 잘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예, 두 골대를 쓰고 있습니다. 예, 분수가 골다공증이 있어서, 예, 이거, 이 약을 쓰기 전에는, 예, 시리고, 저리고, 여보세요?
1: 예,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3: 예, 예. 시리고, 저리고, 비 오는 날이면, 통증은 더 아팠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예, 앉았다가 일어날 때면, 재고 일어나고, 재고 앉았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예, 그리고, 예, 걸으면, 얼마 걸지 못하고, 예, 앉아 쉬고는 또 걸고, 앉아 쉬고는 또 걸고, 이래고, 예. 그 다음에, 아, 똥이 똘만한 돌을 비벼.
1: 예. 아. 남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는 그게 크게 걸림돌로 된다.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예, 이 두 골대를 쓰니까 효과가 영 빠릅니다. 제 이종통도 선생님 한 거.
1: 아, 예, 옛날부터 쓰셨네요. 예.
3: 오래 썼습니다. 그때도 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예.
3: 그 약도 예.
1: 좋죠.
3: 아무 먹고 하자, 구멍이.
1: 그렇죠.
3: 예. 그런데 그때도 효과를 많이 봤길래 해서 그래도 예. 안 들면 아예 됐어.
1: 아, 믿음이 가죠. 예, 예.
3: 예. 예. 그래서 지금, 예, 아, 지금은 좀 걷긴 걷습니다.
1: 예.
3: 예. 멀리 가서 못 갈 뿐이지, 이 집, 이 가차분 데는 다 다니고 있습니다.
1: 예.
3: 예. 두골 테를 쓰니까, 예, 딱 가서, 예, 알지는 게 똑똑하게 알기입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예, 위를 상하지 않고 위를 더 도우면서, 예.
1: 예.
3: 예. 다리에 힘이 오고, 또, 예, 저는 이 시리던 게 또, 예, 조금 온기가 돕니다.
4: 고고했습니다. 하하,
1: 예.
4: 우리 아버지는, 예, 이 두골 테렸습니다.
1: 예.
4: 그래서는 어째 썼는가 하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혈압이 높아가지고, 예, 약 먹어도 잘 운동해야 되고, 그러다 나니까 오시름증이 나고, 어째서나, 예, 불편한데 많습니다. 소화도 안 되지, 소변도 작지. 그래서,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저는 이거 반년 넘었었는데, 아, 진짜 좋습니다. 네, 사변 다진 게, 예, 그게 먼저 해결됐더라.
1: 아, 그렇죠.
4: 그래서, 예, 그렇죠. 예. 하루 또나게 다섯, 여섯 번 일어나던 게 지금은, 한 번 내지, 혹시 두 번.
1: 예.
4: 그 어떤 날은 또 효과님이 내 아이 일어나고, 예, 밤 잘 자고.
1: 그렇죠.
4: 그러니까
1: 깊은 잠을 자면 소변 차수가 덜, 그, 많아지고. 예, 예 그렇죠. 예.
4: 예,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하고 예, 정말 때려 하기도 좋고 예,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아바이는 그런 엽석한 발 탈출 진단을 받은 지 어서 20년도 넘습니다.
1: 예.
4: 그래서 그것도 예, 이 관절에 관한 약을 그냥 싸도 먹고 또 좋다는 광고약도 먹어보고 이랬는데 예, 위를 상하고 그 위 나빠놓고 또 밥솥 쓰지 못하고 그 그래서 예, 이 두골 대약을 예, 이거 예, 얻으니 석 달 썼습니다.
1: 예.
4: 그래, 바깥은 나도 못 가고, 예. 그러던 게 지금은, 예, 이 통증이 많이 제거되고, 그러니까, 예, 걸기도 조금 이렇게 편해졌답니다.
1: 예, 예. 그래서 그렇죠.
4: 예, 바깥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은.
1: 예.
4: 그리고 그 바르고 하니까나, 예, 약이, 위도, 예, 이 약을 잡숫구슬이 지금 보니까 예, 위도 상하는 건 모르겠답니다.
1: 많은 분들이 예, 관절 치료 제품이 예. 위를 상한다 했는데 이 제품 자체는
4: 예.
1: 이구동성으로 말씀하는데 위에 자극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4: 예. 예. 그래서 예, 야구 또 소보 원래는 그냥 그저 이때까지 야구 또 효과 없을까나.

0: 또 뭐 의사들을 배우고 보이면이 뭐이라고 말하는가 하노 죽지 않는 암이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베비는 그래서 예 그래서 예 그런 낙심하고 예 더 약 안 쓰고 그 위작도 나쁘지 그랬거나 그리고 지나다가 이번에 이거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게 정말 예 귀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거 썼는데 예, 지금 우선 넉 달이 거의 되는데 예, 그렇게 알긴다 되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이 두 가지 약을 또 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게 되면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서 완전히 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얼마나 많은 림상 경험에서 그거 긍정적인 치료를 받아야만이 이게 발명 특허를 받지. 단순 이 제조 과정이 우수하고 약 종류가 좋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꼭 많은 수많은 림상 실천을 거쳐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믿어도 예. 되는 우수한 치료 제품에 속합니다. OTC 예, 공약이니까. 예,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또 우리 집 아빠의 약의 광고약 고자에 듣던 게 읽고 잡습니다.
1: 아 그렇죠. 예예. 예. 선택이 예, 잘 됐으니까 예. 열심히 쓰세요.
0: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백조방을 먹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심장이 엄청 잘 되니까 예, 어지럼증도 안 나고 경련이 많이 좋아지고 예, 가슴이 영 편안합니다. 그리고 예. 예, 소화 안 돼서 영 고생했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예, 밥 잘 먹고 매진하고
1: 예. 예.
3: 그리고 소변 차수가 저기 잦아가지고 영 고생했습니다.
1: 예.
3: 밤 그냥 못 자고 그랬는데 지금 차수가 줄어드니까 밤 잘 자니까 아침에 남주고 쉬나고 허리 아파서 기뻐보던 것도 좀 많이 났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저기 허리를 아프니까 좀 걷는 것도 잘 걷고 활동 영 잘합니다.
1: 예.
3: 결국 이 귀에서 자꾸 소리 나는 소리.
1: 예.
3: 예. 그러니까 또 이 말이 자꾸 울림이 잘 안
1: 그렇죠. 콩팥이 하니까 그럴 수밖에. 예.
3: 예. 근데 지금 이 귀에서 소리 안 나니까 나 말이 영 잘 들린다 지금.
4: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네, 나는 두골테를 쓰고 있습니다.
1: 어떠세요?
5: 풍수 골깔로 어디나 좀 다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약수도 안 되더니 두골테를 먹고 바르고 하니까 효과 그 전보다 통통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에 참가하자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두골테는 일단 쓰게 되면 우리 노인성 관절 통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구복하고 외형을 또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잘 선택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 활동도 특수하게 되었으니까 501-775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5: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시고 계시지만 해도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관절 치료 제품에서는 완전히 긍정적인 효과로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서게 되어 있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근거랑은 놓고만 하게 되면 여기 약 종류가 흑개미라는 게 이게 보통 중약제 기타 효과를 얼마 몇십 배 초과하는 우수한 성분이 여기에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다 할 적에

에는 우리가 믿음성이 확실한 이런 믿음성이라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아프지 않고 다른 후유증이 없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좋은 제품 자체가 바로 투골대에 속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누구든지 관절 마디가 불편해서 움직이기 힘들어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대. 그건 뭐는 한 곳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오늘은 경추가 아팠다. 또 내일은 허리가 아팠다. 왼쪽 무릎이 아팠다. 오른쪽 무릎이 아팠다. 발목이 아팠다. 어깨가 아팠다. 이렇게 뛰어가면서 여기저기 아파갖고 그 약을 다 쓰느라 하게 되면 서약으로 다 보충하는 방법 하면 우리 보통 동통을 제하는 서약 종류는 격서약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격서약은 자연적으로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외계에서 더 첨가하는 격서는 하나는 그 좀 뚱뚱해질 가능성이 있고 약품에 대한 일회성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좋기는 우리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 이거는 완전히 천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흑개미, 칭펑텅, 친주, 그리고 방귀 이런 완전히 100% 중초약으로 조성된 그것도 중초약 가운데서 흑개미라 하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아주 개미다리 6개가 몇천 개의 발동기 역할을 할 정도로 힘이 셉니다. 여기에 실례가 나왔는데요. 50kg이 사람이 100근이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끄는 이런 힘을 가진 게 바로 개미 그 근육입니다. 그런데 여기 흑개미를 위주로 한 성분이 여기에서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기타 성분들 자체는 특히 우리 지금 많은 제품들은 이제 위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 충분하게 체험되셨지만 해도 위를 상해서 꼼짝 못하겠더라. 위가 받아내지 못해 돈을 팔고 약을 쌌지만 해도 마지막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던데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위에 부담이 없고 그리고 콤파츠를 도와주면서 부선종양, 콤파츠 양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본 제품 자체가 관절통을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을 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다. 만약 간에 부담이 가고 콤파츠에 부담이 가고 위에

0: 통통을 풀어주게 되는데요. 간주 그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밭에서 골격을 관리하고 간에서 근육을 관리하고 이런 차원에서 골격통을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두골대를 쓰고 와 이렇게 원만한 효과를 보는 게 드물구나. 그런데 오늘 복용해서 오늘 뭐 효과가 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 자체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구멍약 복방개미 활락 캡슐이라 이렇게 약각에 큰 글씨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그 조합성분으로 된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락이 수통되는 차원이라기다며 소화계통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장과 뇌혈관을 떠날 수 없고 특히 간에서 충분하게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고 건팥에서 골격을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치료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관절 통통은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서도 많이 느끼시게 되어 있겠지만 해도 관절 통통은 왕왕 부종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게 관절 통통이라는 것은 건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건팥이 허실하기 때문에 관절 통통이 생깁니다. 관절 통통이 생긴다는 것은 벌써 건팥에서 부종을 빼주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무릎 관절이 아프다면 무릎뒤에 무혹이 생기거나 이래서 무릎을 굽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굽힐 수 없습니다. 경추가 아프다면 경추를 돌릴 수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기에 부종이 생기고 경락이 수통되지 못해서 이럴 수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이런 성분들 자체는 방귀란 성분 자체는 확실하게 리수의 쇼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잘 통하면서 부종을 내려주게 되어 있고 풍한 습을 몰아내는 차원에서 몽땅 지금 우리 소염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염이라 하면 염증이라 하게 되면 무균성 염증과 유균성 염증, 보통 유균성 염증 폐렴이라든지 이런 게 오는 거 어디 턱 맞춰서 혹은 칼로 베어서 띵띵 부어나다가 마지막에는 점차 좋아지게 되는데 이럴 때는 보통 폐렴 같은 거 항균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직매수, 뇌매수 같은 이런 거, 그리고 흑매수라든지 이런 거 쓰게 되어 있지만 해도 우리 관절 통통은 무균성 염증입니다. 이 무균성 염증을 치료해주는 소염 효과를 보는 방귀란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 칭펑탕이라는 성분 자체는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소변이 잘 통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에 여기 친주라는 성분 자체는 풍한습을 삼독을 몰아내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전반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경락이 수통되지 않고서는 그 기본 통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내일에 다시 또 발명하게 되었는데 이 두골테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관절 통통은 바로 두골테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멍액 제품 자체는 노인성 질병을 해결함에 있어서 양혈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많은 성분들 자체는 단삼은 오혈을 풀어주면서 통통을 해결해주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그 성분 가운데서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는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줍니다. 상초에서는 폐경락을 도와서 아주 피가 잘 수통되게, 경락이 잘 수통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중초에서는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하초에서는 건팥을 든든하게 부서 이징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으며 제하소라는 성분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 보게 하시고 밑으로부터 검은 머리가 나오더라. 수라는 것은 머리란 말입니다. 우라는 것은 검게 한다. 머리가 검게 되는 이런 성분 자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고 간과 건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여러모로 종합적으로서 노화 과정의 질병을 막아주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멍액에 속합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료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5월 10일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늘 곁에서 따뜻하게 지켜주시는 소중한 분이신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구목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남삼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행복이 퐁퐁퐁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어머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실까요? 매일마다 맛있는 밥을 차려주시고 우리가 입을 옷을 깨끗이 씻어주시며 아플 때에는 밤새 곁에서 보살펴 주십니다. 또 학교에 갈 때는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문 앞까지 바래다 주시고 집에 돌아올 때는 반갑게 맞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리처루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민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우리 엄마를 보내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힘들고 피곤하실 때도 웃으며 따뜻하게 대해 주십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자식인 우리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요. 조정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장영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엄마는 햇님을 보내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어머니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에는 우리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버릇없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어머니가 시키신 일을 착실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힘내세요.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어머니께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말이라도 진심을 담아 전한다면 어머니께서는 꼭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림금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허명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어머니를 보내드립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자기 방 정돈하기, 옷 정리하기, 장난감 치우기 등 작은 집안일부터 도와드리는 것도 어머니를 위한 효도인데요. 어린이가 스스로 하려는 그 마음만으로도 어머니의 수고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답니다. 네 번째는 어머니...

어머니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어머니의 정성도 우리가 성장하는 내내 늘 함께한답니다. 우리는 그 소중한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정태모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아가야 방시를 보내드립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푹 자면서 건강하게 자라주고 하루가 끝날 때마다 고맙습니다라는 따뜻한 말을 전해주세요. 어머니는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에 그 말 한마디에 정말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실 겁니다.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 오늘부터 천천히 전해보세요. 최미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한홍자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엄마의 행복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령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교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관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0: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이가 하늘 높이 피어올랐다. 주변에는 면직공장, 담배공장, 약품공장, 시술공장, 기계공장, 철강공장 등 수많은 공장들이 밤낮없이 기계를 돌리고 있었다. 서풍이 불면 상해 명품인 치약의 향기가 부드럽게 풍겨오고 북서풍이 불면 제지 공장에서 나는 덧진 냄새와 알칼리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강한 냄새 때문에 집집마다 창문을 꼭 닫아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었다. 소모와 그의 학교 친구 건국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권투 선생님을 찾아간다. 두 아이는 이미 벌써 반년 동안 권투를 배우고 있으며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무술을 연마하고 있다. 아이들은 매번 땀을 흘리며 연습에 임했고 선생님은 언제나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두 아이를 지도했다. 이날 권투 선생님은 깔끔하게 다려진 코드를 입고 소모와 건국 앞에 섰다. 선생님은 두 아이의 자세를 바로잡으며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전신의 힘은 장벌이지 않고 오히려 두 아이에게 발바닥과 팔소매의 기력을 집중하라고 다시 한번 부드럽게 당부했다. 건국은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응했고 이후 열심히 훈련에 매진했다. 건국은 아버지에게 크게 혼나고 맞을지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선생님은 열심히 연습하는 건국의 모습을 보며 그가 진심으로 무술을 연마하고 있음을 확신했고 조용히 경계의 시선을 보냈다. 연습이 끝난 뒤 두 아이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소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에게 다가가 선생님이 부모의 공장에 관한 글쓰기 숙제를 내주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소모의 말을 듣자 웃으며 말했다. 공장과 노동자를 주제로 글을 쓰는 건 가장 쉬운 일이다. 예전에 작업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는 오직 한마디뿐이었으니 말이다. 아버지는 흥겨운 목소리로 노래 구절을 불렀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소모의 어머니는 이를 보고 그가 다시 헛소리를 늘어놓는다고 꾸짖었다. 이날 밤 소모의 부모는 모두 야간 근무를 나가야 했다. 소모는 혼자 집에서 지내는 시간에 익숙해져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소강로를 지나가는 24번 전차의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2층에 사는 아저씨의 기침 소리가 계단 사이로 울려 퍼졌다. 건물 안에 사는 은봉이는 계단을 오르내리며 물을 받고 돌아간 후 방 안은 완전히 고요해졌지만 창밖은 여전히 시끌벅적했다. 소모가 사는 집의 창밖에서는 차가운 북풍이 윙윙거리며 불어왔고 야간 항해선의 모터 소리와 선박 경적 소리가 복잡하게 얽혀 들려왔다. 골목 바로 옆은 소강로 야채시장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외곽 지역에서 올라온 채소 배송차, 인력으로 끄는 황어차, 자전거에 매단 대여차 등이 새벽까지 끊임없이 도착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의 외침 소리와 차량 바퀴 소리가 뒤섞여 밤새도록 시끌벅적했다. 장수로 양쪽에 자리 잡은 공장들에서는 교대 작업이 끝나는 소리가 울리고 대자명종

전 주민가의 전등이 하나 둘씩 꺼지면서 밤은 점차 깊어졌다. 소모는 차가운 방 안에서 온기가 나는 이불을 꼼꼼하게 감싸고 잡다한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쓰며 혼미한 상태에서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밤의 소음은 여전히 창밖에 머물렀지만 지친 소모는 깊은 잠에 빠져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다음 날이 지나고 일요일 오후가 찾아왔다. 허생은 친구인 소모를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골목 입구 미용실 대문 앞에서는 매매와 이웃 골목에 사는 란란이라는 두 소녀가 즐겁게 고무줄뛰기를 하고 있었다. 두 소녀의 웃음소리는 골목 안에 밝은 기운을 더했고 허생은 그들에게 다가가 3층에 사는 소모를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 란란은 씩씩하게 길을 인도해 주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소모가 학습 성적이 좋지 않아 선생님으로부터 글씨 쓰는 벌을 받고 있다는 소식까지 말해주었다. 두 소녀는 고무줄뛰기를 즉시 멈추고 허생을 이끌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3층으로 올라갔고 방 안에 있던 소모는 계단 소리를 듣고 경계심 가득하게 문 앞에 서서 문을 막았다. 하지만 란란 뒤에 서 있는 허생의 모습을 보자마자 소모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 피어올랐다. 두 사람은 방 안에 놓인 작은 탁자 앞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후 두 사람은 미용실 뒷문을 통해 골목 밖으로 나와 북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허생은 방금 만난 매매와 란란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같은 골목에 살았던 주하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언급했다. 허생은 주하가 매우 조용하고 차분하며 글쓰기와 시를 복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주하가 복사한 시들은 모두 한 줄 한 줄 정성스러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고 그 시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소모는 웃으며 자신은 무술과 고대 명구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취미를 공유하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서강로 끝까지 걸어 소수화 변에 도착했다. 허생은 서쪽에서 내리쬐는 햇빛이 강물에 반짝이며 비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소주와 강물에는 볕집, 부서진 포대, 채소껍질 등의 쓰레기들이 떠다니며 동쪽으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강량 쪽에는 어부들의 배가 많이 정박해 있었다. 허생은 이 아름답고 쓸쓸한 소주와의 풍경을 보며 갑자기 시를 읊기 시작했다. 꿈속의 아름다운 경치는 밤에 피는 선인장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흐르는 물에 따라 갑자기 사라지고 시들어 부서진 꽃잎은 마음속과 흙우에 흩어져 미래의 온기를 발산하네. 소모는 허생이 읊은 시를 듣고 눈을 깜빡이며 외국인이 쓴 시인지 물었다. 허생은 부드럽게 웃으며 주하가 복사한 시이며 그의 사촌이 직접 쓴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소모는 시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했고 허생은 더 이상

0: 설명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 시를 반복적으로 중얼거렸다. 호생과 소모가 서조 앞변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소모는 동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1: 저쪽이 바로 양전 공장이야. 양전 공장교를 지나면 바로 상해 노동계급의 발원지야.
0: 호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호생은 그곳이 강명교이며 앞쪽이 호황선이고 철도와 소소화가 나란히 이어져 있으며 양전 공장이 바로 주피 공장이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소주화는 이곳에서 남쪽으로 부드럽게 구부러지고 철도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그 좁은 공간 사이에 양전 공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소모는 턱을 괴고 소주화를 바라보며 옛 이야기를 꺼냈다.
1: 매매의 어머니는 예전에 매일 방 안에 앉아 납동전을 만들었소. 1전, 2전, 5전짜리 동전을 계속 만들었고 기계가 꽝꽝 소리를 내며 일할 때 동전은 산처럼 쌓여 있었소.
0: 상해의 구시가 골목은 사방으로 자유롭게 통하고 있으며 북경의 골목처럼 미로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모는 다시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다. 그 할아버지는 구사회의 만화책 수백 권을 소장하고 있었고 한 권에 3전씩 받고 이웃 아이들에게 빌려주었는데 소모도 자주 그곳에서 만화책을 빌려봤다고 이야기했다. 소모는 호생에게 만화책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며 자기 가방에서 평원기 한 권을 꺼냈다. 책의 시작 부분에는 한자로 쓰인 시소가 인쇄되어 있었다. 호생은 책을 펼쳐보고는 고개를 흔들며 별로 관심이 없다고 대답했고 소모는 이 모습을 보고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은 계속 수다를 떨며 걸어가 소 부두에 도착했다. 호생은 길가에서 튀김을 사서 두 사람이 나누어 먹으며 산책을 계속했다. 튀김의 바삭한 맛과 고추의 향이 입안 가득 퍼졌고 두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강변 풍경을 감상했다. 그때 갑자기 강면에서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고 건너편에 위치한 중량 창고는 아무 소리 없이 고요했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고 서쪽의 햇빛은 점차 사라지며 소주하는 짙은 어둠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호생은 소모에게 시간이 있으면 놀러 오라고 말했고 소모는 기쁘게 응했다. 두 사람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소주와 변을 떠나 24호선 전차 종점까지 천천히 산책했다. 소문은 호생이 타는 전차가 멀어지는 것을 눈으로 가만히 보내주었고 전차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날 저녁 소모의 어머니는 근무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미용실에서 일하는 왕 아저씨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며 소모가 방금 안경을 쓴 학생과 함께 외출했다고 말했다. 소모의 어머니는 소모가 약속 없이 외출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어머니는 소모가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항상 밖으로 돌아다닌다고 꾸짖으며

0: 계단을 급히 올라갔다. 해질녘이 되어 소모는 서강로를 따라 천천히 골목으로 돌아왔다.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란다는 소모를 보며 급히 말했다.
1: 빨리 집에 가. 너희 어머니가 집에서 너를 17, 18번이나 불렀고 서랍 속에 있던 양표와 지폐가 모자란 것은 분명히 내가 가져간 것이라고 하면서 꾸짖었어. 너 이제 크게 맞을 것이다.
0: 소모는 웃으며 자신의 어머니는 절대 때리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소모가 계단을 올라 방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의 손이 이마로 날려왔다. 소모는 아파서 머리를 붙들고 어머니에게 왜 때리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저 친구와 함께 외출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소모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모를 꾸짖었다. 어머니는 소모가 아무 연락도 없이 외출하여 자신을 크게 걱정하게 했다고 말하면서 비록 소모를 때리기 싫었지만 참을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소모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어머니가 손을 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여덟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세요.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이재준입니다. 집중력이 낮아지면 산만해지고 이해력이나 암기력, 심지어 판단력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저자는 명문대학교 상위 10%의 학습법을 분석하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바로 무리하지 않고 즐기는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중력은 노력이나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라고 밝히며 이 책에서 하기 싫은 마음을 하고 싶은 행동으로 바꾸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이 기술들이 터득한다면 집중이 필요한 모든 순간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책과 음악에 집중

제1장 우리는 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할까? 노력보다 좋아하는 마음을 찾을 것.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공부한 게 언제입니까? 학생일 때는 시험이나 입시 때문에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회에 나가도 공부해야 할 것이 끊이질 않습니다. 승진이나 이직, 자기개발을 위해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틈새 시간을 활용해 공부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90살이 넘은 할머니가 자격증을 따거나 대학에 들어가는 일도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나는 공부는 때가 있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순간의 괴로움을 참아내라는 무언의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강제적으로 시키는 공부를 좋아할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공부는 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하는 것입니다. 공부에 대한 인식이 조금만 바뀌어도 집중력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집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집중이 잘 됩니다. 좋아하는 일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스르륵 빠져들게 되니까요. 집중은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 집중력에 관해 많은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중 2학년 때 일종의 각성을 하고 명문대에 가기 위한 입시 준비를 막 시작했을 무렵 우연히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산만해서 아무리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책상 앞에서 30분을 앉아있지 못했어. 그런데 명문대라니. 걱정 마.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다잖아. 노력도 정신력이 강해야 하는 거지. 그 다음 명문대 입시에서 두 번

한거좀더 참고 공부해보라고 해. 당시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나오면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집중력은 인내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력으로 할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노력하지 않는 집중이야말로 온전하게 집중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구를 통해 집중력이 노력이 아닌 기술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한 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자동차든 인테리어든 그림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그것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여러분은 무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억지로 참고 있는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좋아서 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은 집중을 하게 됩니다. 대학 입시를 주제로 한 만화의 편집자로서 공부 천재라 불리는 명문대생을 선별해 조사할 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신입생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들과 인터뷰하며 공부 엄청 열심히 했나 봐요 라고 말하면 다들 예상과 다른 대답을 들려줬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그들이 실제로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 따르면 명문대 합격자들의 평균 공부 시간은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도 주 50시간입니다. 등하교하는 중에 공부하는 시간까지 합친 숫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 5시간, 휴일 13시간 공부는 대단한 일입니다. 꽤 오랜 시간을 공부하고도 그들은 엄청나게 노력한 건 아니에요. 무리할 만큼 공부하지는 않았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미묘한 표현이지만 그들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집중력은 인내가 아니다. 노력, 정신력, 끈기. 집중력은 누구나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10분 밖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과 1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뉘는 이유는 집중하는 법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신이 가진 집중력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노력해보자는 마음을 버리는 일입니다. 명문대 합격자들이 주 50시간을 힘들이지 않고 공부한 것처럼 집중을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억지로 공부하려고 하면 더 하기 싫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노력해서 밤새 공부한다 해도 다음날이면 쏟아지는 졸음과 사투를 벌이려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의 효과도 고작해야 하룻밤입니다. 진짜 집중은 노력하지 않는 것. 자, 이 말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공부할 때, 특히 암기할 때 소리내어 읽으면 뇌가 활성화돼 기억력이 높아집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잊지 않도록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말을 각인해두길 바랍니다.

뇌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다. 노력하지 않는 집중이란 표현이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고등생들도 처음에는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는 건 최면 같은 건가요? 명상하듯 가만히 있으면 집중되는 건가요? 아니요. 집중은 최면이나 명상과 다릅니다. 생각이나 감정 없이 자신도 모르게 몰입하게 됩니다. 기계나 칼을 다룰 때를 생각해보세요. 방심하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눈앞의 작업만 생각해야 해서 다른 일보다 집중이 잘 됩니다. 물론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서 여러 일을 동시에 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의욕이나 노력만 가지고도 집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가능할 뿐 오래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집중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뇌의 가동을 한 곳에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중 어느 쪽에 도전하겠습니까? 30분만 노력해도 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과제, 그리고 30분을 노력해도 10원을 받을 수 없는 과제. 굳이 일일이 묻지 않아도 첫 번째를 고르겠죠? 같은 양의 노력을 했을 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쪽의 동기부여가 강할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를 통해 뇌 선피질이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은 집중이나 노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선피질은 사람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쉽게 말해 이해득실을 계산합니다. 보상이 적다는 말을 들으면 이 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보상이 적거나 없는 일에 큰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고 난리치며 말리는 거죠. 반대로 보상이 많다는 말을 들으면 이 기관이 일하지 않아서 노력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뇌가 이렇게 작동하는데 어째서 사람은 보수가 적거나 없는 일에도 집중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물질적인 보상 이상의 감정적인 가치로 이 기관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피질이 그런 건 해봤자야,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 마라며 활발하게 움직이라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원도 받지 못하는 자원봉사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면 보상이라고 인식해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노력 대비 임금이 적은 일도 즐거움이나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보상이 돼 노력과 집중으로 연결됩니다. 무엇보다 좋아하는 마음은 논리나 합리 따위를 가볍게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은 분야일지라도 내가 좋아하고 즐거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합리 속에도 집중할 수 있고 오히려 결과가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공부도 대부분 물질적인 보상이 없는 일이지만 명문대생의 경우 공부가 따분하거나 수험생활이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한 사람보다 공부가 재밌었다고 답한 사람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이 같은 비합리적인 집중은 앞으로의 최첨단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행동은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합리성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자세.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지만 해야 하는 일 또는 싫어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빠져들기입니다. 빠져드는 상태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빠져드는 경험을 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순수하게 단어의 뜻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놀랄만한 뉴스가 TV에서 나올 때였나요? 기다리던 만화책 신간이 나왔을 때였나요? 아니면 좋아하는 가수의 라이브가 시작했을 때였나요? 사람들은 놀라거나 흥미를 느낄 때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대상과 조금이라도 거리를 좁히려고 반응합니다. 이것이 빠져들기입니다.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있던 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숙여지게 됩니다. 호감을 갖고 있다는 본능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자신이 상대방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빠져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명문대생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점이 바로 이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입니다. 그들은 수업 시간이나 문제를 풀 때, 글을 읽거나 쓸 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설명할 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집중한 상태입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싶어,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라고 생각하니까 애쓰지 않고도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좋아하거나 애쓴 것도 아닌데 뇌가 저절로 몸을 앞으로 움직이는 일. 집중력이 부족한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의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는 능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능동적인 상태가 즐거운 상태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좋아하거나 호기심 있는 대상이 아니어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를 통해 즐거운 상태와 비슷한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두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 같다 또는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손익계산적인 측면이나 경쟁의식, 단순한 흥미나 분노 등 능동적인 상태를 유도하는 즐거움 외에도 많습니다. 배우고 싶다면 앞으로 다가가라. 수업은 애당초 가지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유능해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학생이 받는 태도로 일관하면 성적이나 시험 결과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수업을 가지고 간다라는 능동적인 태도로 그렇구나 하면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복습하거나 근데 이건 왜 그렇지 하면서 의문을 품어야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동과 능동이라는 단어의 대비로 공부의 효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수동적인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열어두고 있을 뿐 스스로 움직여서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능동적인 상태는 내 쪽에서 먼저 앞으로 다가가서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서 파생되는 생각이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취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상태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지루하고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즐겁고 보람 있는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야말로 가지러 가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서 잘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상태를 만드는 초집중의 기술. 잠깐 소개한 명문대식 초집중 기술은 누구나 갖고 있는 집중력을 이끌어내는 단순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줄여서 초집중 3단계라고 부르겠습니다. 명문대생 중에서도 가장 공부 잘하는 100명의 공부법을 심층 분석해서 개발한 이 기술로 전국 4개 고등학교에서 공부 효율을 높이는 집중력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공부에 흥미가 없어 딴짓만 하던 아이들이 점점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초집중 3단계의 효과를 직접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각 단계는 이렇습니다. 목표의 명확화, 동기의 지속, 점검. 첫 번째는 목표의 명확화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향해 몸을 기울여 다가갈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집중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동기의 지속입니다. 집중력을 끝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아웃풋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점검입니다. 자신은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일이 지시부진하거나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집중을 잘하는지 또는 어떤 상황에서 집중이 떨어지는지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나에게 더 잘 맞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칠수록 집중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초집중 3단계를 익히면 공부, 일, 독서, 인간관계 등 어느 상황에서도 무리하지 않고 집중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5분도 자리에 앉아있기 힘들어하던 학생들이 수업을 끝까지 마칠 때까지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제2장 집중은 단호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목표가 뚜렷할수록 집중의 힘이 강해진다. 집중이라는 단어를 들

들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저수업 때 고중생들에게 물어보니 대체적으로 머리에 띠를 질끈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공부하는 모습을 상상하더군요. 나도 명문대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 전에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내 뇌가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구나. 내 계획대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구나. 나는 집중을 편안한 상태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집중의 본질은 잘라내는 것입니다. 집중이라는 한자를 봅시다. 한자 집은 모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의식을 중앙의 한 곳으로 합친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내거나 생각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의식을 차단하고 하나의 대상에 모든 의식을 모아야 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처럼 마음을 잡고 책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앵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중이 잘 되나요? 아마 모기를 잡을 때까지 책을 보지 못할 겁니다. 다른 것에 의식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중의 본래 모습은 한 가지 일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를 잘라내서 다른 대상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싶다면 어떤 것을 잘라버릴지 고민하는 취사선택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대로 집중하기 힘들었던 것은 집중해야 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예로 들면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고 싶은 건지, 암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한 권을 끝까지 읽어보고 싶은 건지 정확히 한 가지를 선택하고 접근해야 집중하기 쉬워집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이나 게임기 같은 집중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감추거나 전원을 꺼야 합니다.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집중을 방해할 가능성을 철저하게 배제함으로써 한 가지의 의식을 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외의 것은 완벽하게 잘라내는 연습을 반복해서 몸에 익혀야 합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 선택과 잘라내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목표 설정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대상에 다가갈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보다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목표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것에 정신을 빼앗기거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공부는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공부 외에 다른 필요 없는 것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장치를 만드는 것도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공부하려고 책을 펼쳤는데 책상 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청소를 한다거나 책장 정리에 열을 올린 적 없으신가요? 특히 시험 전날이 되면 신기하게도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장 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는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방어 본능입니다. 시험 기간에 어제 깜빡 잠들어서 공부를 못했어라며 투정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 그것만 안 했으면 잘할 수 있었는데 난 원래 이 정도로 못하지 않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라는 속뜻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핑계죠.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본능 중 하나지만 지나치면 더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없도록 스스로 발목을 잡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공부뿐 아니라 모든 일에서 성공할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셀프 핸디캐핑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해지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연연하면 계속해서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공부할 때마다 다른 것에 신경이 쓰인다면 방어 본능이 발동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그 일을 하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잠시 착각한 겁니다. 이런 의식이 공부를 방해받지 않기 위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것에 신경을 빼앗긴다면 자신이 존경하는 위인이나 멘토를 떠올려보세요. 그 사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 인간의 본능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을 테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했을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인 것 마냥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이런 상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문학살롱.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준이었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긴 호가복의 주제하에 8일 주당의 리론학습중심조 2026년 제4차 집단확대학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석금병 생태문명사상과 석금병 법치사살 충실히 실천하고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을 참답게 관찰하며 녹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 생태환경치리 법치와 수준을 심서 제고하여 연변에 산이 항상 푸르고 녹수가 지속적으로 흐르며 공기가 항상 막도록 노력하여 아름다운 중국 건설 선행구를 다그치 구축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 출석했습니다. 회에서 길림성 법학회 생태환경법치연구회 회장 단혜연이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절을 주제로 주제 보도를 냈습니다. 강의는 주제가 선명하고 중점이 두드러졌으며 조리가 명확하고 실제 부합해 아주 강한 이론성과 지도성, 목적성이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은 우리나라에서 법전으로 명명된 두 번째 법률이자 세계에서 생태환경법전

환경으로 명명된 첫 번째 법전입니다. 법전은 18차 당대회 이래 생태 문명 건설의 리론적, 제도적, 실천적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바 신시대 생태 문명 건설과 의법 치국 전면 추진 과정에서의 대표적 성과이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가 시대와 함께 발전하고 완성되는 중대한 혁신적 시도로서 환경 집법, 사법을 교마하고 생태환경 위험을 경계하며 녹색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급 당의 당조에서는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의 핵심 요의와 정신실질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깊이 이해하고 통달하며 실천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합니다. 각종 제도와 조치의 요구를 참답게 관찰하고 생태환경보호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연변의 생태 우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연변의 생태 바탕색을 더욱 빛내야 합니다. 후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을 배우고 아는 것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활용하기 위한 전제이자 기초입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 학습을 중요한 정치 임무로 삼고 사명감과 책임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습하며 법치적 사고와 방식을 운영하여 생태환경 위험을 경계 해소하고 생태환경 분야에 두드러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합니다. 원문 그대로 학습해야 합니다. 법전 원문을 학습하는 것을 기본 요구로 견지하고 각종 제도 설계의 내재적 논리와 실천적 지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법전의 기본 원칙과 핵심 제도, 권한 및 책임의 경계, 행위 규범을 정확히 파악하고 생태 보호, 오염 예방 퇴치, 자원 이용, 녹색 발전 등 분야에서 명시된 법정 권한과 절차, 책임을 체계적으로 정확해 그 말뜻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뜻까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와 연계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법전 학습을 오염 예방 퇴치, 삼림 지구 생태 복원, 흙토지 보호 등 사업과 결합해야 합니다. 법전의 보편적인 제약 존칭을 깊이 체득하는 동시에 변경 지역과 중점 생태 기능 구역에 대한 특수한 요구를 깊이 연구하여 리론 학습이 실천에 부합하고 실천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주급 지도 일꾼으로 먼저 배우고 더 깊이 배워야 합니다. 생태환경법전의 학습, 선전, 관철을 길림사업에 관한 습근병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 학습 관철, 15호 전망계획 요강 포치 관철, 실시와 결과여 그 속에 담긴 국가의 전략적 고리를 깊이 이해하여 학습 성과를 생태보호사업을 추진하는 정치 자각과 사상 자각, 행동 자각으로 확실히 전환시켜야 합니다. 각급 당의 당조에서는 법전을 각급 지도 간부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법률 법규 목록에 포함시키고 간부 양성, 업무 양성의 필수 과목으로 삼아 각급 지도 간부의 부업에 따라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능력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률의 생명력과 권위는 실시에 있습니다. 각 현시와 관련 부분에서는 법전이 부여한 법치 도구를 생태환경 지뢰를 추동하는 구체적인 경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법치의 힘으로 탄소 배출 감소, 오염 배출 감소, 녹색 확대, 성장을 협동 추진하고 산과 물, 수림, 경작지, 호수, 조원 일체와 보호와 체계적 지뢰를 통과하여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견고한 녹색 지탱을 제공을 하고 아름다운 생태 바탕색을 더해야 합니다. 재정, 개정, 폐지, 해석을 통과해야 합니다. 법전의 교정과 상충되거나 일치하지 않은 부적합한 조항 내용을 조속히 수정을 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효력을 상실했거나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정책 법규를 제때 폐지해야 합니다.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조 교정을 완비해 우리 조의 생태환경 치리 사업이 의갈 법이 있고 교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오염 예방 퇴치 난관 공약자를 잘 치러야 합니다. 정밀한 오염치리, 과학적인 오염치리, 부업에 따른 오염치리를 견지하고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 3대 보이존을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석탄연소 보일러에 대한 종합정비와 산업정책 및 산업배치 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생산 및 운영되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전문치리를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수질 오염 치리 시설의 감독 관리, 하천 유입 배수구 정비, 음용수원지

0: 보호 등을 통괄 추진하고 고체 폐기물 종합 치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생활 쓰레기 분류 관리와 감량화, 자원화 이용을 일체 추진하여 하늘이 푸르고 물이 맑으며 토양이 깨끗한 생태 화폭이 더욱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해야 합니다. 녹색 전환 진척을 다져야 합니다. 전방위적이고 전사슬적으로 녹색 생산과 유통, 소비를 추진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모, 물 소모, 환경 보호, 안전 및 기술 등 표준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연초 에너지, 광산 등 전통 산업의 설비 갱신과 공정 승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신기술, 신제품, 신산업의 낙착 발전을 촉진하고 리법 온실가스 흡수원 거래 및 대출 등 새로운 모식을 적극 탐색하여 연변의 녹수청산을 지속적으로 금산 은산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조를 잘 관철 실시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공정으로 각 방면의 공동한 노력과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각급 단계에서는 법전의 관철 실시를 중심 사업과 함께 계획 포착하고 추진 실시해야 합니다. 각급 정부에서는 법전에 명시된 중점 임무를 상시적으로 연구 포착하고 구체적으로 틀어줘야 합니다.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제일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져야 하고 분관 지도권들은 직접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져 맡은 바 직책을 다해야 합니다. 부문 간, 지역 간이 협동 연동 기제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며 생태 환경 보호와 관련된 중대 사항을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중대 문제 해결을 제때 추진하여 임무마다 책임지고 관리를 하며 실행을 하는 사람이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네 가지를 넘기지 않기와 다섯 가지 완결 표준을 엄격히 실시하고 주황과 성의 환경 보호 독찰 반영 문제 시정을 착실하게 다잡아야 합니다. 집중적인 말소 행동을 깊이 전개해 생태 환경 문제의 기존량을 없애고 증가량을 억제함으로써 수동적인 시장에서 능동적인 치례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평가 심사의 주의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법전의 관철 실시 정황을 고품질 발전 실적 평가의 중요 내용에 포함시키고 감독 지도 검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해 재반사비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주당의 이론학습중심조 성원, 주당의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및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의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 참가했습니다.
1: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의석인 호가복은 지를 도나해서 춘경생산, 농업산업발전과 대상건설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삼농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종료 론수를 깊이 관찰하고 주안과 성당의 포지 요구에 따라 농업 농촌을 우선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두는 것을 견지하면서 공업화 사유로 농업을 기획하고 산업화 발전으로 농업을 발전시키며 선도기업 장대, 산업사슬 보완, 경영 모식 육성, 브랜드 구축에 공을 들여 농업 효익 증대, 농촌 활성화, 농민 소득 증대를 지속적으로 추동함으로써 연변 특색이 있는 농업농촌 현대화의 길을 탐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도나시 대석도신 민승촌에서 춘경생산과 전장제 실시 정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춘경생산은 한해 풍작과 농민 증수에 관계됩니다. 인력과 기계 배치 및 작업 시간대를 과학적으로 통괄해 농작물이 전부 파종 적기에 파종되도록 보상함으로써 올해의 안정적인 알곡 생산 및 증수의 튼튼한 토대를 다져야 합니다. 농민들의 경작지 관리 보호, 모종기 육성 및 병충해 예방 통제 작업을 상시적으로 지도하고 농자재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 기상 조기 경보 봉사, 농업기술 하향 지원 등 사업을 참답게 해 알곡 종합 생산 능력이 안정적으로 향상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전장제 재반 요구를 엄격히 실시하고 법과 규정을 어긴 경작지 점용 문제를 엄하게 단속하며 각종 경작지 파괴, 오염 행위를 법에 따라 타격해 경작지의 탈농업화를 단호히 억제하고 경작지의 탈공물화를 방지함으로써 실제적인 사업 성과로 연변의 량전 옥토를 잘 수호해야 합니다. 근년래 도나시는 농특산물 가공산업 발전을 둘러싸고 일련의 량질기업과 중대 대상을 유치해 낙착시켰습니다. 호가복은 도나 황리허 검정기 버섯산업 교역시장 대상시공 현장을 방문해 시설의 기능 배치, 운영 방식, 조업 계획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검정기 버섯산업 교역시장을 건설하면 과거에

0: 계획경제 시대의 판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검정기 버섯 산업이 산발적이고 자발적인 거래에서 집약적, 규모화, 시장화 운영으로 전환하도록 추동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일정 계획에 따라 시공 절차를 최적화하고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며 공사 질과 안전을 잘 관리하는 동시에 작업을 다그쳐 대상이 조기에 완공돼 운영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시장 영업 전략을 미리 기획해야 합니다. 전문 운영팀을 적극 영입하고 투자 유치 소개 및 상가 입점 사업을 착실히 하며 좋은 유통체계 물류, 검사 검측, 산업사슬 금융 등 봉사 기능을 완성함으로써 시장이 잘 구축되고 인기가 왕성하도록 확보해 길림성 나가 전국적인 검정기 버섯 교육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도나시 홍순 식용균 배지 가공 공장에서 호가복은 균 배지 가공 작업장과 발효실을 직접 방문해 생산 공정을 살펴보고 경영 규모, 시장 판매, 인력 수요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나서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생산 규모를 확대해 주변 농가의 안정 취업과 증수 치부를 이끌기를 희망했습니다. 도나시 오농 가금업 위안회사는 가금류 사용 및 달걀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데 현재 산단계 30여 만 마리를 사육하고 연간 달걀 생산량은 6천 톤입니다. 호가복은 산단계 사용 및 달걀 분류 등 생산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기업의 규모, 사육기술, 시장 판매 등 정황을 자세히 요해했습니다. 기업이 회사 플러스 농민 플러스 합작사 발전 모식을 통해 주변 농가의 안정적인 취업과 지속적인 증수를 효과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유예한 호가복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에서 산란계 산업단지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대형 슈퍼마켓, 체인 음식점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적극 연결해 제품 판매량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동하라고 경로했습니다. 그는 인삼 플러스 3단계 사용 모식을 탐색 발전시키고 더 많은 고부가가치 특색 제품을 혁신적으로 개발해 중고급 소비 시장을 선점하고 기업을 발전 장대시키라고 당부했습니다. 길림 오동로급 위안책임회사에서 호가복은 꽃사슴 생장습성, 번식기술, 제품 개발 등 정황을 자세히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꽃사슴은 전신이 모두 귀중한 자원이며 특히 로경은 매우 높은 약용 가치를 지녀 많은 제약기업에서 필수 원료로 활용되고 있어 시장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표준화 기지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로경 공급 능력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고품질 로경이 유명 제약기업의 공급망에 더욱 많이 들어가게 해 오동 꽃사슴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시장에서 인기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도나시에서는 역량을 집중해 농업 특색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두, 옥수수, 검정기 버섯, 로경 등 특색 자원 우세를 기반으로 산업 사슬이 길고 인솔 능력이 강한 정밀 심층 가공 대상을 유치, 락착시켜 농산물이 단순한 초급 재배, 사육에서 벗어나 정밀 가공, 제조로 전환하도록 다그쳐 2차 산업이 1차 산업을 견인하고 3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1, 2, 3차 산업 융합 발전의 세기를 모색해 내야 합니다. 호가복은 쌍흔 의료기계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건설 진척 정황을 살피고 나서 일정 계획을 엄격히 지키고 시공 조직을 강화하며 건설 능률을 높여 대상이 하루빨리 조업해 효익을 내게 함으로써 도나 이약 건강 산업 군집을 더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등 생물 연산 400톤급 원료약 대상은 이미 조업에 들어갔습니다. 호가복은 발효작업장과 통제실을 둘러보고 기업의 생산경영 정황회보를 청취하면서 제품 종류, 판매 경로, 생산 능력, 생산액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장의 수요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국내외 의약기업 및 의료기구와 적극 연결해 더 많은 주문과 안정적인 고객 원천을 확보함으로써 제품 판매량 제고를 통해 기업의 효익 성장을 견인하길 바랍니다. 주와 시정부에서는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능동적으로 연결하면서 현재 기업의 융자 수요가 큰 실제 정황에 따라 은행과 기업 간의 연결 플랫폼을 적극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생산 확대와 효익 증대에 더 많은 금융 활수를 주입해야 합니다. 허가복은 또 길림 5동, 화윤 3구, 금복강 등 의약기업들을 찾아 작업장을 돌아보고 수익 전망을 요해하고 나서 기업에서 5동, 3구 등 브랜드 영향력에 입탁해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소비 점창력을 강화하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라고 격려했습니다. 조사연구에서 허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주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확고부동하게 삼농 사업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자원 천품과 비교 우세에 입각해 현대 농업 산업 체계, 생산 체계, 경영 체계를 다그쳐 구축해 흥업, 강현, 부민의 일체화 발전을 힘껏 추동해야 합니다. 특색 산업을 힘써 육성해야 합니다.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특색 우세를 확대하며 기존의 현대농업산업단지를 토대로 1년에 농업산업대상을 기획 실시해야 합니다. 농업선도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목축업, 중약재, 식양용균, 수산물, 민족식품, 림산 및 향촌관광 등 6+1 특색농업산업군집을 발전 장대시킴으로써 농업경쟁력과 종합효익을 1층 높여야 합니다. 농업 경영 주체의 규모를 육성 장대시켜야 합니다. 우수한 기업을 부축하고 강한 기업을 지원하며 큰 기업을 키우는 원칙에 따라 금융, 용지, 전기 사용 등 면에서 농업 산업화 선도 기업의 발전을 지지해야 합니다. 가정 농장, 농민 합작사 등 신형 농업 경영 주체의 농민 인솔 능력을 높여 선도 기업이 이끌고 다원화 주체가 뒷받침하는 경영 체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브랜드 건설에 주력해야 합니다. 지리 표지 보호와 연자호 브랜드 승격 행동을 깊이 추진하고 장백산 인삼, 화룡 상황, 왕청 기버섯, 도나 소리팡두 등 지리 표지 브랜드를 최적화하며 연변소, 연변입살, 연변사과배 등 연자호 브랜드를 강화해 제품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높임으로써 더 많은 량질 농산물이 연변을 벗어나 전국에서 명성을 떨치게 해야 합니다. 부주장 문금철, 주직속 관련 부문 및 도나시 당위와 정부의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0: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리미란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주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지는 간식으로 귀하게 여겨진 영양의 보고 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밤은 단순히 맛있는 간식이 아닙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위장 건강과 소화 촉진입니다. 밤에는 식이섬유와 탄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설사나 장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부터 밤은 비와 위를 튼튼히 한다고 하여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 추천됐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 보강과 피로 회복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밤이 신장을 보호하고 정력을 강화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밤에 풍부한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B9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만성피로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허리가 자주 아프거나 다리가 나른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로 항산화 면역력 강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밤에는 비타민C가 사과의 10배 이상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로하를 방지하며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해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네 번째는 심혈관 건강보호입니다. 밤에는 나트륨 함량이 낮고 칼륨 함량이 높아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해 동맥경화나 고혈압 예방에 좋습니다. 밤은 생으로 먹거나 굽거나 삶아서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꾸준히 섭취할 때 효능이 배가 됩니다. 단밤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체중 관리 중이신 분은 하루에 5알 내지 6알 정도로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밤 껍질에는 탄닌 성분이 많아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요. 이 껍질을 완전히 제거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밤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2: 네, 현 시대의 엄마는 가정의 관리자, 자녀 교육의 설계사, 경제 활동을 하는 직장인, 심지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개인까지 여러 역할이 한 사람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우리는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되어 간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엄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엄마로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연변대학 외국어학원 권미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0: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목표는 아주 훌륭하지만 네. 결국에는 지는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1: 네. 네.
0: 목표는 만점을 맞는 것이지만 나를 잇는 순간 그 만점에는 영혼도 생명력도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네. 네.
0: 따라서 이상적인 엄마상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목표지향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1: 그래요. 네,
0: 결국 중요한 것은 이상적인 엄마상이 아니라 엄마 자신이 어떤 상태로 아이와 함께 하느냐 이것입니다.
1: 그렇네요. 네. 어떤 상태로 아이와 함께 하느냐가 네.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죠. 네, 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워킹맘들은 일도 육아도 가사도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0: 네.
1: 직장에서의 성과와 가정에서의 책임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0: 직장에서의 성과와 가정에서의 책임 사이에서 네. 갈등을 경험해보지 않은 엄마가 과연 있을까요?
1: 네. 네,
0: 워킹맘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겪게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아이와 남편 그리고 가정을 우선할 것인가
1: 네.
0: 아니면 내 경력을 쌓고 네. 나의 꿈을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1: 네.
0: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의 순간에 얼마나 네. 몰입하는가 이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직장 일을 하면서는 늘 가정을 근심하죠.
1: 네.
0: 아내의 직장 일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가정에 소홀한 것이 아닐까.
1: 그렇죠.
0: 그러면 그 순간 몰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는 가정일에 너무 치우치고 아이한테 너무 정성을 쏟다 보니
1: 네.
0: 내 경력이 너무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닌가 실적이 너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걱정을 합니다.
1: 네.
0: 그렇다 보면 직장에서는 가정 생각을 하고 가정에서는 직장 생각을 하게 되겠죠.
1: 네.
0: 그래서 매 순간 온전히 몰입한 것이 쉽지 않게 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 앞에 있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1: 네.
0: 결국에 몰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1: 네.
0: 스트레스 받고 갈등을 겪게 되죠.
1: 네.
0: 그래서 이럴 때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네.
0: 직장 일에 집중해야 할 때는 아이에게 미리 이야기하고
1: 네.
0: 가정 이렇게 성원들한테 부탁을 하겠죠.
1: 네.
0: 그래서 잠시 동안은 내가 아이나 가정보다 직장 일에 더 몰입해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1: 네.
0: 그래서 먼저 이렇게 가정에 선전포고와도 같죠.
1: 네.
0: 나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중요한데
1: 네.
0: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달라. 그러면 아이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대신 시간을 정해두고 일을 마친 다음에는
1: 네.
0: 집에 돌아와서는 온전히
1: 네.
0: 집에 집중하고
1: 네.
0: 100%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한테 모든 정력을 쏟아서 함께 놀아주면 사실 두 역할이 꼭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저 역시 전에 직함과 관련해서 논문을 써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그때 우리 아이가 유치원을 다녔죠. 예.
1: 네.
0: 그래 유치원 다녔는데 정말 논문을 써야 하니까 저녁에는 제가 학교에서 좀 더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1: 그랬죠.
0: 그럴 때 남편한테 그리고 시부모님한테 부탁을 했죠.
1: 네.
0: 저 이 아이의 유치원 이렇게 갔다 와서 저녁 먹고 놀고 하는 이거 제가 아주 1년에 해왔던 그 스케줄을
1: 네.
0: 이 가족 성원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1: 네.
0: 부탁했더니 동의했죠.
1: 네.
0: 그리고 제일 관건은 아이입니다.
1: 네.
0: 아이한테 엄마가 이런 일 때문에 논문을 써야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엄마가 몇 시까지 원래는 뭐 5시에 퇴근해서 집에 왔다면 8시 쯤에 집에 와야 한다. 그러니까 아이가 좀 처음에는 서운해하더라고요.
1: 네.
0: 그렇지만 이 상황을 말해주었더니 8시에 딱 8시 문자가 옵니다.
1: 네. 그러면
0: 8시 좀 넘어서 집에 가서는 정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1: 네.
0: 아이와 함께 네. 실컷 놀아줍니다. 그랬더니
1: 네.
0: 아이가 욕구가 만족되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하는 걸 지지해 주더라고요.
1: 네. 네.
0: 이렇게 하다 보면 일에도 집중할 수 있고 애한테도 집중할 수 있고
1: 네.
0: 가정에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이것을 잘 균형을 이루게 엄마들이 조절하면 사실 갈등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1: 그렇네요. 누구나 갈등은
0: 많은 엄마들한테서 배웁니다.
1: 네.
0: 그 열기 속에서
1: 네.
0: 처음에는 정말 우왕좌왕하면서
1: 네.
0: 많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1: 네.
0: 저는 또 이렇게 그 선생님 역할을 하다 보니까
1: 그렇죠.
0: 야, 어떨 때는 제가 선생님인데 내 아이를 잘 교육하지 못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1: 네.
0: 그래서 내가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1: 네.
0: 정말 선생님으로서 또 아이한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1: 네.
0: 왜 나는 저런 다른 엄마들처럼 잘하지 못할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

0: 생각이 막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1: 네.
0: 예, 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1: 네.
0: 다른 엄마들 막 따라가다 보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1: 네.
0: 사실 또 돌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집 아이한테는 맞지만 우리 아이한테는 맞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내 아이에게 맞는 선생님과 네. 방식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1: 네. 네.
0: 그런데 정보와 아이의 특성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살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서 교육 열기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엄마들 초조함이 많이 올라옵니다.
1: 네. 네.
0: 이 사실 아이 교육은 학교와 아이가 주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1: 네.
0: 엄마들이 좀 더 그 김에 많이 개업돼서 예, 엄마들의 정보력이나 뭐 엄마들의 여러 가지 그 서포트 해주는 예
1: 네.
0: 그것이 능력이 아이 성적과 많이 관계되다 보니까
1: 네.
0: 초조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은 교육 열기 속에서 이거 엄마와 아이 공동 프로젝트가 되는데
1: 네.
0: 이 과정에서 엄마가 주도권을 가져오게 되면
1: 네.
0: 사실 그것이 또 큰 부담이 되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역할을 해내면서
1: 네.
0: 관건은 아이를 중심에 두고
1: 그렇네요.
0: 아이와 연결된 상태에서
1: 네.
0: 균형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요즘 엄마들은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런 엄마의 노고를 알아주는 아이들이 또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1: 네.
0: 예. 아이가 하나이다 보니까
1: 네.
0: 온 가족이 아이를 에워싸고 돌다 보니까
1: 그렇죠.
0: 예. 아이들은 조금 이것을 알아주는 능력이 예전 아이보다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1: 네.
0: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엄마와 아이의 관계도 교육 과정 속에서 여러 변화를 갖게 되는데
1: 네.
0: 때로는 모순과 갈등을 마주하고
1: 네.
0: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며
1: 네.
0: 웃고 울면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게 되죠.
1: 네.
0: 그래서 아나운서님이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엄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엄마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1: 그런 것 네. 같습니다.
0: 이런 과정들이 모두 엄마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예.
1: 네. 네, 지금 적잖은 엄마들은 아이를 돌보느라 자신의 취미, 휴식, 사회적 관계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또 엄마가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리기적인 것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엄마의 자기 돌봄이 왜 중요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0: 네.
1: 네.
0: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여러 가지 부담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1: 네.
0: 결국에는 가끔은 자기 자신을
1: 네.
0: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많이 포기합니다.
1: 네.
0: 그래서 엄마가 언제 나의 취미 생활이 있었고
1: 네.
0: 휴식은 가끔 하겠지만 특히 사회적 관계를 많이 포기하게 되죠.
1: 네.
0: 예, 그래서 대부분 엄마들이 정말 자기 시간을 갖는 것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는데
1: 네.
0: 이건 매 엄마들마다 다 마찬가지겠죠.
1: 네.
0: 그렇지만 엄마의 자기 돌봄이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0: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제일 관건적인 것은 자기 상태 체크입니다.
1: 네.
0: 엄마의 상태 그러니까 건강 상태
1: 네.
0: 체력 상태 마음 상태가 안정적이고
1: 네.
0: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아이와도 편안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엄마가 자기가 편안해야
1: 그렇죠.
0: 예, 아이가 스트레스 있으면 그 아이 스트레스를 잘 느끼고 예, 아이를 좀 공감도 해주고
1: 네.
0: 잘 케어하겠죠. 그런데
1: 네.
0: 엄마가 꼴똑 찼습니다.
1: 네.
0: 그럼 아이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1: 네.
0: 그냥 머리로만 내 아이한테 어떤 계획을 뭐 진행하거나 뭐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을 알선해주거나 공부를 계획대로 진행하 이런 건 가능하지만 아이 마음 상태나 아이 체력 상태 뭐 건강 상태 이런 그때 체크하기 아주 바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자기 상태를 체크하면서 아이 상태도 그때 세심하게 살피고
1: 네.
0: 반응할 수 있다면 엄마가 지치고 고갈된
1: 네.
0: 상태를 금방 제때 이렇게 해소해야 되겠죠.
1: 네.
0: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엄마는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 무엇인가에
1: 네.
0: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시간을 또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의식적으로 예, 이거 좀 케어를 해야겠죠. 예. 자기 관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휴식이 필요할 때는 잠시 밖에 나가 바람을 쐬고
1: 네.
0: 예.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면서
1: 네.
0: 예.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고
1: 네.
0: 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1: 네.
0: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조금이나마 하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자신만의 꿈이 있다면 네. 조금씩 이어나가면서 네. 경력을 쌓아가는 것도 좋겠죠.
1: 네.
0: 무엇보다도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엄마가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면 네. 아이한테서도 당당하게

0: 하고, 네, 그리고 엄마의 그 에너지 충만한 그 상태를 아이한테 감화시킬 수 있습니다.
1: 네.
0: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치를 실현할 때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1: 네.
0: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 아이 성적을 통해서 나를 빛내는 것도 좋지만,
1: 네. 네,
0: 그것보다도 엄마 스스로의 가치를 실현하고,
1: 네. 네,
0: 이런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 앞에서도 당당하게 네. 엄마의 성취를 자랑할 때도 있고
1: 네.
0: 그리고 아이 성취는 어디까지나 아이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엄마에게도 엄마의 삶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엄마의 삶을 빛내는 일을 하면 좋겠죠.
1: 네. 네,
0: 또 자기 돌봄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1: 네.
0: 하루에 10분이라도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갖거나
1: 네.
0: 짧은 산책을 하거나
1: 네.
0: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그리고 가벼운 운동이거나 예, 독서를 하거나 이런 것처럼 작은 실천을 통해서
1: 네.
0: 엄마가 아, 이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하는 시간이다.
1: 그렇군요.
0: 이런 시간이 있으면
1: 네.
0: 자기 사랑을 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엄마가 자신을 돌보는 것은 위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1: 네.
0: 오히려 아이를 더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1: 네.
0: 책임감을 있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1: 네.
0: 그래서 엄마가 자기 자신과 잘 연결되어 있을 때 아이와도 더 깊고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네.
1: 네, 우선 자기 그 엄마의 상태가 좋아야 하니까요.
0: 네.
1: 자기를 위한 일도 하면서 에너지가 충만된 상황에서 애를 돌보는 것이
0: 그렇죠.
1: 더 좋다 그 말씀이죠.
0: 네.
1: 네, 많은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려 노력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이 육아와 가사는 엄마의 몫인 경우가
0: 그렇죠.
1: 많지 않습니까?
0: 네.
1: 배우자와의 육아 분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갈등은 무엇이고 이 공동한 분담을 위해 부부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0: 배우자와의 육아 분담에서 또 어떤 집은 아빠가 주로 이렇게 육아를
1: 그렇죠.
0: 담당하는 분들도
1: 네네.
0: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갈등은 뭔가면 누가 더 많이 하느냐
1: 네.
0: 이것보다도 서로가 느끼는 부담의 무게를
1: 네.
0: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데 있습니다.
1: 네네.
0: 그 만약에 엄마가 주로 한다면 남편한테
1: 네.
0: 이렇게 엄마가 하소연합니다. 힘들다고
1: 네.
0: 그러면
1: 네.
0: 아빠들이 어찝니까? 나도 하잖아.
1: 네.
0: 네. 출퇴근하면서 아이를 재송하고
1: 네.
0: 공부도 케어하고
1: 네.
0: 나도 하잖아.
1: 네.
0: 서로 자기 자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상대방한테 강요를 하고
1: 네. 네,
0: 어필합니다.
1: 네.
0: 지금 사실은 누가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각자가 느끼는 부담의 무게를 서로 제대로 알아봐주면 좋겠죠.
1: 네.
0: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집안일,
1: 네.
0: 육아 이런 것도 힘들지만 사실 엄마들이 많이 지는 부담에는 보이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1: 그렇죠.
0: 예, 예를 든다면 자잘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아이의 준비물을 막 준비하고
1: 네.
0: 그리고 예를 들어 아이가 케어 이렇게 건강에 뭐 스트레스 받거나 혹은 병 아프거나 하면 또 그 일정을 또 잡아야 되고
1: 네.
0: 그리고 또 특히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학원 스케줄입니다.
1: 네.
0: 네, 학원 스케줄도 막 잡고 그리고 우리가 늘 이렇게 간과하는 일 식단입니다.
1: 네.
0: 엄마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뭘 해서
1: 그렇죠.
0: 도시락 반찬을 준비할까 아이한테 어떻게 먹이면 영양을 다 섭취하도록 할까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정서 상태를 체크하는 것
1: 네.
0: 그리고 매일매일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1: 네.
0: 담임선생님과도 소통하고
1: 네.
0: 그러면서 계속 신경 쓰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이 사실 보이지 않은 관리입니다. 예.
1: 그렇죠.
0: 예, 대부분 엄마들이 이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죠. 예, 그리고 아빠 입장에서는 또 나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 그렇죠.
0: 엄마 입장에서는 왜 늘 내가 말해야만이 부탁해야만이 아빠는 해줄까
1: 네.
0: 또 이것이 내 꼭 말해야 했습니까 이런 것으로 또 이렇게 다투게 되죠.
1: 네.
0: 그리고 왜 전체적인 책임은 항상 내 몫입니까
1: 네. 네,
0: 이런 서운함이 쌓일 때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엄마가 부탁을 하면
1: 네.
0: 아빠는 지시받는다고 느끼고
1: 네.
0: 그 다음에 엄마는 또 자신이 결국 관리자 역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네,
0: 그것이 또 주요한 갈등이 되죠.
1: 네.
0: 공평한 분담을 위해서는 먼저
1: 네.
0: 육아와 가사를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함께
1: 네.
0: 책임지는 일로 바라보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1: 네.
0: 예. 아빠가 엄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죠.
1: 네.
0: 사실 아빠는 아빠로서의 자기 역할을 함께
1: 그렇죠.
0: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은 아빠들이 내가 너를 많이 도와주잖아 이렇게
1: 네.
0: 많이 말할 때도
1: 네.
0: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시간 날 때 도와주는 방식이 아니라
1: 네.
0: 부부가 함께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나 이렇게 적으면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그랬는데 쭉 적고
1: 네.
0: 아빠가

0: 할 수 있는 일, 엄마가 네.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나누면서
1: 네.
0: 예, 그리고 주말에는 또 같이 하는 일 네. 이렇게 리스트를 적고 분담하고
1: 네.
0: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로 시키거나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맡아야 할 일을 자기 리스트대로 쭉 하면 좋죠. 예.
1: 네.
0: 그래서 스스로 준비하고 실행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1: 네.
0: 그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상대방한테 부탁하고
1: 네.
0: 이러면 온전히 맡아야 할 자기 분담을 이렇게 딱 맡으면 서로가 편하고 좋더라고요.
1: 네. 예.
0: 또 부부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도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예,
0: 일주일마다 이렇게 자기가 분담한 일을 하면서 서로 아, 그 어떤 일들은 내가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은 부부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1: 네.
0: 어떤 부분에서 힘들었는지
1: 네.
0: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1: 네.
0: 그리고 이런 분담 방식 괜찮은지 이런 것을 서로 나누면 예, 서운함이 많이 줄어들죠.
1: 네.
0: 무엇보다도 이렇게 엄마도 아빠가 하는 방식이 자신과 다르다고 해도 지적하면 안 되죠. 예.
1: 네.
0: 칭찬이 그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혹시 아빠 방식대로 이렇게 엄마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아빠 방식대로 하지만 그것을 인정해주고 긍정해주면서 네. 아빠가 아이와 연결을 맺는 방식을 존중해주면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다 엄마 마음대로 혹은 다 아빠 마음대로
1: 네.
0: 하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소통이 중요하죠.
1: 네.
0: 대화를 통해서
1: 네.
0: 공평하게 육아 분담을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누자 이것보다도
1: 네.
0: 우리 서로 아, 내 목도 있고 당신 목도 있지만 이 소통해가면서 서로 칭찬해주면서 그래서 서로의 상황 과 체력이나 이런 뭐 이 마음의 상태나 이런 것을 나누어 가면서 분담해 가면 사실 뭐 갈등이 있겠습니까?
1: 그렇죠. 네,
0: 서로 상대방한테 더 많은 것을 기대하다 보면 모순이 생기고 갈등이
1: 네.
0: 생기죠.
1: 네.
0: 그렇지만 각자가 자기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자각적으로 하면서 상대방이 노고를 알아봐주면 사실 갈등이 생길 일은 없습니다.
1: 예. 네, 적잖은 엄마들이 누구 엄마라는 호칭 아래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잃어간다고 느끼는데요. 엄마의 역할을 하면서도 자신의 꿈, 취미, 개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0: 네, 당연히 가능하죠.
1: 네.
0: 엄마 자신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1: 네. 네.
0: 사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이죠.
1: 네.
0: 내 이름과 꿈, 개성이 사라지는 것은

0: 예, 이렇게 아이에게 엄마가 자기 삶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성장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죠.
1: 네.
0: 예, 충분히 좋은 엄마는 모든 것을 다 해내는 엄마가 아닙니다.
1: 네.
0: 아이 곁에서 꾸준히 있어주고 아이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한계도 인정할 줄 아는 엄마입니다.
1: 네.
0: 저도 가끔 아이한테 내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엄마도 요즘 학교 일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아이한테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정말 우리 아이는 아주 어렸을 적에도 저한테 영 간단하지만
1: 네.
0: 예, 좋은 방법을 제시할 때 있더라고요.
1: 네.
0: 그러면 저는 그 말을 아이 말이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아이 말대로 실천해 봅니다.
1: 네.
0: 그러고 나서 그 실천에서 얻은 효과를 아이한테 공유하죠.
1: 네.
0: 그러면 아이가 벌써 아 나도 엄마한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그러면 아이도 자기가 힘들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1: 네.
0: 이러면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예, 정말 완전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인간으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면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예.
1: 그렇죠.
0: 예.
1: 네, 엄마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마음가짐 좀 한마디로 개괄해 줄 수 있을까요?
0: 아, 엄마 스스로 행복해지는 마음가짐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엄마가 자기 자신을 한 아이의 엄마로 아니라
1: 네.
0: 내 자신의 여성으로서
1: 네.
0: 즐겁게 행복하게
1: 네.
0: 나의 꿈을 실현하면서
1: 네.
0: 네. 자기 자신과 늘 연결돼 있으면 그러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내 행복도 가족에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마음가짐도 필요하고
1: 네.
0: 그렇지만 나는 나 자신으로서 이 세상에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나를 아름답게 꾸며나가자. 이런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네. 네. 연변대학 외국어학원 권미화 교수님을 모시고 현시대 엄마의 역할과 도전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엄마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이름 앞에 누군가의 엄마라는 수식어를 얻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신의 꿈, 시간이 때로는 뒤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충분히 좋은 엄마입니다. 네, 완벽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 앞에서 힘들다고 말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때로는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엄마. 그 모습이 아이에게 인간다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엄마 이전에 당신 자신임을 기억하면 어떨까요?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2: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노래 가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선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미란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면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학생분들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1: 네. 네.
2: 보고
1: 네.
2: 싶었어요.
0: 아, 그래요.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참 그동안 많이 또 보고 싶었고.
1: 네. 네.
0: 저 오늘따라 또 새로 오신 분, 네, 그동안 또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환영식을 하셨어요?
1: 예.
0: 아, 그러셨네요. 저도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러게요. 네. 인여드리고 또 젊어지시고 그동안 못 뵀더니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네. 네.
1: 감사합니다.
0: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또 아리랑의 매력이 굉장히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도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고 이 자리에 또 오셨는데 이 기회에 또 원상 아리랑을 지난 시간에 복습하셨더라고요. 근데 네. 아직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1: 네.
0: 장단을 좀 타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1: 네. 네.
0: 원상 아리랑 장단이 뭐죠? 알고 계시나요?
3: 세마치 장단.
0: 세마치 장단. 새로 오신 분 혹시 장단을 잘?
3: 저 케이스.
0: 네. 아, 그 민요를 배우려면 좀 장단을 먼저 잘 아시면 좋습니다. 덩덩따쿵따 여기서 암남산 국화는 필랑말랑 하는데 님하고 나하고는 정들랑 말랑한다. 이 사설 있죠? 네, 이 부분에서 장단이 암남산하고 장단이 있죠? 그 장단을 좀 지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나요?
4: 맞아요.
0: 네. 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방법이 있어요. 방법 혹시 터득해 보셨어요?
3: 아니요.
0: 아니요. 그냥 배우시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장단을 같이 타면서 배우시면 훨씬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내가 그 악보를 모른다 괜찮아요. 악보를 몰라도. 왜냐하면 예전에 민요라는 것은 민중에서 전해진 노래잖아요. 그래서 민요, 민중의 노래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거의 특정한 사람이 전문 예능인들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민중의 노래에서 누구나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암남산에서 암남산 덩덩따쿵따 있죠? 예, 여기에서 암남산 여기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여기까지 세마치 장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 둘 셋으로 가거든요. 하나 하면 거기에 하나 둘 셋 세 박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갑니다. 네, 그래서 덩덩따쿵따 이런데 암남산 덩덩따쿵따 암남산 세 개 같죠? 암남산 그 다음 덩덩따쿵따 그러면 또 한 장단이 갔죠. 그냥 우리가 여섯 개 아니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으로 갑니다. 그러면 암남산 다 갔죠. 저도 모르겠다면은 암남산 덩덩

낙타. 왜냐하면 우리 조선족은 흥이 나면 장단을 어깨 춤추잖아요. 이걸 해보세요. 암남산 덩덩 따끈따 이러면 갔죠. 네, 다음으로 가지 마시고요. 더 길게 안 가고. 자, 암남산 덩덩 따끈따. 자, 그냥 이렇게 엄숙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네, 풀고. 덩덩 따끈따, 덩덩 따끈따. 무용하셨잖아요. 무용하신 분들이 이거 잘 하잖아요. 그렇죠?

0: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해보세요.
1: 네. 자, 처음부터?
0: 처음부터.
1: 예.
0: 맞아.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죠? 암남산. 자, 암남.

0: 훨씬 쉽죠.
1: 예, 예. 그럴까 봐요.
0: 그렇죠. 안남산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그냥 이렇게 하세요.
2: 네. 예.
0: 우리가 예, 우리 그 반장님은 무용 잘하시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여기에 무용 동작도 넣으시면서 그냥 우리가 민요를 부를 때 그냥 경직돼 있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흥겨우면 우리 어깨를 그냥 맡기세요.
3: 네.
0: 흔들 흔들 흔들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장단이 가거든요. 그러면 국화는 국화는 네, 그다음 빌랑 말랑 하는데 여기 잘 안 되죠? 대에에대 여기에다 에에에에 그걸 처음으로 연결해서 대 더 잘 되면은 여기다 살짝 돌리는 게 있습니다. 대 안 되면 그냥 처음에 갈 때는 대 이렇게 가세요. 네, 처음 배우실 때는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처럼 대에에에에 이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대에에에에 이렇게 해도 되고 에에에에에에 굴리죠. 예. 네, 처음에 안 되면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자, 암남산 덩덩딱 흥딱 그쵸?
2: 예.
0: 네, 이걸 집에 가셔서도 그냥 일하실 때도 이거 놓으세요. 우리 구음을. 왜냐면 장단을 꼭 내가 장고를 칠 줄 알아서 장단을 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구음으로 익히시면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암남산 덩덩딱 흥딱 그렇죠. 그러면 절대 장단을 어기는 일이 없어요. 예? 자,

0: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요. 예. 그리고 그 민요가 왜 맛이 있냐? 예. 장단이 중요하잖아요. 네, 장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님하고 나하고 이거는 장들랑 말랑
1: 싸만다
0: 이게 아니고 님하고 나하고는 장들랑 말랑한다 덩덩 따쿵따 덩덩 따쿵따 이러잖아요. 그래서 님하고 나하고는 장들랑 말랑한다
1: 노래에서 이긴다.

0: 이렇게 해야 정통이다.
1: 그렇죠.
0: 싸움하는 것처럼 우리.
1: 예. 그래서 장단을 우리가 처음에 강박으로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지키려고 하는 건 맞는데 너무 씩씩하게 부르셔도 안 되죠. 장단은 덩덩따쿵따덕쿵덩따쿵따덩덩따쿵따덕쿵따. 이걸 장악하셔야 돼요. 어디에 가서 강박 있고. 이걸 살짝 살짝 넣으시면 더 좋죠. 예. 네. 여러분 이미 아 장단은 처음에 강박으로 가야 되겠다. 이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힘을 넣어서 하는데 조금 거기서 힘을 약간 빼고 처음에는 무조건 합장단이기 때문에 님하고 나하고는 신들랑 말랑한다. 예, 네, 맞습니다.
0: 예.
1: 여기까지 다시 갈게요. 필랑 말랑 하는데 천천히 가세요. 괜찮습니다. 필랑 말랑 하는데 필랑 말랑 하는데 그렇죠. 아, 괜찮죠?
0: 네, 네.
1: 필랑

봐요. 대. 그렇다고 해서 A가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음이. 예. 음이 내려가도 그냥 뭔가를 무리해서 이거 덩덩덩덩덩덩덩 뻘을 굴리듯이 음은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요. 필랑 말랑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님하고 나고는 참들랑 말랑한다. 자, 님하고 나고는 참들랑 말랑한다. 그리고 후렴은 아리아리랑 부르시면은 죽 먹이고 받는 소리입니다. 예. 한 분이 아리 아리랑 하면 다음 만약 팀으로 나눈다 할 때는 이쪽에서 아리 아리랑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하면 또 스리 스리 그래서 주고받죠. 먹이고 받는다. 예.

0: 그렇죠. 나를 올, 원래
1: 나
0: 예 나 아 이거 아니고 나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나
2: 나
0: 나
2: 나
0: 그렇죠. 요 장단 안에서 하나 둘 셋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2: 나
0: 그렇죠.

0: 잘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러면.
1: 네.
0: 네.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안 돼요? 암남산이 이젠 정확하게 잘 되죠.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암남산에서 발음을 조금 잘 안 씹으면 암남사를 듣기거든요. 그래서 암남산 마지막에 안 곡화는 바로 네, 너무 길게 가면 장단 이외로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장단을 더 점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 둘 봐봐요. 암남산 덩덩덩 덩덩 쿡쿡 다음 장단이잖아요. 쿡.

0: 아이, 잘 배웠습니다 오늘이. 예.
1: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장단을 같이 타세요.
0: 그래.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요. 예, 괜찮아요. 카메라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 둘. 그래, 이걸 우리가 흥이 나면 이게 어깨에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춤 잘 못 추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냥 장단에 나오면 막 이렇게 들썽들썽이게 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안나, 암남상. 무릎 위에 장단을 치셔도 되고요. 하나, 둘, 셋. 암남사 이렇게 봐요. 암남만이 흔들흔들하는 게 집에 가서는 괜찮은데 여기서 쑥스럽다고 생각하시면은 암남사 하나, 둘, 셋. 자, 무릎에 이렇게 세 개를 채보세요. 암남사 단단나다 극한 암남산 발음 꼭 산 이렇게 하시고요.
0: 산 하지 말고 산.
1: 암남산 아니고요. 암남.

0: 간다. 들으세요. 들으세요.
1: 들린다?
0: 너무 간다.
1: 들어서.
0: 너무 간다. 아니고 너무 간다. 장단이 있잖아. 덩덩덩 긍다 하니까 너무 간다. 살짝 예. 예, 이렇게 들어 주시면 더 맛깔스럽죠. 자, 2절 갈게요. 2절은 암남산 국화는 곱게 피는데 님하고 나하고는 깊은 정 들었구나. 이 부분이죠. 마찬가지예요. 암남산 국화는 똑같죠. 예. 네. 곱게 피는데 천천히 가다가 대 가다가 대 하나 더 넣으면 이렇죠? 대 이러다가 더 내가 더 넣고 싶다면 대 그렇죠? 2절 가겠습니다. 암남산 곡화는 자

네. 자, 1절만 무난하게 되면 2, 3절은 괜찮아요. 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내가 많이 이거 하고 싶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천천히 가시면 되겠습니다. 급해 마시고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이게 감는 게 자연적으로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밥할 때나 뭐 다른 일을 할 때도 걷게 걷게 비는데 에에에에 하다가 대에에에에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예. 네,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다 부를 수가 있거든요. 네. 걷게 걷게 여기서 또 걷게 걷게 비는데 대 예. 빨리 쓱 마무려서 감는 부분이 중요하죠. 네, 이게 기요인데 이것도 천천히 하시면 다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암남산 덩덩따근다 이게 되잖아요. 암남산 국화는 그죠? 네. 한 번 더 할게요. 걷게 걷게 여기서 또 걷게 걷게 비는데 님하고 나고는 깊은 정 들었구나. 2절까지 정이 안 들면 어떡해요? 깊은 정 들었습니다. 2절은. 네. 깊은 정 들었구나. 여기도 장단에 깊은 정 들었구나. 들어주세요. 자. 암남산. 갈게요. 2절. 자. 암남산.

0: 네, 잘하셨습니다. 자, 안 되는 부분이 없죠, 지금까지는.
1: 예.
0: 다 잘 되죠? 3절 갈까요?
1: 예, 여기죠.
0: 다음 넘

0: 이 부분이죠.
1: 예. 달리는 게. 네.
0: 담 넘어 여기도 암남산 마찬가지로 담 넘어 갈지는 네 되죠? 해보세요. 예.

네. 3절은 깊은 정인데 그냥 가사말이 더 적죠. 1절은 정들랑말랑한다. 다섯 글자. 다섯 글자에서 세 글자, 두 글자. 그래서 달개서 떨어주는 거 있습니다. 달 키운다. 네. 달 기. 여기. 물결이 흐르듯이 우리가 흔들어주는 농현이 있습니다. 다, 다, 이렇게 감죠. 목을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서 달기 온다. 예, 꼭 그 우리 마지막 부분에 정들랑 말랑한다 아니면 깊은 정들

온다. 이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 네. 달리 온다. 예. 장단이, 장단 특성상 우리가 들어줘야 되죠. 자, 다음 넘어갈까요?

0: 네, 잘하셨습니다.
1: 재밌습니다.
0: 쉽 재밌죠?
1: 네, 오늘 시간 재밌습니다.
0: 저. 재밌어요.
1: 많이 또 배우고. 예.
0: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이걸 또 배우지 못하셔서요. 이 기회에 한 번 더 우리가 또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2: 네. 네. 너무 좋은 시간.
0: 네, 어느 부분이 아직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2: 멍멍 게.
1: 네, 아, 거기 말은지 무슨지.
0: 멍멍 게 짓고.
1: 아니다 이거.
0: 멍멍 게
1: 멍멍
0: 게 짓고.
1: 동그라미 없이고 멍멍함.
0: 멍멍게 짓고 고오오오오. 예. 그 빌랑 말랑 하는데 이러고 천천히 해도 장단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다음.

0: 한다. 다 똑같죠.
1: 네, 그렇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아직도 잘 안 돼. 아, 그리고 아리랑 잉 받침 잘해주세요. 아리라 고개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넘어 간다. 다 중요합니다. 네. 한 글자 한 글자 씹으면서. 우리 민요는 가사말은 길지 않는데 안에 그 식임새가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또 맛이 있기도 하고 장단이 있기 때문에 또 장단은 또 여느 타민족들보다도 독특한 것이 장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흔들 흔들 흔들 하나 둘 그냥 세마치 장단은 하나 둘 셋으로 가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이렇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나 둘 셋 앞남사 하나 둘 셋

0: 네, 잠들 좀 헷갈려지시네요.
1: 멍멍게 자꾸 아이디
0: 멍멍게 짓고
1: 딸라 하면 되는데
0: 빌랑 말랑.

0: 예, 이러면 되잖아요.
1: 멍멍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필랑말랑 멍멍게 다 같잖아요. 네. 곱게 곱게. 근데 사설이 네 글자에서 세 글자 두 글자로 오니까 아마 적응이 안 되시죠. 네, 그래서 다 알기 온다 깊은 정 들었구나 창들랑 말랑한다 다 똑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원숭아리랑 이러면 뭐 완전하게 배우신 셈이죠. 어떠세요? 네, 되죠. 아리야. 그리고

0: 예, 이렇게 재미있게 씻으면서 가는 게 중요해요. 예. 예. 그 장단을 잘 타시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더 맛깔스럽게 하려면 이렇게 그냥 살짝 살짝 뭔가를 그 우리가 사과를 드실 때 첫 띠는 떼어 먹을 때 처음에 첫 입이 아주 상큼하게 찌는 것처럼 아리아리라 스리스리 이런 느낌으로 예, 싹 그때는 게 아니라 아 여기 맛있어서 먹을까 말까 이렇게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리 그리고 이 온성아리랑 자체가 사랑 남녀의 그 사랑 노래잖아요. 그래서 아기자기 요게 이렇게 뭐 찰랑찰랑 이런 감각으로 부르셔야 되기 때문에 씩씩한 것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알콩달콩 이런 느낌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다 이런 감정을 가미하면 더 좋다는 말입니다. 그쵸?
1: 예, 예, 예. 잘 배웠습니다.
0: 잘 배우셨어요. 아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네요. 한 번 더 불러보시겠습니까?
2: 네, 예, 불러봅시다.
0: 예. 네. 자, 1절부터 3절까지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0: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온성 아리랑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오미란이었습니다. 네.

0: 밖에는 따스한 햇빛이 검은 기와 지붕 전체에 내리쬐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하늘 높이 피어올랐다. 주변에는 면직공장, 담배공장, 약품공장, 칫솔공장, 기계공장, 철강공장 등 수많은 공장들이 밤낮 없이 기계를 돌리고 있었다. 서풍이 불면 상해 명품인 치약의 향기가 부드럽게 풍겨오고 북서풍이 불면 제지 공장에서 나는 덧진 냄새와 알칼리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강한 냄새 때문에 집집마다 창문을 꼭 닫아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었다. 소모와 그의 학교 친구 건국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권투 선생님을 찾아간다. 두 아이는 이미 벌써 반년 동안 권투를 배우고 있으며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무술을 연마하고 있다. 아이들은 매번 땀을 흘리며 연습에 임했고 선생님은 언제나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두 아이를 지도했다. 이날 권투 선생님은 깔끔하게 다려진 코트를 입고 소모와 건국 앞에 섰다. 선생님은 두 아이의 자세를 바로잡으며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1: 전신의 힘은 장법에서 찾아야 하고 힘의 느낌을 파악해야만 비로소 진보할 수 있다.
0: 선생님의 말은 언제나 간결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날 건국은 평소와 달리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눈동자는 불안하게 떨리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가득했다. 그 이유는 바로 학교에서

친구의 만화책 세 권을 몰래 훔친 일이 선생님에게 발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건국은 그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편치 않았고 연습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였다. 선생님은 따로 꾸짖지 않고 오히려 두 아이에게 발바닥과 팔소매의 기력을 집중하라고 다시 한번 부드럽게 당부했다. 건국은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응했고 이후 열심히 훈련에 매진했다. 건국은 아버지에게 크게 혼나고 맞을지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선생님은 열심히 연습하는 건국의 모습을 보며 그가 진심으로 무술을 연마하고 있음을 확신했고 조용히 경계의 시선을 보냈다. 연습이 끝난 뒤 두 아이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소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에게 다가가 선생님이 부모의 공장에 관한 글쓰기 숙제를 내주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소모의 말을 듣자 웃으며 말했다. 공장과 노동자를 주제로 글을 쓰는 건 가장 쉬운 일이다. 예전에 작업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는 오직 한마디뿐이었으니 말이다. 아버지는 흥겨운 목소리로 노래 구절을 불렀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소모의 어머니는 이를 보고 그가 다시 헛소리를 늘어놓는다고 꾸짖었다. 이날 밤 소모의 부모는 모두 야간 근무를 나가야 했다. 소모는 혼자 집에서 지내는 시간에 익숙해져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소강로를 지나가는 24번 전차의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2층에 사는 아저씨의 기침 소리가 계단 사이로 울려 퍼졌다. 건물 안에 사는 은봉이는 계단을 오르내리며 물을 받고 돌아간 후 방 안은 완전히 고요해졌지만 창밖은 여전히 시끌벅적했다. 소모가 사는 집의 창밖에서는 차가운 북풍이 윙윙거리며 불어왔고 야간 항해선의 모터 소리와 선박 경적 소리가 복잡하게 얽혀 들려왔다. 골목 바로 옆은 소강로 야채 시장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외곽 지역에서 올라온 채소 배송차, 인력으로 끄는 황어차, 자전거에 매단 대어차 등이 새벽까지 끊임없이 도착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의 외침 소리와 차량 바퀴 소리가 뒤섞여 밤새도록 시끌벅적했다. 장수로 양쪽에 자리 잡은 공장들에서는 교대 작업이 끝나는 소리가 울리고 대자명종 주변 주민가의 전등이 하나 둘씩 꺼지면서 밤은 점차 깊어졌다. 소모는 차가운 방 안에서 온기가 나는 이불을 꼼꼼하게 감싸고 잡다한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쓰며 혼미한 상태에서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밤의 소음은 여전히 창밖에 머물렀지만 지친 소모는 깊은 잠에 빠져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다음 날이 지나고 일요일 오후가 찾아왔다. 허생은 친구인 소모를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골목 입구 미용실 대문 앞에서는 매매와 이웃 골목에 사는 란란이라는 두 소녀가 즐겁게 고무줄뛰기를 하고 있었다. 두 소녀의 웃음소리는 골목 안에 밝은 기운을 더했고 허생은 그들에게 다가가 3층에 사는 소모를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 란란은 씩씩하게 길을 인도해 주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소모가 학습 성적이 좋지 않아 선생님으로부터 글씨

지수는 볼을 받고 있다는 소식까지 말해주었다. 두 소년은 고무줄 뛰기를 즉시 멈추고 허생을 이끌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3층으로 올라갔고 방 안에 있던 소모는 계단 소리를 듣고 경계심 가득하게 문 앞에 서서 문을 막았다. 하지만 란란 뒤에 서 있는 호생의 모습을 보자마자 소모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 피어올랐다. 두 사람은 방 안에 놓인 작은 탁자 앞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후 두 사람은 미용실 뒷문을 통해 골목 밖으로 나와 북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허생은 방금 만난 매매와 란란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같은 골목에 살았던 주하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언급했다. 허생은 주하가 매우 조용하고 차분하며 글쓰기와 시를 복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주하가 복사한 시들은 모두 한 줄 한 줄 정성스러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고 그 시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소모는 웃으며 자신은 무술과 고대 명구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취미를 공유하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서강로 끝까지 걸어 소소화 변에 도착했다. 허생은 서쪽에서 내리쬐는 햇빛이 강물에 반짝이며 비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소주와 강물에는 볕집, 부서진 포대, 채소껍질 등의 쓰레기들이 떠다니며 동쪽으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강량 쪽에는 어부들의 배가 많이 정박해 있었다. 허생은 이 아름답고 쓸쓸한 소주와의 풍경을 보며 갑자기 시를 읊기 시작했다. 꿈속의 아름다운 경치는 밤에 피는 선인장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흐르는 물에 따라 갑자기 사라지고 시들어 부서진 꽃잎은 마음속과 흙우에 흩어져 미래의 온기를 발산하네. 소모는 허생이 읊은 시를 듣고 눈을 깜빡이며 외국인이 쓴 시인지 물었다. 허생은 부드럽게 웃으며 주하가 복사한 시이며 그의 사촌이 직접 쓴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소모는 시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했고 허생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 시를 반복적으로 중얼거렸다. 허생과 소모가 소조와 변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소모는 동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쪽이 바로 양전공장이야. 양전공장교를 지나면 바로 상해 노동계급의 발원지야. 허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허생은 그곳이 강명교이며 앞쪽이 호황선이고 철도와 소소화가 나란히 이어져 있으며 양전공장이 바로 주폐공장이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소주화는 이곳에서 남쪽으로 부드럽게 구부러지고 철도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그 좁은 공간 사이에 양전공장이 자리잡고 있었다. 소모는 턱을 괴고 소주화를 바라보며 옛 이야기를 꺼냈다. 매매의 어머니는 예전에 매일 방 안에 앉아 납동전을

만들었소. 1전, 2전, 5전짜리 동전을 계속 만들었고 기계가 꽝꽝 소리를 내며 일할 때 동전은 산처럼 쌓여 있었소. 상해의 구시가 골목은 사방으로 자유롭게 통하고 있으며 북경의 골목처럼 미로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모는 다시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다. 그 할아버지는 구사회의 만화책 수백 권을 소장하고 있었고 한 권에 3전씩 받고 이웃 아이들에게 빌려주었는데 소모도 자주 그곳에서 만화책을 빌려봤다고 이야기했다. 소모는 호생에게 만화책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며 자기 가방에서 평원기 한 권을 꺼냈다. 책의 시작 부분에는 한자로 쓰인 시소가 인쇄되어 있었다. 호생은 책을 펼쳐보고는 고개를 흔들며 별로 관심이 없다고 대답했고 소모는 이 모습을 보고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은 계속 수다를 떨며 걸어가 소 부두에 도착했다. 호생은 길가에서 튀김을 사서 두 사람이 나누어 먹으며 산책을 계속했다. 튀김의 바삭한 맛과 고추의 향이 입안 가득 퍼졌고 두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강변 풍경을 감상했다. 그때 갑자기 강변에서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고 건너편에 위치한 중량 창고는 아무 소리 없이 고요했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고 서쪽의 햇빛은 점차 사라지며 소주하는 짙은 어둠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호생은 소모에게 시간이 있으면 놀러오라고 말했고 소모는 기쁘게 응했다. 두 사람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소주와 변을 떠나 24호선 전차 종점까지 천천히 산책했다. 소문은 호생이 타는 전차가 멀어지는 것을 눈으로 가만히 보내주었고 전차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0: 그날 저녁 소모의 어머니는 근무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미용실에서 일하는 왕 아저씨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며 소모가 방금 안경을 쓴 학생과 함께 외출했다고 말했다. 소모의 어머니는 소모가 약속 없이 외출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어머니는 소모가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항상 밖으로 돌아다닌다고 꾸짖으며 계단을 급히 올라갔다. 해질녘이 되어 소모는 서강로를 따라 천천히 골목으로 돌아왔다.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란다는 소모를 보며 급히 말했다.
1: 빨리 집에 가. 너희 어머니가 집에서 너를 17, 8번이나 불렀고 서랍 속에 있던 양표와 지폐가 모자란 것은 분명히 내가 가져간 것이라고 하면서 꾸짖었어. 너 이제 크게 맞을 것이다.
0: 소모는 웃으며 자신의 어머니는 절대 때리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소모가 계단을 올라 방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의 손이 이마로 날려왔다. 소모는 아파서 머리를 붙들고 어머니에게 왜 때리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저 친구와 함께 외출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소모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모를 꾸짖었다. 어머니는 소모가 아무 연락도 없이 외출하여 자신을 크게 걱정하게 했다고 말하면서 비록 소모를 때리기 싫었지만 참을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여덟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병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룡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5.1절 맞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연기 입간 구복액 5일 연휴 지난 후에는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가격 오르기 전 연변에서

0: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최대 5대 활동이 되겠습니다. 5곽 구매하시면 4곽을 증정하고 10곽 구매하시면 12곽을 증정하는 외에도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뇌첩 도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우리 활동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올절 쉬고 난 후에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는 마지막 우대 활동입니다. 사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광고 보객을 천년 어색용지가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가격이 더 좀 오른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적지 같은 우리 시중에서 보는 이런 용지는 얼마든지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지라든가 우리 백지라든가 흑지라든가 이런 천년 용지들은 그 재배가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자연에서 나오는 천년용지구야 우리 그 오색용지에 속한단 말입니다. 적지는 재배가 되나 이런 흑지, 황지, 백지, 이런 청지, 이런 오색용지가 재배가 아직 되는 기술이 없습니다. 이래서 아주 이 천년 오색용지가 들어간 약으로서 좀 귀한 약이다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이걸 신선초라고 불렀습니다. 불로초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우리 귀하디 귀한 약인데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발달한 제약 기술을 이용해서 용지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내는 이런 고도로 발달한 제약 기술이 도입된 약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액체나 물약이라 해서 다 똑같은 물약이 아닙니다. 700돌톤이라는 제일 작은 원자로 만들어졌고 또 국가에서부터 이 기준 번호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용지는 그 중약제입니다. 중약제라 할 때는 국약 비준번호 하면은 그 뒤에 반드시 Z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 연기광고복액은 B가 붙었습니다. B가 붙고 또 국약 비준번호 있고 OTC약이고 이러다 할 때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병을 예방 오래 쓰면은 예방할 수 있는 약을 국약 비준번호 B로 줍니다. 그 다음 B20이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20이라는 거는 우리 아랍의 숫자가 약이라 할 때는 고여 준조할 그 다음에 영어 자문 하나 있고 뒤에 8자리 아랍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 앞에 두 자리가 아주 중요한데 19하고 20만이 우리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이다 하면은 19하고 20을 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수고하신다. 네. 저는 연지 광고복에 먹는 사람입니다. 어제.
0: 네.
1: 네. 여보세요.
0: 네, 그래요. 네.
2: 예, 대전화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네.
2: 예, 어제 먹는 가뭄이 만성간염에다가 간경화까지 있습니다. 그래놓을까드나에 항상 오른쪽 옆구리 아프고 뒷산도들이 키우고에 음식을 먹으면에 음식을 먹기 싫고 음식을 먹으면 하와이 되고 속이 더부르가 며스레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밥 먹기 싫고에 입에서 자꾸 냄새도 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저기 냄비가 심해가지고에 하루 사흘에 나흘에 한 번씩 눈을 보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잠도 못 자고 이래 할 날이 뭐 두세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이랬는데 영지광고박에 우선 한 반년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은 게 용서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저기 속이 더부룩하고 밥 먹기 싫어 밥 못 먹던 게 인선에 밥을 좀 먹을 수 있습니다.
1: 예. 예.

0: 뭐 그러니까 나이 맷돈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냄비가 심해서 예, 변호 이렇게 보지 못하든지 지금은 예, 매일 변호 보니까 나이 속이 개운하고 예, 속이 수고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예, 밤에도 속이 편안하니까 나이 잘 잡니다. 그래 이름지간거보 여기가 예, 이 집으로 된 약이고 누가 기준번호가 있는 약이고 구부에대고든지 영이 효과가 빠르잼까?
1: 네.
0: 예, 효과가 좋고 그리고 이 관절이 아파가지고서리 무릎 관절이 아파서 무릎에서 딱딱 소리 나면서리 등기를 오르내리기도 바빴댔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1: 관절 연골이 좀 재생되고 유연해지면 그 딱딱 소리가 나고 아프던 게 없어집니다.
0: 글쎄 말입니다.
1: 치료 가능합니다.
0: 예, 글쎄 말입니다. 이렇게 이래일까거나 효과가 어떻게 좋고 빠르고 효과가 좋은지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른다니까거나 약은 좀 있지만 오늘이 배달 받으려고 합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2797이?
2: 네.
0: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약을 선택할 때 어떻게, 우리 고요 준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숫자, 영어 자모를 볼 것인가에 대해 설명드린데, B20이란 말, 20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비준한,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만이 20을 붙입니다.
2: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또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2: 네.
1: 네.
3: 예, 선생님, 우리 남편도 이 용기 깡구복에 그 용어를 동안 다 쌌는데, 약이 정말 참 좋습니다. 손책도 잘 안 갔습니다. 우리 남편 항상 치세랍니다. 많은 약을 쓰면서 이렇게 자꾸 반복이 와서 고생하고 병원 가고 하던 게, 이 약 잡으면서 지금 병원 모르고 삽니다. 이거 쓰기 전에는 소화진이 안 돼가지고, 우는 덥고 아래는 타고 해서 몸이 추위도 타고 이래미 고생했는데 이거 잡으니 고증상도 없어지고 돈을 쓰니 용심해가지고 반 이렇게 위생지도 가기 때문에 소변 통하지 않아가지고 따뜻내면서 반반 모시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던 게 지금은 이 소변 순통하게 잘 나가고 수량이 많고 할까 용식을 대출 잘 돼가지고 용도 와야 돼 그만까 그리고 이, 그, 이 간도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용 고생했는데 이 지난 가슴에 이 약을 잡으니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아니 지방간도 없어 됐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눈도 예, 홍깔깔해 하면서 형 불편해 했는데 이 약 쓰면서 옛날에는 붙이는 거에 떨고 여는 거에 무슨 아예 그 바르는 약이 별난 거 다 써봐도 안 되던 게 지금은 이 약 쓰면서 고증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많이 어두는 눈이 편안해져가지고 네. 어두는 옛날에 눈은 못 뜨고 있던 게 어두는 무슨 안질 뜨고 있고 이러면 용도가 합니다. 그리고 이 가병도에 무릎이 텐성 관절이 있어서 계단 내리거나 길을 걸다도 어떨 때는 막 이 아래 위에 막 비틀어지면서 그것도 흩어지는 것 같아. 다음에 길을 걸다도 막 조질이 매우 주물고 이랬는데 지금은 까딱 이 약 쓰니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약을 써보니까 이게 어찌 그런 비료된 약이고 안정성이 있고 그거 해결해서 요 흡수가 빠르고 효과도 다 나린다.
1: 네.
3: 지금은 한두 달 치고 모든 것이 도와줘 와서 이제 방송 들으니까 이 가격이 인상 안 납니다. 예.
1: 네.
3: 그래가지고 이 올라갈 때 한 10통도 싸서 장기를 계속 쓰려고 합니다. 본인도 지금 모두 그것이 다 도와주고 하니까 나 기뻐하니까 계속 쓰겠다 한 말입니다. 그래서 네. 대답하다
1: 10통이 12통입니다. 예.
3: 예. 예. 오, 좋구나. 예.
1: 지금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 신호 티에도 드립니다. 예. 2통.
3: 예. 어, 그러니까. 그, 진짜 예. 얼마 뒀습니까?
1: 예, 예 알았습니다.
3: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22, 고여준주 20이 아니고 20이라 할 땐 우리 길림성 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이고, 흥정광성은 23, 뭐 상해는 31, 북경은 11, 이런, 우리 그 암호가 다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우리 OTC 약인가 아닌가 이걸 우리 보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소개드리고 있는 연기입간구복액은 불로초라고 신선초라고 옛날부터 부르고 있는 이런

0: 어색 천연용지에서 현대제약기술을 결합시켜 만든 국약교진번호 B20으로 된 OTC약이란 말을 날마다 드립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네.
2: 예. 이 연기 강 보고약을 지금 우리가 쓰는 여든 내세도 많습니다. 이 간에 검사할 거 아니 강경화를 또 넘었다 말입니다.
0: 네.
2: 그래서 약을 계속 타고 있는데 잘 말 안 된다 말입니다.
0: 네.
2: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연기 강 보고약을 썼다 썼는데 확실히 저기 이렇게까지 벌써 이거 그 들이대는 밥맛이 없고요. 팩 똑그러지다 하는 게 이거 쓰면서 차츰차츰 쓰면서 밥맛이 돌아서라만 합니다.
0: 네.
2: 그래 꾸준히 쓰면서 나서니까 꾸준히 썼는데 반년 넘어 썼다만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 검사했다만 검사하는 네. 게 아내가 많이 좋아졌다만
0: 합니다.
2: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는 좀 이러면 이러면 눈이가 하여튼 게 지금 이게 벗어진다만 합니다.
0: 네.
2: 이번에 활동기 또 보니까 이게 또 이게 또 좀 가시가 올 추세 같은데 이번에 또 저 약간 그냥 좀 더 준비해 놓자고 찾아봤죠.
0: 예, 예, 이 오색용지가 좀 귀해지면서
2: 예.
0: 어쩔 수 없는 제약 공급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대 이 가격 오르기 전에 우대 활동이 있으니까 이거 다 이용하십시오.
2: 예, 빨리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연기강구복액은 이렇게 오색 천연용지가 들어간 외에도 격오람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또 구기자라고 격오람 좋다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만 그 약이 그냥 그대로 가루낸다 달에 먹는다 캡슐에 먹는다 소용없습니다. 흡수가 아예 되는데 어떻게 그 효과를 냅니까?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저기 저는 선생님 지도를 받고 그다음 약을 간지사천 3일이 하고 메톨로을 25달이를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그 두 가지 배합이 좋습니다.
3: 예, 그래서 덕분에 저기 공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0: 네.
3: 예, 근데 어떤 때 가끔씩 혈압도 이렇고 뭐 아무 일도 없는데 맨 안에 이렇게 가슴이 빨리 뛴다 그럴 때는 무슨
0: 네.
3: 약이 있는지 해서 오늘은 떡무니를 합니다.
0: 그 심장열이 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계속 가슴이 심동 과속으로 나오고 심근물난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심동 과속으로 자꾸 나오고 그다음에 눈이 덮인 것처럼 항상 근심거리가 있고 불안하고 예, 이게 다 한열이 얼리뻗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거 인간의 약 갖고 치료해야 됩니다. 이 용지로 만든 이 약을 써보시오. 이 간열이 내리고 간이 경락이 소통되고 간세포가 재생되고 간에 충분한 혈액이 들어가면은 그게 차차차차 나사진이.
3: 아, 그러니까.
0: 네, 이 용지 입간구복액이 딱 맞습니다. 예. 네.
3: 아, 다른 임시 그런 약은 없습니까?
0: 임시 약은 혈압이 온종된다 할 때는 메토롤 대신에 신더안을 쓰십시오.
3: 아, 신더안이란 약이죠?
0: 네. 혈압이 계속 또 오르면 신더안을 더 보태고 혈압은 잘 온종된다 할 때는 메토롤 대신에 빼고 신더안을 잡수고 근데 이게 다 서약이 돼 임시구급입니다. 치료는 아닙니다. 예.
3: 예.
0: 우리 병원 가도 그래서 이렇게 처방할 겁니다. 그래서 좋기는 이렇게 가격이 제일 높아질 때 이런 치료약으로 해서 연기 입간구복액이 좋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0: 네.
3: 감사합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그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 질병. 이거 어느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을 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시료가 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하다 할 때에는 이제 분처럼 열이 올리 솟는 거 말합니다.
1: 네.
0: 대신 이런 사람들이 콩팥이 음기가 허하면서 아래 배꼽 아래부터 하지 발 이거는 계속 찹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수고하십니다. 이준규 깡고목에 그래. 야, 방송 듣고 영, 여러 가지 병이 치료한 데서 우리 언니께서는 장려한답니다. 이 강경화 복수까지 왔다 간 사람이지. 그리고 간이, 나빠진 필요 없으면 가장, 조금 아프답니다. 강경화 복수 있으면. 네. 그리고 또, 썬도 나빴어요. 저녁에, 유신실을 몇 번씩 하는지 모른다. 집에 와서 쉬는 게 한 대여섯 번씩 나가지. 그리고 또 혈압도 쏘리 아주 딱 장기간 그 혈압약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방송을 들어볼까, 이 능기과 구복에 이런 여러 가지 병이 사태에서 오든지 대답을 했는데, 벌써, 얼마 안 있었을까, 벌써 이 칼이 좋았던데, 칼이 깨끗하고 아프던 그 세상이 없어서 다 된 거.
1: 네.
0: 그리고 이 손이 나빠서 그런지, 그나 그런 사들 자수가 활락주다, 일하게 벌써 대하수가 지나갔던데, 요즘에는 벌써 두 번, 세 번밖에 안 나가고, 그래, 용, 그런 숨이 그리고 신단 앞에서 숨이 그렇게 차가던 게 숨을 없으면 차가야 하고, 용 좋다 하면서 그런 일 했느냐. 이렇게 혼자가 내 언영 먹어 깨는 거 그랬다면서. 이 약이 원래, 이름 있는 약이라고 내가 그랬거든. 그래.
1: 이름 있는 약이 맞습니다.
0: 예, 이름 있는 약인데, 이 약을 기도다 싹 그러는 게 돼. 그래서 다른 약을 들어 아무것도 이왕만 내 싸우러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동에 찾아서
1: 또. 네, 시간이.
0: 계속 받아서 쓰다 그래.
2: 네, 그래요.
1: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손백세화는 30종이나 되는 진귀한 약재로 조합된 약으로서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일체 다병약입니다. 손백세화는 중이 음양 오행학의 기본 리론에 근거하여 건비 익기 작용에 제일 효과적이면서 중초에 뭉쳐있는 한기를 몰아내는 당삼, 백졸, 황계, 백작, 복령이 들어갔고 몸의 진액을 보충할 수가 있고 양혈 보혈하는 데 좋은 숙지황, 구기자, 산약, 맥동, 당귀, 백사, 산수유가 들어갔으며 또 콩팥의 양기를 보충하고 손발이 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약재 육총농, 보글지, 두중, 소양, 소회향 등 약재로 조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피반하, 관동화, 천폐모, 진해금, 견우자, 사금자 등 약재들은 뭉쳐있는 나쁜 기를 통하게 하고 항상 명치 끝밑이 트직하고 수화가 안되고 밥맛이 없을 때 좋은 치료 효과가 있는 울금, 천국, 우슬, 토별충, 상포, 감초 등 약재가 들어감으로써 소염, 진통, 해독 작용이 뚜렷하고 간과 콩팥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병을 치료하는 OTC 치료약품입니다. 판매지점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의 문의전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순백세화는 비슬량주환이라는 약입니다. 약명으로는. 그러면 순백세환이란 무슨 이름인가? 우리 제약공장마다 자기가 생산하는 비슬량주환이 단독적인 이름을 달아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순백세환이라고 하는데 순자는 아주 순지럽다는 순할 순자입니다. 순치질환하는 순지럽게 백세거정 살자 하는

0: 나는 얘도 미소아 아이들고 얘 심장이 나쁘고 그 다음에 저기 그런 뽀송이 갈 아이들고 그 다음에 담 소빈이 잡고 얘 그 다음에 허리 다리 아파서 걷지 못한다.
1: 네.
0: 그래서 얘 저기 미촌 대학생은 먹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싸먹을까 하라 전화했습니다.
1: 몇 달 썼습니까?
0: 6달 썼습니다.
1: 예, 그럼 효과 잘 본다. 요즘 또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뇌에서 치료기계 두드리는 우대 활동도 있고 해서 예. 501-2797에 지금 전화하십시오.
0: 예,
1: 501-2797.
0: 예, 예, 알았습니다.
1: 네,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래서 순백세환이 약이 조합이 잘 됐다는 게 이 말이죠. 이 힘을 길러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기문기, 혈임이 혈, 이걸 다 우리 몸이 부족한 기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약제, 숙지황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당산, 백출, 황기리, 그 다음에 또 이 로충룡이란 아주 귀한 보혈하는 약입니다. 로충룡, 소야, 이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런 우대활동을 이용하신다 할 때 오래된 고질병도 치료되는 약입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위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1절 맞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가격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상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유명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봄날의 아름다운 꽃향기처럼 마음속에 피어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바로 소중한 마음의 향기입니다. 류현정 작사, 리영드 작곡의 꽃향기 마음향기,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꿈꾸던 그것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함께 떠나봤고요. 김영식 작사, 백희남 작곡의 가사, 병강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볍고 즐겁게 마음 놓고 사랑하고 근심 없이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최미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랑도 동동 행복도 동동을 장구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옛 정치는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숨결로 가득 찬 연길 모습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새로운 연길,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눈감아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사람, 바람길에 스치는 그대의 향기가 아직도 내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나 봅니다. 김인나 작사, 윤근환 작곡의 그대의 향기,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은은한 달빛 아래에서 피어나는 사랑, 얼마나 아름답고 로맨틱할까요? 달빛은 두 사람이 마음을 비추고 사랑은 점점 깊어갑니다. 최관석 작사, 최동연 작곡의 달빛 연정, 임양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놀. 붉게 물든 하늘은 우리에게 여운을 남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그 아름다움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녁놀 작사 최명철 작곡의 저녁놀 김지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여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여행 베테랑들은 여행에서 최대한 현지 문화를 즐기고 적극 참여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저 수박 겉 학기로 현지 문화를 접하는 것은 진정한 여행이라 할 수 없는데요. 더듬거리는

말이라도 나누며 현지인들과 즐겁게 어울리고 갖가지 문화행사에 참석해 그 지역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 끝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오후 한낮을 또는 저녁 시간에 큰 마음을 먹고 현지의 문화를 즐기면은 그곳 지역사회와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0: 그 당시에는 이미 출발한 택시를 말 그대로 젖먹든 힘까지 다 해서 쫓았습니다.
1: 중간 가다가 막 산에서 돌이 떨어져가지고 막 널려져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2: 근데 그곳에서 전장을 안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100% 외국인이에요.
3: 겁도 없이 응 좋아 나 자전거 정말 좋아 그러고 타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4: 네 그런데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걸 발견했을 때는 그 건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3: 그 종이를 또 기계 속에 넣더니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5: 그런 고통스러웠던 게 또 여행에서는 아주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6: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만의 여행 이야기.

0: 마음만은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풍경, 예상치 못한 만남, 문득 떠오른 고향 생각까지 이 모든 순간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곳곳에 살아 숨쉬는 이야기들입니다. 레행기 릴레이 코너는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살아가는 이 땅을 누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행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휴식이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마치 보이지 않은 실로 이어진 여행자들의 목소리가 하나의 지도를 그리듯 이어지듯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동방의 베니스, 정원의 도시라고 불리는 중국 강소성의 고도 소주로 여행을 다녀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항상 마음 한켠에 다음 여행지를 꿈꾸며 사는 여행을 사랑하는 김청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가워요. 저는 상해에서 공부 중인 대학생이고요. 유명 관광지보다는 그 도시만이 진짜 일상을 긋고 현지인들이 줄 서서 먹는 작은 가게를 찾는 걸 좋아합니다.
0: 네.
1: 제가 다녀온 도시 중 가장 고요하고 깊었던 소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0: 네, 그랬군요. 근데 소주라고 하면은 뭐 라곤이라는 별명답게 아주 분위기가 확실히 다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소주를 선택한 계기가 있습니까?
1: 네, 사실 저는 현대적인 대도시들이 빠른 템포에 조금 지쳐있던 삶이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소주는 느림이 미약이 살아있는 도시라고 들었어요. 흰 벽의 검은 키와 불길을 따라 늘어선 옛 가옥, 그리고 100년 넘은 정원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이 도시에서 천천히 살아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0: 네.
1: 지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작은 골목에서 길을 이르며 그곳이 호흡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0: 그 소주가 어떤 도시인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1: 네네. 소주는 장강 삼각주에 자리 잡은 2500년 역사의 고도입니다. 특히 명청 시대에 분성했던 전통 정원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정원만 9곳이나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물이 도시라는 별명답게 곳곳에 운하가 연결되어 있어서 동방이 베니스라고도 불려요. 실크와 자수, 차 문화의 본고장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우아하며 여유로운 분위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명청시대에 번성했던 전통정원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정원만 9곳이나 된다고 하니 참 아주 멋진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들은 소주의 풍경은 뭐 지난 방송 참여했을 때 소개했던 이 중경의 립체적이고 열정적인 느낌과는 정말 반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소주를 향해서 인상 깊었던 뭐 에피소드 같은 것 있으면 들려주시죠.
1: 아, 네네네. 일단 첫 번째 들려드릴 에피소드는
0: 네.
1: 저는 보통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절정원 대신 동리라는 수영에 있는 작은 정원 퇴사원에 갔어요.
0: 네.
1: 거기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마침 비가 살짝 내리는 오후였는데요. 연못에 비가 떨어지는 소리, 대나무 숲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한 시간 넘게 그냥 긴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0: 첫 번째 에피소드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졸정원 대신 동리 그 수영에 있는 퇴사원에 갔고 이곳에서 거의 한 시간 동안 뭐 앉아 있으면서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경험을 느꼈다고 했는데 그럼 두 번째 에피소드는 어떤 에피소드입니까?
1: 두 번째는 평강로에서 만난 할머니 차입니다.
0: 네.
1: 평강로는 이제 운하를 따라 이어진 오래된 거리인데 상업화가 좀 많이 된 편입니다. 그런데 골목 하나만 들어가니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한 할머니가 작은 찻집 앞에서 차를 우리고 계시더라고요.
0: 네.
1: 호기심에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직접 우려주신 벽자춘을 공짜로 주셨어요. 관광객들은 바쁘게 지나가지만 너는 앉아서 쉬어가라고 하시면서 그 작은 찻잔 속에서 소주의 진짜 맛을 느꼈습니다.
0: 정말 이 일행에서 예상지 못한 그런 만남이 가장 큰 선물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에피소드는 어떤 것입니까?
1: 마지막은 온하우에서 뱃놀이를 했을 때였습니다.
0: 네.
1: 해질 무렵에 작은 배를 빌려 타기로 했어요.
0: 네.
1: 으쌰공 아저씨는 거의 말이 없으시다가 강가로 불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하자 갑자기 오래된 민노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0: 네.
1: 표준어도 젊은 사람들이 노래도 아닌 그냥 그 물길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소주는 관광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살아온 공간이라는 게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0: 아, 그랬군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소주의 정취가 정말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소주에서 만난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 사람들의 인상도 좀 궁금합니다.
1: 아, 네네. 소주 사람들은 겉으로는 되게 차분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0: 네.
1: 마음을 열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실크 자수 공방이 장인이신데
0: 네.
1: 그냥 지나가다 구경하는 척 들어갔는데 젊은 여성 장인분이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라 숨을 참으면서 하는 명상이라면서 한 시간 넘게 자수하는 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이 손끝에서 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이 도시의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집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0: 이 화려함 대신 깊이가 있는 도시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소주에서 추천할 만한 여행지 있다면 어떤 곳이 있습니까?
1: 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평강로인데요. 메인 거리는 살짝 북쪽이지만
0: 네.
1: 옆 골목으로만 들어가면 100년 전 모습 그대로의 소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묘원인데 절정원보단 작지만 훨씬 정교하고 사람이 적어서 천천히 감상하기 좋아요.
0: 네.
1: 세 번째는 소주 박물관입니다. 디자이너가 설계한 건물 자체가 예술이고 고대 실크와 자수 유물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0: 네.
1: 마지막으로는 산당거리 야경도 추천드립니다. 붉은 등불이 운하를 따라 길게 늘어서는 모습이 마치 옛 시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이 평강로, 그래요. 그 다음에, 류원, 그 다음 산당거리. 또 이렇게 멋진 곳을 추천을 해 주셨는데요.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김정 씨를 모시고 김정 씨의 소주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하면 아마도 먹거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소주에서 먹었던 음식들 중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게 있으면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1: 아, 네. 소주 음식은 달고 부드럽고 신선하더라고요. 네. 제가 강력 추천하는 건 소주식 탕면입니다. 고기가 아니라 국물 맛으로 승부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현지 아저씨들 사이에 앉아서 시원한 국물에 면을 후루룩 넘기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0: 네.
1: 네, 그리고 튀김만두도 꼭 드셔보세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육즙이 가득 터져서 정말 황홀합니다. 디저트로는 꼬이화 당연스가 있는데 달콤한 기화향이 가득가득한 찹쌀 경단입니다.
0: 네.
1: 네, 중경이 맵고 열정적이라면 소주는 달콤하고 위로가 되는 음식이 매력적입니다.
0: 아, 그러니 또 매 도시마다 음식 특색도 아주 다르군요. 그렇다면은 이 소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소주 여행의 정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1: 소주는 저에게 멈추는 법을 가르쳐주는 도시입니다.
0: 네.
1: 중경이 한계를 극복하는 법을 보여줬다면 소주는 그렇게 극복한 삶 속에서 어떻게 쉴 것인가를 알려줬어요.
0: 네.
1: 빨리 가지 않아도 괜찮고 많이 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그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0: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행을 좋아하는 김정 씨에게 여행은 어떤 의미입니까?
1: 저에게 여행은 내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실험하는 시간입니다.
0: 네.
1: 중경에서는 세게, 서두에서는 부드럽게, 도시마다 제 안에서 새로운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행은 제가 몰랐던 저를 발견하게 해주는 가장 재미있는 자기 발견의 과정입니다.
0: 네, 그래요. 오늘 이 소주의 고즈넉한 매력을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김정 씨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느린 물길 따라 좀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여행 가이드 오늘의 두 번째 코너는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입니다. 아, 오늘의 시간에는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라는 책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좋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언제나 나 자신이 좀 더 정리되고 풍부해진 기분이 든다. 더 먼 곳으로 갈수록, 더 길게 갈수록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도 더 크고 강해진다. 그렇게 돌아와 나의 집 현관문, 그리고 내 방문을 열었을 때 밀려오는 익숙함을 나는 진정 사랑한다. 모든 것이 내가 돌아오길 기다려준 듯한 기분이다. 내가 자유롭다는 말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자유로워진다는 건 현실에 무심해지는 것이고 조금은 뻔뻔해져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야 하니까 후회도 미련도 없어야 한다. 선택했다면 어떤 결과가 펼쳐지든 운명처럼 묵묵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매 순간 생각하기보다는 느끼는 편이 현명하다. 머리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방향이 정해진다.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가능한 최고의 선택을 하려 한다. 최고의 선택이란 자신도 세상도 가능한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이며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은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자유로움이 쓸쓸한 거라고 생각한다. 내 가족, 친구,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은데 혼자 자유로워 봐야 의미가 없다.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 라는 제목처럼 막연하게 괜찮다고 하는 건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불타는 열정으로 이루려는 목표를 위해 달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크게 울리지 않을 겁니다. 꼭 무언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책이 크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그것에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또 늘 그래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우린 어린 시절부터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으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어른이 된 뒤 나는 무엇이 되었나라는 질문에 그럴듯한 대답을 내놓을 수 없게 되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다반수라고 합니다. 저자는 그런데 정말 뭔가 돼야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비록 지금은 초라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대책 없이 살아갈지도 모르지만 후회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렇게 잘 살 수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늘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아도 되는지도 모른다라는 희망 가득한 메시지를 책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에 대한 저자의 태도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유연합니다. 꼭 무엇을 얻으려고 떠나는 여행이 아닌 그저 여행을 위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저자는 배낭을 한 번 또 한 번 어깨에 짊어졌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본인만이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남들의 눈으로 평가되기보다는 나만의 기준으로 또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부담감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이야기해주는 여행 에세이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 였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 또는 정신 건강을 위한 휴식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몰두하는 것 또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여행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은 마음이 열려서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자, 오늘 프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의 최덕희, 편집의 류현과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소중한 인연과 행복을 담은 가요, 박경만 작사, 김승활 작곡으로 된 그대를 만나서를 김문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옛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한가요? 최금란 작사, 정예성 작곡으로 된 보고파라 옛 친구들을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고향의 하늘입니다. 노래와 함께 잔잔한 위로를 받아보시기 바라며 최춘단 가수가 부른 고향의 하늘을 함께 들어보시죠. 한동해 작사, 김미란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부드러운 바람에 섞인 꽃내음이 창가를 기웃거리는 참 기분 좋은 오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길을 걷다 발걸음을 멈추고 아주 사소한 풍경에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있나요?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민 이름 모를 들꽃이나 해질녘 노을이 베란다 깊숙이 그려놓은 긴 그림자 같은 것들 말입니다. 평소라면 무심히 지나쳤을 그 장면들이 유독 선명하게 다가오는 날이 있다면 그건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에게 쉼표를 선물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보듬어줄 음악과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상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런 곳의 책은 값이 퍼구나 싼 데다가 이미 절판돼 구하기 힘든 오래된 책들도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보물고와 같았다. 원가가 20원, 30원씩 하는 책들을 이런 곳에서는 5원에 한 권, 15원에 세 권을 살 수 있었다. 내가 자주 다니는 헌책방은 2016년만 해도 손때 묻은 책이 가득했다. 책의 종류도 많거니와 일반 서점에서 구하기 힘든 책들이 가득해 헌책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보물창고 같은 곳이었다. 돋보기를 끼고 책장 가득 빼곡한 책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백발의 노인이 있는가 하면 어린애들을 데리고 와서 만화책을 고르고 또 젊은 애 엄마들도 있고 점심시간에 잠시 휴식삼아 이 거리를 찾아와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인근 직장인들도 있었다.

손님들은 이 책방 저 책방에서 책을 고르느라 여념이 없었고 그 중엔 독서 삼매경에 빠진 이들도 보였다. 여기에서는 책 고르는 재미와 기쁨을 보너스로 얻을 수 있다. 이 책 저 책을 매만지며 고르고 고르던 끝에 원하던 책을 싼 가격에 구입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이 헌책방 거리에서는 수시로 볼 수 있었다. 여기에는 눈에 띄게 색바랜 고서도 많았는데 100여 년 전 출간된 시집 등 진귀한 고서들과 출판사가 문을 닫아 절판된 책도 대량 확보해두고 있었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희귀본이나 값진 고서가 때때로 흘러나와 책 수집가들도 많이 모여든다고 한다. 아무튼 헌책시장의 가장 큰 매력은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책을 찾을 수 있다는 데 있다. 한 번 다녀간 헌책방이 생각나는 날이 가끔 있다. 큰 건물 지하에 있는 기업형 중고서점 말고 길 걷다 만나는 허름한 헌책방.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나고 책 먼지가 펄펄 날리는 그런 헌책방 말이다. 대형 서점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서점들이 책 유통을 독점하고 있지만 헌책방만이 뿜어낼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와 가치가 내 발길을 잡아 끌고는 한다. 지난주 토요일 아내와 함께 헌책방 거리를 다시 찾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가 헌책방 거리로 기억하고 있는 그곳의 인도를 걸었다. 8년 전 이 거리에는 헌책방도 많았고 사람도 많았다. 허나 이젠 그곳을 모자 가게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거리에 기다갛게 펼쳐진 헌책방은 대략 세어보니 10여 개 뿐이었다. 게다가 책 구하러 나온 사람보다 책방 주인이 더 많았다. 마음 편하게 책을 구경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혼란스러웠다.

내가 자주 다니는 또 다른 헌책방은 규모도 크고 인터넷 중고서점에서 구하지 못하는 책도 간혹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몇 해 전에 이곳에 왔을 때 이곳에서는 오래되고 낡은 책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가끔씩 깨끗하고 좋은 책이 눈에 띄기도 해서 자주 이용하는 책방이다. 가격도 착해서 나는 그날 책 10권을 골라서 샀다. 대형 서점의 가격에 비하면 책을 공짜로 얻은 셈이라 여간 기쁘지 않았다. 내가 두 번째로 그 헌책방을 찾은 것은 지난해 11월 말의 어느 일요일이었다. 6년 만에 다시 찾은 그날따라 포근했던 바람이 갑작스레 매서워졌다. 꽁꽁 얼어붙을 것 같은 날씨에도 그 헌책방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다. 서점 안쪽엔 빽빽이 책들이 꽂혀 있고 미처 자리 잡지 못한 책들은 바닥에 쌓여 있었다. 매장 안은 두 사람이 어깨를 스치며 지나가기에도 좁아 보였다. 그래도 어느 헌책방이나 어김없이 두 사람은 봄을 찾기에 여념이 없다.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책더미를 살펴보는 사람들. 원하는 책을 바로 찾기는 힘들지만 차분히 책장을 훑다 보면 반드시 보고 싶은 책이 발견되곤 한다. 나는 그날도 마음에 드는 책 두 권을 사들고 기분 좋게 자리를 떴다.

네, 계속해서 김춘식의 수필, 헌책방 거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보내드립니다. 내가 즐겨 찾는 헌책방은 또 한 곳이 있다. 지난해 6월 말의 어느 토요일, 그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그 책방에서 헌책 축제를 한다는 기사를 보게 됐다. 말이 축제이지 생각밖에도 내가 처음 접한 이미지는 기대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썰렁함이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웬만한 그 책방은 헌책방 골목으로 대변될 만큼 유명했다. 한때는 40여 곳의 책방들이 이 일대 거리를 꽉 채우기도 했다지만 지금은 달랑 대여섯 곳만이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도 축제 날이라 그런지 몇 안 되는 책방에 그래도 고객의 발길은 끊이질 않았다. 서점 입구 주위엔 손때 묻은 헌책들이 여기저기 쌓여있고 서점 안을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책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대형 서점만큼은 아니지만 분야별로 헌책들을 분류해서 관심 있는 분야의 헌책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작은 공간에 오밀조밀 놓인 빛 바랜 책들이 주는 느낌이 따뜻했고 여기저기 남다른 헌책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손님들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이 빽빽하게 채워진 좁은 통로에 서서 옆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보물을 열심히 찾고 있었다.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한 책들, 나무 사다리, 그리고 세월 묻은 옛날 책 냄새 한가득한 책방들.

헌책방이란 말 그대로 누군가 썼던 책을 저렴한 가격에 파는 곳이다. 헌책방에서는 오래된 책이 주는 편안함과 세월의 향수를 느낄 수 있다. 이 책방, 저 책방에 마음에 드는 책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도 나는 욕심을 다잡고 책을 세 권만 샀다. 나는 헌책방에 갈 때 특정된 책을 마음에 두기보다 그저 오늘은 무슨 책이 있을까 하는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 갈 때가 많다.

서점에서는 팔지 않는 절판된 책이기 때문이다. 나는 헌책방 동네 책방에 가는 걸 좋아한다. 구매할 책이 없더라도 심심하면 책방에 들러 눈에 띄는 책을 펼쳐보다 괜찮은 게 눈에 띄면 사고 그러지 않으면 별 수확 없이 책방을 나온다. 목적 없이 찾은 책방인데도 책을 구매하지 않으면 마음에 걸린다. 책방을 나서면서도 계속 뒤돌아보게 된다. 뭘 찾는지 모르면서도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어쩌면 스스로도 이상하다. 어지럽게 쌓인 책더미 속에서 골동품 같은 책을 싸게 만날 수 있으니 이게 바로 헌책방이 주는 선물이다.

네, 김춘식의 수필 헌책방 거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보내드렸습니다. 이 글은 디지털 시대에 점점 사라져가는 아날로그 행복에 대한 따뜻한 기록이자 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공통된 감성에 대한 섬세한 공감을 그린 수필입니다. 휴대폰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접하는 시대, 종이책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건 그만큼 독서가 우리의 삶에 사고하는 시간과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수필을 읽고 나니 저도 모르게 가까운 헌책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싶네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육아 레시피 코너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 오늘도 책을 통해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속 작은 걱정, 아이의 눈부신 발전, 모든 순간을 함께 담아가고 나누며 성장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한때 착하고 달라붙던 아이가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고 성격이 거칠어지면 따뜻한 대화는 끝없는 반항과 충돌로 바뀌고 부모의 관심은 속박으로 여기고 잔소리는 귀찮게 느껴집니다. 수많은 가정이

사춘기가 가져오는 혼란과 고통의 맞입니다. 많은 부모에게 사춘기는 맹수와 같고 반항은 이해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시기는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취약하며 가장 리해가 필요한 성장 변화기입니다. 세계적인 청소년 교육 전문가 조시 시프가 저술한 사춘기 해독은 바로 사춘기 마음의 미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 책은 공허한 이론과 엄격한 훈계를 버리고 수십 년간의 청소년 심리 상담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직감을 담당하는 하층뇌는 빨리 성숙하지만 리성, 자기 통제, 의사 결정, 판단을 담당하는 상층뇌는 아직 발달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춘기 아이들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쉽게 빠지고 예민하고 짜증을 내며 열등감을 느끼고 행동이 충동적이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일부러 부모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반항적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신체와 심리의 이중 변화로 인해 안정적인 감정 조달 능력을 상실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성장의 필연적인 과정이지 인위적인 잘못이 아니랍니다. 신체와 뇌의 변화 외에도 사춘기 아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면 곤경은 격렬한 정체성 위기입니다. 그들은 부모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벗어나고 싶어하고 자신이 이미 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며 독립, 존중, 평등을 갈망하고 자신만의 공간, 사상, 선택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확립하기 위해 그들은 일부러 권위에 반항하고 독특함을 추구하며 친구들의 평가에 극도로 신경 쓰고 심지어 말다툼, 침묵, 가족과의 거리두기 방식으로 부모와의 경계를 긋게 됩니다. 이러한 겉보기의 반항적인 행동은 본질적으로 아이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탐구하는 것이며 성장 과정에서의 자아탐색일 뿐 부모에 대한 배신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는 이 신호를 읽지 못하고 여전히 통제, 감시, 훈계, 억압 방식으로 아이를 대해 결국 아이를 더욱 멀리 밀어내고 부모 자식 관계에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을 만들게 됩니다. 냉담하고 반항적이고 강한 척하는 겉모습 아래 사춘기 아이들은 깊은 안정감 결핍을 숨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상처도 안 받고 두려움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면은 부드럽고 취약하며 리해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은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이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은 존중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며 강한 척하는 것은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춘기의 반항은 언제나 아이가 자신을 보호하는 위장이고 외부에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필요한 것은 비난과 통제가 아니라 포용, 동반, 신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너무 많은 부모는 아이의 표면적인 반항만 보고 행동 뒤에 숨은 외침을 무시하며 아이의 성격과 행동만 신경 쓰고 그들의 감정과 요구를 무시합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높은 벽이 쌓이게 되죠. 사춘기 해독은 전통적인 교육이 사춘기에 대해 가진 부정적인 인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사춘기는 부모 자식 관계의 단절기가 아니라 변화기, 회복기, 심화기라고 명확히 지적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된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부모가 사춘기 아이를 대할 때 가장 자주 저지르는 네 가지 오류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첫째, 사춘기를 적으로 여기고 아이의 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감시하고 친구 사귀기를 제한하며 생각을 부정하고 아이를 꽉 쥐려고 합니다. 둘째는 성적만 중시하는 것입니다. 점수만 신경 쓰고 아이의 감정 변화와 심리적 요구에 관심을 갖지 않아 아이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성적을 사랑한다고 느끼게 합니다. 셋째는 어른의 기준으로 아이를 까다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을 부정하고 꿈을 비웃고 개성을 억압해 아이가 열등감 속에서 자신을 잃게 합니다. 넷째는 대화를 완전히 포기하고 방임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반항에 대해 포기하고 아이가 혼란 속에서 혼자 헤매게 하여 인생의 길을 잘못 들기 쉽게 합니다. 이 네 가지 잘못된 대응 방식은 부모 자식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며 아이의 사춘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문제의 본질을 분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완전하고 실천 가능하며 따뜻한 교육 방안을 제공해 부모가 진정으로 사춘기를 해독하고 아이가 이 중요한 단계를 무사히 지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책은 사춘기 아이에게는 먼저 신뢰를 쌓고 그 뒤에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모든 교육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자기 사람의 말만 듣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친구로 여기고 의지할 때 부모의 지도가 진정으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는 높은 권위적인 자세를 내려놓고 끝없는 훈계와 비난을 버리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편견과 불안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아이의 입장에서 그들의 느낌과 생각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가 화를 낼 때 서둘러 반박하지 말고 먼저 그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아이가 침묵할 때 서둘러 캐묻지 말고 먼저 충분한 공간을 주며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서둘러 욕하지 말고 먼저 문제를 분석하고 책임을 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동시에 부모는 놓아주지만 방임하지 않고 이끌지만 통제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춘기 아이는 독립을 갈망하므로 부모는 적당히 놓아주고 그들에게 시도하고 선택하고 잘못을 저지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실천 속에서 성장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놓아준다고 해서 방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명확한 인생의 선을 그어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자기를 보호하며 도덕과 안전의 경계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외에도 부모는 아이의 심리적 역량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적과 성공보다 아이의 자신감, 안정감, 가치감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모는 더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며 포용해 아이가 자신이 우수하든 아니든 성공하든 아니든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집은 언제나 가장 따뜻한 피난처이고 부모는 언제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굳게 믿게 해야 합니다. 이 책은 또한 사춘기 교육의 핵심은 결코 성적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두 가지 인생 과제의 확립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아이에게 강력한 자기 가치감을 심어주고 그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믿게 하는 것, 아이에게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선을 세워주고 자기를 보호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책임을 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 핵심을 잡으면 아이는 비록 사춘기에 혼란스럽고 잘못을 저지르고 반항하더라도 인생의 정궤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비록 좌절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강력한 내면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춘기 해독은 차가운 교육 실용서가 아니라 따뜻함과 힘이 넘쳐나는 부모자식 관계 회복서입니다. 화려한 수사도 없고 엄격한 요구도 없습니다. 오직 가장 진실하고 솔직하며 생활에 가까운 글로 모든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는 부모에게 말해줍니다. 사춘기의 반항은 죄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사춘기 아이는 문제가 아니라 리해받아야 할 아이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반항은 리해를 외치는 것이고 모든 침묵은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며 모든 충동은 지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줄곧 부모의 사랑과 포옹을 갈망합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의 든든한 동반이 가장 필요합니다. 오늘 프로 이만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0: 여기는 중국 연변저선호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 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9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3월 24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강,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강,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 광장,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함단의 글입니다. 같이 우지는 고향에서 살자. 참으로 오랜만의 행차이다. 하루에 한 번씩 통하는 버스를 타도 한 시간 반이면 올 수 있는데, 아니 지금은 굳이 버스가 아니어도 길에만 나서면 손을 쳐들기도 바쁘게 택시들이 쌩하고 눈앞에 와서 대령하는데도 오랫동안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눈만 뜨면 시장에 나가서 고춧가루 마대를 들었다 놨다 해야 수입이 있다지만, 반나절 자리를 비운다 해서 생계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니면서도 쉽사리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굳건하게 자리에 붙박쳐 있다가 오늘에는 무슨 생각에 훌쩍 차를 탔는지 모르겠다. 시원하게 쫙 뻗은 고속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리니 어느새 싹 다 바뀐 풍경들이 눈에 안겨왔다. 도대체 어느 동네였던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가물가물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길 옆에 세워진 간판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내가 앉은 차는 어느새 옛날에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 10대 시절의 활무대였던 좁다란 길에 들어섰다. 그 전날에 울퉁불퉁해진 흙길이 이제는 아스팔트길로 바뀌어 있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귀에 쨍쨍 눈에 삼삼한 이곳 봉미라 강변의 물소리와 돌방천, 감자골의 천방지축들은 학교를 가다 말고 물놀이에 신이 나곤 했었다. 손끝에 닿던 돌의 감촉과 종아리를 휘감던 물의 느낌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생생하다. 막디 맑은 봉미라에서 풍덩거리며 물장구를 치다가도 둥둥 지름 없이 흘러가던 뭉게구름을 지켜보기도 했었다. 물놀이가 끝나면 젖은 옷을 햇볕에 뜨거워진 돌 위에 늘어놓고는 빙 둘러앉아서 집에서 싸준 도시락을 먹곤 했다. 하얗게 회칠을 한 처마 밑에 대롱대롱 매달린 빨간 고추며 빨래줄에 널린 빨래들이 바람에 팔락이는 모습은 참으로 예쁜 한 폭의 그림이었다. 비워둔 지 10여 년 되는 집은 무심하게 떠나버린 집주인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친 모양인지 평행 사변형 모양으로 삐딱하게 드러누웠다. 겨울의 추위를 막으려고 아버지가 덧대놓은 문풍지는 햇볕에 삭아서 세월을 거듭하면서 너덜너덜해졌고, 바람을 막느라 잔못을 가득 박아 누워서 한쪽 귀퉁이만 남아있는 포대기는 색이 바래져 있었다. 알른알른하던 이불장이며 꽃무늬 소래를 줄 세워 얹어두었던 식장은 먼지를 푹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형체만은 그대로였다. 돈이 좀 되는 쇠가마와 물봄프마저 다 팔아버린 바람에 감아먹은 행등그려 했다. 와,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경이로움이라 할까. 언제 멈춰섰는지 모르는 벽시계가 정확히 3시 50분에 멈춰선 채 걸려있다. 우리 오붓했던 다섯 식구들과 일상을 함께했던 두턴 거미줄이 얼기설기 뒤엮인 벽시계를 쳐다보니 명심해서 보름에 한 번씩 시계탑을 주던 아버지의 모습이 또 잠깐 스쳐 지나간다. 쌀을 저장해 두었던 괴는 쥐들이 다 썰어놓아서 완전한 골동품이 되었고, 문틀에 박아놓은 대못도 다 사가서 손이 언뜻 스치오니 툭 끊어졌다. 아랫집 새댁이었던 명철 엄마가 해마다 집을 칠하고 남은 뺑기를 들고 와서 칠해두었던 반들반들한 마루는 파란색이 싹 바래

늦어져서 그냥 널판자가 되어버렸다. 동네를 돌면서 시루떡 심부름을 하다가 구멍가게 수탁한테 쫓겨와서 무릎방아를 지었던 철길도 어느새 기다리 쑥들이 꽉 박아서서 좁다란 오솔길이 되었고 후떡소소 따다가 구워먹던 달콤한 추억이 깃든 담배 건조실도 지붕이 싹 날아가고 없었다. 민들레꽃 노랗게 핀 들판에서 소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진달래꽃 살구꽃이 곱게 피어 그림 같던 동네. 철길을 따라 펼쳐진 딸기밭에서 따먹던 탐스러운 딸기며 빨갛게 익은 가시 열매로 손목걸이를 만들던 일들이 어지런 듯 생생하다. 어렸을 때에는 못 떠나서 안달이던 고향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향이라는 말에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사느라 바빠서 얼굴마저 가물가물해진 그 시절의 10대들은 너나 없이 이제 나이가 들면 고운 추억을 묻어둔 감자골에 와서 살자면서 고향 사람들 위챗방에서 중구난방으로 떠들곤 하는데 정작 이렇게 온기마저 사라진 동네를 와서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서글플까. 세월이 많이 흘러 기억이 흐리마레해지기 전에 다들 힘을 합쳐서 저기 샘물이 퐁퐁 솟는 약수터 곁에 길다랗게 집을 짓고 다같이 모여 살 수는 없을까. 도랑물 옆 미나리를 낫으로 쓱쓱 베어다가 조물조물 묻히고 톡톡 터지는 감자에 돌각담에 호박이랑 가지랑 고추를 된장에다 푹 쪄서 먹으며 모닥불 피워놓고 서로서로 감춰두었던 애틋한 첫사랑 얘기를 하면서 얼굴이 활짝 피어있을 고향 친구들의 얼굴을 상상하니 절로 웃음이 난다. 그 전날 감자골 청춘들이 하루빨리 금이 환영하여 산 좋고 물 좋고 공기도 좋은 이곳을 무릉도원으로 가꾸고 이곳에서 천륜지락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해본다. 애매모호한 꿈이지만 이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까치 우지는 고향에서 함께 살자꾸나.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하여 시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느티나무 한 그루, 리경예. 새하얀 조갓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은 동네, 푸른 논벌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조용히 서 있던 느티나무 한 그루. 잊지 못해라 고향말 동구 밖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묵묵히 말없는 느티나무 한 그루. 양지 바른 언덕 아래 햇빛 반짝이며 흐르는 시냇물을 굽어보고 울퉁불퉁한 흙길로 오가는 수레를 바라며 외로이 서 있는 느티나무 한 그루. 사시상철 한자리에 서서 봄을 맞고 가을을 보내며 세월의 나이를 새기며 고향의 변화를 기록하는 느티나무 한 그루.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얼굴까지,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모습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잎이 무성한 느티나무 한 그루. 선조들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하얀 옷의 농꾼들이 이 땅에 첫 모습 되는 것도 지켜본, 언제 한번 고향을 떠난 적 없는 느티나무 한 그루. 무더운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펼쳐주고 비가 오면 큰 우산이 되어주고 동네 개구쟁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준 동구박 느티나무 한 그루. 동력의 때는 아침해를 마중하고 저녁에 지는 해를 바라며 초나 초동 한자리 지켜온 고향 마을의 느티나무 한 그루. 고향 떠난 사람들 언제 오나, 고갯길에 한시도 눈길 떼지 않고 혹시나 면목이는 사람들 오나, 허리 구부정한 고향의 느티나무 한 그루.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초나,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노동은 평범하지만 모든 행복의 원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싱그한 노동으로 행복의 꽃을 활짝 피워갑시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태갑 작사 임영호 작곡의 장백의 모란개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는 선율이 서정적이고 웅장하며 또한 폭이 넓은 예술가요입니다. 최양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50년대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 중 하나에는 리룡영 작사 김태국 작곡의 늙은 량주 대창곡으로 된 복된 살림 이루었네가 있죠. 그때 당시 이 노래는 순회 공연 때마다 관중들의 큰 호평과 열광적인 박수 갈채를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안녕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60년대 창작된 김철 작사 최사명 작곡의 물길 따라 천리길 보내드립니다. 김광민 가수가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김덕만 작사 김나무 작곡의 춤의 고향 노래 고향 준비했습니다. 신광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김대현 작사 송대윤 작곡의 또 한 뺨이 넘어가네 보내드립니다. 호방한 남성적인 특성을 띠고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확 띄워주는 정서적인 매력도 갖고 있습니다. 송대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쁜 표정은 웃는 표정입니다. 밝고 경쾌한 리듬의 가요, 김학성 작사, 김경애 작곡의 웃으면 예뻐집니다. 보내드립니다. 류림 박볶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발라드 풍의 가요입니다. 최무성 작사 김휘 작곡의 난 행복해 보내드립니다. 행복은 일상 속에 속속히 숨어 있습니다. 밥 먹고 커피 한 잔의 여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따뜻한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 소소하지만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죠.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

합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 잘 보냈죠? 오늘은 5.4 청년절 특집으로 이 날이 가진 뜻깊은 의미와 함께 꿈과 용기 그리고 청소년들의 책임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0: 5.4 청년절은 애국, 진보, 민주, 과학의 애국주의 정신을 계승 발행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하도록 호소하기 위해 제정된 곳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꿈과 희망, 용기와 책임을 기리는 아주 소중한 날이죠. 그럼 먼저 5.4 청년절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역사와 의미를 함께 알아볼까요?
1: 1919년 5월 4일 북경에서 3천여 명의 청년 학생들이 집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는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은 군중들이 함께 참여한 반제, 반봉건 애국혁명운동이에요. 이 운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젊은이들의 뜨거운 마음을 보여줬고 중국 청년들에게 큰 힘과 희망을 주었지요. 이 운동을 우리는 5.4 운동이라고 불러요.
0: 5.4 청년절은 1949년 12월 23일에 공식적으로 중국 청년절로 제정됐어요. 이 명절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5.4 운동을 기념하는 것이고 둘째는 청년들의 꿈과 용기와 희망을 응원하는 것이에요.
1: 5.4 청년절의 애국주의 정신은 혁명시대, 건설시대, 개혁개방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줄 거예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멋진 청년들이 정말 많죠. 나라의 과학기술을 위해 힘쓰는 청년, 고향 건설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청년, 교육과 봉사에 힘쓰는 청년 모두 5.4 정신을 이어받아 밝은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0: 맞아요. 친구들도 아직 어리지만 꿈을 품고 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친구를 돕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도 5.4 정신을 키우는 중요한 일이에요.

0: 그럼 이제 꿈과 용기와 책임감을 알려주는 우리나라 새시대 청년 모범들의 멋진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1: 첫 번째 주인공은 국산 무인기에 중국의 힘찬 심장을 선물한 류신 아저씨예요. 류신 아저씨는 1988년에 태어났는데 그는 어릴 적부터 하늘과 비행기와 로켓을 무척 사랑했다고 해요.
0: 그는 북경 항공 항천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항공과학에 대한 깊은 열정을 키웠고 장차 항공기술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꿈을 가슴에 늘 품었어요.
1: 그는 우리나라 무인기 엔진 기술이 외국에 비해 뒤처지고 핵심 기술을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 늘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중국만의 강력한 항공 엔진, 즉 중국심을 직접 만들어 국산 무인기에 달아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0: 그는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항공 엔진 전문 회사를 설립해 소형 항공 엔진을 직접 연구하는 데 온 힘을 다했어요. 하지만 연구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항공 엔진은 현대공업의 왕관위의 진주라 불릴 만큼 기술 난이도가 아주 높고 연구기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들었어요.
1: 기술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자금이 부족해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류신 아저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자동차까지 팔아 회사 자금을 마련하며 꿈을 향해 나아갔어요.
0: 류신 아저씨의 끈기와 헌신을 본 팀원들도 모두 감동받고 자발적으로 월급을 줄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고 서로 포기하지 않고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뎠어요.
1: 마침내 그는 끝없는 노력과 끈기를 통해 어려운 기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국산 무인기에 필요한 강력한 엔진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어요.
0: 이 엔진은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자체 연구 개발한 것으로 국산 무인기 산업이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현상을 바꾸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됐어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대형 무인기를 이용한 태풍 탐지, 인공 강우, 대홍수 시 긴급 통신 복구 등 매우 중요한 국가 사업에 사용됐어요.
1: 2021년 류신 아저씨는 제7회 중국 국제 인터넷 플러스 대학생 창업 혁신 대회에 참가했는데 전 세계 120여 개 나라와 지역에 200여만 개의 프로젝트를 뚫고 당당히 2등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어요.
0: 상을 받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대회를 통해 더 많은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 항공엔진 사업에 관심을 갖고 나라의 항공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0: 열정을 멈출 줄 모르고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힘쓰는 류신 아저씨의 모습 정말 멋지죠. 친구들도 과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자신의 꿈을 차근차근 키워나가며 나라의 힘이 되는 멋진 어린이로 성장하면 좋겠어요.
1: 두 번째 주인공은 고향 마을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변신시킨 리오 아저씨의 이야기예요. 리오 아저씨는 군대를 제대한 후 자신의 고향인 아복성 낙정현 판각촌의 지부서기 겸 초민위원회 주임으로 일했어요.
0: 그가 부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은 기반시설이 낙후하고 농업발전도 느렸으며 주민들의 수입은 적고 마을 전체에는 10여만 원의 빚까지 있었어요.
1: 하지만 리오 아저씨는 군인 특유의 용기와 책임감으로 내가 반드시 고향을 바꿔보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그는 먼저 마을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의견과 건의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편의 조치를 시행해 주민들의 믿음을 얻었어요.
0: 마을에 농사를 짓고 물건을

0: 운반할 길이 없자 리오 아저씨는 자비로 3,000m나 되는 농지기를 만들었어요.
1: 공사 기간 내내 그는 매일 10시간 이상 현장에서 뛰어다니며 일했는데 길이 완공될 때쯤 훨씬 검고 야위였어요. 그 뒤 리오 아저씨는 또 자금을 모아 마을에 남아있던 빚을 모두 갚고 수돗물 공사, 변압기 보수, 아스팔트 길 정비, 태양광 가로등 등 기반 시설을 차례로 정비했어요.
0: 그의 노력으로 2019년에 이 마을은 지역 최초로 천연가스 난방을 도입해 주민들이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됐어요. 리오 아저씨는 식수, 화장실 개조 등 마을 경관 개선에도 힘써 마을 환경을 완전히 새롭게 변신시켰어요.
1: 주민 생활이 편리해진 뒤에도 그는 주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업 구조를 개선했어요. 그는 고표준 농지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농업 기반 시설을 크게 개선했어요.
0: 더욱 멋진 것은 친환경 순환 농업 프로젝트를 도입해 여러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고 그 제품을 홍콩 시장에까지 진출시킨 것이에요. 또 생태 관광과 집채 농업을 발전시켜 1억 원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도 유치했어요.
1: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하게 이 영년은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오늘도 고향 건설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어요.

0: 친구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고향을 위해 헌신하고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마을을 아름답게 변신시킨 리오 아저씨의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고 존경스럽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곳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이야말로 정말 값진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네요.
1: 류신 아저씨는 하늘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리오 아저씨는 고향을 위해 책임을 다했어요. 이 두 분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고 나라와 사회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 힘쓴 오사정신을 실천하는 멋진 모범이에요.
0: 맞아요. 이것이 바로 오사청년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꿈을 향한 끈질긴 노력,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마음. 이것들이 모여 우리의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1: 네, 친구들. 우리도 이분들을 본받아 작은 꿈부터 품고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성실하게 공부하고 주변 친구들을 돕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오사 청년제를 계기로 마음속 작은 꿈을 키우고 매일 조금씩 노력하며 더 멋진 어린이로 성장해보자고요.
0: 네, 이제 조국의 봄날을 밝힐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동요 한 곡 들려드릴게요. 소년 소년 조국의 봄날 함께 들어요.

오늘은 5.4 청년절 특집으로 이날의 의미와 꿈, 용기, 책임의 소중함을 알아보고 멋진 청년 모범들의 실제 이야기도 함께 들었는데요. 정말 의미 있고 감동적이었죠.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아 선생님, 방송 담당의 리봉 김민혜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메추리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길태충기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에 이름난 진맥 전문가의 염지강 선생을 특별히 요청해 옵니다.
1: 네.
0: 염지강 선생의 길대둥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돌아오는 5월 10일 오후 1시부터 문진을 시작하는데 12일에는 온군 하루를 문진하고요. 13일에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전 9시 반까지 문진을 합니다.
1: 네.
0: 어째서 이분을 진맥 전문가라 하는가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알겠죠. 중의를 하는 분들이 보통 환자를 볼 때 진맥을 하거든요. 이분이 진맥을 하는 방법이가 조금 틀립니다. 칠보 진맥법이라 하는데 제가 말이죠. 문헌을 찾아보니까 칠보 진맥법이라는 것은 강시 3년도에 1664년도입니다. 편찬된 맥결회변에서 나온 말이죠. 이런 진맥법입니다. 이 진맥법을 보게 되면 보통 우리 중의 선생님들이 진맥하는 방법보다 조금 틀립니다. 능히 말이죠. 이 진맥법을 통해서 어느 부위에 어떤 성질이 띈 어떠한 질병이 발생했는가를 말이죠. 더 말이죠. 심도 있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중의학의 특색을 알려서 변증론치하고 정체관념으로 변증론치를 하는 이 방법을 쓰는데 처방을 또 내드립니다. 그 처방이 또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말이죠. 박수가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도대체 염지강 다이프가 말이죠. 무슨 병들을 잘 치료하는가?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어지럼증, 쇠윈이라 합니다. 두통증, 완고성, 불면증, 건망증, 심뇌혈관 질환, 여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관심병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그리고 노중풍의 중풍의 이러한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환, 그리고 결절성 질병, 여기에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결절, 폐내결절, 그리고 여러가지 종양성 질병, 당뇨병, 당뇨병 합병증, 말초신경염,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신장병, 선장지병에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만성신염, 간담질환, 여기에 보게 되면 간염이라든가 담낭염이라든가 간경화라든가 이런 질병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관절계통에 발생하는 질병,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변비, 설사, 부인과 질병, 통풍, 정맥곡장, 불안장애, 우울증, 쌍거증이라 하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지방간, 원인불명으로 나타나는 말이죠. 허리다리가 아프고 사지가 저려나고 냉해지는 이러한 병증, 전립선 질환으로 인해서 소변이 늘상 작고 급하고 저려나는 이런 병증이, 원인불명으로 말이죠. 맨 안에 맥이 떨어지는 무기력증, 이러한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원인은 이분이 이번 달에 5월 11일에 오전에 오셔서 오후 1시부터 문진을 하는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진찰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뇌혈관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념으로 놓고 본다 할 때 뇌혈관 질병이라 하게 되면 이름 그대로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뇌혈관에 말이죠. 병변이 발생해가지고 생기는 말이죠. 뇌 공능장애로 이렇게

0: 있는 이러한 질병들입니다. 우리 지구촌에서 놓고 본날 때 매년 먹이되면 대략 1,500만 정도로 말이죠. 나타납니다.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중국에는 인구가 많고 대국이기 때문에 또 자질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대략 보게 되면 3분의 1 정도로 말이죠. 자질합니다. 이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10만 명에서 보게 되면 300명 정도로 말이죠. 이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치료도 잘 되지도 못하고 사망률이 또 아주 높습니다. 10만 명 정도에서 보게 되면 근 말이죠. 150명 정도가 말이죠. 이 뇌혈관 질병으로 사망됩니다. 아주 그 무서운 질병이죠. 어떤 질병들을 포괄하는가 하게 되면 뇌동맥 주강경화, 뇌혈전, 뇌전세, 그리고 출혈성 질병에 뇌혈관이 발열돼가지고 출혈한단 말입니다.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 출혈, 그리고 뇌혈관에 생기는 협착증, 고혈압, 뇌에 생기는 동맥의 종류에, 그리고 노건스란 뇌경색, 이런 질병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관건 문제는 이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아주 말이죠. 고통스럽거든요. 병신의 주찬이란데 이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쩔룩거리는 현상 혹은 말이죠. 전선 탄환에 온몸을 쓰지 못하는 분들이 거기다가 또 말이죠. 치료가 되지 못하고 사망률이 아주 높은 이런 질병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중시를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근래 왔는데요. 링크랍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이 위축성 위험도 있는데 어제 대장 하는 소리에 이 가스도 통화되고 그 다음에 대장 하니까 숨도 차고 그리고 거기다 또 바쁜 거는 있지 않까요?
0: 예.
2: 이 자꾸 급하면서 예. 아, 불실로 어제 옆술이 와서 이것도 자꾸 어서 죽시고 이런 거 약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 것도 어제 아이 낳고 그리고 예, 김태문진의 그 북경 전문가 선생님 약을 지금 전부 따로 썼는데
0: 예.
2: 뭐 이게 배수 꺼지면 가스도 잘 통하고 요 숨도 아예 차고 예?
0: 예.
2: 밥맛도 좀 돌아서 오고 그리고 그렇게 여술금이 있어서 그 자꾸 어서 적시던 게 그게 지금 많이 좋아져서 예. 지금 어서 아예 적신다.
0: 좋은 일입니다. 예예.
2: 선생님 용하신다. 나 이걸 내서 다른 선생도 보이고 약을 많이 썼는데 아예 되던 게 이번에 선생님이 말을 만나서 지금 예. 영 좋습니다.
0: 예예.
2: 예, 시비 날로 영 복잡해서 시비 날로 미루 예약하기시오.
0: 예, 그럽시다. 그날에 오십시오.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뇌혈관 질병에서 가장 말이죠 치료하기 바쁘고 진단은 말이죠 내기 허란데. 치료하기 바쁘고 혹은 말이죠 주찬이라 하는데 병신이 되는 경우가 많은 이 중풍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중풍이라 할 경우에는 말이죠 이식이 가는 분들도 있고 이스스디오에 그 다음에 편탄이 오는 분들이 반신불수에 어떤 분들은 더 심할 때는 전선당황 온몸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 중의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경에 부지이빙 지외빙이라고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병을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은 중요하겠지만 이 병이 오는 걸 예방하는 것이 말이죠 더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큰 병원에서는 지금의 지외빙크란 이런 과실을 많이 내오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중풍을 어떻게 예방하는가? 그럼 예방하자게 되면 먼저 말이죠. 중폐에 대한 상식

0: 소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대장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무슨 이 혈압도 지금 도저히 안 되고.
0: 예.
2: 가슴도 답답하고 이래서 혈압 높을 때는 180도 올라가고.
0: 예.
2: 100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그, 저 전부 따부터 그 북경이 좋은 그 염원 다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치료로.
0: 예, 예, 예.
2: 이제 지금 이 혈압 조절 되는 것도 많이 낫고 늘상 가슴이 답답하며 그런 이 증상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0: 예예예. 예, 예.
2: 이번에 12날 한 번 더 예약해 배우자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날에 오십시오. 예예. 예.
2: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저기 북계에서 온 저기 염지강 선생 치료를 이미 두번 받았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3: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축하드립니다.
3: 에너지 나던 것도 많이 났고요.
0: 예예. 예.
3: 그다음에 저기 혈압이 혈압 높던 것도 혈압 조절도 잘 됩니다.
0: 예예예. 예, 예, 예.
3: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염지광 선생 지금 한번 더별로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0: 예, 연결해 계십니까?
3: 예.
0: 그러면 11일 오후로 우리 연락합시다.
3: 11일 오후에.
0: 예, 예.
3: 예, 예.
0: 예.
3: 예. 그렇게, 예. 그렇게 합시다.
0: 예, 예. 그날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중풍의 예방. 계속 설명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예, 중풍에 걸리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지 않은데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 예, 중풍에 걸리는 분들이 어떤 분들 속에서 많이 생기는가 이걸 알아야 우리 예방조치를 예, 강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중풍에 올 위험성이 많습니다. 예. 중풍에 주요한 위험 인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내분비계통의 질병인데 예. 당뇨병 환자들이 주의를 돌려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 속에서 말죠. 예. 혈관병변으로 인해서 예. 출혈성 중풍이라든가 혹은 결혈성 중풍 이 예. 기여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고수혈증 하는데 하늘로 당구천이라든가 액간유산제라든가 이런 지표가 말이죠 많이 높은 분들 이 지표를 말이죠 제때 말이죠 해결해드리지 못하게 되면 당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잠시만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이 수고하십니다.
0: 예, 나아니다. 예.
4: 이제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예, 오랜 당뇨병 환자입니다.
0: 예예예.
4: 그래 예, 어디나 온몸이 아픈데 없고 예. 그 목이도 마르지만은 어떨 때는 또 눈도 잘 안 보이지. 그 여러 가지 원인을 해서 한번 저기 원장 선생님이하고 저다 먹은데 조금 낫습니다.
0: 예예예.
4: 그래 한번 더 가보자 그럽니다.
0: 오늘 오시겠습니까?
4: 예.
0: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예.
4: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예, 자골 신경통을 해서 영, 알파가 이번에 이 그런 중의원의 그 방송을 듣고서 거기 찾아가서 보니, 그러니까 그 신경유역과 박윤덕 선생님이 이렇게 진찰을 받고, 예. 약을 써다 먹었는데
0: 예, 예.
5: 두 번 써다 먹었습니다. 근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예예 축하드립니다.
5: 예, 예. 예. 예. 그래서 예, 한 번 더 써다 먹으려고 하는데요. 예약이 가능하시죠?
0: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5: 네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전번에 위가 많이 아프고 시큰물이 나오고 머리도 아프고 그게 식도도 아팠습니다.
0: 예.
6: 그래서 친구 소개로서 저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성약과 제다 먹으라 해서 거기 가서 두 번 제다 먹었는데 아주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6: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또 다시 성약을 더 쓰려고 박창호 주임 선생님을 예약하자 그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아, 예. 저는 예, 요지간이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2: 예, 예, 예.
1: 가슴이 답답하고.
2: 예.
1: 미스겁고, 예.
2: 어.
1: 아, 그리고 어떻게 그때 무슨 저 수면제를 조금 어떤 때는 먹어도 소용이 없고요.
2: 예, 예, 심하구만요. 예.
1: 예. 그래서 그 저 몇달 전에 그 저 박인덕 그 선생님이 그 약을 예, 첨약을 먹었습니다.
2: 예, 예, 예.
1: 예, 걔 그때는 효과 봤는데
2: 예.
1: 이게 또 이래놓을까 이게 좀 그래서 그 저 박인덕 그 선생님이 약을 조금 먹으려고 그래요.
2: 예, 얻어내 오십시오. 예, 이분은 얻어만 문진합니다. 예.
1: 예, 예, 알겠습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네.
1: 예. 예.
0: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수고 많습니다.
2: 예, 예.
3: 저는 저 장춘에서 오신 선생님 환자인데요.
2: 예, 예, 예.
3: 네, 어제 그저께 전화했는데 좀 일이 저 겹쳐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2: 예, 예, 예.
3: 그 정 여사님한테 홍유가하시는 정유미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2: 네.
3: 어제 도망가고 사문으로 병 보이고
2: 네, 예.
3: 예, 약거지 정유사님이 여기를 오늘 택배를 붙여준다니까
2: 예.
3: 아니 너무 고마워서
2: 예, 응당하죠. 예.
3: 예, 그나마 앉아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더
2: 전이죠
3: 세월입니까?
2: 예, 예, 그렇죠. 예, 예.
3: 감사해서 좀 어디 또 진정한 각도에서 저 뭔가 방송 드리겠습니다.
2: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진상하셔서.
3: 네,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나는 어제 요제마 투수 이닝기다가 한쪽 다리 어제 이렇게 저리 나고 그저 걸지도 못하고 뽀뽀대나니 자가로 10년 토요일합니다. 예,
2: 예, 예. 예.
4: 사실은 요새 맞춰서 또 4번째, 5번째 나왔지. 예리 저려서 꼼짝 걸지 못해.
2: 아, 심하구만요. 예.
4: 예, 심한다. 그래, 예. 바깥으로 주는 집안에서 약간 거서 예, 걸어다니 밥을 재고 해먹는 환자인데,
2: 예.
4: 그 북경에서 오신 염지강 선생님이 잘합니까? 이런.
2: 예, 예, 예. 그렇죠. 예.
4: 12날에 예약이 되니까?
2: 예, 됩니다. 예약이 다
4: 예,
2: 됐습니다.
4: 한 사람이 또 예, 한 사람 더 예약하겠단다. 한 사람이 또 예, 머리 어지럽고 혈압 높고, 같이 가자고 두 분 이야기해 주시오.
2: 예, 예.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4: 예.
2: 예.
4: 예.
2: 예. 예.
0: 예. 예. 예.
4: 예. 수고하시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 저번에 병원에 가서 그 검사를 했는데.
2: 예.
5: 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그, 심장병이 있어서 그 가봤는데.
2: 예, 예.
5: 근데 나이를 생각해보니까 좀 필요 없는 것 같아서
2: 예.
5: 그 박상호 저기 주임 선생님이 방송에서 치료를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2: 예예예. 예, 예.
5: 그래 저번에 저 약을 몇 척 그 써보았는데 효과가 좋고 해서 오늘 또 박상호 선생님을 예약하려고 있잖아요.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전에 오십시오. 예.
5: 예. 예.
2: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7: 예, 오늘이 그 강철수 주임이 예약됩니까?
2: 예, 어떤 여세요?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7: 예, 그 발이 있잖까. 그 견주염 때문에 발을 못 올리고 머리도 어지럽고 막 잘 때 돌아도 못 놓고.
2: 야, 심하구만. 예.
7: 예. 예. 아직도 막 못 쳐입어 됐습니다.
2: 예, 예, 예. 예.
7: 그 강철수 주임이 그 짐하고 힘도 예, 그래. 맞고 전략도 이렇게 먹은 게 효과가 많이 좋아갖고.
2: 예.
7: 오늘 가서 조금 더 짐 맞고 저녁 한번 더 지려고 그럽니다.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7: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8: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맞습니다.
8: 예.
2: 예, 예.
8: 어, 내가 예수 북경의 그 영지강 선생님이 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2: 예, 어떤 정황에서?
8: 많습니다, 지금.
2: 예, 어떤 정황입니까? 예, 예. 예.
8: 어, 정말 뭐 어떻게 말 지대병이 많으니까
2: 예예예
8: 예, 그렇게 그래서 이 치료가 많이 돼서 지금 또 가려고 합니다.
2: 예.
8: 언제 네. 좀 가게 돼?
2: 어, 연기를 계십니까?
8: 아닙니다. 도문입니다.
2: 예, 뭐 도문이 뭐 그러면 12일로 예약합시다.
8: 11?
2: 예, 12.
8: 아, 12.
2: 예, 화요일 됩니다.
8: 예, 아 그때는 저 하루 볼 수 있습니까?
2: 그렇죠, 예, 예, 예.
8: 예, 나는 이 도움이 되는서
2: 예, 네, 아닙니다.
8: 예, 기다리게 애납니다.
2: 예, 예, 그렇죠.
8: 예, 알았습니다.
2: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
0: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그러니까 예, 이 고혈지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이 고혈지 상태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내게 되면 예. 예, 혈액이가 말이죠. 예. 하늘로 냉초두라는데 우리 혈액이 집착하게 되면 진득진득한 면이 말이죠. 증가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혈관 내에서 말이죠. 혈전이 생깁니다.
0: 네.
2: 이 혈전이가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예. 혈관에 저색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저도 모르게 말이죠. 중풍을 인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예, 신장에 예, 심장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특별히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예, 관심병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예, 하나도 심방창동이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주의를 돌려야 됩니다. 예,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예, 심장에서 예, 점차적으로 마저 혈전이 형성되는 기회가 있는데 이 혈전이가 일전에 마저에 예, 탈락되게 되면 떨어진단 말입니다. 예, 그러게 되면 혈액을 따라서 말이죠. 유동돼가지고 뇌혈관에 도달해서 말이죠. 뇌혈관은 두쌓합니다. 예, 저색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중풍이 인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예, 많은 분들 얘기에 대해서 모르는데 예, 담배를 말이죠. 특별히 좋아하는 분들 예, 우리 조선족 남성들이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말이죠. 다른 민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데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담배를 피우는 분들 속에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혈관에 있는 내피세포가 말이죠. 손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혈액 중에 말이죠. 혈소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혈소판이가 말이죠.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러게 되면 혈액이 말이죠. 냉초도가 또 증가되기 때문에 예, 다른 분들에 비해서 혈전이 쉽게 말이죠. 형성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혈전이 말이죠. 뇌혈관을 말이죠. 저색하게 되면 중풍이 올 기회가 많습니다. 아, 그리고 또 체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 있습니다. 예. 뚱뚱한 분들, 예,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 림상학에서 보게 되면 검사를 해보게 되면 고혈압으로 고생한다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당뇨병에 고혈당 이런 질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이러면서 쌍거증으로 고생하면서 이 중풍이 인기될 위험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 가족사가 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속에서 이 중풍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셨다 하는 경우에는 그 자제분들 속에서 이 중풍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예방 조치를 말죠.

0: 부지런히 강구를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사람이 말이죠. 정서 상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정서 상태에서 보게 되면 또 두 가지 경우에서 이 중풍이 말이죠. 올 기회가 많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말이죠. 우울해지는 분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한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또 중풍이 올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성질이 조폭한 분들이 쩍 하면 말이죠. 신경질 쓰고 배를 쓴단 말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또 말이죠. 간의 양기가 동하면서 말이죠. 출혈성 중풍이 올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 림상학에서 단잔식 노출이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중의학에서는 쇼중풍이라 합니다. 이런 분들 속에서 치료를 말이죠. 제때 하지 않게 되면 1년 내지 5년 간에 말이죠. 중풍이 올 기회가 많은데 대략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년령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년령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서 혈관이 점차적으로 어떻습니까? 노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풍이 올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뇌혈관 질병에서 중풍에 대한 상식들을 교대하는데 예방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8일 주당의 리론학습중심조 2026년 제4차 집단 확대 학습회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석금병 생태 문명사상과 석금병 법치사상을 충실히 실천하고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을 참답게 관찰하며 녹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이름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 생태환경 7위 법치와 수준을 심서 제고하여 연변에 산이 항상 푸르고 녹수가 지속적으로 흐르며 공기가 항상 막도록 노력하여 아름다운 중국 건설 선행구를 다그치 구축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 출석했습니다. 회에서 길림성 법학회 생태환경법치연구회 회장 단혜연이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절을 주제로 주제 보도를 했습니다. 강의는 주제가 선명하고 중점이 두드러졌으며 조리가 명확하고 실제 부합해 아주 강한 리론성과 지도성, 목적성이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은 우리나라에서 법전으로 명명된 두 번째 법률이자 세계에서 생태환경으로 명명된 첫 번째 법전입니다. 법전은 18차 당대회 이래 생태문명건설의 리론적, 제도적, 실천적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바 신시대 생태문명건설과 의법치국 전면 추진 과정에서의 대표적 성과이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가 시대와 함께 발전하고 완성되는 중대한 혁신적 시도로서 환경집법, 사법을 교화하고 생태환경 위험을 경계하며 녹색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급 당의 당조에서는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의 핵심 요의와 정신실질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깊이 이해하고 통달하며 실천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합니다. 각종 제도와 조치의 요구를 참답게 관찰하고 생태환경 보호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연변의 생태 우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연변의 생태 바탕색을 더욱 빛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을 배우고 아는 것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활용하기 위한 전제이자 기초입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 학습을 중요한 정치 임무로 삼고 사명감과 책임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습하며 법치적 사고와 방식을 운영하여 생태환경 위험을 경계 해소하고 생태환경 분야에 두드러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합니다. 원문 그대로 학습해야 합니다. 법전 원문을 학습하는 것을 기본 요구로 견지하고 각종 제도 설계의 내재적 논리와 실천적 지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법전의 기본 원칙과 핵심 제도, 권한 및 책임의 경계, 행위 규범을 정확히 파악하고 생태 보호, 오염 예방 퇴치, 자원 이용, 녹색 발전 등 분야에서 명시된 법정 권한과 절차, 책임을 체계적으로 정확해 그 말뜻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뜻까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와 연계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법전 학습을 오염 예방 퇴치, 삼림 지구 생태 복원, 흙토지 보호 등 사업과 결합해야 합니다. 법전의 보편적인 제약 존재를 깊이 체득하는 동시에 변경 지역과 중점 생태 기능 구역에 대한 특수한 요구를 깊이 연구하여 리론 학습이 실천에 부합하고 실천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주급 지도 일꾼으로 먼저 배우고 더 깊이 배워야 합니다. 생태환경법전의 학습, 선전, 관철을 길림사업에 관한 습근병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 학습 관철, 15호 전망계획 요강 포치 관철, 실시와 결과여 그 속에 담긴 국가의 전략적 고리를 깊이 이해하여 학습 성과를 생태보호사업을 추진하는 정치 자각과 사상 자각, 행동 자각으로 확실히 전환시켜야 합니다. 각급 당의 당조에서는 법전을 각급 지도 간부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법률 법규 목록에 포함시키고 간부 양성, 업무 양성의 필수 과목으로 삼아 각급 지도 간부의 부업에 따라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능력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률의 생명력과 권위는 실시했습니다. 각 현시와 관련 부분에서는 법전이 부여한 법치 도구를 생태 환경 지뢰를 추동하는 구체적인 경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법치의 힘으로 탄소 배출 감소, 오염 배출 감소, 녹색 확대, 성장을 협동 조진하고 산과 물, 수림, 경작지, 호수, 조원 일체와 보호와 체계적 치리를 통괄하여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견고한 녹색 지탱을 제공을 하고 아름다운 생태 바탕색을 더해야 합니다. 재정, 개정, 폐지, 해석을 통괄해야 합니다. 법전의 교정과 상충되거나 일치하지 않은 부적합한 조항 내용을 조속히 수정을 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효력을 상실했거나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정책 법규를 제때 폐지해야 합니다.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조 교정을 완비해 무리주의 생태환경 치리 사업이 의갈 법이 있고 교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오염 예방 퇴치 난관 공약제를 잘 치러야 합니다. 정밀한 오염치리, 과학적인 오염치리, 법에 따른 오염치리를 견지하고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 3대 보이존을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석탄 연소 보일러에 대한 종합정비와 산업정책 및 산업배치 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생산 및 운영되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전문치리를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수질 오염 치리 시설의 감독 관리, 하천 유입 배수구 정비, 음용 수원지 보호 등을 통괄 추진하고 고체 폐기물 종합 치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생활 쓰레기 분류 관리와 감량화, 자원화 이용을 일체 추진하여 하늘이 푸르고 물이 맑으며 토양이 깨끗한 생태 화폭이 더욱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해야 합니다. 녹색 전환 진척을 다져야 합니다. 전방위적이고 전사슬적으로 녹색 생산과 유통, 소비를 추진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모, 물 소모, 환경 보호, 안전 및 기술 등 표준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연초, 에너지, 광산 등 전통산업의 설비 갱신과 공정 승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신기술, 신제품, 신산업의 낙착 발전을 촉진하고 리법 온실가스 흡수원 거래 및 대출 등 새로운 모식을 적극 탐색하여 연변의 녹수청산을 지속적으로 금산, 은산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조를 잘 관철 실시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공정으로 각 방면의 공동한 노력과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각급 단계에서는 법전의 관철 실시를 중심 사업과 함께 계획 포치하고 추진 실시해야 합니다. 각급 정부에서는 법전에 명시된 중점 임무를 상시적으로 연구 포치하고 구체적으로 들어줘야 합니다.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제일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져야 하고 분관 지도권들은 직접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져 맡은 바 직책을 다해야 합니다. 부문 간, 지역 간이 협동 연동 기제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며 생태 환경 보호와 관련된 중대 사항을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중대 문제 해결을 제때 추진하여 임무마다 책임지고 관리를 하며 실행을 하는 사람이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네 가지를 넘기지 않기와 다섯 가지 완결 표준을 엄격히 실시하고 주황과 성의 환경 보호 독찰 반영 문제 시정을 착실하게 다잡아야 합니다. 집중적인 말소 행동을 깊이 전개해 생태 환경 문제의 기존 양을 없애고 증가량을 억제함으로써 수동적인 시장에서 능동적인 치례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평가 심사의 주의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법전의 관철 실시 정황을 고품질 발전 실적 평가의 중요 내용에 포함시키고 감독 지도 검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해 재반사비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주당의 이론학습중심조 성원, 주당의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및 연변주재, 조항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의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 참가했습니다.
1: 성당이 성무연이며 주당이 석인 호가복은 지를 도나해서 준경생산, 농업산업발전과 대상건설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삼농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종료 론술을 깊이 관찰하고 주안과 성당의 포치 요구에 따라 농업농촌을 우선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두는 것을 견지하면서 공업화 사유로 농업을 기획하고 산업화 발전으로 농업을 발전시키며 선도기업 장대, 산업사슬 보완, 경영모식 육성, 브랜드 구축에 공을 들여 농업 효익 증대, 농촌 활성화, 농민 소득 증대를 지속적으로 추동함으로써 연변 특색이 있는 농업 농촌 현대화의 길을 탐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도나시 대속도신 민승촌에서 춘경 생산과 전장제 실시 정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춘경 생산은 한해 풍작과 농민 증수에 관계됩니다. 인력과 기계 배치 및 작업 시간대를 과학적으로 통괄해 농작물이 전부 파종 적기에 파종되도록 보상함으로써 올해의 안정적인 알곡 생산 및 증수의 튼튼한 토대를 다져야 합니다. 농민들의 경작지 관리 보호, 모종기 육성 및 병충해 예방 통제 작업을 상시적으로 지도하고 농자재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 기상 조기 경보 봉사, 농업기술 하향 지원 등 사업을 참답게 해 알곡 종합 생산 능력이 안정적으로 향상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전장제 재반 요구를 엄격히 실시하고 법과 규정을 어긴 경작지 점용 문제를 엄하게 단속하며 각종 경작지 파괴, 오염 행위를 법에 따라 타격해 경작지의 탈농업화를 단호히 억제하고 경작지의 탈공물화를 방지함으로써 실제적인 사업 성과로 연변의 량전 옥토를 잘 수호해야 합니다. 근년래 도나시는 농특산물 가공산업 발전을 둘러싸고 일련의 량질기업과 중대 대상을 유치해 낙착시켰습니다. 호가복은 도나 황리허 검정기 버섯산업 교역시장 대상시공 현장을 방문해 시설의 기능 배치, 운영 방식, 조업 계획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검정기 버섯산업 교역시장을 건설하면 과거의 계획경제 시대의 판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검정기 버섯산업이 산발적이고 자발적인 거래에서 집약적, 규모화, 시장화 운영으로 전환하도록 추동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일정 계획에 따라 시공 절차를 최적화하고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며 공사 질과 안전을 잘 관리하는 동시에 작업을 다그쳐 대상이 조기에 완공돼 운영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시장 영업 전략을 미리 기획해야 합니다. 전문 운영팀을 적극 영입하고 투자 유치 소개 및 상가 입점 사업을 착실히 하며 좋은 유통체계 물류, 검사 검측, 산업사슬 금융 등 봉사 기능을 완성함으로써 시장이 잘 구축되고 인기가 왕성하도록 확보해 길림성 나가 전국적인 검정기 버섯 교육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도나시 홍순 식용균 배지 가공 공장에서 호가복은 균 배지 가공 작업장과 발효실을 직접 방문해 생산 공정을 살펴보고 경영 규모, 시장 판매, 인력 수요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생산 규모를 확대해 주변 농가의 안정 취업과 증수 치부를 이끌기를 희망했습니다. 도나시 오농 가금업 위안회사는 가금류 사용 및 달걀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데 현재 산단계 30여 만 마리를 사육하고 연간 달걀 생산량은 6천 톤입니다. 호가복은 산단계 사용 및 달걀 분류 등 생산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기업의 규모, 사육 기술, 시장 판매 등 정황을 자세히 요약했습니다. 기업이 회사 플러스 농민 플러스 합작사 발전 모식을 통해 주변 농가의 안정적인 취업과 지속적인 중수를 효과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유예한 호가복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에서 산란계 산업단지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대형 슈퍼마켓, 체인 음식점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적극 연결해 제품 판매량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동하라고 경로했습니다. 그는 인삼 플러스 산란계 사용 모식을 탐색 발전시키고 더 많은 고부가가치 특색 제품을 혁신적으로 개발해 중고급 소비시장을 선점하고 기업을 발전 장대시키라고 당부했습니다. 길림 오동록업 위안책임회사에서 호가복은 꽃사슴 생장습성, 번식기술, 제품 개발 등 정황을 자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꽃사슴은 전신이 모두 기중한 자원이며 특히 로경은 매우 높은 약용 가치를 지녀 많은 제약기업에서 필수 원료로 활용되고 있어 시장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표준화 기지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로경 공급 능력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고품질 로경이 유명 제약기업의 공급망에 더욱 많이 들어가게 해 오동 꽃사슴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시장에서 인기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도나시에서는 역량을 집중해 농업 특색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두, 옥수수, 검정기버섯, 로경 등 특색 사온 우세를 기반으로 산업사슬이 길고 인솔 능력이 강한 정밀 심층 가공 대상을 유치 락착시켜 농산물이 단순한 초급 재배, 사육에서 벗어나 정밀 가공, 제조로 전환하도록 다그쳐 2차 산업이 1차 산업을 견인하고 3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1, 2, 3차 산업 융합 발전의 세기를 모색해 내야 합니다. 호가복은 쌍흔 의료기계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건설 진척 정황을 살피고 나서 일정 계획을 엄격히 지키고 시공 조직을 강화하며 건설 능률을 높여 대상이 하루빨리 조업해 효익을 내게 함으로써 도나 이약 건강 산업 군집을 더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등 생물 연산 400톤급 원료약 대상은 이미 조업에 들어갔습니다. 호가복은 발효작업장과 통제실을 둘러보고 기업의 생산경영 정황회보를 청취하면서 제품 종류, 판매 경로, 생산능력, 생산액 등 정황을 상세히 유예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장의 수요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국내외 의약기업 및 의료기구와 적극 연결해 더 많은 주문과 안정적인 고객 원천을 확보함으로써 제품 판매량 재고를 통해 기업의 효익 성장을 견인하길 바랍니다. 주와 시정부에서는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능동적으로 연결하면서 현재 기업의 융자 수요가 큰 실제 정황에 따라 은행과 기업 간의 연결 플랫폼을 적극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생산 확대와 효익 증대에 더 많은 금융 활수를 주입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길림 5동, 화윤 3구, 금복강 등 의약기업들을 찾아 작업장을 돌아보고 수익 정황을 요약하고 나서 기업에서 5동, 3구 등 브랜드 영향력에 이탁해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소비 점창력을 강화하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주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확고부동하게 삼농 사업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자원 천품과 비교 우세에 입각해 현대농업 산업체계, 생산체계, 경영체계를 다그쳐 구축해 흥업, 강현, 부민의 일체화 발전을 힘껏 조동해야 합니다. 특색 산업을 힘써 육성해야 합니다.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특색 우세를 확대하며 기존의 현대농업 산업단지를 토대로 1년에 농업 산업 대상을 기획 실시해야 합니다. 농업 선도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목축업, 중약재, 식양용균, 수산물, 민족식품, 림산 및 향촌관광 등 6+1 특색 농업 산업 군집을 발전 장대시킴으로써 농업 경쟁력과 종합 효익을 1층 높여야 합니다. 농업 경영 주체의 규모를 육성 장대시켜야 합니다. 우수한 기업을 부축하고 강한 기업을 지원하며 큰 기업을 키우는 원칙에 따라 금융, 용지, 전기 사용 등 면에서 농업 산업화 선도 기업의 발전을 지지해야 합니다. 가정 농장, 농민 합작사 등 신형 농업 경영 주체의 농민 인솔 능력을 높여 선도 기업이 이끌고 다원화 주체가 뒷받침하는 경영 체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브랜드 건설에 주력해야 합니다. 지리 표지 보호와 연자호 브랜드 승격 행동을 깊이 추진하고 장백산 인삼, 화룡 상황, 왕청 기버섯, 도나 소리팡두 등 지리 표지 브랜드를 최적화하며 연변소, 연변입살, 연변사과배 등 연자호 브랜드를 강화해 제품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높임으로써 더 많은 량질 농산물이 연변을 벗어나 전국에서 명성을 떨치게 해야 합니다. 부주장 문금철, 주직속 관련 부문 및 도나시 당위와 정부의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15차 오개는 시기에 우리 길림성 및 우리조 인삼산업 발전 계획 그리고 인삼 재배에 필요한 기술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봄볕 아래 우리 조 드넓은 농촌에서는 봄철 농사가 한창입니다. 훈춘시 마천자향 마신촌에서는 지난 4월 24일부터 옥수수 파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파종기들이 종자 비료를 가득 싣고 밭을 오가며 한 번에 여러 줄을 심는 선진적인 기계화 작업으로 파종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네, 초민들은 이달 초까지 파종을 마칠 예정이라 합니다. 연결 훈촌 용정에서 경작지 130헥타르를 다루고 있는 규모 재배호 유영나 씨는 큰 파종기가 있어야 대면적 작업이 가능하다며 기계화 덕분에 파종 기간을 놓치지 않고 풍년의 첫걸음을 디뎠다고 말했습니다. 안도현 만보진 홍기촌에서는 지난 4월 21일 벼 육모가 한창이었습니다. 촌민들은 전자동 육모판 내림길을 둘러싸고 분업으로 빠르게 작업했습니다. 300여 모를 심는 양염화 씨는 내일까지 모든 육모 작업을 마칠 것이라며 풍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용정시 덕신향 남양 고추 재배 전문 합작사에서는 지난 3월 고추시 파종으로 시작해 4월 20일부터 비닐하우스 모종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는 5월 20일쯤 본격적으로 밭에 옮겨 심을 계획이며 올해 재배 면적은 총 20헥타르에 달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활기찬 봄철 농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연변 농심 광천수 유한회사가 생산한 농심 백산수 천연 광천수가 일전 벨지크 브뤼셀에서 열린 ITI 최고 미각상에서 3스타 메달을 수상한 동시에 세계식품 품평회 몬테상에서 특급상을 수상했습니다. 2023년부터 농심 백산수 천연 광천수는 4년 연속 두 대회의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농심 백산수의 품질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음료수 분야에서 우리 안도 장백산 천연 광천수 브랜드의 뛰어난 실력을 부각시켰습니다. 단행간 안도현은 천혜의 천연 광천수 자원에 힘입어 선후해 9개의 유명 기업을 유치하고 14개의 브랜드를 형성했습니다. 농심 백산수의 이번 수상은 안도장백산 천연 광천수가 세계 업계의 주목을 받게 했으며 안도의 량질의 수자원과 우수한 브랜드가 세계 무대에서 빛나게 했습니다. 네, 최근 총 투자가 5,300여만 원에 달하는 도문시 G331 일생일세 월청만 대상이 공사를 전면 재개했습니다. 월청진 마패촌에 위치한 이 대상은 도문시가 연변 자연우세에 입탁해 문화관광융합발전에 새로운 구도를 부축하는 중점 공사입니다. 이 대상은 청년군체의 소비수요에 맞춰 G331 일생일세라는 낭만적 의미를 교묘하게 활용하고 현지 역사 문맥과 민속 정취를 깊이 있게 융합한 몰입식 체험식 고진 풍경구를 구축함으로써 미관성과 내포를 겸비한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소를 구축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대상은 주로 애정시어공방, 홀리공방, 애정기념품, 교육소, 집산중심, 사랑박물관, 상업부대시설, 보조시설, 발해구이상가 등을 건설하는 동시에 실외지면을 포장하고 녹화를 실시하고 전기난방 및 태양에너지 가로등 설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대상이 운영되면 중점적으로 고풍 웨딩 사진 촬영, 전원 풍경 관광, 국풍 장터 등 특색 산업을 육성해 도문시 문화 관광 제품 공급을 일층 풍부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운행에 투입되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주변의 료식, 숙박, 문화창예 등 관련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현지 대중에게 보다 많은 취업 일터와 수입 증대 경로를 제공해 도자호 문화관광 브랜드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문화관광산업이 발전으로 향촌지능을 조력하고 문화관광으로 에너지 부여 향촌의 질 향상하는 양성 발전 구도를 형성하도록 추동하게 됩니다. 네, 일전 우리 주 최초의 독립 개통 구성형 에너지 저장 발전소

왕천 현역 자치 전력망 시범 공사 및 100메가와트급 에너지 저장 대상이 정식으로 착공했습니다. 이 대상은 우리주 독립계통구성형 에너지 저장 분야의 공백을 메워 구역 전력망 구조를 보완하고 에너지 친환경 전환을 추동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총 투자는 6억 원을 초과하고 계획 에너지 저장 용량은 100메가와트로부터 400메가와트시에 달합니다. 대상은 조류층, 협조통제층, 자원층 등을 아우른 다층 협동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통구성통제, 안전조류통제, 정상상태, 최적화, 급 통제 등 3대 핵심 통제 책략을 혁신적으로 융합해 구역 전력망이 자체 평형, 자체 조절 및 자체 적응하는 자주 운행 능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구역 내 신형 전력 시스템의 공급과 수요 균형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대상 건설 계획에 의하면 4월에 조기 시공 준비와 통수, 통전, 통로 통신 및 부지 평탄화 작업을 전면적으로 완료하고 올해 토목건축 기반 시설을 끝내며 올해 전면적으로 건설을 완성하고 생산에 투입해 효과를 거두도록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대상이 사용되면 다양한 효익을 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보장 면에서 구역 전력망이 전력 공급 건전성과 운행 령활성을 대폭 제고하고 신에너지 발전의 변동성에 대응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경제 효익 면에서 용량 임대, 전력 시장 교육, 보좌 봉사 등 다원화 상급 모식을 통해 전반 생명 주기 내에 4.4억 원의 경영 리온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산업 견인 면에서 현지 에너지 저장 장비 제조, 시공 건설, 운영 보수 봉사 등 상하류 산업 사슬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지방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해 전주의 에너지 산업이 승격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 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네, 인삼은 장백산 지역의 전통적인 특유 작은 우세를 가지고 있는 우세 산업으로 우리 소 향촌 진흥 핵심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0: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연변대학 농학원 농학과의 리상국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인삼을 우리 장백산 인삼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연 우세, 자원 우세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수 인삼 산업 현황 어떠합니까?
1: 최근 년간 연변주는 자원 상품에 입각하여 재배 규범화, 품질 표준화, 가공 정밀화, 산업 집약화의 발전 방향을 견지했으며
0: 네.
1: 전주 인삼 산업은 기지건설, 기술 난제 해결, 신제품 연구 개발, 시장 체계 건설 등 면에서 모두 장족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0: 네.
1: 주 시장 감독 관리국은
0: 네.
1: 인삼 산업 프로젝트 전문반이 선도 역할을 적극 발휘하여
0: 네.
1: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여 인삼 산업이 육성 장대를 추진하고
0: 네.
1: 연변 특색을 띤 인삼 산업 발전의 길을 모색해냈습니다.
0: 네.
1: 현재 전주의 인삼 산업 총 생산액은
0: 네.
1: 이미 100억 위안이 단계에 올랐었습니다.
0: 네. 100억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네, 15차 5개년식이 우리 성에서는 인삼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어떤 발전 목표 정하고 있는지요?
1: 인삼이 만초 지황으로서 지닌 의료 및 건강 보건 효능을 더욱 부각하고
0: 네.
1: 인민 군중이 날로 늘어나는 건강 수요를 끊임없이 충족시키며
0: 네.
1: 건강 길림 건설 추진과 길림성 전면 지능의 튼튼한 지탱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0: 네.
1: 인삼 심층 가공 산업이 규모와 역량을 한층 높이고 심층 가공 산업 클러스터를 확장하며
0: 네.
1: 인삼을 원료로 한 식품, 건강기능식품,
0: 네.
1: 의약품, 화장품 및 바이오 제품이 신제품 연구 개발과 기술 성과 실용화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0: 네.
1: 산업 사슬을 연장하고
0: 네.
1: 공급 사슬을 최적화하며
0: 네.
1: 가치 사슬을 상승시켜
0: 네.
1: 길림 장백산 인삼이 온갖 가성에 보급되도록 합니다.
0: 네.
1: 종이약 문화를 더욱 선양하고
0: 네.
1: 장백산 인삼 이야기를 정제하여
0: 네.
1: 잘 전달하며
0: 네.
1: 전 사회에 인삼을 꾸준히 섭취하면 인체 기능 쌍방향으로 조절되고
0: 네.
1: 면역력 증진되며
0: 네.
1: 피로 해소와 업무 및 생활의 질 향상 효과가 있음을 알리는 데 진력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인삼 요소를 대건강산업, 음식문화, 문화관광, 상무무역, 전시회 등 각 분야에 융합하여
0: 네.
1: 문화적 특색으로 브랜드의 명예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0: 네.
1: 인삼 산업의 지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게 됩니다.
0: 네.
1: 구체적인 발전 목표를 보게 되면
0: 네.
1: 2027년까지
0: 네.
1: 길림성 인삼 산업 고품질 발전에서 돌파적인 진전을 이루고
0: 네.
1: 밭 인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현 규모를 유지합니다.
0: 네.
1: 재배 면적은 약 20만 무
0: 네.
1: 생삼 생산량은 약 3만 5천 톤으로 유지합니다.
0: 네.
1: 이마 인삼 재배 면적은 150만 부를 초과하고
0: 네.
1: 생산량은 약 700톤을 유지하며
0: 네.
1: 1차 산업 질적 향상, 2차 산업 효율 증대,
0: 네.
1: 3차 산업 고도화를 실현하고
0: 네.
1: 인삼 전 산업 사슬 생산액은 1,500억 위안 몰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0: 1,500 억이죠. 억.
1: 네. 네. 1,500억.
0: 네.
1: 2030년까지
0: 네.
1: 길림성 인삼 산업 고품질 발전이 전면적으로 도약하며
0: 네.
1: 인삼 표준화 재배, 심층 가공, 냉장 물류 저장 유통
0: 네.
1: 등 핵심 약점을 보완합니다.
0: 네.
1: 인삼 재배 표준화를 100%를 달성하고
0: 네.
1: 재배 조직화 수준, 심층 가공 역량
0: 네.
1: 및 시장 마케팅 능력이 뚜렷하게 향상되며
0: 네.
1: 전 산업 사슬 생산액 잘 활용하여
0: 네.
1: 농업 현대화를 잘 다져나가야 한다고 네. 지시하셨습니다.
0: 네.
1: 총서기 중요 지시는 길림성이 인삼 산업 발전을 더욱 중시하도록 고무했으며
0: 네.
1: 길림성 전체를 일원으로 통합하고 과학적으로 총체적으로 계획하며
0: 네.
1: 산업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0: 네.
1: 산업 고도화 전환을 추진하며
0: 네.
1: 국제 경쟁력과 지역 고유 특색을 갖춘 현대화 인삼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0: 네.
1: 다음 장백산 인삼은 장백산 지역은 전국 인삼 주요 생산 및 판매

0: 지역으로서 네. 전국 인삼 산업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네.
0: 길림성에는 세계 인삼은 중국을 보고 중국 인삼은 길림을 본다는 네. 명성이 높습니다.
1: 네.
0: 장백산 독특한 지리 환경과 네. 기후 조건은 인삼 생육에 적합하며 네. 재배 인삼과 임화삼 생산량은 국내 선도 수준입니다.
1: 네.
0: 길림성 내 매년 생인삼 거래량은 전국 총량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1: 네.
0: 길림 장백산 인삼은 국내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1: 네.
0: 다수의 국가와 지역으로 수출되어
1: 네.
0: 우리나라 인삼 산업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인삼이 식약동원물질 목록에 등재됨에 따라
1: 네.
0: 길림 장백산 인삼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1: 그렇네요.
0: 인삼은 질병 치료를 위한 약재로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 네.
0: 일상 건강관리 및 양생을 위한 식품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1: 네.
0: 소비 적용 범위가 전례 없이 확장되었습니다.
1: 네.
0: 이를 통해 인삼 관련 의약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일상화장용품 등 산업의 광활한 발전 기회가 생겼으며
1: 네.
0: 전 산업사슬 개발이 거대한 잠재력과 독특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인삼산업 발전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요. 인삼산업에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이런 계획들이요. 인삼산업 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0: 길림 장백산 인삼 고품질 발전 수지는
1: 네.
0: 인민대중이 신체 및 정신건강 발전에 봉사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1: 네.
0: 인삼은 심혈관계, 내분비계, 소화기계, 질환치료에 우수한 효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1: 네.
0: 면역력 증진 및 피로회복 효과가 뛰어납니다.
1: 네.
0: 인삼 양리작용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됨에 따라
1: 네.
0: 인삼이 건강 분야 폭넓은 활용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1: 네.
0: 인삼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길림성 산업 발전에 봉사하는 것을 넘어
1: 네.
0: 건강 중국 건설에 힘을 보탤 뿐만 아니라
1: 네.
0: 전 세계 인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0: 다음 길림 장백산 인삼 고품질 발전 수지는
1: 네.
0: 인류 건강 공동체 구축이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1: 네.
0: 길림 장백산 인삼은 중의약이 중요 대표 품목으로서
1: 네.
0: 그 산업 발전은 중의약 혁신 발전과 문화 계승에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1: 네.
0: 건강 중국 전략이 심도 있게 실행됨에 따라
1: 네.
0: 중의약은 양생 건강관리 및 병 예방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 네.
0: 중의약 문화가 전 세계로 전파되어 전 세계의 중의약 문화에 대한 인정도와 호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1: 네.
0: 이와 동시에 길림 장백산 인삼 고품질 발전 추진은 길림성 경제발전 및 우리수 경제발전 가속화의 중요한 경로입니다.
1: 네.
0: 인삼산업은 길림성 고유 우세 산업으로서 고품질 발전을 통해 의약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문화관광 등 관련 산업이 활발한 발전을 견인하며
1: 네.
0: 길림성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과 동력을 불어넣습니다.
1: 그렇네요. 그렇다면 15차 오개년 시기 우리 주에서는 어떤 인삼산업, 산업단지 건설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지요?
0: 네. 15차 오개년 시기 우리 주 인삼산업에서는 초가공 제품,
1: 네.
0: 일반 식품,
1: 네.
0: 약품 산업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초가공 제품에서는 생건삼,
1: 네.
0: 신선보관삼, 인삼절편 등 제품을 중심으로
1: 네.
0: 규모화, 표준화된 인삼 초가공 작업장,
1: 네.
0: 저장창고
1: 네.
0: 및 각종 부대시설을 건립하여
1: 네.
0: 양질의 인삼 초가공 생산 저장센터를 조성합니다.
1: 네.
0: 여건을 갖춘 농가와 소규모 식품 가공업체가
1: 네.
0: 생산 여건을 개선하고
1: 네.
0: 제품 품질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일반 식품에서는 인삼주,
1: 네.
0: 인삼가루,
1: 네.
0: 인삼꿀 절편,
1: 네.
0: 인삼음료,
1: 네.
0: 홍삼 등 인삼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1: 네.
0: 제품 신기술 개발 및 시

0: 신제품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네. 선도 기업을 육성하며 특색 브랜드를 만듭니다.
1: 네.
0: 품질이 안전하고 특징이 뚜렷하며 네. 품종이 다양한 인삼 식품을 목표별로 개발하여
1: 네.
0: 각 계층이 약식 동원 건강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고
1: 네.
0: 인삼 식품이 일상 소비를 촉진하여
1: 네.
0: 가성 보급을 이끌어냅니다.
1: 네.
0: 일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업,
1: 네.
0: 산업단지,
1: 네.
0: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는데
1: 네.
0: 우리 수를 보게 되면 연변 가희안 바이오테크놀로지 유한회사 생산공장 확장 사업이 포함됩니다.
1: 네.
0: 수출농축작업장,
1: 네.
0: 포장작업장,
1: 네.
0: 인삼초가공작업장,
1: 네.
0: 직원식당 및 네. 기타 부대 시설을 건립하게 됩니다.
1: 네.
0: 연간 인삼 가공 생산량은 2,000톤,
1: 네.
0: 홍삼 액기스 생산량은 500톤으로 예상되며
1: 네.
0: 총 투자 금액은 5억 5천만 위안입니다.
1: 네.
0: 완공 후 생산액 15억 원, 납세액 2억 3천만 원을 달성하고
1: 네.
0: 3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1: 네.
0: 다음은 도나시 인삼 심층 가공 산업 클러스터 육성 플랫폼 사업입니다.
1: 네.
0: 여기에는 고수율, 고품질 인삼 표준화 재배 시범원,
1: 네.
0: 장백산 인삼 유전자원 보존원,
1: 네.
0: 우량 품종 육성 단지를 신규 건립합니다.
1: 네.
0: 300톤 규모 홍삼 초가공 작업장,
1: 네.
0: 홍삼 액기스 추출 작업장,
1: 네.
0: 인삼 식품 작업장,
1: 네.
0: 인삼 건강기능식품 작업장
1: 네.
0: 및 저장센터를 건립하며
1: 네.
0: 총 투자 금액은 6억 원입니다.
1: 네.
0: 다음 훈춘시 인삼 즉석 소비 식품 생산 가공 사업인데
1: 네.
0: 현대식 인삼 식품 가공 공장을 건립하며
1: 네.
0: 주요 생산 품목은 인삼 음료,
1: 네.
0: 인삼꿀 절편,
1: 네.
0: 인삼 과일 절임,
1: 네.
0: 인삼주, 인삼차 등 계열 제품이며
1: 네.
0: 사업 투자 금액은 네. 1억 원입니다.
1: 네.
0: 왕성현 인삼 건강기능식품 가공 사업은 인삼 계열 의약품 및 인삼 건강기능식품 생산 라인을 건립하며
1: 네.
0: 투자 예상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1: 네.
0: 연변 특색, 연변 인삼 특색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는 인삼 생산 가공 작업장,
1: 네.
0: 주류 창고,
1: 네.
0: 일반 창고,
1: 네.
0: 전시센터, 기숙사,
1: 네.
0: 식당
1: 네.
0: 및 각종 부대 시설을 건립합니다.
1: 네.
0: 총 투자 금액은 2억 원이며
1: 네.
0: 생산 정상 가동 후 연간 생산액 2억 원으로 예측됩니다.
1: 네.
0: 혼순인삼 OEM 생산 라인 사업은 회사에서는 임화삼을 원료로 한
1: 네.
0: 중약재, 세절제 가공 생산 라인을 건립하며
1: 네.
0: 총 투자 금액은
1: 네.
0: 1억 3천만 원입니다.
1: 네.
0: 이 약품 한목의 항목에는 훈춘 수출입 중약재 심층 가공 사업, 연변 홍삼 가공 공장 확장 사업,
1: 네.
0: 안도현 장백산 번초약재 심층 가공 및 중약재 거래센터 사업,
1: 네.
0: 도문시 연간 200톤 인삼 사포닌 추출 및 유효 성분 분리 기술 사업이 포함됩니다.
1: 네.
0: 혼춘 화루이 산업 바이오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는
1: 네.
0: 러시아 야생 중약재 자원 우위를 활용하여
1: 네.
0: 중약재 생산 가공 및 종합 지원 공장을 건립하며
1: 네.
0: 총 투자 금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1: 네.
0: 연변 홍삼 가공 공장 확장 사업을 하는 연변 당군약업 유한회사에서는
1: 네.
0: 홍삼 생산라인 구축, 가공 설비 도입, 저장 창고 건축 등을 추진하며
1: 네.
0: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1: 네.
0: 안도현 장백산 번초약재 심층 가공 및 중약재 거래센터에서는
1: 네.
0: 인삼 연구개발센터, 생산공장 등 기반시설을 건립하며
1: 네.
0: 총 투자 금액은 2억 1,200만 원입니다.
1: 네.
0: 도무시에서는 연간 200톤 인삼사포닌 추출 및 유효성분 분리기술 사업을 하게 되는데
1: 네.
0: 주로 추출작업장, 폐수처리장, 생산공장 등을 건립합니다.
1: 네.
0: 연간 인삼사포닌 추출물 100톤,
1: 네.
0: 서양삼사포닌 추출물 100톤을 생산하며
1: 네.

0: 총 투자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주 각 현시에 다 인삼산업 산업단지 건설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가 동북아 인삼 주요 핵심 산지로 될 수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 연변은 장백산 핵심 권역에 자리 잡고 있어 네. 기후가 서늘하고 습도가 적합하며 네. 부식토가 풍부해 네. 인삼 사포닌 함량이 우수한 천연 생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연변은 조선족 100년 인삼 재배 및 홍삼 가공 전통을 이어온 고향으로
1: 네.
0: 전국 인삼 보호구역 핵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 연변 인삼 1차, 2차, 3차 산업 발전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0: 현재 연변 지역 토지 재배 인삼
1: 네.
0: 이마삼 재배 면적이 꾸준히 네. 확대되고 있으며
1: 네.
0: 자체 육성한 연삼 1호, 연풍 1호 고품질 인삼 품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1: 네.
0: 산업 전반 생산 가치가 해마다 상승하며
1: 네.
0: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융합 산업이 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1: 네.
0: 1차 재배 분야에서는 표준화 재배 기지와 사물 인터넷 관리,
1: 네.
0: 전 과정 추적 관리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1: 네.
0: 2차 가공 분야에서는 홍삼 절편, 인삼 액기스, 건강기능식품, 인삼식품 등 다채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선도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1: 네.
0: 3차 산업 융합으로는
1: 네.
0: 전자상 거래 라이브 판매,
1: 네.
0: 국경 간 무역,
1: 네.
0: 인삼 문화 관광 산업이 새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현재 인삼 산업 발전에서 존재하는 어려움과 한계점은 무엇이라고
0: 등 네 가지 주요 재배 방식이 있습니다.
1: 네.
0: 생태 보호, 고수익, 토지 이용 효율
1: 네.
0: 등 각 방식이 특징이 다릅니다.
1: 그렇네요. 이마삼 재배의 생태 조건과 핵심 기술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0: 장백산 화렵수림 내에서
1: 네.
0: 재배하며
1: 네.
0: 나무를 베지 않고
1: 네.
0: 인위적인 비료,
1: 네.
0: 농약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1: 네.
0: 음지 쪽이 경사진 곳을 선택하며
1: 네.
0: 적합한 수목 피복률을 유지하고
1: 네.
0: 자연 환경에서 장기간 생육시켜
1: 네.
0: 고품질 인삼을 생산합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인삼 재배 시 토양 개량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농경지 비산림 재배 시에요.
0: 네.
1: 네.
0: 우선 토양이 산도를 조절해야 하며
1: 네.
0: 유해 미생물을 소독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며
1: 네.
0: 유기질 개량제 보충을 진행합니다.
1: 네.
0: 고랑을 만들어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고
1: 네.
0: 적합한 사광 조건을 만들어 연작 장애를 해결하며
1: 네.
0: 산림 이존도를 낮춥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아래는 인삼 재배할 때 그 육모 파종 이식 기술을 좀 자상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0: 네. 인삼 종자 발화 처리부터 실시하고
1: 네.
0: 묘 크기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1: 네.
0: 이식을 진행하며
1: 네.
0: 합리적인 재식 밀도를 준수합니다.
1: 네.
0: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설치하여
1: 네.
0: 용기 내의 온도 상승과 시야시 건조 또는 강우시 빗물 유입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1: 네.
0: 개갑 처리에 사용하는 용기로는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용기나
1: 네.
0: 고무통, 시멘트통
1: 네.
0: 등으로 준비하거나
1: 네.
0: 씨앗이 양을 고려하여 씨앗이 양이 8에서 10배 정도의 용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네.
0: 만약 플라스틱 용기를 선택하였다면
1: 네.
0: 플라스틱 용기는 열 전도율이 높으므로
1: 네.
0: 용기 내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네.
0: 씨뿌림 관리는
1: 네.
0: 씨앗이 처리,
1: 네.
0: 씨뿌림 시
1: 네.
0: 최근에는 트랙터 부착용 두둑 형성기를 활용하면
1: 네.
0: 두둑 형성부터 로터리 작업, 두둑 표면 및 양측면 고르기 등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옮겨 심는 시기는 봄에는 4월 중하순,
1: 네.
0: 가을에는 10월 중하순에 합니다.
1: 네.
0: 모종삼 소독은 모종삼 채굴 직후 옮겨 심을 때는 소독을 생략하고
1: 네.
0: 채굴 후 상온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한 모종삼은 병해충 방제 기준에 의하여 소독해야 합니다.
1: 네.
0: 모종삼을 옮겨 심을 때 전 후행이 모종삼은 두더기 양측면에서 안쪽으로 6cm 부위에 놓이도록 심어야 합니다.
1: 네.
0: 인삼 식재 후 관리 기술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1: 네.
0: 첫 번째는 출묘 전기 관리,
1: 네.
0: 두 번째로는 술묘 및

0: 기 관리.
1: 네.
0: 세 번째로는 개화기, 개화결실기 관리.
1: 네.
0: 네 번째로는 뿌리 비대기 및 수확기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1: 네. 네, 오늘 인삼, 우리도 인삼 재배 현황, 인삼 산업의 발전 목표, 그리고 우리 재배 기술에 대해 자상한 소개를 주셨는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리상국 박사님을 모시고 인삼 산업 관련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인삼 재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농가들의 좋은 정보 됐으면 합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